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3번째 페이지에 썬킴 박광일. 잡지사에 든든한 태양들이 있지만 목요일만큼은 그 태양을 잡아먹는 일식남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일식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혀만 대고 온 우주먼지 지웅배.
1: 혀만 되셨어요?
2: 네. 네,
1: 방송의 시점으로는 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저번 방송에서 네. 개개일식 보러 아이슬란드 가신다고 하고 떠나셨는데
2: 네.
1: 혀만 되셨어요?
2: 네, 태양만 실컷 보고 왔습니다.
1: 일식을 못 봤어요?
2: 하늘은 어둠에 감사하면서.
1: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일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식이라는 게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2: 네.
1: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식의 과학적 원리부터 좀 간단히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 일단 일식 결과적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일식 얘기를
1: 그러네.
2: 해야 한다는 게 약간 좀
1: 저희가 생생한 경험을 저희가 한데. 얹어서 네. 아이템을 기획했었는데.
2: 네, 그래도 그냥 예. 일식 그 태양 그림자 안에 잠깐 들어갔다 온 사람으로서.
1: 아, 그럼요. 네. 전 그것도 못 해봤어요.
2: 그 일식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구 주변을 달이 빙글빙글 돌다가 우연히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달의 몸통으로 더 멀리 떨어진 태양이 가려지면서 하늘이 잠깐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일식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규칙적으로 달과 태양이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각자 다른 속도로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우연히 태양이 움직이는 길목이랑 달이 움직이는 길목이랑 만나는 날이
1: 네.
2: 있겠죠.
1: 네.
2: 그럼 그날 딱 두 천체가 만나면 네. 그때 이제 일식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1: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있어야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1: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개일식의 짧은 몇 분이 인류 과학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하던데
2: 네.
1: 그렇습니까?
2: 일단 그렇죠. 개개일식은 아주 옛날부터 사실 자연스럽게
1: 네.
2: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게요.
1: 네.
2: 옛날에는 개개일식을 어떻게 예측했을 것 같아요?
1: 옛날에는요?
2: 네.
1: 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 보지 않았을까?
2: 아, 이게 되게 재밌는
1: 네,
2: 게
1: 네, 네.
2: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1: 네.
2: 지금은 우리가 그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지구 주변에 살짝 기울어진 달이 돌고 있고
1: 네.
2: 그걸 기하학적으로 입체적으로 계산해서
1: 네.
2: 정확하게 언제 일식 월식이 나올지를 아는 거죠.
1: 네. 근데
2: 과거에는 그런 공간적인 우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일식이 있었다. 그 숫자 기록을 보고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1: 아, 예, 예.
2: 그래서 보통 보니까 뭐 몇 년 간격으로 일식이 벌어지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규칙을 찾아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를 더해서
1: 네.
2: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거든요.
1: 헨리 혜성의 헨리죠.
2: 맞아요.
1: 네.
2: 그래서 에드먼드 헨리는 또 베스트 프렌드가 뉴턴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네. 뉴턴이 발견했던 네. 그 중력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1: 네.
2: 태양과 지구와 달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현대적인 방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일식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공간적인 이해를 가미해서 예측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1: 과거 기록의 패턴에 의존하던 데서 이제
2: 네.
1: 직접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 네.
1: 계산을 한 거죠.
2: 그래서
1: 예, 예, 예.
2: 단순하게 언제 일식이 올 거다가 아니라
1: 네.
2: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일식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1: 네.
2: 지도 위에
1: 네.
2: 일식 그 달에 가려진 태양의 그림자가 어느 경로를 지나가는지 그것도 표현을 하고요. 그림자 크기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1: 네.
2: 정말 요즘 뉴스에 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예보를 합니다.
1: 아, 그랬어요?
2: 네.
1: 자, 이렇게 그 헨리의 사례처럼 인류 과학사에 큰 의미를 가져온 개개일식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개개일식을 관측하다 보면 단순히 태양의 움직임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 네.
1: 그 개개일식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이제 유명한 게 코로나라고 하죠.
2: 네네.
1: 태양의 왕관이라고도 하는 저 이제 가려진 태양 주변에서 약간 빗줄기 같은 게 사방으로 팍 나오는 저 장면.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름의 유래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아,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딱 태양 앞으로 달이 가리고

0: 나가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으로 뿌옇게 퍼져나가는 저런 뾰족뾰족한 왕관 같은 모습이고
1: 네.
0: 사실 몇 년 전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도 네. 저 태양 코로나에서 따온 네이밍이거든요.
1: 바이러스 모양의 이 왕관 모양이
0: 약간 이제 뾰족뾰족하게 네, 생겼다라고 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던 건데
1: 네, 네.
0: 저 코로나가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이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만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마치 달이 뭔가를 뿌옇게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달의 주변에 있는 뭔가?
0: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네. 딱 뒤에 이제 강한 조명이 있으면
1: 태양이.
0: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후광이 딱 비춰지니까.
1: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
0: 그래서 저거를 네. 오랫동안 달이 갖고 있는 달의 대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관측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태양과 별개로 아까 달과 별개로
1: 네.
0: 태양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데라는 발견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이 태양 앞으로 싹 가리고 지나가면
1: 네.
0: 실제로 달이 데리고 있는 대기라면
1: 네.
0: 달이 그 앞을 진입할 때마다 그 가려진 정도에 따라서 달 주변에 그 코로나가 생겼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그렇지 않고 태양 주변에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1: 아, 코로나가 달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0: 그렇죠.
1: 태양 주변에 있어.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806년에
1: 네.
0: 스페인 천문학자 호세 페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1: 네.
0: 그 달의 움직임과 어긋나 있는 코로나의 패턴을 보고
1: 네.
0: 이 코로나는 태양이 갖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태양이 쓰고 있는 왕관처럼
1: 네.
0: 뭔가 뾰족뾰족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를 더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면 할수록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1: 어떤 게 신기하던가요?
0: 그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1: 네.
0: 빛을 프리즘 같은 장치에 통과시켜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또 분석하는
1: 네.
0: 분광 기술이 발전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코로나랑 뭐 태양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그 분광 장치를 활용해서 관측을 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개기일식 순간에 이제 달에 딱 태양이 가려졌을 때 그 태양의 모습을 관측을 하고 스펙트럼을 딱 그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본 적 없는 이상한 또 빛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1: 개기일식 때는요?
0: 그렇죠.
1: 예, 그게 뭐죠? 예.
0: 이 분광장치로는 어떤 성분,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려주는 건데 태양에는 지구에 없는 게 있네? 아, 역시 저 태양, 하늘에 떠있는 저 훌륭한 존재는
1: 지구랑 차원이 달라.
0: 그렇죠. 지구에 없는 게 있어.
1: 네네네.
0: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새로운 원소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1: 뭐죠?
0: 태양을 헬리오스라고 하거든요.
1: 아, 네네네.
0: 그래서
1: 예.
0: 태양의 원소, 헬리움 이렇게.
1: 헬륨!
0: 그쵸. 헬륨이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헬륨은 되게 재미있는 게
1: 네.
0: 지구에는 사실 자연 상태에 존재한 헬륨이 거의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우주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태양의
1: 그러네요.
0: 원소.
1: 그러네요.
0: 네.
1: 아, 참 신기해.
0: 네. 네.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륨 외에 일식을 계기로 다른 원소도 발견한 게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 1869년에
1: 네.
0: 그때 또 이제 미국을 횡단하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사람이
1: 네.
0: 또 이제 코로나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1: 코로나를?
0: 그렇죠. 근데 또 뭔가가 그동안 몰랐던 위치에서 또 이상한 파장에서 빛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새로운
1: 찾았다.
0: 것도 찾았다. 근데 얘는
1: 뭐죠?
0: 코로늄이라고 했어요.
1: 코로늄?
0: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아니, 저희 곽세희 작가랑 원소 1번부터 하나씩 배우고 있거든요.
0: 네.
1: 저 56번까지 배웠는데.
0: 많이 오셨네요.
1: 아직까지 코로늄 못 봤는데요.
0: 아마 예, 예. 끝까지 가도 안 나올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1: 예, 예.
0: 코로늄은 알고 보니까
1: 네.
0: 우리가 몰랐던 애가 아니었어요.
1: 아.
0: 알고 보니까 네. 얘는 철 원자였던 거예요.
1: 철 원자요?
0: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1: 네.
0: 철도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되게 무거운 원소인데
1: 네.
0: 그때 코로늄이라고 착각했던 건 뭐였냐면 철이 너무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돼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철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들 중에 무려 13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
1: 그러니까
0: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철 원자가 13번 이온화된 상태.
1: 너무 뜨거워서. 예.
0: 그런 상태의 철이 이제 방출하는 그 방출선이었던 걸로 그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1: 새로운 원소가 아니었네요.
0: 근데 아유 그럼 뭐야 새로운 원소 코로늄 원자번호 추가할 수 없네.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1: 네.
0: 이게 엄청난 뜻이에요. 왜냐하면 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은 되게 무거운 애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무겁다는 건 중심의 원자핵도 엄청 세다는 거예요.
1: 네.
0: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개수도 많으니까 그렇겠죠. 엄청 예. 강하게 주변 전자들을 다 붙잡고 있을 텐데
1: 네.
0: 그런 만만치 않은 철에서 전자를 무려 13개나 떼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를 설명하려면
1: 네.
0: 그 주변 환경의 온도가 진짜 진짜 뜨겁다여야 하는 거예요.
1: 진짜 진짜 뜨거워야 말이 되는
0: 그쵸?
1: 거예요.
0: 어. 그래서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1: 네.
0: 코로나의 온도가 네. 100만 도는 돼야 되는 거죠.
1: 100만 도면 얼마나 뜨거운 거지?
0: 이게 이제
1: 네.
0: 여기서부터 태양의 지금껏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가 출발하고
1: 왜요?
0: 태양의 코로나는 어쨌든
1: 네.
0: 태양 표면에서 멀리 벗어난 우리 지구로 치면 상층 대기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보통 지구를 생각해보면
1: 네.
0: 대부분의 지열이
1: 네.
0: 땅에서 나오니까
1: 네.
0: 지 표면에 제일 뜨끈뜨끈하고
1: 네.
0: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추워지고 이렇잖아요.
1: 그렇죠. 당연히.
0: 마찬가지로 네. 태양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태양 표면이 더 뜨겁고
1: 네.
0: 열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1: 태양 표면은 몇 도 정도인데요?
0: 태양 표면은 5,000, 6,000도쯤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코로나가 아까 100만 도라고?
0: 100만 도. 그러니까 태양 표면이 5,000, 6,000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보다 수 킬로미터는 높이 올라가 있는 대기권일 텐데 이게 100만 도나 되는 거예요.
1: 태양에서 멀어졌는데 표면보다 어떻게 더 뜨겁냐는 거죠.
0: 그러니까.
1: 미스터리네.
0: 이게 그래서
1: 네.
0: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아주 유명한 태양의 미스터리.
1: 21세기까지도요?
0: 네.
1: 지금은 풀렸나요, 그러면?
0: 사실 지금도 100% 몰라요.
1: 태양 말고 다른 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이나요?
0: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네요.
1: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0: 태양에서밖에 못 보죠.
1: 아, 우리가요?
0: 그쵸.
1: 왜냐면, 다른 별에서 있다 한들?
0: 그쵸.
1: 왜지?
0: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1: 아.
0: 태양은 천문학적으로
1: 네.
0: 어떤 가치가 있냐면
1: 예.
0: 제가 물론 아이슬란드 가서 태양을 미워하게 되긴 했지만
1: 네. 아무 뭐 미워하기까지 해요.
0: 낮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인 동시에 태양은 우리가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1: 네.
0: 피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기도 한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다른 별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망원경 아무리 뭐 좋은 제임스의 할아버지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표면은. 그냥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은
1: 네.
0: 그냥 멀리서 그 집약된
1: 네.
0: 빛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1: 네.
0: 근데 태양은
1: 네.
0: 코앞에 있잖아요.
1: 아, 그렇지.
0: 그래서 표면이 어떻게 자글자글하게 막 어디에 검버섯이 있고 어디에 각질이 있고 어디에서 여드름이 터지고 있는지 그 태양의 피부 트러블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한참 예, 갈 길이 머네요.
0: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1: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천문학자들. 별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고.
0: 그 맞죠. 그,
1: 네.
0: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별이라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1: 네.
0: 태양에 대한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겠죠.
0: 근데
1: 예.
0: 우주에 그렇게나 별이 많은데
1: 태양이 좀 독특한 애라면
0: 그렇죠. 태양만 보고 태양에 관한 대표성을 띌 수 있을까?
1: 그러게요.
0: 혹시 태양이 이상한 애면 어떡하지?
1: 그러게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고려해서 가장 태양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또 이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거죠.
1: 우주라는 곳은 정말. 그럼 혹시 코로나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지구까지 올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1: 이제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0: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 해서
1: 네.
0: 코로나 매스 이젝션 CME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데
1: 네.
0: 이제 가끔 태양에서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벌어지죠.
1: 네.
0: 그러면 당연히 고속으로 가속된 그 코로나 입자들도 다 태양계 사방으로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게 될 거고 그런 그 태양 폭풍이 우연히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제가 미처 못 본 오로라 같은 거를
1: 또 태양 폭풍
0: 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게 그거구나.
0: 네.
1: 예.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1878년의 개기일식 때는 과학자들이 태양 뒤에 숨어 있는 의문의 행성 벌칸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고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0: 네.
1: 태양 뒤에 행성이면 뭐 지금 수성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1: 네.
0: 꽤나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행성의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수금지화 목토천해.
1: 태양과 수성 사이에 벌칸이 있다?
0: 네.
1: 그랬어요?
0: 이게 왜 네. 등장했냐면
1: 네.
0: 그러니까 수성이 좀 이상했거든요. 참고로 하나 TMI로 말씀드리면
1: 네.
0: 그 그 며칠 전에 네. 인류가 오랜만에 수성에 탐사선을 또 보냈어요.
1: 아, 그래요?
0: 베피 콜롬보 탐사선이라고 아. 이제 수성에 도착을 해서 와. 본격적으로 아주 간만에 수성 탐사도 할 텐데 예. 수성도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 선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1: 수성편 한번 해주시죠.
0: 수성도 한번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로 네. 돌아와서
1: 벌칸.
0: 이 수성이 왜 이상했냐면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돌고 있고 가장 빠르게 돌고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신화 속의 전령 같은 존재, 메신저. 그래서 머큐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수성이 그리고 있는 궤도를 보면 좀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더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0: 근데 그 타원 궤도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헨리의 베스트 프렌드 뉴턴의 계산에 따르면 네. 어차피 태양의 중력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수성이 타원 궤도가 그냥 그대로 돌고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고
1: 네.
0: 타원 궤도가 조금씩 뭐 돌아간다거나 뒤틀린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고정된 딱 하나의 트랙만 계속 돌고 있어야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실제로 관측 기술이 좋아지고 수성을 잘 보니까 궤도가 조금씩 또 통째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1: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0: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배경이 있는데 네. 이 수성으로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뉴턴이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린 게 있었어요.
1: 뭐 주식은 망했잖아. 뭐 대박 터뜨렸죠?
0: 이제 뉴턴의 네. 법칙을 적용해서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태양 갱성을 또 예측하고 실제로 거기서 발견까지 해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1: 뉴턴이요?
0: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서.
1: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서. 네. 예.
0: 그래서 예. 그때 그 직전까지 예.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까지를 알고 있었어요.
1: 아, 예.
0: 근데 천왕성의 궤도를 보니까 얘도 이상한 거죠.
1: 네.
0: 태양의 중력만 고려해가지고 계산되는 궤도랑 비교해보니까 아. 자꾸 이상하더라.
1: 네.
0: 이거 혹시 천왕성보다 바깥에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중력으로 괴롭히는 거 아니야? 해서 딱 찍었고
1: 네.
0: 거기를 막 찾아보니까 네. 거기 정말 있는 거예요.
1: 예, 이거 따로 다뤄주신 적이 있죠.
0: 맞아요.
1: 천왕성이 이해되지 않는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행성을 우리가 상정했더니 그 들어맞은 거잖아.
0: 그래서 그게 네. 이제 해왕성이 된 거죠.
1: 해왕성. 네. 예.
0: 아, 인류가 여기까지 해왕성 해가지고 이제 해왕성이 된 건데.
1: 아, 그게 요즘 그 네. 직전에 있었던 발견이군요.
0: 네. 예. 근데 이제 이 해왕성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럼 똑같이 해결하려고 했겠죠. 수성궤도 이상하네. 아, 그럼 또 우리 뉴턴이 틀렸을 리가 없으니까 또 적용하면 여기에 또 수성보다 더 안쪽에 뭔가 있지 않을까.
1: 안쪽에 있는 네. 벌칸이라는 녀석이 네. 수성 궤도를 이제 중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래서 벌칸이란 이름도 왜 그렇게 지었냐면
1: 네.
0: 그 벌칸이 네. 신화 속에서 네. 대장장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1: 볼카노스?
0: 맞아요.
1: 볼카노스?
0: 그래서 그 엄청 뜨거운 곳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 코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펄펄 끓는 용암이 가득한 용광로 행성이다라고 예. 해서 대장장이 신을 붙여서 네. 벌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 벌칸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 야.
0: 근데 문제가 있죠.
1: 네.
0: 벌칸이 설령 있다 한들
1: 네.
0: 수성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니까
1: 네.
0: 사실상 태양 코앞에 있는
1: 그렇죠.
0: 행성이란 말이죠.
1: 예, 보기 쉽지 않죠.
0: 그러면 낮에 볼 수도 없고 태양이 저물면 또 바로 따라서 저물어 버릴 테니까 볼 수도 없고
1: 네.
0: 그래서 우리 개길색을 노려보자.
1: 아, 그러네.
0: 네, 그럼 딱 달이 또 태양만 싹 가려줄 테니까
1: 네.
0: 태양 주변에 뭔가 있다면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1: 네.
0: 근데 다 허탕을 쳤죠.
1: 근데 벌칸이 없었잖아요. 결국에 찾아봤지만.
0: 네.
1: 그러면 수성의 그 찌그러진 궤도는 왜 그랬던 겁니까?
0: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네.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개길색을 통해 또 확인이 되는데요.
1: 예.
0: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1919년 개길식을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1919년이네요. 네. 예.
0: 사실 오늘의 방송은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다.
1: 빌드업 약간 열심히 하셨다.
0: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1: 기대됩니다. 예.
0: 그 사실
1: 네.
0: 이 1900년대 초반에 아주 아주 역사적인 과학자가 등장하죠. 바로 아인슈타인.
1: 네.
0: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원래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막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하는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를
1: 네.
0: 고민했던 계기가 바로 수성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정작 그 이상한 고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수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성은 그 궤도가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는 정도가 100년에 43초 정도 돌아가요.
1: 100년에 43초.
0: 각도로 네. 43초.
1: 각도 43초. 그러니까
0: 정말 미세한 틀어짐인데 네. 끈질기게 관측을 해서 천문학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태양은 너무나 중력이 강하죠. 그래서 주변 우주 시공간이 휘어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수성이 아슬아슬하게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을 텐데 그 시공간의 곡률을 왔다 갔다 시공간 안팎을 자꾸 들락거리면서 궤도가 조금씩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그걸로 이제 뉴턴이 설명하지 못한 걸 아인슈타인은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0: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네. 그 아인슈타인이 네. 자신의 예측이 맞다면 그러면 태양은 주변의 시공간을 다 휘어놓고 있을 테니까 수성의 궤도도 틀어놓고 있을 거고 심지어 빛의 경로도 휘어놓고 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이 앞을 딱 대 하늘에 떠 있으면 네. 태양과 비슷한 방향에 떠 있는 배경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배경별들이 태양이 없을 때 밤에는 지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니까 원래 있는 자리에 고스란히 보일 텐데
1: 네.
0: 만약에 낮이 되고 딱 그 위치에 태양이 끼어들면
1: 네.
0: 태양이 자신의 중력으로 경로를 다 꺾어버려서 네. 빛이 약간 휘어져서 날아오게 될 거고
1: 일직선으로 오지 않고 휘어져서 오겠죠.
0: 그러면 네.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별이 보이는 위치도 약간 어긋나 있을 거다.
1: 그렇겠죠.
0: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중력 렌즈 여러 번 말씀드렸던
1: 아, 이게 중력 렌즈야. 네.
0: 중력 렌즈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1: 네.
0: 이 예측을 합니다. 태양 잘 봐라. 태양 옆에 붙어있는 별 잘 보면 밤에 볼 때랑 다른 위치에 보일 거다 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1: 증명을 해야죠.
0: 그렇죠. 예. 그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죠.
1: 네.
0: 낮에 별을 보라는 거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0: 뭐야 이거 뭐 확인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달이
1: 일식이죠.
0: 있죠. 네. 그래서 이 달을 가지고 또 가려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1: 예.
0: 그게 이제 1919년에 아주 아주 역사적인 계기일식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이 태양에 의한 중력 렌즈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1: 네.
0: 원정대를 꾸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남아프리카 쪽이랑 또 남아메리카 브라질 쪽이랑 그쪽에서 이제 계기일식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두 지역에 파견된 각각의 연구팀들이 네. 거기서 열심히 망원경 다 동여매고 가서 일식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1: 두 지역 다 보낸 건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0: 그렇죠.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야 예, 하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진행을 한 거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브라질에 크로멜린이라고 하는 동료가 가서 네. 거기서 관측을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1: 네.
0: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떠 있을 때 별빛이 보이는 위치는
1: 네.
0: 각도로 대략 1.75초 정도 위치가 살짝 어긋나야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이지만
1: 네.
0: 잘 관측하면 밤에 찍은 사진이랑 낮에 객일식 때 찍은 사진이랑 다 겹쳤을 때 별이 보이는 위치가 실제로 달라 보여야 하는 거예요.
1: 1.75초 차이 정도.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러 간
1: 네.
0: 거죠.
1: 네. 네.
0: 근데 브라질 팀에서 찍은 값은 1.9초 정도가 나왔어요. 차이가.
1: 아, 그래도 뭐 얼추 맞는데요?
0: 네. 네
1: 1.75랑.
0: 근데 이제 네.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간 동료들이
1: 네.
0: 관측한 값은
1: 네.
0: 그때 날씨도 너무 안 좋았고 마치 아이슬란드처럼.
1: 아, 그러네.
0: 그래서 데이터가 좀 안 좋았어요.
1: 네.
0: 그래서 0.9초 정도가 나온 거예요.
1: 아, 이건 차이가 좀 있다.
0: 네. 근데 그때 당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1: 네.
0: 에딩턴이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할 때 물론 그 날씨가 안 좋았고 또 망원경 초점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1: 네.
0: 데이터는 안 좋은 건 맞는데
1: 네.
0: 0.9초짜리 데이터, 그러니까 값이 많이 다른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1: 아인슈타인 이론
0: 그렇죠.
1: 뒷받침하려고 유리한 것만 골랐었다.
0: 그런 비판이 사실 실제로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 예.
0: 왜냐하면 이때는 상대성 이론이 정설의 반열에 오르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1: 예.
0: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시 그 데이터의 초점을 보완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1: 네.
0: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정확히 1.78초 정도 값이 나옵니다.
1: 아, 나왔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은 물론 이제 다 끝나긴 했지만 되게 그때 당시로서는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죠.
1: 와, 오늘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았는데요.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계기일식 언제 볼 수 있어요?
0: 아, 이거 제가 청기도서를 해드리자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외로.
1: 어, 그래요?
0: 조금만 있으면 예. 우리나라에서 개계일식 볼 수 있습니다.
1: 언제?
0: 2035년 9월 2일.
1: 얼마 안 남은 거구나.
0: 그렇죠.
1: 어, 개계일식 워낙 드무니까.
0: 10년도 안 남았어요.
1: 그러네. 네.
0: 그래서 2035년 9월 2일이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개계일식을 볼 수 있는데 네. 단 함정이 있습니다. 그 개계일식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 네. 대부분 북한을 지나가요.
1: 아.
0: 북한 쪽, 평양 쪽을 완벽하게 지나가고요.
1: 남한에서는 그걸 못 봐요?
0: 우리 남한에서는 네. 볼 수는 있는데 예. 그 강원도 고성에 통일전망대 아시죠? 거기 금강산 보이는 아,
1: 거기가
0: 그 동네?
1: 거기 가야만 해요?
0: 거기에서만 보여요. 아무래도 민감한 지역이니까
1: 민감하지.
0: 좀
1: 아, 쉽지 않네.
0: 이슈가 많지 않을까.
1: 2035년 다음은 언제예요, 그러면?
0: 2035년 다음은
1: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개길씨
0: 이제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1: 어, 오케이.
0: 서울을 관통
1: 그거 노린다 내가.
0: 네,
1: 예.
0: 서울.
1: 예.
0: 꼭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 어, 예. 왜요?
0: 2701년 11월 22일
1: 아, 운도 진진이 높지. 내 평생 개길씨도 못 보고
0: 이때 이제 서울에서 네. 볼 수 있는 일식이고
1: 아, 2700몇 년에
0: 역사 기록을 보면 1887년이 서울에서 일식이 있었던 가장 마지막 해입니다.
1: 아, 가장 최근 1887년이면 네. 진짜 이거는 운이 좀 필요하네요.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우주만지 지웅배 교수님과 개개일식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라 본기 제1 일식이 일어나다. 무려 기원전 54년 4월 1일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 역사 최초의 일식 기록입니다. 이게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들여왔는지 신라인들이 직접 관측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일식 기록이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오랜 역사에서도 개기일식은 아주 드문 천문현상이어서 가장 최근의 한반도 관측 개기일식이 조선 고종 24년의 일이라고 하죠. 자, 한반도에 찾아올 다음 개기일식 예정일 2035년 9월 2일까지 잡지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독자들과 함께 직접 강원도 고성이나 동해나 어디서든 특별한 우주쇼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피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잡은 일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이겁니다.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세바시 45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출연했을 때 제가 배운 표현입니다. 불안을 조진다니 듣기에도 통쾌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조진다보다는 쪼갠다에 있습니다. 불안은 잘 타이른다고 금방 물러나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해도 불안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생각보다 고집이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불안을 한 번에 이기려고 하면 대체로 우리가 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불안을 작게 나누는 기술, 모호한 걱정을 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기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에게도 큰 불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 쓴 책, 오래 써서 오래 낸 책, 마음을 읽는 감각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 부 가까이 찍었고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1만 부만 되어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걸 넘기고 또 2만 부 가까이 되니까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희 회사가 출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걸 더 많이 팔아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네, 사실 욕심은 끝이 없죠. 하지만 제가 또 출판사 사장이다 보니까 회사 경영을 생각하면 좀 많이 팔리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안이 되는 겁니다. 10만 부요? 듣기만 해도 근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10만 부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짧은 영상 쇼츠도 막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써야 되고요. 스레드에도 올려야 됩니다. 독자들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기업 강연도 계속 연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야 이걸 언제 다 하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턱 막힙니다. 10만 부라는 숫자는 멋있는데 그 숫자를 해야 할 일로 환산하면 갑자기 거대한 산이 됩니다. 뭐부터 해야 하지? 이게 될까?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커지면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만 부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 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원고 하나 고치기, 이번 주에 영상 한 편 찍기, 뭐 편집본 확인하기, 또 짧은 클립 하나 고르기, 혹은 뭐 기업 담당자에게 보낼 문장 한 달락 쓰기, 뭐 이렇게 쪼개면 갑자기 손이 움직입니다. 목표는 여전히 크지요. 그리고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은 분명히 작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힘든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안개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더 무섭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도 왠지 괴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안개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도 큰 위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안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 우리 회사가 불안하다, 관계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큽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먼저 불안의 이름을 작게 붙여야 합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가 아니라 이번 달 고정비가 걱정된다. 회사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다음 분기 매출 계획이 아직 흐릿한 것 같다. 관계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요즘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쩍 줄은 것 같다.
이렇게 작게 이름을 붙이면 불안은 조금 다루기 쉬워집니다. 덩어리였던 불안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정비가 걱정된다면 오늘 지출표를 열어서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분기 매출 계획이 흐릿하다면 오늘의 전략 하나를 써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짧은 안부를 하나 보내면 됩니다. 불안을 쪼갠다는 건 불안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제대로 보겠다는 뜻이죠. 자, 크고 흐릿한 감정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일,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세바시 강연을 만들 때도 이 원리를 자주 씁니다. 처음 무대에 서는 강연자들은 대부분 15분 전체를 걱정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가 의미 있을까?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뭐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5분 전체를 한 번에 잘하라고 하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대중 앞에 서서 강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연을 쪼갭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오프닝 에피소드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사례 두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길 문장.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하면 15분 강연 구성은 더 이상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몇 개의 길이 됩니다. 강연자가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프닝 한 장면만 찾는 겁니다. 오늘 훌륭한 강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처음 무대지만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는 강연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앞에 지인 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강연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받고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작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15분 강연도 그렇고요. 책 한 권도 그렇고요. 회사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멈춥니다. 하지만 작게 나누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바시 강연자 래퍼 치타 씨가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도 이 대목에서 자주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치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잡은 일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매일 8마디 가사를 쓰는 거. 딱 8마디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단위가 참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래퍼가 되겠다는 목표는 너무 큽니다. 음악으로 성공하겠다는 말도 너무 큽니다. 하지만 오늘 8마디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8마디가 쌓이면 내일의 8마디가 됩니다. 그것이 한 곡이 되고 그 한 곡이 여러 곡이 되면 또 무대가 되고 그 무대가 자기 삶을 다시 붙잡는 힘이 됩니다. 꿈은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작아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죠. 실천을 오히려 더 크게 잡습니다. 올해 독서 100권 완독! 매일 아침마다 5km씩 러닝! 석 달 안에 10kg 감량! 이런 무거운 결심은 며칠 지나면 나를 다시 짓누릅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심의 크기보다 단위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민망할 정도라도 좋습니다. 책 한쪽 읽기, 문장 하나 쓰기, 계단 한층 오르기, 매일 내 글의 제목만 써보기. 작은 행동은 자존심은 덜 세워주지만 삶을 실제로 움직입니다. 불안을 작게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아니죠. 회사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한번 해결되지도 않죠. 건강? 그 걱정이 곧장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삶인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행동을 하나 하면 마음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전부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은 돈 문제 전체를 해결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가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감각을 줍니다. 5분 걷기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줍니다. 첫 문장 하나는 책 한 권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쓰기 시작했다는 감각을 줍니다. 그 감각이 불안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불안은 여전히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쪼개는 일은 사실 마음의 편집과도 비슷합니다. 편집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찍어놓은 영상만 해도 막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짜리입니다. 강연 전체, 인터뷰 전체, 현장의 소리, 표정, 침묵, 실수한 거, 좋은 말, 긴 말, 처음부터 완성본을 떠올리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압니다. 일단 잘라야 한다는 것을요. 필요한 장면과 덜 필요한 장면을 나누고 긴 말을 짧게 만들고 흩어진 이야기를 순서대로 놓고 마지막에 남길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편집은 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쪼개는 것도 비슷합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걱정이 뒤섞여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두면 하나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잘라보면 무엇이 진짜 걱정인지 보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인 것이 돈인지, 인정인지, 관계인지, 건강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느낌인지,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면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편집점이 보입니다.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인생 전체를 편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한 장면만 편집해도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요즘 저에게 제 책 10만 부 판매라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계속 바라보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장면을 보면 조금 나아지죠. 오늘은 오늘 이야기할 원고를 고치면 됩니다. 오늘 이 원고를 통해서 영상 한 편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닿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만 분은 제가 혼자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꿈이 크죠. 하지만 오늘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고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 자기 불안을 조금 작게 볼 수 있다면, 막연히 무섭던 마음에 이름 하나를 붙일 수 있다면, 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일을 한 겁니다. 책도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10만 명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또 내일 또 한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조금씩 닿는 방식으로요. 자, 오늘은 댓글에 거창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두 줄만 써보세요. 요즘 나를 가장 크게 짓누르는 불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불안을 쪼개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솔하게 써주신 분을 뽑아서 제 책 마음을 읽는 감각 저자 사인본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조금 더 잘 읽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스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썬데이에 비가 반드시 내릴 거라는 예보를 보며 이번 주 토요일로 다 몰아서 아름다운 가을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애플 피킹 사과 따러 가는 일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이라면 우리들의 도시 뉴욕은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온 뉴요커들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건 급할 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라고 해왔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그 옛날 도서관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뉴욕시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인 이동식 화장실들. 뉴욕시에 17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고 그중에 하나가 양키 스테디움 근처라고 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냉난방도 되고 또 손도 닦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아이디어. 그런데 사용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만의 공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홈리스들이 가끔 들어가 몸을 씻기도 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그런데 바로 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10분이든 30분이든 한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걸 막기 위해 10분이라는 제한을 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 잠금 장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죠? 애플 피킹 생각만으로도 행복한데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그래도 우리 K라디오의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하루를 시작하는 날, 그리고 또 9시 밤에 재방송도 있는 날, 네, 이 이동식 화장실 앞으로 뉴욕시에 설치되는 이 화장실이 정말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마련돼서 10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열리게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더라고. 잠시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졌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죠. 맘다니 시장에 이 신세대에 알맞는 그런 또 필요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실천해서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덥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약간 후덥지근해서 피부에 와닿는 공기, 조금 그런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3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 올 확률, 오늘 비 올 확률이 거의 비슷한데, 오늘 오후 저녁 무렵 뉴욕시에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진짜 맑고 온도도 섭씨로 21도 정도 되는, 밖에서 활동을 하면 너무나 좋은 그런 토요일이 되겠다. 일요일부터 비가 옵니다.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아마도 화요일까지도 비가 오게 될 것인데, 비와 함께 또 온도가 내려가서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작하는 최고 기온이 20도, 섭씨 20도, 그리고 화요일은 17도, 뭐 이 정도인데, 뭐 가을이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지진 않겠죠. 저 북쪽에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운전해서 올라가면 되는 뉴욕에 이미 낙엽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풍과 낙엽은 너무나 다른 느낌의 가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아직 가을 초입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세상의 모든 아침
0: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우리 K라디오 들으시려면 라디오가 없어도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 스마트폰 속에 K라디오.us, K라디오.us 이렇게 찾으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상단 오른쪽 상단 맨 꼭대기 그 코너에 on air 영어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어도.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그전에도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유럽연합

그래서 캐나다의 Associate Member 준 회원 자격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던 캐나다 총리 마크 하니가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캐나다 엄청나게 나쁩니다. 뭐 어떻게 이걸 무역 관세 전쟁이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막 부과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2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한 크게 5% 정도 무역량의 이 정도라고는 하지만, 또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 보복성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상황은 악화돼서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관련 제품들 이거 다 또 관세 뿐만 아니라 밴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캐나다를 51번째, 그러니까 51번째 미국에 주로 들어와라 이런 말까지 해서 캐나다 국민들도 아주 불쾌한 그런 상황에, 이런 무역 전쟁뿐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모욕과 이 압박에 대해서 캐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과의 이 무역 교류 그리고 관계를 더 폭넓게 확대하겠다라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유럽연합의 준 회원으로 들어와라 그 자격을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또 기립박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준 회원으로 유럽연합에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제도적인 그 변화가 올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EU와 캐나다가 무역과 기술 여행 분야에서 뭔가 통합적인 그런 더 추가로 서로 협조를 하고 더 좋아진 관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방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뭔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아주 심한 또 그런 또 보복성의 캐나다와 EU에 대한 뭔가가 나올 텐데, 최근에 이렇게 골프를 치고 오면서 스코틀랜드에 대한 거기서부터 수입하는 위스키 관세 없애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유럽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때마다 하나씩 풀어주기도 하는데 캐나다가 뭐 이게 쉽지 않네요. 마크 하니 총리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횡포에 맞서겠다라고 그렇게 일찌감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북극이 정말 요긴한 그 전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북극에서 전략의 협력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 방위산업, 군사기술 협력 이것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네랄, 희토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국 이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한자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핵심이 되는 광물들 확보하는 데도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같이 힘을 합할 수가 있고, 자원의 공급망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잘 살게 되면 서로 좋다 이런 뜻이죠. 캐나다가 그래서 이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EU의 미들 파워 정도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기존 외교 질서가 당연히 흔들리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이걸 강력하게 푸시를 하면서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하는 이런 압박이 실패를 했다, 캐나다를 유럽 연합 쪽으로 밀어냈다라고 말도 하고 있지만, 지켜볼 일이기는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궁금합니다.

0: 어제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는 몰기지, 주택담보대출도, 카론, 자동차, 이 론에 대해, 그리고 뭐 당연히 크레딧카드를 부담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이게 뭔가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조치인데,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보통 지금 현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그런 경제 심리를 만들고, 이번 경우에는 미드텀 일렉션이 5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전쟁은 물론이고 경제정책이 지금 상당히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선거에 나가야 하는, 공화당 전체가 정치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다. 케빈 월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게 예상이 됐었는데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경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뭐 이것이 발표됐다 해서 뭐 마켓, 스톡 마켓이 놀란다거나 이런 일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 회의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발표가 있기 전부터 마켓에서는 90% 이상 확률이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변동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정책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오픈된 거다라고 특별하게 암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표 dot plot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 경제 전망 점도표를 연방준비제도가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그런 지금 판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한 2%를 넘어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긴축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4.25%에서 4.5%까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버 마켓 실업률, 그러니까 잡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조금 노동에 필요한 인력의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그 수요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조짐도 보이고, 노동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물가가 또 자극된다라고 그렇게 연방준비제도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은 12명의 의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특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이 호르무즈 해협과 그 반대쪽 해협이 또 같이 막히고 있어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금리를 더 올릴 앞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투맨은 뇌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6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이제 모두 의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미텀 이번 선거에 캠페인에 합류했다 뭐 이렇게 보면 맞겠죠. 연방 하원이 일주일간만 만나서 여름의 휴지기를 지나서 또 올해는 선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빨리 끝나고 뭐 중요한 사안 몇 가지만 다루고 가자 했는데 어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이 국방장관 핏 헥세스 탄핵 표결에 대해 이거 돌아와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서둘러 끝냈습니다. 뭐 해산하기 전에 또 연방 하원에서 리안 블랙이라는 빌리언웨어를 이거 모독이다라고 이걸 양쪽에서 양당이 다 같이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이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제프리 엡스틴 사건하고 관련된 인물입니다. 돈이 많은 이 인물이 엡스틴에게 1억 달러 이상을 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엡스틴 문건에서 계속적으로 이름이 언급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왜 이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그리로 갔는가? 엡스틴이 뭐 파이낸시어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재정 자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가야 했나? 이런 그 인맥 관계부터 금전에 왜 갔는지 문서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방 하원이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리언 블랙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contempt of Congress 의회 모독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죠. 근데 형사 기소 가능성이 열린 그런 중대한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엡스틴, 제프리 엡스틴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매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피드 헥세스 국방장관 탄핵 표결이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 뭐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하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했다라는 걸 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엡스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결정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연방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7명이 이란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또 떠났고 지금 이 전쟁이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 전쟁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티 물론 이란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확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과 밥 엘 만데브 이쪽 홍해 쪽의 해협이 동시에 막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전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중동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후티 전쟁이 한 번씩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또 이번에 알게 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좀 막아보려고 했던 홍해 쪽에서 기름을 나가게 하면 이게 지금 저지가 된 그래서 후티의 세력을 막지 못했다라는 전략상 실패를 또 사우디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후티가 홍해, 이 레드시 연안의 이 모카라는 전략 도시를 점령을 한 것이 확인이 됐고 바벨 만데베 해협의 홍해 여러 그쪽의 섬들을 또 연속적으로 지금 점령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쪽 해상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약 12% 해상 석유 가스 수송으로 한다면 20% 이상이 통과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만큼 중요한 곳인데 이게 지금 후티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본토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다.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를 향해서 후티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더 지금 세게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틀 전에 메카 쪽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막아냈다라고 했지만 후티 쪽에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 경고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by the time, 그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가 이제 딱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 그때쯤이면 이 AI 정책이, AI 규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AI에 대한 위험을 또 강조하고, 제이콥 콕슨이라는 안트로픽 에서 사임하고 나와 이 AI에 대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것이 뭐 이번 세기가 아니라 이번 데케이드 10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또 온라인에서 거의 1억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도 지금 UK,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잉글랜드가 UK죠. 그중에 스코틀랜드에서 AI의 기업의 총수들을 모아서 긴급 자리를 마련하는 그 인류의 통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본인이 또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 찰스 왕인데 자연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AI가 나타나서 이 자연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든다.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오픈 AI, 앤트로픽 등등 주요 AI 기업들의 CEO들이 모여들어서 안전성 통제 윤리적 위험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함께 참석하게 된 거죠.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머데이가 최근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AI가 인터넷을 장악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인류의 위험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안트로픽의 연구원, 그 개발 연구원으로 있었던 제이콥 콕슨이 사직을 하면서 폭로한 이 위험. 이건 내부 상황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안트로픽과 오픈 AI는 정말 인간의 생명을 걸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지금의 AI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초지능이라고 하던가요? Super intelligence. 이렇게 가면 정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해킹은 물론 우리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런 위협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I 개발의 안정성, 이걸 이제 보완하는 그런 팀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실제 이걸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연구자 제이콥 콕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것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학의 천재였다고 수학의 천재로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발달 개발팀에 들어가서 하다가 핵심 연구자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위험을 경고하는 일에 자신의 그 돈도 잘 벌고 했는데 뭐 거의 밀리언 달러에 가까운 그런 연봉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걱정시키지 않을 뉴스는 오늘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그 EU가 가까워지는 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고 결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죠. 그런데 이건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 스포츠가 2021년에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해서 이때 NCAA 대 어스틴이라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데 이 판결에서 NCAA가 하고 있던 그때까지 아마추어 규정이 반독점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선수들,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지만 자신들의 이름 또 이미지, 표상권이라고 하는 그 likeness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그렇게 허용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NIL 제도의 시작인데 이렇게 해서 대학 선수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선수들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플랜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과거의 대학 스포츠 팬들이 이 또 대학 학생들이 가서 순수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누렸던 그런 대학 스포츠만의 독특한 매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임,
image, likeness 이 세 글자를 따서 한 NIL 수익 공유 이걸 허용을 함으로써 선수들이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학 팀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자유를 줌과 동시에 또 혼란을 낳았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대학 선수들이 전국을 떠돌면서 사실상 프로 선수처럼 계약 막 옮길 수 있고 대학들은 입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었나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선수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그 옛날에 이 서부의 무법자들의 시장같이 됐다. 이런 걱정이네요 또.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그래서 대학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조건에, 그러니까 네,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팀을 옮겨 다니고 학교 전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Protect College Sports Act 논쟁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에 연방 상원이 의회가 이제 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서 이걸 논의를 해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학 선수들을 한 번은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학할 때는 1년 동안 출전이 금지된다.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likeness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즌 중에 코치가 옮기는 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수들, 대학 선수들이 경기 출전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니까 돈을 1년 동안 놀아도 경기 못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대학팀에서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가서 1년 쉬고 다시 그 대학팀으로 뛰게 되면 그래도 5년이 제한되니까요. 이거 계속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은 제한이네요. 머리를 많이 써서 지금 이렇게 그랬나요? 대학 선수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서 또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나 잘하는 걸 사용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싸고요. 이번 주 김스보석 세일 상품은 오랜만에 내추럴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 넉 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은 두 개 반지예요. 사실은 프로포즈용 반지, 그리고 예스 하게 되면 웨딩 밴드가 또 같이 오는데 세일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김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kradio.us 이렇게 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 된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밥상에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정말 맛있고요. 국과 잼, 또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아서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고 또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오픈 드디어 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에브치안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고요. 특히 최신 시설에 한국에서 플러싱 당구장 이 한국 시설을 동시에 또 오픈했고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청소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블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또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 이것도 있어요.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대기에서 하십시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장수대기요 7187990133으로 문의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엔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엔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엔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제도 골프 치셨다고요? 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 우승 상금이 걸려있고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이 3홀 세 개의 홀을 빼고 베스트 15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선이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있고요. 한 사람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등록입니다. 5,000달러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전화는 929-766-0088, 929-766-0088.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뉴욕 지역에 1980년대 초 토요일이면 학교가 없는 날이지만 치열하게 살아내던 그때 당시의 맨해튼에 우리 한인 홀세일러들 도매상가 이른 아침엔 여전히 일터로에 하는 우리 한인 부모님들 손에 어린 자녀들의 손이 또 따뜻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요일 아침이면 일터 가는 길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갔던 그곳 1983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부설로 설립돼서 4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맨해튼 한국학교 오늘 이장우 이사장님을 제가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이사장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국을 떠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한국을 떠난 지는 1974년도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갔고요.
0: 네.
1: 거기서 1980년도 81년에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왔습니다.
0: 네. 그러면 혹시 1981년에 오셔서 이 맨해튼 한국학교 다니셨나요? 주말에?
1: 그때는 제가 인볼브되어 있지 않았고요.
0: 네.
1: 아, 일단 남미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네. 저를 손을 잡고
0: 네.
1: 한국 학교를 데려간 그 기억이 남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오셨는데 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서 사셨지만 이렇게 한국 말을 잘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그렇죠. 뭐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한다는 부모님께서
0: 네.
1: 엄격하게 이 교육을 받아서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0: 네.
1: 뭐 아주 배웠습니다.
0: 네.
1: 뭐 쉽지는 않았지만
0: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국말
1: 그렇죠.
0: 쓸 수 있게 네. 한글을 가르치는 와 생각하면 진짜 감동이 오네요.
1: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 74년도에 그때만에 제가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0: 네.
1: 지금은 이제 60입니다. 53년 전 얘기인데
0: 네.
1: 네, 그 파라과이 때 그 살 때만 해도 한국 가정이 20 가정도 안 됐어요.
0: 와.
1: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한국 학교에 선생 역할을 하셨고 아버지도 하셨고 그렇게
0: 네.
1: 해서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시니까 거기도 여전히 한국 학교.
1: 네, 네. 아르헨티나는 좀 그래도 파라과이보다는 좀 발달돼 있고
0: 네.
1: 한인들이 좀 많이 살아서.
0: 네.
1: 그래서 거기는 김치를 좀 먹을 수 맛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는 김치라는 것도 뭐 양배추도 담가서 네. 어머니가 고춧가루 뿌려서 이렇게 먹은 적이 기억이 나요.
0: 네. 그래서 이제 두 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오셨는데 오늘날 어떻게 맨해튼 한국학교 이사장님이 되셨는지 그런 어릴 때 부모님들의 네. 교육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기기가 있었나요?
1: 저는 이창모 회장님 그 경제인협회 지금 회장님이 되신 그 이창모 회장님 통해서 이제 이사장이 됐고요. 맨해튼
0: 네.
1: 한국학교.
0: 네.
1: 그리고 그 이사장님 서포트로 제가 이사장으로 되는 게 참 맞는 것 같다.
0: 네.
1: 1.5세 파라과이 이민서부터 이 경험이 다 릴레이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0: 네.
1: 그 저를 찍으셨어요.
0: 네.
1: 그러한 한인 이민자 부모님들의 걱정과 간절한 마음에 모여 맨해튼
0: 네.
1: 한국학교가 탄생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는 1979년에가 창립이 됐다고 제가
1: 생각합니다.
0: 78년이죠. 78년.
1: 예.
0: 네. 1978년 창립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맨해튼이 이 도매업 홀세일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또 우리 한인 부모들이 일하시니까 토요일에
1: 그렇죠.
0: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예, 한국 학교가 맨해튼에 생기게 됐다.
1: 와,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맨해튼 한국 학교를 재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1: 네, 우리가 일단은 그 83년, 84년대 한국학교가 에스타블리시 돼가지고 그 후로 이제 우리가 골프 모임을 가져서 그 스콜라십 펀드를 마련해서 매년 그 스콜라십 펀드를 제공을 합니다.
0: 네.
1: 예,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한국어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이해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인으로 성장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0: 네.
1: 이어받은 코리안 아메리칸 그 이미지를 줘야 한다고 봐요.
0: 네.
1: 그리고 또 한국어는 가족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인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여기서 뭐 아무리 20, 30년 살아도 미국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국 학교가 이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0: 네.
1: 또 그 헤리테이지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한국 땅을 방문해도
0: 네.
1: 친척과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뭐 대화 나눌 수도 있고
0: 네.
1: 가족의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이제는 그 홀세일 하시던 우리 한인들 더 이상 그곳에 맨하튼 그 지역에 계시지 않고 많은 또 비즈니스들이 뉴저지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맨하튼 한국 학교는 그 전통 때문에 여전히 차세대 뿌리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활하고
1: 그렇죠.
0: 여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 언제 만나는지 예, 알려주세요.
1: 예, 학교는 17가 웨스트 333 웨스트 17가에 있고요.
0: 네.
1: 매주 토요일 날 9시에 모입니다.
0: 토요일 9시, 네.
1: 예, 토요일 9시 아침.
0: 네.
1: 그리고 그 거기 그 교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0: 네.
1: 그분도 뭐 영어권이기 때문에
0: 네.
1: 참 다루기가 참 쉬워요.
0: 네. 그 제가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사진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장호 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서서 무대에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무대 또 저쪽에는 선생님들인 것 같고 이날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었나 봐요. 최근에
1: 예, 그때가 개학식이었었어요.
0: 개학식 날인데 오 다양하게 보이네요.
1: 예,
0: 네.
1: 예, 개학식에 제가 나가서
0: 네.
1: 스피치를 했어요 그날이요.
0: 네. 그러면
1: 네네.
0: 한국말로 얼마나 사용을 하시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는 우리 한인 학생들일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대부분 한국말을 잘 못하고요 학생들은.
0: 네.
1: 부모님도 거의 1.5세, 2세 부모님이기 때문에
0: 네.
1: 영어가 제일 수월하죠. 거기서
0: 네.
1: 얘기를 한다면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이 있다면 한글 쓰는 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가요?
1: 네. 한글말 가르치고 단어
0: 네.
1: 그리고 뭐 문화적인 거 뭐 여러 가지 한국 히스토리를 가리키는 거죠.
0: 네.
1: 우리가
0: 네.
1: 어디서 왔고 한국이 어떻다 뭐
0: 네.
1: 한국 전쟁으로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북한이랑 남한이랑 갈라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뭐 그런 역사가 또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0: 네. 그 학기가 이미 시작된 건가요? 등록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예, 거기 그 만나탄 코리아 스쿨 구글 서치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요 거기
0: 네.
1: 그 홈페이지에 레지스트레이션
0: 네.
1: 뭐 언제 시작 계약 뭐 방학 뭐 그런 스케줄이 다 나옵니다.
0: 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퀸즈나 이쪽에 또 허슨강 넘어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한글 학교, 한국
1: 네.
0: 학교 이런 제도나 시설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 찾기 힘들다 맨하튼에서 만약에 그동안 고민하셨다면 맨하튼 한국 학교, 맨하튼 코리안 스쿨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터넷에서
1: 네네.
0: 서치를 하시면 된다.
1: 그렇죠. 네. 맨하튼 코리안 스쿨이라고 서치하면 바로 나옵니다.
0: 네. 와, 앞으로 맨해튼 한국학교 이장호 이사장님, 나는 이게 꿈이다, my dream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저는 일단은 우리 그 한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아무리 영어권이라도 네. 우리 한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잊지 말고 살자.
0: 네.
1: 그게 저는 포커스 포인트고요.
0: 네.
1: 그 하나의 그 힘이라고 봅니다.
0: 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알려주시고요.
1: 네네. 네.
0: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맨해튼 한국 학교가 이제는 그 옛날에 맨해튼에서 네. 이 도매업을 하시던 많은 한인들이 너무 바쁘게 다니시면서 토요일에 시작하신 그 한국 학교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어 또 한글 문화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장호 이사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맨해튼 코리안 스쿨 정보를 다시 알려드리자면요. 네. 주소는 333 웨스트 17 스트리트 뉴욕 뉴욕 10011 그리고 웹사이트는 www.manhattankoreanschool.org
0: 네.
1: 입니다.
0: 네. 333 번지수가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1: 네,
0: 17 스트리트 이렇게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도에서 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manhattankoreanschool.org organization
1: 네, 예,
0: 세 글자가 예, 예. 되겠습니다. 네.
1: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장우 이사장님, 특별한 또 성장 배경이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그런 어릴 때부터 어느 곳을 가든지 파라다이든 아르헨티나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모습이 상상이 돼서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9월 17일 목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맨해튼의 도매 업을 하며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여전히 일터로 향하던 우리 이민 선조 부모님들이 토요일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맨해튼 한국학교로 향했던 그 40년도 훨씬 전에 시작된 맨해튼 한국학교의 이야기가 그 애틋한 마음이 오늘날 차세대들이 이 내린 뿌리로 해서 열매 맺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 추석은 또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 마음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괜히 지나간 일을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9월 17일 목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시간이 쭉쭉 잘 가네요. 벌써 9월 17일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제 곧 10월도 만나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목요일이어서 그런지 일단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주말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어제 제가 사실 수요일이어서 우리 투데이 영화 산책을 했어야 하는데, 또 중요한 그런 좋은 정보를 드리느라 인터뷰를 하느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래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1998년에 나온 영화 Return to Paradise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목만 딱 들으면 굉장히 파라다이스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뭔가 로맨틱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꽤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런 영화여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화두가 있는 거죠. 친구,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의 3년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새 친구가 등장을 해요. 루이스, 쉐리프, 그리고 토니라는 새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세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물론 술과 또 대마의 일종인 그 약물도 살짝 즐기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게 돼요. 휴가가 다 끝나고 세 명이 이제 우정을 돈독히 하고 나서 토니와 쉐리프가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루이스만 말레이시아에 남아서 이제 다른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년이 흐르게 됩니다. 토니는 그 사이 건축가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이 셰리프는 리무진 운전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 친구 모두 각자 잘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베스라는 여자 변호사가 이두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꺼내놓죠. 그게 뭐냐면요. 이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었던 루이스라는 이 친구가 2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세 사람이 그때 휴가를 보내면서 약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혼자 남아있던 이 루이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설정이 있냐면 그 일정량 이상의 이 약물을 소지하게 되면 이건 그냥 개인이 한게 아니라 약간 그 밀매로 간주가 돼서 정말 사형까지 선고될 수가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이스를 살릴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토니와 쉐리프가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들도 그 약물에 사실은 책임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각각 3년 이렇게 3년씩만 새 친구가 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만 돌아가게 되면 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선택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두 친구는 정말 소위 말해서 이 아주 너무나 이 황당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까먹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3년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지켜갈 것인가. 이두 친구는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말레이시아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의 또 다른 반전이 나오는데, 이 감옥에 있는 루이스를 만나보니까 루이스가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감옥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라는 여자 변호사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루이스의 누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이 베스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두 사람을 말레이시아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숨겼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니는 굉장히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니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이 셰리프는 너무너무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친구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고 법정으로 가게 되죠. 책임을 지려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이 판사가 우연히 이 미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기사에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루이스에게 내려진 이 가혹한 처벌, 말레이시아의 그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걸 좀 싫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기사화한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 이걸 보고 너무나 격분을 해서 이 셰리프가 와서 자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이스에게 내려졌던 사형이라는 선고를 철회하지 않아요. 그대로 진행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셰리프도 역시 자백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요. 결국 그 안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루이스는 결국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셰리프가 그 마지막 친구의 모습을 창살 안에서 그 감옥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때 정말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쳐요. 루이스 하고 외치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계속 목이 터져라 그걸 외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루이스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얼굴에 잠깐 스쳐가는 평안함이 이렇게 보여요. 친구의 그 목소리를 듣고요. 조금씩 마음을 진정하게 되죠. 이렇게 친구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루이스가 혼자가 아니도록 곁에 있어준 이 친구. 결국 이 친구는 이제 감옥살이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영화가 사실은 그 뒤에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뭐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야지라고 말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영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영화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내가 살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가족이라면 혹은 친구라면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리턴 투 파라다이스 이 영화는 20년이 좀 훌쩍 영화인 영화지만 여전히 여러분이라면 친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친구였던 적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그 경중은 좀 다르겠지만 누군가 너무나 곤란한 부탁을 나한테 했을 때 이걸 들어주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북보와 함께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친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있고요.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고요. 5,000불의 주인공 도전해보세요.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KCS 뉴욕 한인봉사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세요. 문의는 KCS 718-939-6137입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 4가족 노던블러바드에 있는 홀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상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구입하시면요,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입니다. 또한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 646-765-5117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유용유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전화번호 201-320-3330번. 투데이는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달러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달러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달러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두당 2불 99, 후코초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육종 삼겹살 파운드당 6.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9: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8: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9: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8: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9: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8: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9: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8: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8: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9: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8: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김 합동법률사무소.
9: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관광.
7: 뉴 택시.

0: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헬시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에 관한 관심들 많으신데요. 오늘 KCS 공공보건부 건강보험 담당자이시죠. 안지연 선생님과 함께 건강보험에 관한 유익한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가을인데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우리 65세 되시고 이런 분들 뭐 메디케어니 메디케이드니 건강보험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요. 오늘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CS 공공보건부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5세 미만 건강보험 서비스에 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 KCS 공공보건부는 뉴욕주 보험 신청과 갱신 네. 그리고 보험에 관련한 문의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뉴욕주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65세 미만 건강보험은 소득과 미국 체류 신분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네. 차일드헬스 플러스, 그리고 에센셜 플랜,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네. QHP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이 있습니다.
0: 다양하게 있네요.
1: 네. 네. 65세 미만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반드시 5년이 지나셔야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0: 네.
1: 또 1인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 FPL 138%인 22,025 미만이셔야 가입하실 네. 수 있으십니다.
0: 아, 그래요? 네.
1: 예전에는 소득이 올라서 중간에 업데이트를 하셨을 경우에
0: 네.
1: 그 소득 상한선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갱신 기간까지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게 해주었으나 이제는
0: 네.
1: 업데이트를 하시자마자 해당 소득의 보험으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렇지만 소득이나 신분, 가족 구성원의 변경 상황이 있으시면
0: 네.
1: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0: 이거 중요하네요.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 소득 상한선 넘으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네. 메디케이드 이제 상한선을 넘으시면 이제 메디케이드 못 들어서 어떡하지?
0: 네.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뉴욕주에서는 에센셜 플랜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0: 네.
1: 이번 연도 6월 30일까지는 에센셜 플랜이 소득에 따라서 5단계
0: 네.
1: 에센셜 플랜 4, 3, 2, 1 그리고 200에서 250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0: 네.
1: 6월 30일 이후로는 제일 위에 단계인 에센셜 플랜 200에서 250이 없어져서
0: 그래요?
1: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에센셜 플랜 4, 3, 2, 1 이렇게 4단계만 가능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에센셜 플랜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에센셜 플랜은 메디케이드처럼 보험료가 따로 없으며 코페이가 조금 발생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15불,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셨을 때 25불,
0: 네.
1: 그리고 약 처방을 받으셨을 때 6불씩 지불하셔야 하는데
0: 네.
1: 에센셜 플랜 4와 3단계는 코페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0: 아, 그래요?
1: 그다음에 2단계는 1년치 최대치 내시는
0: 네.
1: 코페이 금액이 200불,
0: 네.
1: 그다음에 에센셜 플랜 1은 최대치 내시는 금액이 360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군요.
1: 네. 그러니까 에센셜 플랜 200에서 250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6월 30일 이후로는
0: 네.
1: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에센셜 플랜이 종료되어서
0: 네.
1: 오바마 케어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크셔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0: 아, 보험을 이제 더 이상 가입 못 하신 분들 참 걱정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1: 또한 2026년도에는 오바마 케어 가입 시 엔헨스드 텍스 크레딧이 2025년도로 종료되어서
0: 네.
1: 연방 빈곤선 FPL 400% 이상의 소입 가입자분들은
0: 네.
1: 더 이상 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 금액인 APTC, Advanced Premium Tax Credit을 받으실 수가 없으셔서 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작년인 2025년도와 너무 많은 차이가 생겨갖고 갱신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0: 맞습니다. 이 보험이 정말 많이 걱정입니다.
1: 네.
0: 보험을 잃어버리신 분들 많아요.
1: 네. 이번 2026년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렇지만 소득이 연방빈곤선 FPL 400% 미만이신 분들은
0: 네.
1: 보험료 정보 보조금액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보조금액이 전혀 없다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400% 이상만 못 받으시는데 아예 이제 보조금액이 전부. 없다. 그렇게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0: 네.
1: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400% 미만이신 분들은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보조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지불하셔야 보험료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아닌 건 아니니까
1: 네네.
0: 네, 전화를 좀 주시고요. 그 외에도 메디케이드나 뭐 어린이 건강보험 등등 좀 알려주세요.
1: 네.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차일드 헬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은 연중 365일 언제든지
0: 네.
1: 신청과 갱신이 가능하시고
0: 네.
1: 오바마 케어 QHP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은 신청과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 현재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0: 네.
1: 그리고 새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0: 네.
1: 내년 2027년 보험을 갱신하시거나 신청하셔야 되니까 저희 KC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또 안 되잖아요.
1: 네. 놓치면은 이제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0: 없죠.
1: 네네.
0: 네.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1: 네네.
0: 네. 또 새로 하신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1: 네.
0: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건강보험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0: 네.
1: 임산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소득 자격 조건만으로 임산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출산 네. 후에는 1년까지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임산부들.
1: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65세 이상의
0: 네.
1: 서류 미비 시니어 분들께 소득과 자산 자격 조건만으로 네.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해당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꼭 연락주세요. 저희 KCS.
0: 네, 좋습니다.
1: 그리고 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체류 신분이신 분들도
0: 네.
1: 소득 자격이 되시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0: 아, 그래요?
1: 일시적이었지만
0: 네.
1: 이 오바마 케어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도 가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
0: 네.
1: 2025년도 8월 30일 이후로는 더 이상 오바마 케어는 신청하실 수 없으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다카에 속해 계신 분들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 갱신 절차에 변경 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궁금해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아, 네. 원래 메디케이드는 매년 한 번씩만 1년에 갱신하던 절차였는데
0: 그렇죠.
1: 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갱신하는 정책으로 변경이 됩니다.
0: 큰 변화네요.
1: 네.
0: 네.
1: 그리고 또한 19세에서 65세 미만까지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0: 네.
1: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일을 하시거나 학교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0: 네.
1: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한 달에 최소 580불의 네. 소득이 있으셔야 메디케이드가 자격 조건에 충족하시게 됩니다.
0: 그래요.
1: 근데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시면
0: 네.
1: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는데요.
0: 네.
1: 임산부이신 경우나 아니면 장애로 인한 메디케이드를 소지하신 경우
0: 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을 돌보시고 계신 경우
0: 네.
1: 14세 미만 아동을 돌보시고 계신 경우
0: 네.
1: 그리고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스냅을 받고 계신 경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0: 네.
1: 더 자세한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0: 네.
1: 문의 있으시면 저희 KCS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항상 이 예외라는 게 있어서 예외 조항에 또 들어가면은 되는
1: 네,
0: 거잖아요.
1: 그럼요. 네.
0: 네.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718-939-6137번이 KCS 번호입니다. 전화를 꼭 주시고요. 지금까지 65세 미만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KCS 공공보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도 알려주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뉴욕주 보험을 소지하시고 계시지 못한 분들을 위한 뉴욕시 의료 프로그램인 NIC 케어도
0: 네.
1: 신청 및 갱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영양보조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그 다음에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 페어페어스, 뉴욕 시민 신분증 아이디 NIC 카드
0: 네.
1: 신청 및 갱신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해드리고 있는 저희 당뇨 예방
0: 그렇죠.
1: 관리 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B형 간염 검사와 여성암 검진,
0: 네.
1: 유방암, 자궁경부암. 저희가 어제도 네. 베이사이드 KCS에서 이제 메모그램 유방암 검진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네. 네. 또한 여러 교육기관들, 뉴욕대, 헌터대, 템플대와의 협연으로 활발한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화, 치매에 대한 예방과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KCS가 부서가 많고 정말 각각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주고 계신데 이 공공보건부 우리 건강이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공공보건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제도 또 이제 유방암 검진 때문에 다녀오셨고
1: 네네.
0: 많이들 오셨죠.
1: 네네.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KCS에서 하는 이벤트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저희 KCS 공공보건부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9월 26일에
0: 네.
1: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를 시정부 병원 등 헬스케어 관련 단체를 초대해서 진행합니다.
0: 그렇죠.
1: 네, 가족 및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희 K-뷰티 어린이 및 성인 아트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0: 네.
1: 특히 저희가 이제 퀴즈쇼인 골든벨 챌린지를
0: 아, 그래요?
1: 네, 하니까 도전하셔서 경품 추천을 통해 상품도 많이 받아가세요.
0: 아, 골든벨을 울려라 그건가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다가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하는 이 박람회도 가시면 아마 건강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또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꼭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KCS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얘기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 설명해 주시면서 인사 말씀도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항상 저희 KCS 공공보건부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는 718-939-6137로 연락 주시고요.
0: 네.
1: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KCS 공공보건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 않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들 담당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 제가 대신 대표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KCS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718-939-6137, 718-939-613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곡은 서울의 달이라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아마 제목보다도 먼저 그 예전에 1994년 정도였죠. 그때 방송되었던 드라마 서울의 달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걸 보셨다면 우리가 같은 또래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서울의 달은 이 서울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그린 드라마였는데요. 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그 화려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애환, 꿈 이런 것들을 함께 만났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 분위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서울을 뭐 그냥 무조건 멋진 도시로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서울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들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는 청춘과 이 추억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들으면 이런 마음들이 남습니다. 이 뉴욕에 사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뉴욕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이 뉴욕 안에서도 이 꿈을 가지고 또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서울의 달, 뉴욕의 달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식구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상하게도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원래 해보시던 분은 괜찮은데요. 안 하시던 분이 뭐 새롭게 갑자기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도 훈련인 것 같아요. 안 해 버릇한 그런 말들도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그 사랑의 말을 그 말보다는 뭐 밥은 먹었니 이런 말로 많이 하셨죠. 밥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밥 먹었니 이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의미였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조금 달라진 시대를 사는 만큼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투데이 어느덧 또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동네 기분 좋은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인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십시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이에요.

0: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교육계의 전반적인 이야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대체 우리 학부모들은 뭘 알아야 되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퀸즈 3선 교육위원이고요, 컬리지 컨설팅 학자금 전문 재정관리사의 사립고등학교 교육자문위원으로 이성은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희는 예전 프로그램에서 자주 뵙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반갑네요.
1: 아유, 저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저희가 이제 변화가 일단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지만 보이는 라디오를 해요. 짜자잔, 여기 카메라에, 네네,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성원 선생님, 그때 방송할 때도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셨을 텐데, 유튜브 들어오셔서,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지금 이성원 선생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패스를 해야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왔어요.
1: 예. 네. 만약에 그 통과를 못했으면 졸업장 못 받았어요?
0: 그럼요. 졸업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스를 못한 친구들이 8월 달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1: 네. 아니, 그 고등학교 졸업을 패스하지 못하는 친구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0: 우선 학교마다 조금씩 통계가 틀렸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10% 조금 넘었다고 해요.
1: 네. 약 10%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못한.
0: 네. 리전스 때문에요.
1: 네. 그게 이제 이 시험 때문이었네요.
0: 그럼요.
1: 리전트 시험 때문에.
0: 네네.
1: 근데 이제 이게 폐지되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0: 우선은 정책은 요번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1: 네.
0: 이제 요번 연도는 이제 이 리전스 시험이 원래 6월 달에 많이 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6월 달에 패스를 못하면 8월 달에 또 메이크업 시험을 볼 수 있고.
1: 네.
0: 8월 달에 못 보면 1월 달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1: 12학년 학생들이 보는 거.
0: 이제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보는 게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죠.
1: 네.
0: 졸업이 아무래도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학년 친구들은 만약에 6월 달에 패스를 못하면 8월 달에 기회가 주어지고,
1: 네.
0: 8월 달에 패스를 못하면 1월 달에 또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죠.
1: 아니, 전 잠깐 헷갈리는 게 졸업 시험이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다 치나 보죠?
0: 네. 이게 사실 리전스 이 공문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0: 이제 이 리전스 시험이라는 거는 매해 내가 듣는 과목에 관한 시험이거든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내가 9학년 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제 사회 이 부분을 다 공부한 거를 이제 학교 안에서 주는 시험 외에
1: 네.
0: 뉴욕주에서 주는 시험을 6월 달에 보는 거죠.
1: 아, 네. 그러면은 요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 그때그때 시험을 봤었는데 요거 없이면은 뭘 기준으로 졸업?
0: 우선 시험 자체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시험은
1: 있어요?
0: 계속 진행이 되지만
1: 네.
0: 이 폐지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험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이 시험을 패스를 못했더라도 졸업장을 준다는 거죠.
1: 네. 그러면은 다 받겠네요.
0: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네.
0: 학교 생활은 너무 잘해서
1: 네.
0: 학교 안에 성적은 좋아서 다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만, 내가 그때 뭐, 리전스 시험 때 아팠다든지,
1: 네.
0: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수를 못 봤다든지
1: 네.
0: 해서 만약에 통과를 못했으면 사실 8월 달에 다시 봐야 되거든요.
1: 네.
0: 통과를 해야지만 졸업장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는 통과를 안 해도 졸업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여기 들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학생들이 야호 소리 들려요.
0: 그럼요.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조건이죠.
1: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선 교육위원으로서 이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우선 이 리전스라는 시험은요. 사실 모든 주가 다 하지는 않아요.
1: 네.
0: 뉴욕주에서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시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가 다 실행을 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해서라면은 이 시험 때문에 졸업을 못한다는 그 부분이 없어진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죠.
1: 네. 학교 생활 충분히 열심히 뭐 학교 생활이라는 게 학교 시험 점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행 평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잘한 친구들인데 이 시험 때문에 졸업 못한다. 이건 조금.
0: 네. 그렇죠.
1: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미국 학생하고 중국 학생하고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 성적차 때문에 이게 나중에 미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저도 그 기사를 들었는데요. 보고 들었는데
1: 네.
0: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 방식이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저희 한국 교육과 미국
1: 네.
0: 교육과 중국 교육이 너무 틀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본 한국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 말을 빌려서 쓰자면 스파르타식이거든요.
1: 네.
0: 어떻게 보면
1: 네.
0: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한국은 진짜 학교가 있지만 또 다른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원이라고 불리는
1: 아, 그 학원이 더 그 학교가 더 싫어요.
0: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학교 끝나면 방과 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교를 가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긴 거죠.
1: 하루 종일인 거죠.
0: 그럼요.
1: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평

0: 수준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 밖에 나와서 학원에 가서는 걔 그 학생 수준에 맞춰서 시험 봐서 고 레벨대로 또 공부를 하는 거고.
1: 네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 좀 더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0: 공부를 더 잘하고
1: 더 빨리 따라잡는 게 보이고요.
0: 네.
1: 이제 미국 교육 방식으로 보자면 미국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방과후 여가 생활을 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중요하죠. 예.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체육이라든지 이제 예체능 쪽으로 네.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거죠.
0: 선생님 보시기에는 미국 교육이 더
1: 우선 저는 모든 교육이 다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꼭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상담을 하고
0: 네.
1: 중국 친구들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든 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 중에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이 모든 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0: 네.
1: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는 것이 진짜 진정한 교육이다.
1: 네.
0: 이성은 퀸즈 3선 교육위원 선생님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리전트 시험이 폐지되는 거 학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이게 언제부터 폐지되는 거죠?
1: 우선은 지금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요번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오는 6월달
0: 네.
1: 그러니까 내년 6월달부터 실행이 될 예정이죠.
0: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슈 하나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AI가
1: 네.
0: 우리 인류를 정말 파괴할 건지 핫한 이슈인데요. 요 얘기도 이제 교육 문제하고 연결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쪘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떨까요? 노던 160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명이 한 팀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All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 참가비는 첫 게임비에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우천불의 주인공 교전하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0: 최근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6: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교육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선생님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퀸즈의 3선 교육위원, 컬리지 컨설팅, 학자금 전문 재정관리사,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선생님, 요즘 또 핫한 게 AI, 학교에서 유튜브 뭐 이런 거 못 보고 챗봇 이용 못하고 뭐 이런 정책들 나왔잖아요.
2: 네네. 네. 이번에 이제 AI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AI를 쓰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1: 이제 없이 못 살걸요.
2: 그럼요. 이제 이번에 이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이번 2026년도에서 2027년도 학년부터 네. AI와 관련된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1: 네.
2: 이제 우선 전체적인 방향은 어린아 학생들은
1: 네.
2: AI나 이제 스크린 사용을 좀 더 제한하고 보호하는
1: 좋아요.
2: 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
1: 네.
2: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AI 사용을 막기보다는 학교의 지도와 관리 아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AI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1: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절대 사용 못하고.
2: 절대 사용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이제 2K부터 2학년까지는 네. 이제 학생 개인 스크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2: 3학년에서 5학년부터는 하루 30분 이하. 그리고 이제 6학년에서 8학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분 이하의 개인 스크린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1: 네. 소리 안 들리세요? 학생들이 우우 하는데요?
2: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1: 네.
2: 아주 어린 친구들도 전화기를 사용하는
1: 뭐 한 살 돌처럼 다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화기 절대 안 돼. 뭐 인터넷도 안 돼. 이러면은 되게 좀 답답해 하긴
2: 하겠죠. 그렇죠.
1: 하긴.
2: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고 좀 더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방향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창의성을 위해서 진작에 했었어야죠.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2: 네. 우선은 이제 저희 교육위원분들과 교육 관련자분들도 이제 네. 요즘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1: 네.
2: 이제 조금 나이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1: 네.
2: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게 사실은 메인 중요한 취지인 거죠.
1: 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관리가 어려운데 이 학교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2: 우선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 네.
2: 아이들이 이제 electronic device라고 하잖아요. 뭐 전화기라든지 이제 태블릿이나 학교에서 주는 이제 이제 노트북
1: 네.
2: 이런 부분들을 학교 안에서 덜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나 이제 선생님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1: 네.
2: 네. 그리고 또 워낙에 선생님 한 분께서 그 반 안에 있는 2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할 때
1: 네.
2: 정말로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못 하시기 때문에
1: 네.
2: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제한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학교 안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네. 정책적으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들은 교육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2: 우선은 교육청에서는 이제 UFT라는 이제 선생님의 유니온 단체랑 같이 협력을 해서
1: 네.
2: 이제 선생님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죠.
1: 네네.
2: 네.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과
1: 네.
2: 또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한 프로그램
1: 네,
2: 그 프로그램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쓸 수 있다는 점
1: 네.
2: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트레이닝하고 있는 단계죠.
1: 네, 사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까지 바로 교육위원들의 파워? 교육위원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렴된 거 아닐까요?
2: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의 이런 걱정, 그리고 이제 또한 아무래도 교육자분들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반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
1: 네.
2: 그걸 다 이제 다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위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항의가 들어간 거죠.
1: 네. 그 항의 결과 이렇게 정책이 나온
2: 네,
1: 거고요.
2: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됐죠.
1: 대체 그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뭐 핸드폰 사용하면서 벌어진 뭐 선생님한테 뭐
2: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너무 AI하고 이제 좀 더 대화를 하다 보니 사람 대 사람으로 학생 대 네. 학생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1: 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2: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가장 또 저희가 걱정되는 건 이제 자라나는 친구들은 이제 소셜 어웨어니스라고 이제 사회성이
1: 네.
2: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1: 그러네요.
2: 위험성을 본 거죠.
1: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네.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2: 그렇죠.
1: 없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원래는 선생님이나 어른들, 부모님한테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사회성 인터랙션이 많이 줄어든 거죠.
1: AI가 그러면은 이 뭐 물었을 때 자기가 의도한 방향대로 나쁜 쪽으로 막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한 가지 또 걱정된 게 뭐냐면 AI는 아무래도 감정이 없기 때문에
1: 네.
2: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보다는 정말 주어진 물음에 대답만 하게 되었기 때문에
1: 네.
2: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아이들한테는요.
1: 네. 만약에 AI가 막 발전이 돼서 감정까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2: 저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 할 것 같네요.
2: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AI가 워낙에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쓰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에게 AI 쓰지 마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2: 가끔은 옆에 앉아서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1: 네.
2: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1: 네.
2: 그리고 AI가 준 답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1: 네.
2: 또한 이 답에서 너의 생각은 어떤 부분이야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옆에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다면
1: 네.
2: 이런 대화를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2: 네, 저는 네. 첫 번째 AI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1: 물어보고
2: 그리고 네. 또한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1: 네.
2: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가 준 답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너무 AI가 주는 답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맹신하면 안 되죠.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이 답에서 너 생각은 어떤 부분인지
1: 예.
2: 오히려 막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1: 네.
2: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대화를 해주시는 게 그냥 아이들한테 쓰지 말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AI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2: 네,
1: 학교에서도
2: 그럼요.
1: 이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기로 했고 또 갑자기 이제 벨투벨 정책 생각나네요. 애들 핸드폰 학교에서 못 쓰게 하는 거.
2: 네네.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은 또 반대를 하기도 하고.
2: 저는 반반이었는데요.
1: 네.
2: 제가 실제로 학교 방문을 하면서 본 결과
1: 네.
2: 저는 그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떻길래요?
2: 왜냐하면 우선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제 스마트워치나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니
1: 네.
2: 오히려
1: 네.
2: 집중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보였고요.
1: 아, 선생님 말씀에?
2: 네.
1: 네.
2: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집중을 더 하기 시작했어요.
1: 예.
2: 뭐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또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1: 네.
2: 그 부분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됐어요.
1: 하긴 할 게 없으니까.
2: 그럼요.
1: 네.
2: 근데 저희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지하철을 타시면 다 다들 전화기를 하고 계세요.
1: 아유, 그럼요.
2: 그럼요. 그러다 보니
1: 전화기가 혹시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거라도 보고 있어요.
2: 네. 어른들도 통제가 좀 더 가능한 어른들도 그러니 아이들은 또 어떡하겠어요. 네. 전화기나 그걸 할 수 있다면 학교 안에서.
1: 네.
2: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처음에 열렸을 때는 괜찮을까 반반이었는데 제가 직접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 정책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네. 느꼈죠.
1: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거나 뭐 집에다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학생들은 뭐 어떤 전화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우선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시면은 바로 학교 오피스에서 네. 이제 블루카드라는 걸 작성하시잖아요. 아이들아 새해 할 때 그게 뭐냐면 emergency contact이거든요.
1: 네.
2: 학교 측에서 직접 부모님한테 직접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1: 네.
2: 그리고 학생에게 전화기를 주는데 학교 전화기를 줘요.
1: 아. 아, 예.
2: 그리고 부모님이 안 받을 경우는 그 자기 전화기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가도록 되어 있죠.
1: 아, 네.
2: 네.
1: 아, 진짜 학교 전화기를 좀 또 부모님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2: 네네. 안 받으실 경우나 이제 전화를 안 하시면 학생들이 자기 전화기를 써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1: 네. 뉴욕 뉴저지의 바뀐 교육 정책들 어떻게 잘 실행될까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성 선생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요 정책들 제대로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확실히 교육에 또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한 2분 있다가 자리를 옮겨서 2부로 갈 텐데 요 학자금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2: 네.
1: 큰일 났어요.
2: 학자금 지금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은 학부모님이 아셔야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1: 네, 살짝 한 2분 있으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살짝 맛만 보여주시면.
2: 우선 가장 크게 바뀐 게요. 7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이제 학자금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연방대출, 연방교육대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1: 네.
2: 이제 한도가 생겼다는 점.
1: 원래는 한도가 없었죠.
2: 네, 한도가 없었죠.
1: 교재비나 뭐 이런 것도 다 네. 대출할 수 있었는데.
2: 네, 그럼요. 네. 우리 아이가 가는데 뭐 7만 불이 필요하다, 1년에 8만 불에 다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2만 불까지만 되는 한도가 생겼다는 점.
1: 네.
2: 가장 큰 영향이죠, 아무래도.
1: 이게 연방 대출 말고 그냥 사립기관들이 운영하는 그런 대출,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2: 학자금 대출도 있지만 아무래도 연방 대출이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1: 네. 네. 네. 이러면은
2: 네, 그럼요. 그리고 사립 대출 같은 경우는 사립 대출이 아니라 이제 개인 회사에서 주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자율이 아무리 요즘에 한 12% 18% 사이인 거죠.
1: 12% 18%면 네. 어마무지하네요.
2: 그럼요, 그럼요.
1: 지금 연방대출 이자율은 어디?
2: 지금 연방대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얻는 이제 연방대출은 5천 불이 미만인데 그 연방대출인 경우는 6%고요.
1: 네.
2: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이제 플러스 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2: 그 론은 한 9% 정도죠.
1: 네.
2: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 그쵸?
2: 그래도 가장 낮다는 점.
1: 네. 네.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거.
2: 그렇죠.
1: 네. 자, 요 이제 학자금 대출 한도가 이제 바뀌면서 연방 대출 한도가 바뀌면서 요것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자리를 옮겨서 자세하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당장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교육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퀸즈 삼선교육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

0: 자,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라디오 교육 백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이모저모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는 꼭 알고 있어야 할 학부모님들을 위한 꿀팁은 아니고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 학자 겸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 컨설턴트, 뉴욕주 3선 교육위원, 또 사립고등학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오늘 오시자마자 그 얘기 몇 번 하셨어요? 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1: 네, 우선 이제 지금 기간이 아무래도 이제 12학년 우리 시니어 고등학교 12학년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입시 원서도 이제 준비하고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지만 네. 지금 아이들만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사실 학부모님도 조금 바쁘신 이유가 네. 아무래도 대학교 학자금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같이 넣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건 만약에 우리 아이가 11월 1일까지 이제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그 시기에 맞춰서 부모님께서도 그 학자금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넣으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0: 네.
1: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크게 바뀐 부분을 한 가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0: 저는 그 기사를 얼핏 봤는데 그 대출 금액이 엄청 낮아진다. 그런 정도까지?
1: 네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2026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된 FAFSA Federal College Financial Aid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그치. 이제 네. 이제 Parents Plus Loan이라는 게 있고 네. 또 대학원 대출
0: 네.
1: 이런 자산 계산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0: 네.
1: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플러스 론이라는 거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연방 교육 대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네. 아이의 학비를 위해서.
0: 네.
1: 근데 이제 우선 한도 시설이 이제 생긴 거예요.
0: 아, 플러스 론에 한도가 생긴 거예요?
1: 그렇죠.
0: 원래는 그 뭐 필요한 등록금만큼 최대한 가능한 받을 수 있었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최대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026년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제 새 규정에서는 학생 한 명당 연간 2만 불.
0: 연간 2만 불.
1: 연간 2만 불. 아,
0: 잠깐만, 요즘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1: 그럼요.
0: 예.
1: 연간 2만 불에 총 6만 5천까지 되는 한도가 이제 적용이 돼요.
0: 네. 그러면은 이거 뭐 웬만한 비싼 사립대학교는 1년 학비도 안 되는데.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다가 네. 우리 아이가 이제 합격 이제 통지가 나오고
0: 네.
1: 그 후에는 이제 cost of attendance or letter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이메일이나 종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학교에 다니려면 내야 되는 이런 학비가 쫙 목록이 되어 있고
0: 네.
1: 그 밑에 학부모님께서 받는 학부모님과 아이가 받는 그런 이제 스카우십 장학금이라든지 네, 장학금. 또 이제 대출이라든지 그게 다 합해서 남은 금액을 딱 내야 됩니다 하고 오는 통지서예요.
0: 아, 요거는 이제 장학금 다 빼고 직접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1: 네네.
0: 그 금액이 잠깐만요.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면 어마무지해지겠다 싶은데.
1: 그럼요.
0: 네.
1: 그리고 또 대출이 이제 아무래도 2만 불을 받으시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까지 이제 다들 고민을 많이 하세요.
0: 네, 그럴 것 같네요.
1: 이제 남은 금액은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내셔야 되거나
0: 네.
1: 아니면 따로 이제 대출을 또 알아보시거나
0: 네.
1: 이제 요즘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모든 사립학교가 다 아직은 실행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새로 적용된 이 새로운 이제 FAFSA가
0: 네.
1: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0: 네, 얼마 안 됐네요.
1: 그럼요.
0: 네.
1: 그래서 학교들도 지금 그 안에서
0: 네.
1: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0: 네. 아니 근데 연간 2만 불이면 학기당 1만 불까지
1: 그럼요. 네네.
0: 4년 동안은 6만 5천 불까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해라 이거네요.
1: 그렇죠.
0: 미리 모아두든지.
1: 그렇죠.
0: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빌리든지.
1: 네.
0: 예. 아,
2: 하긴 정책이 왜 이렇게 팍팍해졌죠?
1: 그럼요. 그 이 정책이 언제 사실은 이제 됐냐면요. 작년에 네. 이제 트럼프 연방 정부에서 이제 Dream Act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정책이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림 코트에서 approve되고 그 한 과정에서 이제 이번 연도 초에 그게 이제 approve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실행을 하겠다가 이제 발표가 된 거였어요.
2: 네. 와, 이거를 진짜 많은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신입생들은 또 그 레터 받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이제 우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 비슷한 조건을 유지를 해주되
2: 네.
1: 이제 그 각 학생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2: 네.
1: 이제 우리가 몇 년까지는 해주겠다. 이게 이제 제약에 걸린 거죠.
2: 네. 이러면은 이제 뭐 신입생을 기준으로 뒀을 때 부모님들이 뭘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 사실 부모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선 이 학자금을 어떻게 최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요.
2: 네.
1: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그 기관이 사실은 빠르시면 빠를수록 좋고요.
2: 권고하는 기간이랄까 언제?
1: 저라면 네. 이제 중학교 때 아니면은 고등학교 신입생 때부터
2: 네.
1: 미리 이런 정보를 잘 아셔서
2: 네.
1: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2: 만약에 아유 우리 지금 11학년인데 이러면 어떻게 늦은 건가요?
1: 이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FAFSA나 이런 장학금 어플리케이션은 매해 들어가요.
2: 네.
1: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입시 낼 때 딱 한 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1학년이라도 우리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 네.
1: 저라면 11학년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2: 네. 올해 펩사는 아직 안 열렸죠? 10월 1일에.
1: 네. 올해 펩사는 원래 10월 1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펩사가 2023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다 바꿨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항상 조금씩 늦게 열리기 시작했죠.
2: 네.
1: 네.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제때 열리기를.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조금 저도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이번 7월 1일부터 이제 바뀌어진 이 실행되는 이 파이낸셜의 주요 변경사항 때문에
2: 네.
1: 시기가 제때 열리면 좋겠지만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 좀
2: 네.
1: 생각하고 이제 고려하시고 네.
2: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연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플러스로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연간 2만 불, 4년에 총 6만 5천 불까지만 가능하다. 근데 요즘 사립학교 학비 어떻게 되죠?
1: 요즘 사립학교가 아무래도 기본 9만 불에서 10만 불이고
2: 연간.
1: 연간이고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런 뉴스를 많이 빨리 제일 빨리 접하다 보니 이제 사립학교가 10만이 넘는 학교들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했죠.
2: 네.
1: 이번 연도부터.
2: 한국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혹은 뭐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의 경우 어떻습니까?
1: 아무래도 네. 한국 부모님들은 NIU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2: 네.
1: 이제 그래도 아이비리그 쪽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2: 네.
1: 이제 그 퍼블릭스쿨 사립이 아니라 이제 공립학교도 조금 보고 계신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립학교가 연간 한 7, 8% 이제 학비가 올랐다 하면
2: 네.
1: 이제 공립학교나 이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2: 네.
1: 연간 지금 12%씩 오르고 있어요.
2: 더 많이 오르네요.
1: 그럼요.
2: 네.
1: 아무래도 학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사립보다는
2: 네.
1: 조금 올라가서 느껴지지 않으신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이제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훨씬 높죠.
2: 네. 우리 애는 공부를 참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학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 그럼요.
2: 해주셨어요.
1: 네.
2: 근데 늦었더라도 방법은 있을까요?
1: 그럼요. 늦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늦었더라도 첫 1학년 때는
2: 네.
1: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2: 네.
1: 이제 각 이제 학부모님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2: 네.
1: 제가 이제 항상 늦었다고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 네.
1: 정확히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 네.
1: 그 인포메이션을 아시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2: 네.
1: 그리고 또 매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조금 덜 받으시더라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2: 네.
1: 또한 자녀분이 이제 또 이제 동생이 있거나 시블링이 있으면, younger sibling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훨씬 더 작용이 더 잘 되겠죠.
2: 네. 방금 말씀하신 학교의 그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1: 우선
2: 네.
1: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듣는 제 말이 우리는 조금 세금 보고에 이제 네. 좀 세금 보고를 좀 높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세금 보고를 보면은 연간 이제 세금 리포트를 하시는 게 한 20만 불
2: 네.
1: 20만 불 조금 넘게 하시는데 사실 20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면 충분히 학자금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2: 네.
1: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금 포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2: 네.
1: 근데 학교에서는 인컴만 보고 절대 결정을 하지 않아요.
2: 뭐 보죠?
1: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컴을 제일 첫 번째로 보고요.
2: 네.
1: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자산을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expense를 봐요. 지출.
2: 네. 아,
1: 네. 네. 그 세 가지를 다 계산을 해서
2: 네.
1: 우리가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 데리고 오려면 학부모님께서는 연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2: 네.
1: 나머지는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2: 네. 소득 보고 아, 나 소득의 기준선 넘었으니까 아, 안 되나 봐. 폭이 아니라는 거네요.
1: 그럼요.
2: 네. 자산이나 기타 또 지출 상황까지 볼 수 있다. 지출은 좀 늘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산은 팔아야 됩니까?
1: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출 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족이 한 달 사는 생활비예요. 한마디로.
2: 아,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몰개지나 렌트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2: 네.
1: 전기세 공과금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차 인슈런스나 차 보험이나 차 이제 페이먼 이렇게 한 이렇게 정해진 날에
2: 네.
1: 이제 다른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2: 네.
1: 정해진 날에 따박따박 나가는 게 지출로 보는 거거든요.
2: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내가 작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출이 늘었다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1: 우선은 네. 그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네. 사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2: 네.
1: 2023년도 전부 전에는 내 비즈니스에
2: 네.
1: 100명의 임플로이가 없으면 보지를 않았었어요.
2: 네.
1: 하지만 이제는 내 사업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일해도
2: 네.
1: 그 사업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넣으셔야 돼요.
2: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 네.
2: 네.
1: 기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2: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게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면
1: 우선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지만 이 기업에 관한 내 사업에 관한 이제 정보를 넣으실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넣으시게끔 되어 있어요.
2: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즈니스 어카운트 안에 너무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넣으셔도 좀 마이너스고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내 사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이롤이나 네 이제 수당을 조금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근데 그거를 대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2: 나만 아는 게 아니었군요.
1: 그렇죠.
2: 네. 와. 일단은 진짜 뭐 학비는 연방에서 대출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7월 1일에 바로 시행이 돼서 폭탄 같은 소식이라는.
1: 그럼요.
2: 네.
1: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까운 게 한 게 뭐가 있냐면요.
2: 네.
1: 이게 이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2: 네.
1: 대학원을 다니려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적용이 됐어요.
2: 대학원 대출에.
1: 네.
2: 네.
1: 그래서 이제 대학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년에 연간
2: 네.
1: 연간 2만 500불.
2: 2만 500불.
1: 그래서 총
2: 똑같네.
1: 10만 불.
2: 예.
1: 4년 안에 10만 불이고요.
2: 네.
1: 아니면 이제 2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친구들도 10만 불이고.
2: 네.
1: 이제 professional student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professional student이라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2: 네.
1: 이제 아무래도 medical school.
2: 네. 네.
1: 의대 그리고 네. 법대.
2: 예.
1: 아니면은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제 MBA를 따려고 하는 친구들.
2: 네.
1: 이 친구들은 이제 총 연간 5만 불.
2: 네.
1: 그래서 4년 총 20만 불이 네. 가능해요.
2: 예.
1: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학부모님께서 너무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의대나 법대가 워낙에 다른 대학원보다는 학비가
2: 비싸요.
1: 거의 두 배로 비싸기 때문에
2: 네.
1: 사실상 요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대와 법대 친구들한테도 아주 큰 이게 굉장히 큰 이슈. 타격이 네. 있었죠.
2: 오, 예. 네.
1: 그래서 어느 한 학부모님은 지금 집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되게 이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2: 네, 웃음이
1: 네, 네. 웃음이 나오고 이게 네.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이 현실이
2: 네.
1: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저도요.
2: 보통 어떤 정책이 나오면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1: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정책이 과연 실행이 될까 사실은 저희도 의문이었거든요.
2: 네. 네.
1: 근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딱 실행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타격이 있었죠.
2: 네.
1: 네.
2: 아,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펩사에서 연방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플러스론 부모님이 받는 대출이랑 대학원 대출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금액들을 쭉 한번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1: 네. 네, 우선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2: 네.
1: 연간 2만 불이 최대치고요. 그리고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6만 5천 불입니다.
2: 네.
1: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만 500 불이고요.
2: 네.
1: 총 10만 불까지. 대학원은요.
2: 네네.
1: 그리고 또 이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게 이제 전문직을 네.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전문직은 법대, 의대, MBA, 비즈니스 쪽으로
2: 네.
1: 전문직을 하는 이제 대학원은 연간 5만 불이 최대고 이제 총 20만 불이
2: 네.
1: 네.
2: 저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진짜 하려는 친구니까 대폭 지원을 해 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비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 네. 웬만한 이제 다른 대학원보다는 학비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죠.
2: 네. 자, 그렇다고 이제 이 대출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 시기가 뭐 가능한 무조건 빠를
1: 네, 빠르시면 빠르실수록 좋고,
2: 네.
1: 가장 좋은 시기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2: 네.
1: 아니면은 고등학교 신입, 그 9학년이죠.
2: 네.
1: 이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왜 9학년 때까지냐면, 이제 이 대학교 학자금, 장학금에서 네. 이제, 보는 기록이, 우리 아이가 10학년 때와 우리 아이가 11학년 때의 부모님의 이제 인컴을 다 보시고 이제 자산을 보시는 거거든요.
2: 네.
1: 네.
2: 그 시기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 네, 그럼요.
2: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옆집에 이웃에 언니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이게 워낙 빠르게 바뀌고 또 전문가에게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은 선생님하고 함께 얘기 나눴고요. 선생님, 그 AI가요. 인류를 파괴할까요?
1: 파괴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드는 느낌은
2: 네.
1: AI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전에 지금 막 말씀드린 그 AI 방안을 사실 실행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1: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뭔가 발전을 시킬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1: 근데 AI가 어쩌면 그 시기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실행을 한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2: 네. 이런 정책들이 다 교육위원들의 그 의견도 들어봤는 거죠?
1: 네네. 이 정책이 실행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위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정부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됐어요.
2: 네.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퀸즈 3선 교육위원이시고요. 퀄리티 컨설팅 담당하고 있고요. 학자금 전문 재정관리사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교육. 왜 이렇게 직책이 많으세요? 이성은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해봤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동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자리를 비운 이후 제가 병가를 어제 마치고 오늘 생방송 복귀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치료에 2주, 재활에 2주, 총 4주를 비운 셈인데 재활의학과 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앉아서 하는 방송은 해도 된다 소견서를 써주셔서 오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드립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한판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 한판 제작진들 그대로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등장하는 정다운 이름들도 그대로입니다. 물론 저도 그대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판 승부는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의 한판 승부. 시그니처 코너죠. 대한민국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유, 또 이 네 분을 보니까 또 뭉클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유, 그래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잘 오셨고요. 네. 또 영혼의단짝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그 네 분 모두 그 제가 그 병상에 있을 때 그 따뜻한

0: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에서 오늘 채택하라고 오도한 거냐 반발로 퇴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1: 일단 뭐 성급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흠결이 없고 좀 더 완벽한 후보자를 내정을 해서 또 법무부 장관 직을 맡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조금 더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랬으면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국민들도 좀 더 마음이 풀렸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조금 식상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0: 싸우고
1: 무조건 시작은 사퇴하라부터 시작하고 네. 중간에 싸우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뭐 나가버리고
0: 그렇죠 퇴장하고
1: 네, 그래서 뭔가 꼭 또 큰일 벌일 듯이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모습에 있어서 어쨌든 여야가 좀 반성해야 되고 결국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예. 국회의원이 아하. 민원을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접수하는 그 어떤 경로도 예. 조금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조금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시스템 뭐 전화하지 말고 문자하면 그럼 무조건 다 유죄 처벌 받듯이 무조건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딱 집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네, 부처에 자료 요구할 때 다 전산으로 하거든요. 좀 이렇게 시스템을 여야가 합의해서
0: 기록을 남겨서 예.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 말씀인데 강선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강선필 대변인은 장관 청원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할 거 그냥 넙죽 사과하고 그냥 예, 잘할 것 같아.
1: 처자식 없는 게 유장관이라고요.
0: 아, 청문회 걸릴 게 하나도 없구나.
1: 예, 처자식이 없어서. 예.
0: 아, 저 윤석 대변인.
2: 예. 예. 예. 맞는 말씀 하셨고요. 예. 근데 인간사를 다 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어서.
0: 아.
2: 그 또 그런 법이 생기면. 예. 그 법 틈을 또 어떻게 파고들어가는 일들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
2: 어쨌든 그런 원칙을 지키는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김성호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많이 방어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뭔가를 했어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0: 예.
2: 그럼 뭐 여당 되면 다 그런 거예요. 김성호 후보자 뭐 할 말이 정해져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아쉬운 거는 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을 꼭 그렇게 가져갔어야 됐느냐. 민주당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예. 제가 이제 좀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예.
2: 가장 도드라진 분은 서영교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정말로 서영교 위원장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말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쓰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존재 의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였다고 보고
0: 예.
2: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영교 위원장이 언론에 자꾸 노출될수록 민주당 지지율 점점 떨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우리 강성현 의원님 한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좀 다른 차원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표를 받고 선출됐다는 이유로
0: 예.
3: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사람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깨끗할까? 여야 막론하고요. 국민으로서
0: 예.
3: 그런 의문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이제 수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예, 랜덤으로 회기마다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국회의원을 갖다가
0: 여러분 깜짝 놀랐죠. 원래 되게 밝은 분이에요. 여러분.
3: 네, 코리안 룰렛입니다. 코리안 룰렛.
0: 코리안
3: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인사청문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원래서 한번 검증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표받았다고 다 끝난 겁니까?
0: 계속 그 임기 내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긴장을
3: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뭐 어디서 소리 질러도 당위성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관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서로 전부 다.
0: 그러니까 이 기회에 네. 여야 모두 좀 합의를 해가지고 네.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3: 그렇죠.
0: 네. 이 청문회 절차나 방법 좀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서 사실은
2: 맞습니다.
0: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4: 예. 서정 변호사님. 도덕성 검증은 예. 비공개를 한다거나 예. 그런 게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저는 청문회 보면서 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0: 오.
4: 하나는 이제 눈물. 그다음에 그 문과
0: 아 문과
4: 그다음에 위정인데요.
0: 예.
4: 눈물은 아들이 마치게 뭐 슈바이처 박사쯤 됩니까? 뭐 의사 뭐 교수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 학생들 돌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훌륭한 분.

0: 아닙니까? 그 아니에요. 예. 무당 결근덕이 많지만 한 명 돌보고 있어요. 그분 알면 발달장애 돌볼 사람 우리나라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눈물이 악의 눈물이에요. 저 두 번째 문과. 예.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때 양모 씨가 부탁할 때 오빠는 문과야. 오빠는 치료지 모르니 야, 나 청탁 못해 이래야죠. 예. 지금 와서 이게 문과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게 위정 문제인데요.
1: 예.
0: 정모 판사하고요.
1: 예.
0: 정모 판사하고 이게 사건을 선임한 데 있느냐?
1: 예.
0: 없대. 근데 보니까 2013년에 선임했어요.
1: 야.
0: 이기고 저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일 친한 판사 대구에 20년도 딱 한 거 선임했거든요.
1: 예.
0: 만날 때마다 야, 난 네 사건 없어가 참 돈이 안 된다부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1: 아.
0: 근데 착각했대. 대석이니까. 이거 위정인데요. 요거 고발하거든요.
1: 아.
0: 근데 이번에는 기소유 안 될 겁니다.
1: 아.
0: 기소될 거예요. 이거 기소유 사유 아닙니다.
2: 판사님이 기소하실 거예요?
0: 아니, 검찰이 아니, 하죠.
2: 아, 검찰이 고발하죠.
0: 국민이 고발하죠. 다
1: 아,
0: 위정이니까.
1: 아, 예.
0: 자백했잖아요, 본인이.
1: 예.
0: 착각했다는. 자백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얼룩진 이걸 임명하면요.
1: 예.
0: 지지율 바로게 20%대로 갑니다.
2: 아, 우리 소변사님도 청문위원하면 잘하실 것 같아. 예.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고 그죠?
3: 아니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2: 예, 우리 자 우리 강 변호사님. 예,
3: 친한 판사 있다고 네 사건 없어갖고 내가 돈을 못 번다. 야, 그 말은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내가 친한 판사 사건이 많아야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정관 예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2: 그러니까 변협에서 좀 징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을까? 예. 이 정도면?
4: 예. 예. 저분도 참 순수해서 문제.
2: 너무 지명해.
5: 오신 첫날부터 힘들게.
2: 아, 내가 지금 댓글에서 네. 자꾸 웃지 말라고. 예,
1: 그렇죠.
2: 걱정된다고. 예, 아, 살살 웃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조심하지 마시고. 자, 참여연대도 근데 부적극 입장이잖아요. 김승우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청와대는 팩트로 확인된 의혹이 없다.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상은 인명 강행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도 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윤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5: 뭐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 예, 예.
5: 일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워낙에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정치 공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고.
4: 오빠.
5: 예. 그리고 많은 보도가 있으면서 여론이 많이 글로 쏠렸죠.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의 뭐 친소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관계상 한동훈 의원이 먼저 짚었던 이슈를 똑같이 받아서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뭔가 증인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을 텐데
1: 예.
5: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의혹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뭐 질의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뭐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과 벌어졌고
1: 예.
5: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냐 아마 이런 평을 받은 게 아닌가 저희 당 내부 사정에 따른 약간의 좀 안타까운 상황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의원이랑 국민의힘이 좀 힘을 합쳤으면 뭐랄까 더 좀 야당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았겠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저는 그 한동훈 의원을 계속 사보임 시키더라도 청문회 넣어라.
2: 친한 게?
0: 아 친한 게 아닌데 이 사안에서는 많은 가장
2: 그래도
0: 저
2: 실력이 있으니까
0: 축구로 치면 이게 손흥민이다 해가지고 제
2: 손흥민이다.
0: 제 팬들한테 엄청 욕을 듣었어요.
2: 아
0: 너무 극찬했다고.
2: 아
0: 근데 한동훈 잘한 거예요. 한동훈.
2: 예.
0: 근데 뭐 저는 국민의힘도 아주 못한 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곽규택 의원도
2: 예.
0: 실제 신은영 의원하고 뭐 그 양모 씨 만날 때
2: 예.
0: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의도 하고요.
2: 예.
0: 나름대로 이게 다 열심히 했어요. 김태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는 누가 심판이 누구냐?
2: 누구예요?
0: 국민이에요. 여론.
2: 여론.
0: 그럼 이게 임명 해야 된다. 25. 예를 들어 임명 안 해야 된다. 52.
2: 예를 들면.
0: 예. 아니 최소 5화인가 뭐. 이런 놓았잖아요.
2: 찾아봤는데 무작대.
0: 아 그래요? 한데 더블 석화 이상이. 그러라고 아니 국민이 이렇게 더블 석화 이상으로 반대인데.
2: 예.
0: 근데 민주당은 야 하루 잘넘기가 선방했다고 막 등 떠들어주고
2: 예.
0: 국민 여론 무서운지 모르고
2: 아.
0: 저것들끼리 정신승리 해가지고 막 두드림 잘했다고 하더라고. 우습잖아. 이게 국민 여론이 국민의 심판이에요.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4: 근데 이제 물론
2: 방송별 대변
4: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2: 예.
4: 그리고 뭐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2: 예.
4: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 말씀은 드려야 돼요. 이 주진우 의원하고 김태규 의원이 저는 이 청문회 망쳤다고 생각해요.
2: 아하.
4: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가족 그 분들 건드린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서류로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진짜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감면에 있어서 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발달장애 협동조합 그 가족분들한테 가서 한번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본인 아들에게 그러면 새해 전에 320만 원 받고 발달장애 아이들 한번 케어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 부분만큼은 뭐 후보자를 떠나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본인의 무식함도 드러난 거예요. 이 바우처가 뭔지도 몰라요 이분은. 바우처가 제대로 된 어떤 제도인지 알면
2: 주진우 의원?
4: 네. 발달장애인이 가져가야 될 돈을 가족들이 가져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선배 의원들도 쫙 있는데 제대로 질의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얼굴로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게 됩니까? 그거 보는 국민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 의원이면 야당이면 최대한도로 질의 시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든 팩트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건데 이분들은 뭐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본인들이 막 보내줘요.
2: 김태규 의원 얘기해서 제가 좀 들어보면 청문회에서 이분이 이제 사진을 띄웠어요. 네. 그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김성호 후보자랑 그 양모 씨 두 분이 있는 사진을 띄웠는데 이분이 띄인 사진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조작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원본이랑 같이 이제 비교한 사진 조금 있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은 아 무슨 사무실 같은 데 찍었어요. 네. 이거 이제 어플 쓴 것 같죠. 이제 귀가 네 개니까 어플 쓴 사진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국감장에서 김태기 의원이 제시한 사진인데 뭔가 이제 배경에 바닷가 를 연상하는 이제 그러한 사진을 이제 띄워서 조작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요거는 강수영 변호사님?
3: 근데 조작이라기보다 네. 지금 보면은 사진이 좀 확대가 돼 있어서 위에 이제 비상구가 없죠. 비상구 부분이 들어가 있죠.
2: 비상구, 예.
3: 비상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비상구는 건물 상가 아니고 뭔가 공 내인 것 같은데 저 옆에 비상구가 없어 버리면은 약간 느낌상 뭔가 야외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저걸 보니까 그 필터를 썼거나, 그러니까 푸르게 보이는 아니면 채도 조절이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좌측에 있는 원본 사진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사진이에요.
2: 그렇죠.
3: 저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오른쪽 같은 저런 사진이 왜 제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게 제시됐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김태규 의원이 뭐 저 뒤에 바닷가 같다, 수평선 같다, 뭐 이렇게 또 질의를.
2: 예, 지혜 한 바 있어요. 예.
3: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1: 저는 그냥 이거 왼쪽 사진만 봐도 실내는 양쪽 다 마찬가지잖아요.
2: 예, 그렇죠.
1: 실내에서 찍은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색깔이 좀 파랗게 됐다고 해서 이걸 바닷가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왼쪽 사진을 봐도 이게 하늘을 찍은 건지 그걸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바닷가 갔냐고 묻는 거가 무리한 거지.
2: 사진을,
1: 네. 사진을 조작해서 바닷가로 보이게. 예를 뒤 배경이 바뀌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사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 아니 사진 여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질이 자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2: 자 우리 서 변호사님도 한번 사진 판독해 주세요.
0: 저는 저 사전의 본질은요, 둘이가 고양이 필터로 찍었다는 이게 본질 아닙니까? 뭐 파랗던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어플을 썼다 같이.
0: 예예, 고양이 필터로 해가지고 그 수염도 그리고 귀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2: 아.
0: 그런데 문제는 저 양모 씨가요, 이걸요, 프로필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썼다는 거예요.
2: 아 본인 프로필을 이렇게
0: 찍.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여성들이 남자하고 찍은 걸. 프로필 사진 쓰려면 이게 보통 연인 관계거나 이럴 때 아예 잘 안 쓰잖아요. 진짜 다른 애인이 있다면 검찰의 기록처럼 서모 씨가 있다면 이런 사진을 카카오 썼을까? 저는 그게 본질이 봐요.
3: 어떤 차에서 본질이죠 그게?
0: 이 사건은 저는 오빠 게이트로 보기 때문에
2: 오빠?
0: 저게 보통 오빠 사이가 아니잖아.
2: 오빠들이 많던데.
0: 아니, 김성훈의 친 여동생이 부탁했으면 안 했을 거야. 저 양모시니까 하지. 친 여동생이 부탁하면, 야, 혼나면 나 이 청탁을 해?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양모 오빠. 그러니까 오빠 게이트고 저 사진이 오빠 게이트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
2: 예.
0: 그게 본질이에요.
2: 근데
3: 이거 김성훈 후보자하고요. 저기. 이 양모 씨라는 사람하고 연락 내역은 이미 아마 경찰 조사에서 포렌시도 되고 많이 나왔을 텐데
2: 예, 예.
3: 그렇게 심하게 친밀성 있는 관계인지는 또 연락 빈도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김수원 후보자 본인 입장은 1년에 몇 번 연락 안 했다는 거거든요.
2: 예.
3: 그 눈물 나게 보고 싶다라는 게 약간 그냥 그 농담 비슷한 그냥 어조로 얘기하는 거지 네. 너무나 사랑해서 안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뉘앙스가
4: 그냥 문과라 그래.
3: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걸
2: 참고로 다섯 명 모두 문과네.
3: 상단에
2: 네 명 다섯 명 모두 문과예요.
4: 강의장 통보해.
2: 예 계속해봐요.
3: 그리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네. 여럿이라는 게 자꾸 나오고 이제 어제는 또 주간 경향에서 또 단독으로 오빠 중에는 또 한동훈 의원 씨 보좌진도 있다.
2: 네.
3: 아, 그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2: 이분은 그냥 남성 손님 무조건 오빠로 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2: 그냥?
3: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4: 생각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오빠입니다.
3: 뭐 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함부로 오빠라는 소리 잘 안 쓰잖아요. 다 이제 직함을 쓰지.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사적 영역으로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예. 친밀성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오, 저 사람 되게 친한가 봐. 저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인맥이 좋은가 봐.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 같긴 해요.
2: 오케이.
3: 그, 네.
1: 그런데 예. 좋아요. 그렇게 몇 년에 뭐 몇 번, 1년에 몇 번 정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이고 예. 과장해서 내가 눈물 나게 보고 싶다 정도 한 사이인데
2: 예.
1: 어떻게 전화통화 한 통화로 그런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나요? 김승원 의원은?
3: 아, 그건 저
1: 그걸 묻는 거예요.
3: 그건 문제예요.
1: 그걸 묻는 거예요?
4: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잘못하고 사과해야 된다.
2: 유일하게 거예요.
3: 저희가 일관되게 사과해야
4: 된다고 했잖아요.
3: 일관되게 사과해야
4: 된다.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적이 없고.
1: 그 관계가 그렇게 아주 얇은 관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2: 예.
1: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2: 자, 그래서 임명이 아마 강해대에는 기류죠.
1: 네.
2: 김승 후보자는. 전에도 예, 해야 된다.
4: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2: 예.
4: 인사청문회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2: 예.
4: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돼요.
2: 예, 예, 예.
4: 근데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민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2: 예.
4: 아니 지금까지 뭐 한 마이너스 5점 실점했어요. 그런데
2: 예, 예.
4: 여기서 우리가 철회한다고 해서 이게 뭐 플러스 5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2: 예.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앞으로 김성은 후보자가 예.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잘 해가지고 보답하고 저희 민주당도 이번 정부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구해가지고 야. 또 인사청문회 하고 그런 게 너무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0: 그럼 이게 그
2: 예, 우리
0: 임명하면요.
2: 예, 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0: 어떤 일이 벌어질까?
2: 예,
0: 제가 세 가지
2: 서정옥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0: 첫째 그 한동훈한테 누가 잘해주냐 색출한다고 막 그 벌집 소신들 쓰실 거야.
2: 아.
0: 아니 어느 검사가 한동훈한테 잘해준 거야?
2: 예.
0: 색출해.
2: 예.
0: 그러면 이게 조직이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2: 예.
0: 여기 하나 예상되고.
2: 예.
0: 두 번째는 이제 그 검사 직제 규정이 있거든요.
2: 예.
0: 지금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돼요.
2: 예.
0: 예를 들어 2260명이다. 그럼 이게 새로 검토해 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검사 줄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공무원들 잘라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사건이 미제 사건이 많아요.
2: 예.
0: 실제
2: 예.
0: 검사 필요해요.
2: 예.
0: 그런데 직제 규정을 개정해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아마 엄청난 시끄러울 겁니다.
2: 예.
0: 두 번째.
2: 예.
0: 그다음에 세 번째. 원래 미션은 공소취소인데 이걸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새로운 게 미래위원회에서 넣은 게 없어요.
2: 예.
0: 요거는 못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길면 35일. 조국 장관이 35일만 낙마했거든요.
2: 아, 김성호 보자.
0: 열흘 약화되니까.
2: 계속 사람 뭐.
0: 35일 안에 아마 쫓겨날 겁니다.
2: 그 오빠 논쟁이 계속된다?
0: 그것뿐만 아니라.
2: 아.
0: 강모 교수 고등법원의 선고가 9월 30일.
2: 아.
0: 끝나면 이제 또 강모 교수와 양모 씨가 저기 선고될 거예요.
2: 예.
0: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아니 50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받겠다는 사람 기소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론도 있을 거고
2: 예.
0: 저기 뭐 다른 게 아까 위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게 터져나오면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2: 40일 못 간다?
0: 35일.
2: 35일?
0: 조국 대표 35일 만에 잘리지.
3: 조국 어게인이 예. 일어나길 바라시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2: 예.
3: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 고백을 하자면
2: 고백하세요.
3: 여야가 바뀌었을 때 예.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졌을 때 이런 동일한 논란이 있는 사람이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 예. 거쳤을 때 제가 그래도 저 사람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전 솔직히.
2: 오, 예. 예,
3: 솔직히 전 자신이 없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저는 솔직히 합니다.
2: 아.
3: 예, 그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고 또 뭐
2: 지금 강성규 대변인이 기분으로 했어. 야, 너 뭐야.
4: 사변인 있는데.
3: 제 사변이에요.
2: 당연히. 당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 강성민 예, 예. 당원이 아니잖아.
4: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잖아.
3: 근데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찰 예. 출신들 무조건 배제해다 보니까. 예, 예. 선택지가 줄어든 건지 어떤 사정이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에. 아. 지금 중수청장 검찰 출신 안 쳤다고 뭐 난리 아닙니까 저 그러니까. 김어준 월드에서
2: 네. 김어준 월드에서
3: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이게 어떤 사정이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에. 아. 지금 중수청장 검찰 출신 안 쳤다고 뭐 난리 아닙니까 저 그러니까. 김어준 월드에서 네.
2: 김어준 월드에서
3: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이게 국정이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아. 들기는 드는데 예.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는 뭐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논란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가장 그 분수 수용은 9월 30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 9월 30일에
3: 네. 그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 있게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1심 선고였단 말이에요. 1심 선고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시각해서 어떤 반칙은 없었다. 뭐 양 씨가 받았던 돈도 청탁이 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 줄기 잡고 밀어붙였던 건데 예? 혹시 9월 30일에 그게 판단 이유가 달라져 버리면은 아.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2: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언급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한동훈 의원이 장도혁 당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인 것 같은데 추석 선물과 손편지를 쓰셨어요. 네. 손편지 그 자필로 썼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러브콜이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고 지금 나가는 화면으로 의원님 한동훈입니다. 부산 북구를 대표하는 구포 국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여러 이제 국수 관련된 사연도 넣어서 김성 후보자 문제를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손편지 보내고 국보국수 보냈다고 복당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네. 자신만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효과 그거는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네. 지금 이 상황 방금 청문회에서도 국민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기 어려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 예,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대의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 아마 몇몇 분들은 화답을 했겠죠.
2: 예.
1: 그런 과정을 통해서
2: 국수 잘 받았다?
1: 뭐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뭐 복당이 되든 아니면 같이 공조를 하든 이런 모습이 분명히 펼쳐지리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번에 뭐 장외투쟁을 통해서 된다. 어떤 분은 같은 무대에 뭐 예를 들어 장도혁 대표랑
2: 푸샷
1: 뭐 한동훈 의원이 같이 올라가서 뭔가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데 예.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2: 구풍국수저의 한판승부 제작팀도 그 지난 부산 취재 내려가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4: 아, 그래요? 네,
2: 맛있어, 맛있고, 먹을만하고. 서정우 변호사님 혹시 받으셨어요? 구풍국수?
0: 아니요. 근데 저는 뭐 복당까지는 이번에 예. 안 되더라도요. 예. 투쟁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맞다. 효율적이다. 우리 옛날에 탄핵 반대할 때도 뭐 어디는 광화문에서 하고 또 이게 어디는 뭐 여의도에서 하고 막 갈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 약해요. 옛날에 우리 조국 사태 때, 그때 광화문에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2: 그때
0: TV도 방송 가다가 걷지를 못하게 방송 늦을 뻔 했다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10월 3일, 10월 예. 9일 모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장동희 대표하고 한동훈 따로 하면요. 예. 많이 분산돼버립니다. 거기 국민들이 당원대 어디 가야 될지. 예.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 모아가지고 한 100만 모아서, 근데 이재명 정권을 뒤엎어버리자. 그리고 이게 김성 빨리 사퇴시키자. 이렇게 총 걸기를 해야 돼요.
4: 확실히 힘을 합쳐야 돼요. 위드훈이가 무섭긴 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그
2: 서정욱 TV
4: 구조적 확장을 하는 것 같다.
2: 구독자
4: 관리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 실시간 관리.
4: 네. 아.
2: 서정욱 선생님
0: 이 말하면 제 구독자들 싫어해요.
2: 아, 그래요?
0: 한동훈 팬들 한동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요. 당권파가.
2: 아.
0: 우리 이 말하면 저는. 손해지만 예. 그러기 대의를 위해서
2: 본수에
0: 합치됩니다.
4: 그러면 유튜브 그 수익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3: 아니, 제가 맨날 자랑해요. 조회수 많이 나온다고.
0: 이제 장관 후보자 되면 공개할게요.
2: 예, 서정욱 TV 잘 돼야 되지만 저희 박지원 판승부도 이제 90만 5천입니다. 아직 100만까지 2만 5천이 남았네요.
0: 예.
2: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 K라디오 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2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0: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또 많은 애청자들께서 실시간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리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김승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그 후폭풍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한동훈 의원 지금 혼자서 굉장히 잘 싸웠다 평가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평가는 유독 좀 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친한 분들은 잘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명구 조직부총장도 잘한 건 인정하지만 거꾸로 민주당의 작전이 휘말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애써 외면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뭐랄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킨 거냐
1: 뭐 이제 어쨌든 한동훈 의원하고 그렇게 서클이 이제 화목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지도부 당직 맡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잘했다라고 칭찬할 정도면 이미 같이 협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장외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장외로?
1: 네, 아마 저는 뭐 이번 주말에 뭐 날씨 좋으면 일회성으로 뭐 결의대회나 한번 어디 가서 하실까? 올림픽공원에서?
0: 23일에 국회 앞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 실정 네. 보고대회 한다고.
1: 네, 뭐 그런, 네, 그런 거 해,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거지 네. 못 나갑니다. 왜냐면 국정감사 해야 돼요.
0: 아.
1: 야당의 시간입니다.
0: 아.
1: 그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장조국 대표랑 한번 뭐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0: 예.
1: 국민의힘? 그때 어땠습니까?
0: 출구 전략이 없었어.
1: 그 출구 전략은 둘째 치고
0: 예.
1: 일단 이번 기본적으로 이 전략 기획이 안 돼.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0: 아.
1: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0: 아, 그렇기 동선, 때문에 동선?
1: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갈 길 잃은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준 줄 아세요? 거리의 투사 정광훈 목사가 이끌어요.
0: 아.
1: 전한계 씨 나오고 황교안 대표 나오고 이제 올다르크도 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막 이스라엘 국기 있고 미국 국기 하면은
0: 성조기
1: 보기 좋습니다. 좀 나가세요. 제발
0: 아, 나가라고. 네. 아, 제발 나가라.
1: 네, 나가세요.
0: 제발 나가라.
1: 그래서 저는 못 나갈 거라고 보고
0: 아.
1: 저는 국회 원내에서 국정감사 하시면 되고
0: 아.
1: 한동훈 의원은 외통이라도 외국 가야 될 거예요 아마.
0: 아 그렇죠.
1: 네, 미국 가야 될 겁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못 한다.
0: 아 네. 장외 투쟁 못 한다.
1: 네, 한 번만 하고 끝내라.
0: 유석 대변인 잘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2: 네. 저는 뭐. 장외 집회 많이 가봤잖아요.
0: 네.
2: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에 광화문에서 한 40번 했거든요. 전출이에요, 전출.
0: 오, 역시 모범생이야.
2: 근데 좀 어색하죠.
0: 어색하죠.
2: 중간에 촛불 집회 한번 했는데
0: 어색하죠.
2: 촛불을 안 해봤잖아요. 다 타고 다 뜨거워서 이 종이컵 이런 거 차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집회 때는 1,500원짜리 건전지로 하는 촛불을 들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전자촛불, 전자촛불.
1: LED.
2: 아, 이게 LED. 무슨 얘기냐면 아, 네. 장애 집회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걸 하면 어색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장도영 지도부가 언젠가 작년인지 행진을 한번 했었잖아요. 여의도에서.
0: 맞아요. 기억나요.
2: 그때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0: 실제로 막 예.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죠.
2: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것도 이제 기획을 잘해야 하고
0: 예.
2: 뭔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0: 예.
2: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장애 집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전국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도 장애 집회 합니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0: 말이에요. 한다.
2: 예, 나가야 한다.
0: 톤이죠.
2: 이 정도면
0: 예.
2: 그 얘기는 이렇게 국민이 반대하고 이렇게 부적절성이 증명이 된 후보자를 장관에 강행하여 임명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정권에 경고를 줘야 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 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강성 변호사.
3: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대화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보수 단일 대우로 장애 집회를 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인데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지지자들끼리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싸웁니다.
0: 아, 그런가요?
3: 예, 친한계 지지자분들하고 장도영 지지자분들이
0: 결이 다르죠?
3: 결코 융화될 수 없습니다.
0: 아.
3: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0: 예. 원수, 무슨 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왜 원수예요? 근데?
3: 왜냐면 이렇게 이 한동훈 의원을 핍박하는 게.
0: 아, 핍박했다.
3: 다 장도영 지지자들이 못 살게 굴어서 당원들이 핍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0: 아.
3: 또 역으로 장도영 대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당대표를 흔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감정이
0: 서로 흔들었다.
3: 무지하게 깊어서 뭐 같이 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0: 예?
3: 이제 진단해 주셨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전국의 분수령에 처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 2년 반까지가 앞으로 나아갈 기조를 잡고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2: 예.
3: 남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실천을 빡세게 하고 마지막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 예.
3: 내년 8.15 정도까지가 2년 반이란 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 예.
3: 그러니까 지금 전국 전환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실천해 보기도 전에 뭘 제안을 했다가도 국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정권처럼 취급될 수도 있어요.
2: 예.
3: 매우 걱정되는 분수령이라 뭐 뒤에서도 준비되어 있겠지만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주시냐와 그리고 그걸 여당이 어떻게 받아서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2: 매우 중요하다.
3: 예.
2: 그래요. 우리 서영 변호사님.
4: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조국 사태만큼 장애 지표가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2: 예.
4: 왜냐면 이게 조국은 나름대로 거물급이야.
2: 아.
4: 근데 김성훈은 한동훈 표현에 하면 듣도 보도 못한 X.
2: 아.
4: 듣도 보도 못한 X니까 급이 낮아. 그러니까 아. 김성훈만 가지고 오는 게 장애 지표 폭발적으로 조국만큼
2: 분노가
4: 오진 않을 거예요.
2: 안 나온다.
4: 그러나 네.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그때보다 훨씬 폭발하고 있거든요.
2: 예.
4: 따라서 이게 지금도 토요일에 보면 뭐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 예.
4: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도 결집하고 그게 한동훈 측도 결집하면 보수가 대결집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분노 이게 불붙으면요.
2: 예.
4: 그때보다 이게 더 장애 집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김성훈만 가지고 안 되지만
2: 예.
4: 그런 게 지켜봐야 됩니다.
2: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강 변호사님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를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에 합니다. 90분간 하고 아마 관례대로 보면 90분 더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대통령이 좀 시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기자들도 짐을 좀 잘 준비하면 좋겠는데 자 인사 논란, 또 공소 취소, 연임 문제, 부동산, 주식 뭐 다양한 킬러 문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죠?
1: 그러시겠죠?
2: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 예.
2: 이 말씀하실 부분은 한 네 가지로 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이 부동산과 이 주가, 코스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1: 순서.
2: 그 다음 문제가 사실 이제 이 인사와 신뢰 그리고 파병 이 정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1: 예.
2: 뭐 용인 후보자 이렇게 됐고 뭐 김승우 후보 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송구스럽다
1: 예.
2: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문제에 있어서
1: 예.
2: 연임 나 안 한다
1: 아.
2: 라고 좀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1: 아.
2: 공소 취소까지는 뭐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예.
2: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1: 이란.
2: 여야
1: 예,
2: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잘 머리 맞대고 국익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연임을 하냐 마냐. 그리고 이제 공소 취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긴 말 할 거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1: 저는 좀 처음부터 그냥 확
2: 뭐 하여튼 뭐 순서는 어떻지만 내용 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 대통령께서
1: 예.
2: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시고 그러면 또 국민들도 아유 우리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흔들어대고 불쌍하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끝난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1: 예.
2: 하지만 최소한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1: 아, 하방은 막는다.
2: 네.
5: 그리고 이제 지지율 떨어진 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기자회견 하실 수밖에 없는데
1: 예, 예,
5: 왜 떨어졌는가에 천착해서 본다면
1: 예.
5: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연히
1: 예.
5: 연임을 위한 개헌은 생각도 안 했고 안 한다. 아주 간단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
1: 예.
5: 그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근데
5: 이제 두 번째가 공소 취소예요.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본인의 마음 뭐 이런 거 사정 이런 건 다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하다는 것도 여권 내부에서 알고 있고
1: 예.
5: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다 하면서 유시민 씨 등등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5: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대통령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연임해서 누가 좋아요? 대통령이 좋아요. 공소 취소되면 누가 좋아요? 대통령만 좋아요. 그런데 진영은 깨져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유시민 씨가 그렇게 과격한 언사를 쓰면서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왜 본인 자파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해서 국회의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는 모임을 만들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어디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모임이 있냔 말이에요.
6: 예.
5: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냥 해결하잖아요. 재판 받고.
6: 예.
5: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건데 이걸 안 내려놓으시면요. 김승원 후보 장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등식이 성립이 돼요. 이 임명은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기 위해서라도
6: 내일이 중요하다.
5: 예, 대통령 자기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6: 예, 누가 하실까? 예, 강호석
3: 의원님. 근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연행계는 뭐 이미 도둑질 안 한다고 또 얘기해야 되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풀어서 아마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공소취소 관련된 문제도 언급을 하시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제 할 때 하시더라도 저는 조금 아주 단호하고. 어찌 보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 좀 야단치는 느낌으로도 좀 확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6: 어떤 분이라면 그 민주당 내 강성
3: 김어준 월드.
6: 아, 예, 네네. 예. 선을 그어라 확실히.
3: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이런 문제 제기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양해할 수 있는데
6: 예.
3: 민주당 내부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6: 예.
3: 중도 외연 확장으로 대통령이 달려가는 그 진정성을 저 보수하고 양합해가지고 공소 취소하고 싶은가 봐. 중도 보수하고 야합해서 혹은 보수에서 사람 좀 빼와가지고 개헌하고 싶은가 봐.
6: 예.
3: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전 너무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국정동력을 회복을 하려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불식시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해야 될 게
6: 예.
3: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내세우는 사람들,
6: 예.
3: 뭐 거래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서 간단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무척 필요하다. 답답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화두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
6: 예.
3: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주당다움, 민주당스러움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6: 예.
3: 사실 민주당스러움의 요체는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민주당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북 정책이나 남북 화해 협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여당 내에서 거의 없어요.
6: 예.
3: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까지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갈 건지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이 북한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는 좀 줄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앞단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해 가지고는 뒤에 있는 것도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6: 미래를 갈 수 없다.
3: 안 생겨요, 동력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야고르실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얘기했다가 혹시 봐봐 대통령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항복한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고르실 수는 있는데
6: 예.
3: 아니 그거 그냥 꼭 참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꼭 참고 한번 메시지 내시면 어떨까.
6: 자, 서정호 변호사님의 대예언.
4: 제가 이게 참모라면요. 완전히 바지 저거를 잡고서라도 기자에게 말립니다.
6: 아 그래요? 왜 하면 안 돼?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6: 왜?
4: 지지율이 급증 직하. 수직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지율 때문에
6: 하강 추세로 하겠습니다.
4: 예, 예. 하강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면요.
6: 예.
4: 어떻게 해도 성공적으로 안 돼요.
6: 아.
4: 원래 기자회견인데 지지율 하락 멈추고
6: 예.
4: 좀 안정될 때 차분하게 그때 기자회견을 해야지
6: 예.
4: 이 지지율 급락하니까 당황해서 막 긴급하게 하는 것처럼
6: 아.
4: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에도 양쪽이 다 공격받고요.
6: 아하.
4: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에요.
6: 오.
4: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칼날인데 지금 내일 해봤자 보세요. 인사 문제 해봤자 이게 어차피 김성훈 임명하잖아요.
6: 예.
4: 무슨 이게 진정성이 있어요?
6: 어허.
4: 그리고 이게 그런 문제는 뭐 어느 쪽 해도 보수진보 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6: 예.
4: 그리고 이게 공소취소는 본인이 말을 못해요. 본인은 잔혹견하게 재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국민을 만족시키는 게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양쪽 진영 다 정말 이게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참모들 많이 다 막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은 좀 잘하잖아. 내가 차분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이 착각이 빠지는 거야. 이 착각.
6: 정면동파를 대통령이 선택했을 것이다.
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50%일 때는 그게 통한다 생각하지 몰라도
6: 예.
4: 지금 이게 30% 초반에 지금 해봤자 엄청 역효과 날 겁니다.
1: 그래서 내일 뭐 네. 60% 되면 뭐 할 필요 없죠. 뭘 잘못했다고 합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이 네. 시작부터 네.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보니까
4: 하면 안 됩니다.
1: 국민의힘 인사청문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사퇴하세요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다음 이재명 아하. 답게 아하. 진솔하게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좋고 제가 예. 한 점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전제로 얘기를 그렇죠.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6: 예.
1: 저희는 처음부터 조작으로 기소하고 불법으로 수사했던 이 검사들이 정부 내에 처벌받게 하고 나면 임기가 끝났을 때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오해하고 계속 호도하고 공격하니까
6: 예.
1: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6: 예.
1: 그런데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예. 이 약한 고리를 국민의힘의 그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6: 아.
1: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6: 예.
1: 대통령이 정말로 처음부터 마음먹었는데 예. 에이 틀렸네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6: 내일 또 중요한 건 우리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딱 질문하고 예 없습니다. 또 다음 기자 뭐 이렇게 하면 질문이 되게 끊기잖아요. 저는 이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좀 하면 좋겠다. 한 기자가 최소한 두 질문 세 질문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성필 대변인 식사하셨습니까?
7: 아니요.
6: 예 다음 질문. 이렇게 하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은 뭐 아침에 많이 드셨나봐요. 네, 아, 네. 그게 아니라, 강성현 변호사 이야기가 이어가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각사 에이스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 오늘 네.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아, 네. 좀 열린 질문으로, 네. 딱 끝나면, 아, 예, 아, 뭐가 아니라, 좀 이제 좋은 질문 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욕심은, 정치부 기자들 말고, 네. 시사 프로그램 연합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박성태의 뉴스쇼, 또 한판승부, 또 김태현의 정치쇼, 뭐 장르마녀에도, 뭐 또 외부쇼, 뭐 뉴스공장, 뭐 정치 시그널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 10개 정도 모아가지고.
2: 거기 대통령 오신다고?
6: 그럼 대통령 같이 질문하는 거죠.
1: 그거 박현민 씨가 제안을 했잖아요.
6: 아, 그랬어요?
1: 네, 시사 프로그램쇼 5명의 진행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2: 아, 대통령 혼자 모시고?
1: 네. 아, 네. 뭐 이제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러면은 뭐 또 난리 납니다.
6: 아 그래요?
1: 왜 CBS를 왼쪽에 앉혔냐? 아, 뭐 SBS 아니... 김태현을 오른쪽에 앉혔냐? 가운데 쟤는 왜 나와 있냐?
6: 예.
1: 또 저거 저 사람들을 그 선정한 기준은 뭐냐? 뭐 100만 넘어야지. 박재용은 지금 90몇만인데
6: 70만 5천. 100만에 만들어 주세요.
1: 2만 5천 채워서 나와야지. 이런다고요. 서정욱은 왜 안 불렀냐?
6: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아무튼 내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이 중요하겠다. 우리도 열심히 볼 텐데. 예, 좋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 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요즘 쓴소리 많이 하시네요. 이제 지지율 위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잘못했으면 정책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는데 신뢰가 무너진 건 다시 안 보겠다는 거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죠. 윤건영 의원. 왜 이렇게 말씀 강해지셨어요? 강성 변호사. 아니, 분석해 주세요.
3: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 나오고 원래
6: 예.
3: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다가 예,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원래 다 한마디씩 거들시고 하는
6: 예.
3: 건데
6: 예.
3: 진도를 좀 가장 세게 나가신 분이 추미애 도지사시고
6: 아.
3: 예, 윤건영 의원은 지금 조금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는 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6: 끝났다 이미.
3: 네.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거고 네. 이야기를 뭘 해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네. 못 믿어. 네,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좀 과한 부분은 있는데
6: 네.
3: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대안 제시를 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6: 두 개 말이 있다. 그래도 대안은 얘기해.
3: 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대통령을 좀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6: 네.
3: 요 글들 중에 좀 탁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네. 측면에서는. 근데 네. 그런 거 좀 일단 내려놓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아 이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대통령 믿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을 안 좋게 보거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거 말을 하고 메시지 분명히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6: 윤건영 의원 네. 에세이 이런 말 있어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요거 얘기인데
3: 네.
6: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인데 어렵잖아요. 밀리면 안 된다. 류윤석 대변인 밀리면 안 된다. 요거는 정치인들은 밀리면 안 된다 다 생각하잖아요.
2: 그 밀리면 안 된다의 그 대상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아. 대의를 가지고 그 대의에서 밀리면 안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옳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지지층을 딱 뒤에 두고 지지층이 생각하는 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돼.
6: 예.
2: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승호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적절해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6: 예.
2: 긍정하는 분들보다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이걸 그래도 김승원을 우리가 임명 처리하면 안 돼. 이게 마지노선이야라고 해버리면
6: 예.
2: 국민의 의사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아. 하신 거라고 봐요. 물론 지지자들 입장에서 김승원까지 주면 어떻게 그렇게 약해? 뭐 이렇게 타박도 받고 김승원이 많이 잘했잖아. 서영교 위원장처럼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윤건영 의원이 아주 점잖게
6: 잘 얘기한
2: 말씀하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6: 우리 서 변호사님.
4: 저는 예. 이게 윤건영의 말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라 봐야 돼요.
6: 서준호 변호사의 추측입니다. 예.
4: 왜냐하면 윤건영은 자기 혼자 생각을 이렇게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하고
6: 국정 상황
4: 저는 고민정 의원에게 문 대통령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라 했는데 진짜 복심은 윤건영으로 봐요. 국정 상황 실장.
6: 국정 상황 실장이니까. 예.
4: 저는 문재인 세력을 대변해서 말한 거고요. 이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애정의 비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뭐냐면 찌끄러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는 게 공소취소예요. 연인 개헌하고.
6: 예.
4: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보고 공소취소를 포기해라. 찌끄러기도 남기지 말고 털어내라. 이게 대안 있는 충원입니까? 이거 대통령 할 수 있나요?
6: 아유, 네 분이 딱 얘기해주니까 그냥 주요 정신 싹 정리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예, CBS 박정현 판승부. 한 달 만에 제가 재활을 마치고 복귀를 해서 첫 방송했는데 너무나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격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쇼츠로 영상 편지도 몇 편 보내드렸는데 3,000명 이상의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댓글 큰 힘이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주치의 소견에 따라서 방송을 열심히 조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 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지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이다.
0: 예, 목요일에부터 행복해지는 여자 성령아 씨와 목요일까지는 아직 덜 행복한 네, 성훈이와 함께하는 한시의 음악다방. 헛순간 물결이로 쏟아지는 초가을 햇살. 이 초가을 햇살이 굉장히 유난히 웃기는 그런 오후예요.
1: 네? 햇살이 웃겨요? 햇살이 웃기는 거는 어떻죠? 햇살이 막 웃음이 나오나요?
0: 네. 초가을 햇살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게
1: 맞군요. 그 네. 표현이
0: 표현이 약간 좀 남달랐네요. 네.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세계 환자 안전의 날입니다. 오늘
1: 환자 안전의 날? 이거는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라 뭐 이런 날인가요?
0: 아, 비슷합니다. 네.
1: 네.
0: 출발점은 아주 따뜻하고 소박했는데요.
1: 네.
0: 의료 현장에서 소통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소한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를 막고 왜 그 휠체어 아니고 이들 뭐라 그러죠? 이거 들고 다니는 거? 거기에 이제 네. 환자분들을 눕혀가지고 가져 이제 잘 모셔야 되는데
1: 아 들 것
0: 네 들 것 들 것에 실을 것 가다가 가끔에 코미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구석에다 머리를 찌고 막 이러죠.
1: 아하.
0: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보조의로
1: 네.
0: 혹은 들 것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1: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의료 사고뿐만이 아니라
0: 그렇죠.
1: 그런 자잘한 사소한 실수에서 생기는 네. 사고 같은 거
0: 네.
1: 네.
0: 또 환자의 작은 목소리 또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자 이런 취지로 지난 2019년에 만들어진 날입니다. 환자 안전의 날.
1: 와, 이 환자 안전의 날뿐만 아니라 항상
0: 네.
1: 지켜줘야 하는 거지만 또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0: 네.
1: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나 봐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환자 안전의 날을 맞아 우리 뉴욕 뉴저지 동포분들의 일상으로 일상을 꼭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0: 베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네. 이런저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좀 VIP처럼 이렇게 좀 아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오늘 환자의 날을 맞아서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고 우리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시원한 에너지를 한 스푼 얹어드리는 그런 시간 한시 음악다방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좀 소중히 돌보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이한철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슈퍼스타.

0: 안녕하세요. 박다왕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곡이었습니다.
1: 괜찮아. 예. 다 잘 될 거야.
0: 다 잘 될 거야.
1: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0: 네, 여러분에게는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1: 야, 듣기만 해도 응원이 되네요.
0: 그러니까. 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네. 지금부터예요.
1: 우리가 스스로를 슈퍼스타라고 생각하고 아껴주자고요.
0: 자, 저희 그런 슈퍼스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24시간 365일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의 장리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929-766-0088번으로 하십시오.
0: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 9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에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받으실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박람회, 그런 행사네요. 자, 자세한 문의는 KCS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18-939-6137번입니다.

0: 자, 성큼오리 곁에 다가온 가을. 이 가을 감성에 딱 맞춤인 그런 주제로 이번 주 주간 베스트를 정했는데 바로 내 인생 영화였죠.
1: 맞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명장면 하나씩은 간직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제 저희가 나눴었던 그 약속의 성당에서 결혼식 장면이라던가
0: 저를 만나고 이런 거.
1: 네. 네. 아니면 클래식에서 이 조승우 씨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보인 척 하면서 연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라던가.
0: 그 비 올 때 옷 들고 뛰는 장면,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서로 비를 피하면서. 네.
0: 서로
1: 심하러.
0: 자기만 가리겠다고 이렇게 막 뛰었던.
1: 네. 그런 장면이라던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영화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것이 좋았다도 좋고요. 네. 어떤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다도 네. 괜찮습니다.
0: 예승아 콩 먹어야 돼. 콩. 콩 먹어야 돼. 콩 단백질 콩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다양한 장면들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명장면, 명영화들 한 네. 가지씩 소개해 주십시오.
0: 야, 70년대 하면 또 이거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영화들도 있을 거고요. 80년대는 뭐 참 많죠. 뭐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 이런 또 비비안이의 그 유명한 또 대사도 있고 뭐 80년대에 또 홍콩 누아르 영화가 또 정말 유명했죠.
1: 맞습니다.
0: 주윤발, 유덕화, 장국영.
1: 아, 다들 그냥 네. 성냥개비 하나씩 입에 물고 다녔죠.
0: 네. 이빨 사이 간격대를 정말 많이 넓혀서 치과가 부흥했습니다. 한국.
1: 아, 그거를 이 사이에 끼고 다니나요?
0: 끼고 다니고 가야 되니까 이빨들이 안 좋아져가지고 치과가 대단히 부흥했죠. 여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치과를 간 정도라니까 지금.
1: 아니, 그리고 그 네. 성냥이 그 빨간 부분이 네. 정말 안 좋잖아요.
0: 아, 거꾸로 물고 다니는 애들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그 기억.
0: 폼나다가 원래 빨강이 밖으로 나오게 물어야 되는데 네. 원래 그 안으로 물어요. 이 사람들이.
1: 그거를 이렇게 안으로 돌렸다가 바깥으로 뺐다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면서 아, 그런 거를 또
0: 혀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학창시절에.
1: 저희는 면도칼 물고 다니고 말했죠.
0: 오 마이 갓.
1: 칠공주파.
0: 그러니까.
1: 네. 네.
0: 뭐 한국 영화 또 90년대에 뭐 주유소 습격사건부터 시작해서 코미디 영화들이 엄청나게 중흥을 이뤘던 또 그런 시기예요.
1: 닥터 봉도 생각이 나네요.
0: 투캅스.
1: 아, 그런 아. 결혼 이야기 이런 네, 뭐 재미있는 로맨스 코미디도 있었고요.
0: 뭐 소 알아? 소? 소? 이 소가? 막 이러면서 막 그, 아, 유명했던 또 그 영화 초록물고기 접속, 약속. 1999년대 나 돌아갈래 막 그래도 박하사탄까지
1: 맞습니다.
0: 진짜 명작들이 정말 많아요.
1: 그러네요. 네. 물론 2000년대에도 그 좋은 영화들은
0: 많죠.
1: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0: 네. 여러분의 인생 영화 오늘 2시까지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에 장원을 하신 분 한 분께는
1: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립니다.
0: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1: 부장원도 있죠.
0: 네, 이번 달에는 부장원도 있어요.
1: 맞아요. 네. 국수집에서 드리는
0: 20불짜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2시까지 많이 많이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 인생에도 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영화기던데 영화 서편제 중에서 우리 길을 가면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김명권 씨와 오정혁 씨가 노래를 부르는 이 명장면이라 정말 대한민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죠. 예, 길이라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서편제입니다.
2: 동글동글 사실

술이 따라 흐르는 떠돈 인생 추추리 쌓일

순이 순이랑 아라리가 나.

0: 아리랑 아리랑 슬슬이랑 하라리가 난게 아리랑
1: 네, 요 대목에서 흥이 안 나시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2: 어깨가 들썩들썩
1: 저절로 되네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아주 BTS가 이 아리랑으로 전 세계를 또 지금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대한민국 하면 아리랑이죠. 네. 그리고 오랜만에 서편제 가운데서 우리 김영호 씨와 오정혜 씨가 함께 부르는 진도 아리랑 그 명장면 오늘 영화 특집을 맞은 주간이라 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목요일 퀴즈쇼죠. 오늘 목요 퀴즈쇼 지난주에 이어 외국어 영역에 한번 중국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프 홈모기지.
7: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8: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회원님께서 또 글을 또 보내주셨어요.
1: 네, 환자 안전의 날이라고요. 몰랐어요. 살면서 안 아픈 날이 언젠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0: 어머나
1: 내가 처음 엄마의 탯줄을 끊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이었을 것 같아요.
0: 저도 어렴풋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비 환자가 되었었을 거예요.
0: 아,
1: 예방주사를 맞아야 환자가 안 되었을 거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환자가 될 확률은 반반. 그러네요, 진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예방주사
0: 엄청
1: 정말
0: 맞잖아요.
1: 많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예비 환자 취급이 받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세월 따라 기후 따라 떠도는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했던 코로나 같은 아니 코로나 같은 알지도 못하고 걸렸던 환자의 순환 해서 이젠 우리의 인사는 밥 드셨어요? 에서 건강합시다로 변하는 걸 보면 진짜 위험한가 봐요. 가을이면 불청객은 독감.
0: 그렇죠.
1: 네. 그러니 여러분도 모두 얼른 주사들 맞으시고 건강들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셨네요.
0: 회원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국에서 또 지인 이렇게 이메일 연락 왔는데
1: 네.
0: 한국에는 지금 독감이 굉장히 돈대요.
1: 어? 그 숫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서 많이들 걱정을
0: 네,
1: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제2의 무슨 코로나는 아니지만 독감에 독감도 굉장히 아프고 많이 죽어요.
1: 맞아요. 매년 독감으로 그 돌아가신 분들 숫자가 나오곤 하잖아요.
0: 네, 네.
1: 꽤나
0: 네.
1: 많습니다. 여러분 독감 주사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으시고요.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목요일 퀴즈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특별한 분을 모셨죠.
1: 맞습니다. 훈윤발님 역시 모셨어요. 오늘도 훈윤발님의 이 중국어 퀴즈 문제 준비했습니다.
0: 처음에는 통역이 없이 그냥
1: 맞아요.
0: 중국어로 바로 해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1: 잘 듣고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내주실 훈윤발님 안녕하세요.
2: 따다하 따다하 왔어 홍콩 짝퉁 홍윤발이야.
1: 네 어서오세요.
2: 이야 하올라 하올라.
1: 오늘은 훈윤발님이 퀴즈 문제를 내주실 텐데요.
2: 어?
1: 네, 훈윤발 씨가 중국어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주십시오. 정답은 두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훈윤발 씨. Are you ready?
2: 준비라요.
3: 워터비야 가을알야. 종로 빛가들이 단성사 극장 앞바닥에 바글바글 줄을 섰다 해. 영화 보고 싶다 해. 진짜 영화 보고 싶다 해.
1: 여러분 지금 문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3: 근데 어? 매표소 전승 매진 몽땅매요. 아이고 대고 짜스카 똥꼭 똥고 워더맨터사요. 선글라스 수상 따그 안지머니 지머니 보이라요. 뼈 필요하냐? 뼈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극장뿐 메이어 주석 계승길요. 게이티에 두악지고 따요. 정가 3만원이야. 워더 따따블 하올라 하올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 때리야. 이 나쁜 시키를 공안 출동라야 공밥이야, 이 시키다. 이 시키들, 반음표, 이표, 몸표, 몸표라야.
1: 여기까지입니다. 네.
3: 하오.
1: 수고 많으셨어요, 훈윤발 씨.
3: 딤섬, 샤오르빵.
1: 아, 저는요, 제가 오늘 저의 능력을 또 하나 더 찾았네요. 제가.
3: 중국어가
1: 들리죠? 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3: 이야, 경사났다. 중국어 귀가 뚫렸네, 오늘. 와.
1: 아, 이게 강동원지, 뭐, 어디. 동네 어느 지역에 중국어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0: 광둥어 같아요. 제가 사투리 들어보니까
1: 이렇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게 네.
0: 광둥어가 이게 성조가 6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벌써 4성이 아니라 이게 6개가 되는데 약간 이 볼 때 점점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광둥어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아, 이 극장 앞에서도 또 그리고 추석 때 고향 가는 서울역 앞에서도 네. 꼭 나타나서 우리를 울리던
0: 네.
1: 바로 그 말.
0: 네.
1: 그
0: 그렇습니다.
1: 말이 예, 오늘 퀴즈였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0: 네. 슬슬 벌써 지금 던져주고 계신데요.
1: 네.
0: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 네, 오늘 세 분. 네. 과감하게 세 분 추첨해서 네.
1: 국수집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이 중국어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씹어 듣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문제 출제를 할 때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0: 네,
1: 여러분
0: 대단합니다.
1: 기다려 주시고요.
0: 아, 네. 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네. 중국어 퀴즈. 왜냐면 워낙 이 주변에 중국 분들이 많으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 띵썸 쇼우발롱방향 이게 돼요. 중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맞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0: 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지금 정답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계속 올려주시고 오늘 올려주신 분 중에 정답을 맞추신 분 세 분께 20분짜리 오 국수집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영화 얘기가 나와서 또 훈련발 씨가 나왔던 영화죠. 영어모색 2 중에서 네, 당년정입니다.

0: 홍콩 누아르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그런 영화였죠. 영혼 모색. 예, 일 중에서 당년정 우리 장국영 씨의 목소리였고요. 하모니카는 저도 모르겠네요. 누가 불렀는지.
1: 이 노래가 나오기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팝송 따라 부르느라 그 발음 기호대로 막
0: 밑에다가 한글로 쓰는 거죠.
1: 막 써가지고 노래 부르곤 했는데. 예. 그런데 이때 이 노래가 나오면서 또 저희가 열심히 또 이 노래를 베껴 쓰느라고.
0: 송 네. 바로 그거가 이제 오늘날의 훈윤발을 낳은 거죠.
1: 맞습니다.
0: 자, 저희
1: 또 훈윤발 씨 다시 한번 모셔야,
0: 모셔야
1: 되는데
0: 네.
1: 그 전에 네. 저희 단골 손님들 잠깐 뵙고 올게요.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제니의 뭉치.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입니다. 또 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0: 뉴욕 뉴저지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네 분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됐습니다. 현금 5,000불이 우승하신 분께 돌아가고요. 준우승과 홀인원 또 풍성한 이벤트상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8홀 중 가끔 치다 보면 이제 잘 안 맞는 홀이 몇 번 생기는데 요 가장 성적이 나쁜 세 홀을 빼고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네,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게임 룰로 진행이 됩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이번 1회 대회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문의 전화는 929-766-0088번입니다.
1: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번.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자,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역시 외국어 영역에, 아, 이 어려운 영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 두 번째 문제를 내드릴 때는 한국어로
1: 한국어 통역을 해드릴게요.
0: 한국어로 네,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홍윤발 씨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정말 할랄라에
1: 윤발님 아까도 문제 내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0: 딤섬 샤롱방 홍윤발 쉐쉐 워더바야 가을날이야.
1: 어느덧 가을날이 되었네요.
0: 중노 피카디리 단성사 극장 앞바다 바글바글 줄을 섰다.
1: 이맘때쯤이면 피카디리 단성사 각 극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았었죠.
0: 하하오 영왕 보고 싶방 영왕 보고 싶방.
1: 이건 뭐 딱히 통역이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굳이 또 통역을 해드리자면 영화 보고 싶다. 진짜 이 영화 너무 보고 싶다.
0: 하오 근데 하 내 뼈서 전승 매진 몽땅매요.
1: 근데 하필 인기 영화들은 매표소에서 물어보면 전성 매진 몽땅 다 팔리고 표가 없습니다.
0: 아유 네 이거 우짜스까 똥곡똥곡.
1: 네 이것도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영화는 보고 싶은데 표는 없고 참 그럴 때 통곡하는 심정이 되지요.
0: 야야야야 워더메이야사야 선글라스 수상 따그 안찌면이 보이야나요.
1: 아 그럴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주머니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0: 니 뽀뽀로 하냐? 표 있어요. 어 깜짝 놀라요.
1: 표 필요하세요? 제가 표가 있는데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0: 극장뿐매요. 빨리 보내라요.
1: 근데 이런 일은 극장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0: 하오하오 추석 귀성길이야. 게이트에 두악 지고 있다야.
1: 추석 귀성길에 기차표를 살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0: 하오 정가 3만 년이야. 워터 따따볼 하울라 하아 어떡하지? 아이 어떡하지? 고민 때리야.
1: 정가 3만원짜리 표가 갑자기 9만원, 10만원이 되다 보니까 고향은 내려가야 하고 표는 없고 정말 그럴 때면 눈물을 삼키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0: 하울라 딤섬 이 나쁜 시기를 공안 출동 나이가 공밥이야 이 시키더라.
1: 그런 아저씨들은 경찰에 잡히면 형무소를 가야죠.
0: 하오 메이칸스 이 시키들 파는 표 이 표 몸뼈 라이야.
1: 네?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파는 표를 뭐라고 할까요? 윤발님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대단합니다. 아, 금방 없어지셨어요. 또 퀴즈 했더니. 네. 자, 이 여기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는 뮤지컬 표라든지 얼마 전에는 네. 오늘 한국에서도 크게 이슈에 나왔습니다만 방탄소년단 표를 네. 안표를 몇백만 원씩에 막 팔아가지고 건물 상가를 샀어요.
1: 어머. 네. 네
0: 그러니까 한국은 아시다시피 네. 이렇게 판매되지 않는 거를 안표를 파는 게 불법입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미국은.
1: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0: 그런 시장이 있어요. 네,
1: 등록을 해서 네. 팔고 하죠.
0: 팔고 있고 뭐 네. 숫자도 그렇다 제한이 있고 뭐 다 있어요.
1: 네네.
0: 근데 한국은 그렇게 갖고 상가를 산 사람이 있어서
1: 어머나, 지금 얼마나 폭리를 취한 거예요.
0: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티켓이 정가가 보통 2만 원, 3만 원이면 네. 이걸 몇백만 원에 팔았대요.
1: 아이고.
0: 싸그리 긁어가지고.
1: 그렇게 정말 너무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네. 가수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아주
0: 너무 생채기를 낸 거죠.
1: 네. 이런 너무하네요.
0: 일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냈었던 문제입니다. 자, 네. 정답을 올려주세요.
1: 주세요. 근데 뭐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고향 내려가는 기차표라든가 스포츠 야구장
0: 맞아요.
1: 또 저희 풋볼 게임 할 때 네,
0: 거기도
1: 굉장히
0: 있고요.
1: 많죠.
0: 맞습니다. 자, 우리 영화 시리의 마지막 장면에 참 감동적으로 흐르던 그런 노래죠. 캐럴 키드가 불러주는 When I Dream입니다.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목요퀴즈쇼 오늘 함께 하셨고요. 오늘 외국어 영역 정말 수능과 학력고사 그다음에 대입 입시를 보신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 어렵다는 중국어 20%의 문맹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죠. 그 어렵다는 중국어에 여러분 많은 분들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생각보다 네, 중국어에 네. 안 배우셨다고 하기에는 참 잘 맞춰주세요.
0: 안 발라요? 정말?
1: 네.
0: 어떻게 알았지? 아, 네. 오늘 정답은요?
1: 네, 오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안표 되겠습니다.
0: 안표였습니다. 아, 저희도 맞추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표였습니다.
1: 네. 꼭 이 안표상들은 네. 모자를 푹 눌러 쓴다거나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본인들도 아는 거죠. 네.
0: 그리고
1: 이게.
0: 영국에 그 유명한 코트 브랜드 있어요. 그거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 안에 많이 있어요.
1: 쫙 열면은 그 안에,
0: 그 안에 있어요.
1: 네. 네. 본인들도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려야 된다.
0: 좌석마다 이게 가격이 거죠.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들이 있어요.
1: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오늘 맞추신 분들 중에 세 분 뽑아서 네. 상품 보내드릴게요.
0: 이 상품은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셔도 그분이 또 쓰실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9월 말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0: 자, 내일은 정말 주말 시작되는 주간 베스트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막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녀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원입니다. 자,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 로고?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가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방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건가? 사람 사이에도 있잖아요. 말은 정말 따뜻한데 행동은 차가운 사람. 네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는 사람. 반대로요, 말은 투박해도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어쩌면 진짜는 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말이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명품과 짝퉁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진짜와 가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의 기준에 대해서 가볍게 재미있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의 기준은 뭔가요? 김전의 2시 비타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효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2시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K-Radio에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껌뻑껌뻑하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어떻게 한다?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씹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가요 오늘부터 7학년이 됐어요 하시면서 뭔가 쓸쓸해 보이는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걸 꼭 오늘 듣고 싶다며 신청해 주셨어요. 이미자 여로 굳이 됐든간 생신은 축하드려요.

0: 아직 청춘이세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요즘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말이잖아요. 이제 10대 시작이십니다. 자, 우리 감자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어머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굉장히 좋은 날인가 봐요. 우리 또 미연님께서도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듣고 싶은 신청곡 배달하겠습니다. 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유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2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위원님, 상콤이지연님,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에요. 벌써 19년 차랍니다. 하고 흐흐흐 보내주셨어요. 행복하신 거 맞잖아요. 그쵸? 축하드리고요. 미연님은 또 늘 이렇게 가족을 위한 음식을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부인이시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랑을 가득 담은 가정식을 준비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포에버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축하드려요.

자,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무언가를 보고 아, 진짜다, 가짜다를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문제는요, 처음에는 진짜처럼 보였던 게 나중에 가짜로 밝혀질 때가 있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고 또 때로는 그 하나 때문에 관계까지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딱 그런데요. 명품인 줄 알았던 결혼 10주년 선물. 어머나! 그런데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 가방 하나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부부 사이에 큰 갈등으로 변졌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함께 들어보시죠. 미연님 오늘 절묘하게 결혼 기념일이시네요. 오늘은 외식을 하실 거라고요? 그것도 좋으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녀도 이제는 행복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지요. 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그래서 조금 황당하면서도 듣고 나면 아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은 이야기. 뭐 굉장히 또 현실적인 얘기 같기도 해요. 결혼 10주년을 맞은 한 여성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주 근사한 구찌 명품백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도 참 좋아해요. 역시 내 남편 10년을 함께한 보람이 있네. 감동한 마음에 인증샷까지 올렸다고 해요. 근데 잠시 후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하, SNS가 문제예요. 이거 진짜 맞나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남편분께 진실을 들어야 될 것만 같은데요. 결국 네티즌들이 가방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결과는 짝퉁이었다는 거죠. 정말 마음의 스크래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남편은 돈을 아끼려고 진품 대신 가짜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죠. 한두 푼인가요. 아내는 단순히 가방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계기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는 이야기. 명품백 하나가 이혼까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방이 가짜였던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방을 진짜라고 속인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일로 이혼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요. 저는요. 일단 짝퉁을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말 한마디에 천냥빈 갚는다라는 그런 좋은 말 있잖아요. 진심은 통하거든요. 지금 비록 진짜가 아닌 명품이지만 다음엔 진짜를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이런 말을 왜 못해? 왜 못해? 그런 말로 함께 받는 가방은요. 적어도 짝퉁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0: 이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업어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이 아마 식당을 예약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루미아님 축하드립니다. 멋진 남편분 되셨어요. 가짜 명품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았을 걸 해주셨네요. 그렇죠. 여자 마음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진실이면 통한다고요.

명절이 코앞이라서 그럴까요? 듣고 싶은 신청곡. 추석과 참 연관이 많은 곡들인 것 같아요. 신청곡 배달합니다. 서른도 누이.

보통 가짜, 가짜라고 하면 되게 좀 안 좋은 거 생각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니니까요. 근데 세상에는요, 오히려 가짜라서 다행이고 진짜보다 훨씬 좋은 가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고깃집이나 마트 가면은 그 식물성 대체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짜 고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콩고기라고 하면은 그냥 좀 아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냥 고기 먹겠다 싶을 정도로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 인식이 좀 강했는데 요즘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육즙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음식을 못하시는 분들은 또 콩고기가 대체 음식으로 좋잖아요. 이렇게 맛도 챙기면서 수많은 동물 생명도 또 살리고 또 환경 오염도 줄이니까 진짜 지구를 살리는 착한 가짜인 거죠. 착한 가짜. 그리고요, 패션계도 난리예요. 옛날에는 부의 상징인 진짜 모피코트. 부잣집 마나님 모피코트.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인조모피나 비건 레더가 대세고요. 메이크업퍼 해가지고 진짜 대놓고 가짜 털 많이들 입잖아요. 저도 참 좋아해요. 가성비도 좋고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훨씬 세련됐고 뭐 동물 학대 논란도 전혀 없고요. 입는 사람 마음도 편하고 여러모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쓰는 그 인조잔디나 조화, 그 가짜 식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식물 똥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키우기만 하면은 죽이는. 그래서 한때는 선인장만 키웠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식물 똥손들, 진짜 식물을 키우면 일주일 안에 다 시들게 하는 그런 마법의 손을 가지신 분들. 근데 조화가 물 안 줘도 되고 또 1년 내내 푸릇푸릇하니까 거기 뭐 잎에 앉은 먼지만 싹싹 닦아주면은 365일 그 푸릇푸릇함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요? 고마운 가짜죠. 요즘은 눈으로 와서 진짜랑 구별도 안 가더라고요. 진짜 이게 조화가 조화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피나 뭐 벽돌, 칼도 다 시럽, 그 설탕, 고무로 만든 리얼이 아닌 가짜잖아요. 이 소품들. 그런 덕분에 배우들이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고요. 또 멋진 액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참 고마운 가짜죠. 이렇게 보면 가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더해져서 우리 삶을 더 이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뛰어넘는 순간인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와 이거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낫다 하고 느껴보신 아이템이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은 찐이 아닐까 싶어요. 가을의 바람도, 공기도, 푸른 하늘도 모든 것이야.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볼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지친 일상, 이제 건강을 다시 설계할 시간. 고함량 코디세핀과 순도 100% 사양, 용년근 흑삼까지. 200시간의 정성, 저온 발효 기술로 완성한 야엘 발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내일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핵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마이클님 신청곡 들어왔는데요. 요것은 내일로 이사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짝퉁이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살아왔느냐가 결국 남는 거니까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서툴러도 괜찮잖아요. 남의 인생을 흉내내기보다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와 가차가 넘쳐나는 세상.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짝퉁 말고요. 정품 인생으로 한번 살아가자고요. 2시의 비타민 김주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타고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누가 먼저 대체될까요? 직업별로 AI가 사람을 대체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요. 마케팅 팀장은 3년 5개월, 여행사 직원은 2년 11개월, 매표소 직원은 11개월, 번역가는 5개월. 헐, 당장 내년 초입니다. 물론 다 맞진 않겠지만 대체라는 말 자체가 참 무섭네요. 뭔가 부품 하나 뚝딱 갈아치우는 것 같고, 그렇게 튕겨져 나간 내 자리는 어디일까? 막막하고 걱정만 있고 답은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좀 무섭긴 합니다. 그렇다면 DJ는 얼마나 걸릴까요?

0: 오늘 날이 좀 덥죠? 예,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등골이 좀 오싹해지지 않으신가요? 내 자리를 누군가가 대처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게 또 AI라 짜증도 못 내고, AI한테 질투하는 거 몇 개 더 되겠어요? 뭐 이미 가수들은 AI가 많이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지만, 아 진짜 어떤 노래는 너무 좋더라고요. 방송도 조만간 AI가 나와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지구촌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영화 배우도 이제는 AI가 한다고 하니 출연료 걱정은 좀 덜 하겠다 싶더라고요. 작가도 2년 6개월 안에 대체할 수 있고요. PD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DJ는 어떨까 하고 알아봤더니 뭐 따로 안 나오던데요. 아예 없어요. DJ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어서 대체가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이젠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로봇하고 경쟁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때론 실수도 좀 하고 네 AI는 절대 실수 안 할 거잖아요. 뭐 이미 다 짜여진 대로 할 테니까 오늘 방송은 마치 제가 AI인 것처럼 실수 없이 한번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그리고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들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씨 이야기. 세계 기상기구는 이번 엘니뇨가 앞으로 더욱 강해져 올해 말 매우 강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까지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고 분석했는데 유엔 사무총장 또한 엘니뇨가 우리 눈앞에서 거대해지고 있다. 과학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지구는 미지의 바다에 들어섰고 그 바다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 자체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기후현상이라고 하지만 매우 강한 엘니뇨는 세계 곳곳의 강수량과 기온 분포를 크게 바꾸고 홍수와 가뭄, 극심한 폭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엘니뇨가 이미 파푸아 뉴기니의 가뭄과 식량, 식수 부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형 산불에도 영향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40년 뒤인 2066년에는 크리스티 암보루 성체가 해류와 해수면 상승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의 해안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체 가운데 하나인 어셔포트. 어셔포트는 네덜란드가 1649년 교역과 행정관리를 위해 세운 성과 요새를 함께 이루는 성체로 이후 영국 식민지 시대와 가나 독립 후 감옥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체이자 감옥으로 사용이 된 건물답게 어셔포트는 5에서 6m가량 높이의 하얀색 외벽이 위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건물 내에는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주변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캄캄하다고 합니다. 어셔포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사실상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방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단 등 바닥 곳곳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어 걸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정도이며 천장 곳곳에 드러난 철근은 염분 등의 영향으로 이미 녹슬어 있고 철근을 감싸고 있던 시멘트는 떨어져 마치 버려진 공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도소 감방으로 쓰였던 방대를 지나 옥상으로 올라가자마자 대서양 밤바다가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데 옛날에는 해안선이 성체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불과 성체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며 언젠가는 바닷물에 성체가 침식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의 성체는 1482년부터 1786년까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이 가나 해안에 세운 요새와 성으로 현재 총 28곳이 남아있습니다. 애초 금과 상아를 거래하던 교역 거점이었으나 노예 무역이 본격화된 17세기 이후에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아픈 역사가 새겨진 기억의 공간이 돼버렸는데 지어진 지 250에서 550년가량 돼 이미 건물 자체가 크게 약화된 데에다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가나뿐 아니라 유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럽 국가들이 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가나의 성체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적 6곳의 3차원 3D 도면을 작성하는 등 유적 현황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참고해 가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개별 성체의 손상 복원과 보수 등 물리적 응급조치에 나섰다면 한국은 기후변화가 성체에 미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취약성을 분석해 가나 국가 차원의 통합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한국 정부의 보존 지원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업 종사자 대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항구 구역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염분이 항구 시설 지붕을 부식시키는 등 피해가 번지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인근 성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민은 과거 제임스포트는 감옥이었고 주변에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활동 자체가 없다며 주변 지역의 많은 젊은이가 실업 상태인데 이 사업으로 성체가 개선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가나위원회의 책임관은 한국 성체 보존 사업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해수면 상승과 염분, 강풍 등으로부터 성체를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보강 공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해안가에 있는 6개 성체 중 3개는 염분으로 부식이 되고 폭풍으로 손상을 입었다며 이에 더해 해수면 상승으로 성체 주변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부식되고 깎여 나간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3개는 이미 많이 손상이 돼 버려지다시피 한 상황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기상이후 변화는 지구 곳곳에 어느 한 곳 손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가 돌아오면서 최고 기온 80도 중반까지 오르고 있는 오늘 습도도 점차 오르고 높아지고 있네요. 낮 동안은 대부분 비가 오지 않겠지만 특히 셰넌도 밸리와 포토맥 고원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오후 늦게는 소나기나 동쪽으로 이동해 오후 늦게는 소나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워싱턴 DC에 가까워질수록 소나기 범위는 좁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남은 소나기가 그치면서 점차 맑아지겠으며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주로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을 기록하겠고 밤에는 간간이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워싱턴 남쪽과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는 점차 낮아지겠고 오후에는 북풍이 불겠으며 때때로 최대 20마일의 돌풍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꽤 좋은 날씨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고기압이 유입되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해와 구름이 섞이겠으며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에서 8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대부분은 맑겠지만 다음 기상현상이 접근함에 따라 오후 늦게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날씨가 다시 불안정해지겠는데요. 기온은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겠으며 최고 기온은 70도 후반에서 8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천둥, 번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요일이 주말 중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87도, 섭씨 31도, 자외선 지수는 6으로 아직까지도 좀 높은 편이네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14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중국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맹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백성들이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멍청한 왕이지. 아유, 왕이 너무 구두쇠야. 왕에게 감히 멍청이라는 둥, 구두쇠라는 둥. 이런 백성들의 말에 맹자는 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어느 날 왕이 조정에서 종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종을 새로 만들면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에 쓸 소를 끌고 가는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왕은 소의 눈을 보게 됐고 유난히 슬픈 눈을 한 소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왕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라고 왕은 물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끌고 가는 중입니다. 라며 소의 피를 내서 그 피로 새로 만든 종에 피를 묻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데리고 가는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순간 소가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1: 그럼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0: 하고 왕께 아뢰더니
2: 아니 그거는 안 되지. 차라리 양을 잡아라.
0: 이 소문은 궁궐 밖으로 쫙 퍼지면서 백성들은 멍청한 왕이다.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하냐. 그리고 왕은 구두쇠다. 소가 아까워서 양을 잡으란 것이라며 왕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은 맹자는 왕을 만나게 됐고 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2: 선생님, 저도 좋은 왕이, 아니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0: 라고 물어봅니다. 맹자는 그럼요, 되고도 남지요 라고 했더니 왕은 내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맹자에게 물은 왕에게 맹자는 백성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 왕은 그렇소, 그런 일이 있었소. 맹자는 왕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하지만 백성들은 나에게 인색하다, 멍청하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맹자는 소는 눈에 보였고 양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눈에 보였기 때문에 불쌍해서 살려주라 한 것이고 양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잡으라 한 것인데 그것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겁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고 맹자는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날 수도 없고 대부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줄 알고 연민의 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좀만 노력하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던 시대니까, 왕의 날이고 법인 시대이니까, 왕이 이 측은지심, 어리고 약한 것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내가 직접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많은 나쁜 것들, 사회악, 비극,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껴안으려고 한다면 간디나 마더 테레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구제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민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 모두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ve.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사천 소식.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오늘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청소년을 스마트폰에 묶어두는 SNS의 중독성 장치와 유해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 아동 1인당 최대 14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우는 초강력 규제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플랫폼에 억지로 붙잡아두는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영상 자동 재생 등 이른바 중독형 설계 요소를 정조준했는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대 플랫폼 기업은 피해 아동 한 명당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입법에는 AI 챗봇과 오랜 시간 자살 관련 대화를 나눈 끝에 세상을 등진 16세 소년의 이름을 딴 애덤스 러가 포함돼 관심을 모았는데 이 애덤법에 따라 앞으로 AI 챗봇 업체는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작동을 하는 위기 대응 절차와 보호자 통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 아동에게 미칠 악영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독립기관의 안전감사를 통과하는 절차도 의무화됐는데요. 미성년자를 노린 AI 합성 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한층 꼼꼼해졌는데 18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으로 다룬 실제 영상뿐만 아니라 AI 기술로 빚어내거나 합성한 성착취물까지 처벌 대상에 전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위험 요소가 검증되지 않은 AI 챗봇 탑재 장난감은 향후 4년 동안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미국 안팎에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자극적 알고리즘이 섭식장애나 자해 같은 정신적 고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서 메타 역시 자사 서비스가 아동 중독을 부추겼다는 소송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거대한 안전장치를 갖춘 개인화 기능은 청소년에게 연령에 맞고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여주고 가족이나 친구와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라며 맞춤형 추천이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는데요. 반면 아동보호단체들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은 이용자의 사용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장치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법 집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빅테크의 안방까지 출발한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을 뚫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 정보기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말이오, 이 소송 하나만 이기면 판례로 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애들도 문제지만 어른들도 전화기 한번 붙잡으면 날 샌다니까. 이 손가락을 꺼내야지, 전화기를 꺼내야지. 에구. 전 국제복싱연맹 펜터급 세계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가 최근 파격적인 노출 광고로 비판에 직면한 배우 시드니 스위니를 공식 옹호하고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시드니 스위니는 한 스포츠 배팅 업체의 광고에 출연해 과감한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에 일부 여성 운동선수들은 해당 광고가 여성 스포츠를 성적 대상화하고 스포츠계의 진짜 여성상을 훼손한다며 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수가 정해진 체급에 맞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 전 몸무게를 측정하는 개체량 행사 때마다 과감한 란제리 차림을 선보여온 브리지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위니의 광고에 자신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페미니스트이고 시드니 스위니의 팬은 아니지만 그녀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비난하지는 않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일부 여성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제 질문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자 스포츠에 참가하려고 했을 때는 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던 걸까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해당 광고가 스포츠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여성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광고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녀가 여성 스포츠를 대표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게다가 그 광고는 스포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네티즌과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모델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아니, 지도 보니까 아니 말로 벌거벗은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니, 여자인 지가 봐도 이쁘기만 하고만 왜들 지랄들이야. 배 아파서 그렇지 뭐. 이쁘니까 이 배가 아파서. 이.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며 오는 10월 말 열리는 평양 무역 발람회에 서방과 중국 방문객의 참석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봄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 방문객 참석을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문을 닫았는데 북한은 또 지난해 가을 무역 발람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태국, 몽골, 인도, 캄보디아, 스위스의 기업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가오는 무역 박람회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하는데 북한은 중국인과 서방 관광객의 입국을 대체로 막아온 반면 2023년부터는 러시아인 방문객의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1만 명의 러시아인이 북한을 방문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3,623명이 북한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평양은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적자에 대해서도 입국 규정을 강화해 역학적 우려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여행사는 제한 대상 국가 목록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케냐,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방역당국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한타바이러스, 니파바이러스를 비롯한 다른 감염병의 유입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가니. 근데 아 이놈의 바이러스는 말용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 근데 더 요상한 것은 아니 바이러스 나오고 나면요 좀 이따 항생제가 또 금방 나오죠. 참 기다렸다는 듯이 요상하단 말이오. 올림픽 무대에서 스포츠 브라를 노출하는 세레머니로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네덜란드 빙속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당분간 빙판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차기 시즌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은퇴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당분간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올해 2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서 결승전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유니폼의 상의 부분 지퍼를 내려 나이키의 스포츠 브라를 노출해 큰 관심을 끌었던 주인공입니다. 당시 스포츠 브라 세레머니를 두고 100만 달러 가치의 세레머니라고 평가했는데 마케팅 전문가들은 레이르담이 착용한 나이키 제품이 그녀의 스타성과 결합을 해 천문학적인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인플루언스 복서로 활동 중인 약혼자 제이크 폴의 전용기를 타고 밀라노에 입성하는 등 돌발 행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고 팬들은 사치스럽고 선수단 분위기를 망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단뱀 가죽 소재 가방을 SNS에 공개했다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뱀 가죽 가방 들고 다니면 동물 학대고 육해 먹는 거는 학대 아니오?
1: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기력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 괴기들 먹으러 갈 판 아니냐고 말이지 말은.
0: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승진을 거절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승진으로 책임과 업무 부담은 커지지만 급여나 처우 개선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하는데 승진 제안을 거절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는 4천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회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른바 거절 스크립트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승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거나 현재 직급에서 더 나은 보상과 업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직장 생활을 한 중국인 여성은 3차례 승진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인터넷 기업에서 제품 관리자로 일했던 직원 또한 승진을 보상보다 부담에 가깝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고위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에 놓인 중간 관리직의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승진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채용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Z세대의 중간관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조사에 참여한 Z세대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중간관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72%는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우선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승진을 거절한다고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성장은 항상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관심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 하여간 요새 애들 말이야 아주 똑똑이야. 아니 돈도 크게 안 줄 거면서 묻으려고 승진여서 개고생하냔 말이죠. 옛날 같으면 승진에 목숨 걸었는디 요새는 아뇨. 돈도 싫다는 시상인데 뭐. 돌고파서 그려 돌고파서.
0: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형 크루즈를 선수단 숙소로 도입한 가운데 입항 환영 행사 첫 무대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분장 인물이 등장을 해 적절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나고야 긴조 부도에 도착한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선수촌 대신 숙소로 활용하고자 3주 동안 약 390억 원을 지불하고 빌려온 배인데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크루즈를 공식 선수촌으로 투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식전 행사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환영 공연 첫 무대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침략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분장한 인물이 무대에 올라선 것인데 지난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팀은 선수촌 외벽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응용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당시 일본 언론은 이를 정치적 문구라며 문제 삼았고 현지 구구단체가 선수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결국 현수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나고야 지역 대표 역사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막을 축하하는 취지의 연출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평화와 화합을 다지는 국제 스포츠 축제 무대에 침략 전쟁을 이끈 인물을 내세운 점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무슨 개소리니? 사람이 말한 그러고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오? 이? 하여간 얘들은 하는 짓마다 밉상이오. 아주 밉상.
0: 요르단 웨스트 코로도 판주의 한 금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해 최소 67명이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의료단체는 생존자나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단은 아프리카 최대의 금 생산국 중 하나로 이들에게 금 채굴은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 대부분은 위험한 수공 채굴 방식으로 생산이 된 밀수로 반출된다고 하는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외딴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임시 우물의 안전 절차나 구조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한마디로 목숨 걸고 캐는 건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하지 말라고 올 수도 없고 참 여기도 까깝스럽네. 결국은 돈 아니오 돈.
0: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이 세계 최고 멋진 거리 1위로 서울 종로 3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3위로 올랐던 곳으로 길거리 음식과 각종 상점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타임아웃의 여행 편집자는 이전에 선정이 됐던 동네들이 더 멋져지기도 한다며 지난 2021년 3위로 선정이 됐던 종로 3가가 지금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와 독립 상점 및 가게들이 늘어나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3가에서 만난 포르투갈 관광객은 문화와 음식이 섞여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멋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2위는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지구인데요. 모로코 수도에 있는 이 해변 분위기의 지역에는 이제 고급 호텔인 포시즌즈가 들어서 있지만 여전히 독립 상점과 지역 문화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3위는 예술적인 분위기의 그리스 아테네 네오스 코스모스 지구가 올랐고 4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이 올랐습니다. 상위 다섯 곳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이며 6위는 일본 오사카이고 7위는 콜롬비아 보고타 차피네로 알토입니다. 8위는 일본 도쿄 고엔지이며 9위는 캐나다 몬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스 다운타운입니다. 10위는 이탈리아 로마 에스퀼리노라고 하네요.
1: 아니 근데 기분 나쁘게 일본은 왜 두 군데나 끼어있디야. 괜히 또 짝날라 그러네. 아니 우리나라도 말이오 종로뿐만이 아니라 명동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는디 말이오. 맘먹고 찾으려면 많은디 아니 왜 우찌게 종로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어찌든지 간에 1등이라니까 기분은 좋네요.

이용의 종로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와 제이의 강고은 대표와 함께 보험에 관련한 전문 지식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준비되어 있고요. 랄랄라 퀴즈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영민님께서 좀 전에 카톡을 올려주셨는데요. 비가 와락 내린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 비가 내렸어요? 전혀 몰랐네요. 차 엔진 오일 교환 때문에 카센터에서 듣고 있습니다요. 신청곡 올려요. 하시면서 하루와 장한별이 부르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 저도 오늘 오일 체인지 했고요. 이미션 했습니다. 찌찌뽕. 자, 그러면서 일본 두 개보다 우리나라 한 곳이 최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은메달 1000개, 동메달 10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금메달 하나를 못 이깁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1등이 좋죠. 사실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방송 진행상 네, 연미님의 곡을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 요 타임에서 아멘 안 나올 수가 없죠. 네네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신청해 주신 곡은 최연의 구름나그네 해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

0: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의 김윤오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 공유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하나.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1: 술을 사오너라.
0: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겠냐?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냐?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아유,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 마십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업자득 혹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것이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심고 있나요? 이야기 둘.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의 유산 1,560억 원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분을 못 참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 원을 주고 나에게는 고작 10억 원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아버지 생신 날짜도 모르는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억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주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1불을 산속하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일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글이라 올립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 이야기. 알쓸 전문.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이제 확연한 가을이에요.
1: 진짜 가을 날씨가 접어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1: 너무 좋죠.
0: 오,
1: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가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1: 일단 색깔도 예쁘고. 약간 바깥으로 나가기에 핑계가 좋은 계절.
0: 괜히 안 나가면 억울할 것 같은.
1: 그쵸? 오피스에 있기 싫은.
0: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가을이 참 아름다울 것 같고 조금 길 것 같기도 하고.
1: 네, 겨울이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0: 네,
1: 가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0: 그 엘니뇨 때문에 올겨울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맑은 가을 날씨, 화창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만끽하려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듯이 또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준비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예, 가장 가까운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 그다음 또 집보험. 집을 안 갖고 계시다면 또 렌트 보험도 있고.
1: 맞아요.
0: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 오늘은 어떤 보험과 관련한 것을 알아볼까요?
1: 네, 이제 벌써 9월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0: 넘어갔죠.
1: 곧 7월이 오면 네. 또 여김없이 우리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 내년도를 위해서 리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메디케어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애뉴얼 엔롤먼트 기간이에요. 네.
0: 근데 이 메디케어와 관련해서 바꾸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매년 정해져 있는 날짜는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인데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나 파트 D 약보험에 같은 경우는 꼭 이 기간에 하셔야 돼요. 새로 메디케어를 받은 분 아니시고는
0: 그럼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1: 네. 근데 메디갭이라는 플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가능하세요. 건강하다고 치시면.
0: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1: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패밀리 닥터한테 갈 때는 얼마를 내라.
0: 코페이.
1: 네. 예. 스페셜리스트한테 갈 때는 얼마를 내라. 뭐 이런 플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 D는 약을 사실 때 코페이 얼마 내라. 뭐 디덕터블은 얼마다. 뭐 이 약은 어느 등급에 속하니 얼마를 내라.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고 메디갭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나 약보험이 아닌 예를 들어 메디갭 F 플랜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80%를 커버하거든요.
0: 오.
1: 그럼 나머지 20%를 다 커버해라. 그 20%를 다 커버받으려면 메디갭의 F 플랜을 들어라.
0: 그럼 그거 사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약간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나는 어느 병원을 자주 가는데 굳이 20%를 다 커버받을 수 없다. 혹은 어느 정도만 커버받으면 좋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디갭 플랜의 A, B, C, D, 뭐 E, F 이렇게 나눠지고요.
0: 복잡하네요.
1: 그 외에
0: 예.
1: 아 그냥 옛날에 건강보험처럼 디덕터블 얼마 내고 코페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필요 없고 20%는 내가 내겠다. 대신 약보험은 맨데토리거든요. 꼭 네네. 드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파트 D 약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에 따라 다 달라져요.
0: 아, 그거는 진짜 전적으로 에이전트와 앉아서
1: 상의를 하셔야 돼요.
0: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네.
1: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디케어 플랜을 리뉴 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면 좋을 것들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와,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 되겠는데요.
1: 아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10월 엔롤먼트 기간에.
0: 예. 도움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네. 첫 번째는 애뉴얼 노리 Notice of Change라는 연간 변경 안내문이 올 거예요.
0: 네네.
1: 거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나 파트 D 약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노리스가 올 거예요.
0: 네네.
1: 그 이 우편물들이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뉴얼 노리스 오브 체인지라고 쓰여 있으면 꼭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0: 그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에이전트를 찾아가면 자세하게 도와주시나요?
1: 그럼요. 일단 9월 달에 오는 안내문은 확인을 꼭
0: 무조건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용하는 처방약. 그 전 해에 보험에서 커버를 했다고 해도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현재 플랜으로 그 약값이 얼마로 변경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먹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쭉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안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세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병원과 의사가 달라졌다면 그거를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리뉴얼할 때. 네 번째는 약국입니다. 같은 보험이고 같은 약이라도 어떤 약국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약국마다 또 그게 달라요?
1: 네. 받는 보험의 종류와 이 네트워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약국도 어느 약국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건.
1: 같은 약이라도 코스코로 가느냐, 네네. CBS로 가느냐,
0: 월그린으로 가느냐.
1: 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0: 예. 네.
1: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노리스를 꼭 챙겨주실 것.
0: 확인한다.
1: 네, 그래서 에이전트와 상의를 먼저 하실 것.
0: 네.
1: 그 기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0: 네.
1: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보험카드를 꼭 확인하시고 내가 복용하는 약, 자주 가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이용하는 약국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그 노리스가 도착하셨을 때
0: 네.
1: 에이전트와 그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같이 상의하셔서 나한테 맞는 플랜이 내년에도 무엇인지를 그렇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 메디케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저희가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네.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0: 네네.
1: 메디케어는 올해 나에게 잘 맞았던 플랜이
0: 네.
1: 내년에도 똑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 처방약, 뭐 네트워크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바꾸라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하시면 더 좋을지를
0: 네네네.
1: 꼭 컨펌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올해 플랜을 할 때는 꼭 스케줄을 하고 48시간 이후에 에이전트를 만나실 수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플랜을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실 때는
0: 네.
1: 약속을 잡고 48시간이 안 지나도 만날 수 있어요.
0: 오.
1: 그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워킹 하시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0: 네?
1: 약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48시간 이후에 가능했는데
0: 네.
1: 지금은 바로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항상 에이전트와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앤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1: 뭐 매년 네. 회사들마다 다른 방침으로 룰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OTC 카드 그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또한 에이전트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703-642-2225
1: 네, 메릴랜드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거 당분간 좀 계속 이야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근데 이 메디케어 룰상 네. 뭐 어떤 플랜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시점 이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용하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이왕이면 옴니 화재 보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네요. 아마도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해 짱짱한 날도 있는데 우리네 사는 인생과 닮지 않았나요? 그래도 살고 있는 오늘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겠죠? 골드님 오늘 기분 괜찮으신가 봐요. 그래 약간의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흐린 날 안 좋아했어요. 쨍쨍한 날이 좋죠. 그런데 요새는 흐린 날도 좋고 비 오는 날은 더 좋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찾지 말고 되자라는 글 보내주셨는데요. 이 글 소개해드리고 신청해주신 곡 이문세의 오늘 하루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랑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지 말고 좋은 하루를 만들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해 하자.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꼭 짜봐.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다가와봐. 삶에 무게 없는 사람 있나?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까지요 라라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한 네 분 정도 되십니다. 세 분은 정답을 맞추신 것 같고요. 한 분은 엉뚱한 것을 올려주셨어요. 가끔가다 이 정답 올려주실 때 보면 와, 어떻게 이 음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도 노래 잘 들어보시고요. 노래이던 가수이던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저희 라라랜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문제도 내주시면 너무 좋죠. 그분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요, 노래보다는 가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요, 너 하나만을 위해.

멤버이죠. 강원래와 같이 듀엣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원조 또 한류스타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는 곡의 제목은 도피.

아, 미가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이 노래 요새 제가 배우고 있는데 아, 쉽지 않아요. 김범룡의 노래죠.

CCM 가수이자 목사이십니다. 들으시는 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트로트로 너무 재미나게 부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곡이든 가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라라랜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 1부, 2부 도와주시는 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5: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랍 프리미엄이 18만 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NO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랍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랍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랍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랍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 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라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곡은 495장 찬송 이근곡식 거둘자가 클래식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든든한 믿음의 선후배를 만난다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사를 우리도 건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있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믿음의 새 빛을, 정영자의 찬양으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고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드린 연주곡 줄리어드 트리오의 내 주여 뜻대로 박운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믿음과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게 하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0326님께서는 다소 소란스런 일상에서도 고요한 평안의 주님을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피처링 김도연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존영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마리님께서 주 품에 강찬의 라이브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어느 유명한 스승이 그 진리를 가르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좋다가 제자들이 다른 교단이 있고 다른 분파나 이 스승을 보니까 다른 데는 스승이 막 원리, 원칙 이런 걸 막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고상해 보여요. 원칙 1, 원칙 2, 원칙 3 이렇게 하니까 아, 저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자기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아, 이야기도 좋은데요. 좀 저희들도 좀 고상하게 수준 높게 원리나 원칙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는 인간과 진리 사이에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이야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야기는 어두운 동굴에 숨겨져 있는 수업불에 금을 찾아내는 1달러의 촛불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동하는 얼굴 표정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진짜로 그 묘한 이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지난주 오늘에 이어서 우리가 서대반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말하면 설교죠. 이 설교 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진리 사이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고 바로 이 서대반의 설교, 서대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수억 불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정말로 한편의 설교, 한편의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서대반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또는 그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 감추어진 수억 불 이상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뭐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 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서대반의 설교를 보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보는데 대전제가 있죠. 왜 서대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산헤드린 공예에 거짓 증언의 고소로 거기서 붙들려가서 거기서 신문 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이 서대반에 대해서 무엇에 거짓했습니까? 이 서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거기에 걸려서 고소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내가 지금 들었던 이 고소 내용이 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진짜 사실, 진짜 진리를 이제 서대반이 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살펴보면서 성전과 율법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고 모세와 하나님은 모독했느냐에 대한 그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 이름은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서대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세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보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고 오늘 얘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학문과 애굽의 모든 지혜 학문을 다 통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사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다. 자, 이것이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성전이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성전주의자들의 말에는 성전주의자들의 그 편협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함께 하나님이 애굽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주의자들은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 사실 갈등 아닙니까? 율법과 같이. 그래서 서대반이 모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모세를 보자. 당신들 성전주의자의 생각이 맞는지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애시당초 태어난 것이 애굽이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애굽에서 태어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성전이 있을 리가 없는 성전이 없는 그리고 애굽 땅, 그 애굽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 아닙니까? 그곳에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주의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노예라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징계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징계 받았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예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전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애굽은 이방인의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성전주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성전주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아닙니다. 아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모세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 애굽 땅 노예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노예의 땅,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 제가 1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딱 열면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이건 내가는 에스겔이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이 그발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로 잡혀왔죠. 에스겔은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절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에게 함께했다는 구절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지금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왔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1차, 2차, 3차로 되는데 2차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날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 전쟁 포로에게 함께했다는 것. 이건 성전주의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십시오. 이 바벨론 땅은 당연히 이방인의 땅이고 성전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만 남아있는 상태. 성벽도 다 무너지기 직전이고. 그런데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 성전이 없는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이 누굽니까? 이게 전쟁 포로 아닙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포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어요. 그 당시 전쟁은 신과의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뭘 증명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포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포로가 잡혀온 바벨론 땅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 신이 이겼는데 바벨론 신이 더 강한 신이 있는데 바벨론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바벨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나 노예는 하나님이 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포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성전이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졌는데 이긴 신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저히 성전주의자들의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성전주의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스데반은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서를 펴보니까 그 그발강가에 성경 어느 곳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했다는 그 증거가 어느 사람들보다 어느 장소보다 어느 시대보다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성전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에서나 있어야, 지성소에서나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바벨론 그발강과 전쟁 포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주의자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에스겔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있는데 포로가 잡힌 에스겔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다. 그래서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주의자들은 포로가 된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생각했는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러나 잠깐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바벨론 땅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주인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포로의 땅이나 노예의 땅이나 성전주의자들이 어떻게 포로의 땅에 노예의 땅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성소가 되어서 노예의 땅이나 포로의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내친김에 에스겔서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 에스겔이 전쟁 포로로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고 그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뜻은 뭔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그래 예루살렘에 계시잖아 봐. 바벨론이 안 계시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환상과 성전을 본 장소가 됩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대전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에스겔 전쟁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서대반의 설교를 쭉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땅인 노예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도 함께 하셨고, 포로가 살고 있는 포로의 땅에 바벨론에도 함께 하셨고, 자,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노예의 땅에 함께 하셨고 포로의 땅에 함께 하셨고 애굽에 함께 하셨고 바빌론에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민의 땅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계셨던 하나님, 바빌론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 전쟁 포로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이민의 땅에도 똑같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가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 아닙니까? 이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면은 너희들은 성경 반밖에 이해 못해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 이민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 너희들이 언제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해보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냐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방인에 따라가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죠.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비록 포로는 아니지만 노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치도 당하잖아요. 모욕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도 모세와 함께했고 바벨론 땅에서도 에스겔과 함께했다. 전쟁 포로의 땅 애굽의 땅에서도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이방 이민의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2000년 8월 달에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내린 공항이 저기 뉴저지 뉴왁 공항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왔고 1년 뒤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같이 왔죠. 그때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저는 미국에 피부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지금은 뭐 가족들도 있고 뭐 일이 이렇게 있어서 괜찮아요. 물론 우리도 가족 외 친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피부치가 한 사람도 없는 미국 땅에 제가 혼자 그때 왔을 때 사실 좀 불안한 거예요. 공부는 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는 될까? 뭐 누가 나를 알아줄까? 물론 이제 그때는 이메일이라는 게 이제 막 생기고 할 때 그때 이메일로 해서 내가 공부할 학교에 이제 나를 뭐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찾아보니까 다행히 제 동기가 있었고 학교 선배가 있었고 해서 겨우 어떻게 연락해서 내가 언제 가는데 혹시 내 좀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뉴욕공항에 아직도 기억하면 뉴욕공항에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이게 미국인지 아닌지 그래서 짐 찾아가 털레 나오는데 야 두 명 아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하고 아 제가 말했던 그 선배 목사가 딱 손들어 주는데요. 눈물 나올 뻔했다니까요. 야, 이 이방인의 땅에 이민의 땅에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있네. 여러분 이게 애굽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나를 맞이하는 내 아는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때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더라고요. 혼자 터벅터벅 오는데 공항에 나오는데 짐도 뭐 미국 처음에 압니까? 뭐 짐 찾아가 나오는데 야 진짜 그 사람이 나올까? 만약에 못 나오면 어떡해? 야, 내가 여기서 공항에서 해야 돼. 그때는 셀폰 이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만약에 거기서 연락이 끊기면은 다시 어떻게든 수소문 해야 되는데 찾아가 나오는데 아, 손을 흔드는데 야, 저게 하나님의 얼굴 같더라. 아, 그 애굽에 있던 모세,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을 때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이민의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 성전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고 말해도 이 서류관은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을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 그 갈대아 우리에 다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민의 삶을 이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에스겔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건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생활하고 미디안에서 40년 생활을 했을 때 나이 모세 나이 80대 이야기입니다. 80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또는 뭐 시내산이라고 말하죠. 그곳에 올라갔는데 천지에 늘려 있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유독 한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 이 많은 가지 가운데서 한 그루에 불이 붙었다는 것도 신기하는데 그게 안 타니까 그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땅. 성전주의자들은 어디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호렙산 거기는 성전이라는 곳은 있을 수 없고 뭐만 있습니까? 흙만 있고 바위만 있는 곳입니다. 거룩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삭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영광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곳이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아닙니까? 거기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주의자들은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땅은 성전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전 안에는 지성소보다도 더 거룩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주의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전 안에는 지성소, 속죄소 그 자리입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딱 지적하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이 말은 지성소보다 더 거룩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거룩한 땅입니까? 그런데 실상 그 거룩한 땅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어떻게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겔서에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성소로 되어주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발. 질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소유물은 뭡니까? 신발이죠. 여러분의 신발을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발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우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갔지? 누구를 만났지? 우리 그 영화 제목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신발은 우리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 동안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겹겹이 쌓인 것이 내 삶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발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신발은 내 정체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은 내 소유물 가운데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검, 균열, 크랙 또는 고난이 우리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그 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크랙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폭로가 되어서 크랙 근열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사에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다 크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 김 집사, 이 집사, 저 사람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1: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크랙이 없고 내한테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말이지. 그런데 왜 나는 고난당하고 저마지 뺀질뺀질하고 말이지. 말 안 듣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모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이런 불만이 생길 때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도 보면은 in everything, 모든 삶에는 크랙이,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고 종류가 달라서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 이 크랙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어둠과 부패와 타락이, 타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주의자들은 고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성전만. 하나님은 고난 크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모른 줄 아십니까?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자기 신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크랙이 다 있습니다. 고난 다 있습니다. 그 일단 그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고 우리 뜻과 의지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고 뭐 우리 지금 또 삶의 고난 크랙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탄식하는 심령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령들 대신에 그 크랙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시 의장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면서도 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양국이 군사소통 채널 확대와 군비 통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적 우판과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6,180억 달러로 줄면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미중 간 경제적, 지정학적 긴장이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주요 항공사인 마한 항공이 튀르키예와 오만 등 주요 해외 노선 운항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이란 항공업계 전반으로 제재 여파가 확산하면서 국제선 운항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이르면 21일부터 워싱턴 DC 상공에 AI 기반 항공교통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항공편과 기상 등을 분석해 지연과 취소를 줄이고 향후 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때문에 치료가 지연돼 임산부가 숨졌다며 유가족이 주정부와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의학적 예외 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AI 업계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의식해 후보들에게 AI 규제 발언에 신중을 당부했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소유와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에서는 사냥 낚시를 위한 연방 토지 개방과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방 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이 사진과 뜻을 같이 해 투표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연준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직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취재진에게 케빈에게 이사회와 함께 금리 인상에 투표하는 게 나을 것이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을 설득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설득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어차피 혼자서는 표결 결과를 바꿀 수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표결 전 워시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그는 이어 워시 의장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라며 케빈은 열심히 일한다고 언급한 반면 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정치적이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들은 정치인이거나 정치인이 앉힌 사람들이라며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올린다고 아니다. 트럼프가 최대한 나쁜 성과를 내도록 만들려고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준의 만장일치 금리 인상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임명한 워시 의장은 감싸며 비판을 피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제롬 파월 전 의장에게 퍼부었던 신랄한 비판과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전 의장을 겨냥해 징벌적 조사를 벌이고 연준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시 의장을 향한 이런 태도 변화가 새 연준 수장을 건드릴 경우에 생길 정치적 역풍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한 결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1% 이하로 대폭 낮추지 않으면 미국 무역의 상당 부분을 끊어버리겠다는 별도의 최후 통첩도 내놨습니다. 연준이 이번 한 차례 인상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 의장의 허니문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연준이 이날 내놓은 점도표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올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일부는 내년 추가 인상까지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작 워시 의장 본인은 대통령과의 교류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워시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해드릴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리 인상을 설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연준의 독립성이란 우리가 우리 영역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우회했습니다. 그는 인준 청문회 당시 대통령이 금리 결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설령 요구했더라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라 빈더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여전히 연준의 결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지시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발표 시점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당초 예상했던 7.5%에서 달라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했으며 과잉 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서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간에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란전, 무역,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신에 시 주석이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라며 미국이 시 주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시 주석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보이길 바라기 때문에 이는 중국 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의 시 주석 환영식이 호화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는 것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레드카펫을 깔아준 데 따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국빈 방중을 위해 도착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 대표였습니다. 시 주석은 이튿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때 레드카펫을 깔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리며 시 주석은 25일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내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1: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7일 미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

0: 팀에게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95%로 전주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1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7%선에 바짝 다가선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모기지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미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의 주요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번 주 심리적 저항선으로 통하는 5%마저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올해 초 6%에 가까운 금리와 현재 금리로 각각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체 원리금 상환액 차이는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단기적으로는 주택 구매자들의 차입 여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제 인플레이션 억제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 하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의 미샤 피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의 높은 기준금리는 내일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약이라며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시장의 신뢰가 커질수록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시장 회복이 다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1: K-Radio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한국방송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7일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과 수탁기관에 기록된 중국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6,180억 달러였습니다. 2013년 11월 최고치 1조 3천억 달러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움직임은 중국 당국의 외환 보유액 운용 방식 변화와 세계 경제 대국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미중 간 경제적, 지정학적 디커플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높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경제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BNP 파리바 증권 중국 법인의 멀티 에셋 투자 책임자 웨이리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감소가 금이나 정부기관 채권, 특히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된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벨기에 유로클리어나 룩셈부르크의 클리어스트림 같은 제3자 수탁기관을 통해서도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 보유액은 가려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움직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면서 가속화됐습니다. 중국도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다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년간 미국 주식으로 유입된 해외 자금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2.8%에 달했습니다. 이는 COVID-19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번 세기 들어 처음으로 미 국채 유입액 2%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의 의도는 주로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 국무부의 비자 거부 조치로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국 입국 비자를 2년 연속 거부당했다고 AFP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 수반은 올해에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입국 비자를 신청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인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의 가족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약속과 달리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평화의 기회를 훼손하는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의거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제재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치정부 외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두 국가 해법 이행 등 평화 정착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제소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합법적 권리라면서 이를 평화 훼손 행위로 보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질적인 평화 위협은 이스라엘의 영토 강제 병합과 불법 정착촌 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 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개최국인 미국의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대표단 전원의 조건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 때도 국가 안보와 평화 모색 노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바스 수반은 영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12년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 참가국 지위를 획득해 총회에서 연설하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연방항공청이 워싱턴 DC 상공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항공교통 소프트웨어를 이르면 2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스마트로 알려진 클라우드 기반의 이 AI 소프트웨어는 항공사들의 운항 지연과 취소를 줄이고 항공교통 혼란 시 운항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연방항공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워싱턴 DC에서 선보인 다음 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는 항공공간, 노선, 궤적의 전략적 관리를 뜻합니다. 스마트는 항공사 운항 일정, 기상, 활주로 수용 능력, 운항 제약 등의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 흐름을 예측해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제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미 영공 전역에 도입되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스마트를 공급한 업체는 항공우주정보기업인 에어스페이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연초 8억 7,500만 달러 규모로 12년 정부계획을 따낸 뒤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후한 국가 항공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채용과 훈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 항공사협회는 스마트 도구가 여행객과 화물 운송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연방항공청이 추진한 가장 대담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층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실 경우에는 오늘은 따뜻한 낮 기온에 대비하시고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고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다소 낮아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아 큰 일교차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주말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한낮의 기온뿐 아니라 아침 저녁의 선선한 날씨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6: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5: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6: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5: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6: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5: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5: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5: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6: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5: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6: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시가 올해 들어 벌써 20만 개의 팟홀을 보수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팟홀 보수와 함께 도로 재포장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교통국은 일주일에 평균 3천 개의 팟홀을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올 들어 20만 번째 팟홀을 보수했습니다. 조란맘단인 뉴욕시장은 브루클린 트러트먼 스트릿에서 뉴욕시 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20만 번째 팟홀 보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4월에도 스테튼아일랜드에서 올해 10만 번째 팟홀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도로 보수팀은 일주일에 평균 3천 개의 팟홀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팟홀을 메우는 작업과 함께 도로 재포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 들어 현재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모두 차선 기준 757마일의 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테네시주 내슈빌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뉴욕시는 특히 겨울철 추위와 결빙, 해빙이 반복되면서 파톨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이 새로운 파톨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파톨을 발견할 경우에 전화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주요 항공사이자 제재 대상인 마한 항공이 여러 해외 노선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마한 항공은 14일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앙카라 행 노선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며 오만 무스카트 노선은 17일 중단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여행사에 보낸 통지문에서 마한 항공은 튀르키예, 오만 항공 당국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오만은 미국의 군사 경제 압박을 우회할 수 있는 숨통 역할을 했습니다. 마한 항공의 이런 조치는 미 재무부가 이란 정권의 무기 인력 수송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란의 항공 부문을 지원한 튀르키예 회사 등 36개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 재무부는 당시 마한 항공뿐 아니라 이란 항공사의 지상 업무, 판매 대행 등을 제공하는 제3국의 회사와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의 여행사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다른 이란 항공사들은 여전히 이스탄불과 무스카트 노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다음은 그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 데이터 기업 시리움에 따르면 16일 이란 공항에 착륙이 예정됐던 항공편의 약 3분의 1이 취소됐고 키시항공, 이란에어 투어는 예정 항공편의 반 이상이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조지아의 민간 항공청은 지난주 이란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포함해 미국의 제재를 완벽히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항공산업은 미국 제재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민간 항공 부문까지 제재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이란 항공의 타헤르 압돌하이 CEO는 국내 항공 부문에 대한 압박이 전이되는 암처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는 9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AI 규제기구 설립 논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기술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민간 주도의 AI 규제기구 설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3: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 기업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련 규제기구 설립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크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의 제안으로 AI 업계에서 논의되어온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기구의 임원 등 구성원으로 누가 선정될지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개별 대화를 나눈 이들은 현재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벼운 규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의견이 양분됐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존 키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은 AI 감독, 가이드라인 강화를 추진했으나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규제 접근법을 지속 설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소셜을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반기는 것은 중국뿐이라고 발언하는 등 AI 기술 가속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 AI 업계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개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황 CEO와 저크버그 CEO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황 CEO는 최근 세일즈포스 행사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공학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속도와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크버그 CEO도 외부 규제 없이도 개별 회사가 스스로 적절한 개별 속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말해 규제 기구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아모데이의 주장에 대해 다리오가 맞다고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AI 기업 스페이스X AI 차원에서는 AI 개발 속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왔습니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는 최근 미국 금융산업 규제국을 모델로 한 민간주도 AI 규제 표준 설정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핵심 경제 표현을 영어로 함께 알아보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에 육박하고 달러를 통한 대외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 금융 시스템과 거리를 두려는 이른바 탈미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던 금을 자국으로 회수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에 대한 기사 The World Economy is Becoming Wary of the US. 세계 경제가 미국을 점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의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world economy is looking for ways to distance itself from America. 세계 경제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리를 두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ook for ways to 무엇무엇 할 방법을 찾다, 무엇무엇 할 방안을 모색하다 라는 의미고요. Distance oneself from 무엇과 거리를 두다, 어떤 것과 관계를 멀리하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distance itself from America는 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나 관계를 줄이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연방 부채 급증과 무분별한 제재로 인해 글로벌 자본이 미국 외에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U.S. weaponization of the dollar is causing central banks to diversify away from dollar assets. 미국의 달러 무기화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eaponization은 무기화, weaponize는 무기화하다 라는 뜻이고요. Cause A to plus 동사, A가 무엇무엇 하도록 만들다. A의 원인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iversify away from은 어떤 것으로부터 탈피해 다변화하다라는 뜻인데 diversify는 다변화하다, 여러 곳에 분산하다라는 의미고요. Dollar assets은 달러 자산을 말합니다. 달러를 외교적 제재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 yield on the 10-year treasury topped 5%.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습니다. Yield, 수익률, 특히 채권의 수익률이나 금리를 말합니다. Top은 명사로 꼭대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는 무엇무엇을 넘어서다, 돌파하다를 의미합니다. 정부 부채 누적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More countries are seeking alternative financial systems that America cannot touch.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대체 금융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Alternative financial system, 대안적 금융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Seek는 찾다, 모색하다 라는 의미로 look for 보다 다소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이란 의미고요. 기사는 중국 중심의 디지털 통화 플랫폼 Mbridge나 러시아 인간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결제망처럼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The price of gold exceeded $5,000 per troy ounc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금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5,000를 돌파했습니다. exceed, 초과하다, 넘어서다 라는 뜻이고요. per troy ounce, 트로이 온스당 이란 의미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per는 당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000 per ounce라고 하면 온스당 $5,000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지정학적 불안과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대량 매입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말합니다. Combs and companies have to ask what would happen if the U.S. turned its economic leverage against them.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이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자신들에게 겨누면 어떻게 될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Economic leverage는 경제적 영향력, leverage를 의미하는데요. 경제력이나 금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Turn A against B. A를 이용해 B를 공격하거나 압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이 가진 경제적 영향력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불리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와 수출 규제가 남용되면서 동맹국들조차 미국 기술이나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이를 경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영익뉴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비중 감소 그리고 세계 경제의 탈미국화 흐름을 다룬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달러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인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의장 케빈 워시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시 의장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면서도 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양국이 군사소통 채널 확대와 군비통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적 오판과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6,180억 달러로 줄면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미중 간 경제적, 지정학적 긴장이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주요 항공사인 마한 항공이 튀르키예와 오만 등 주요 해외 노선 운항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이란 항공업계 전반으로 제재 여파가 확산하면서 국제선 운항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이르면 21일부터 워싱턴 DC 상공에 AI 기반 항공교통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항공편과 기상 등을 분석해 지연과 취소를 줄이고 향후 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치료가 지연돼 임산부가 숨졌다며 유가족이 주정부와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의학적 예외 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AI 업계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의식해 후보들에게 AI 규제 발언에 신중을 당부했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소유와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에서는 사냥 낚시를 위한 연방 토지 개방과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용의자의 어머니까지 형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아들이 직접 용의자의 차량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발생한 59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남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서 남편의 어머니도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9번가의 한 아파트에서 59세 마리아 이네스 그란다가 소파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한 차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란다는 머리를 둔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인 47세 마우리시오 그란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인 남편의 어머니인 74세 율란다 그란다 트레비노도 폭행과 괴롭힘 등의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트레비노가 누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직접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아들은 7번가와 52번가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안에 있던 용의자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총기 소유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사냥, 낚시 등 아웃도어 관련 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수정헌법 2조를 지켜나가고 있다며 정말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수정헌법 제2조를 보호할 것이라며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냥과 낚시 등 야외 레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두 건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미국 스포츠맨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냥꾼과 낚시꾼들을 위해 수백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며 공공토지는 미국민과 대중의 것이며 사냥꾼과 낚시꾼, 야외활동가들이 그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다 레저 낚시와 보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내용을 소개하며 바닷물 낚시꾼과 보트 이용자, 전세 선장, 연안 지역사회에 대한 터무니없는 연방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미 총기협회를 비롯해 미 최대 아웃도어 유통업체 베스 프로샵 등 아웃도어 관련 단체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탈북민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탈북민 데보라 최는 대북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둬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도 미 의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2: 탈북민 여성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의 인권을 핵심 요소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민인 데보라 체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으며 그는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

각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을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경제특구 공장이 중국과의 합작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가발, 의류, 가죽 제품 등이 여러 단계를 거쳐 원산지가 세탁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북한산이나 강제노동을 통한 제품이란 사실을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이번 청문회는 한국계인 영킴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아태소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최대 축제 중의 하나인 2026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는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정오부터 맨해튼 아메리카 에비뉴, 6 에비뉴 38 스트릿에서 27 스트릿 구간에서 열립니다. 마칭밴드와 풍물패, 꽃차 등 다양한 행렬이 약 2시간 이어지며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도 마련됩니다. 맨해튼 32 스트릿 K타운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한국 전통 시장을 재현한 장터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비롯해서 K-POP 경연대회와 한복 모델 선발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을 찾은 한인 동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브루클린에서 8명, 퀸즈와 스테튼아일랜드에서 각각 5명, 더 브롱스에서 3명, 맨해튼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기 서식지 조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 웅덩이가 1,669곳에 달했습니다. 퀸즈에는 6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스테튼아일랜드가 417곳, 브루클린이 324곳, 더 브롱스가 215곳, 맨해튼은 93곳 순이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끼리 옮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염자의 약 80%가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발열과 몸살, 메스꺼움 등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야외 활동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하시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이나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버지니아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안내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심각한 과속으로 난폭 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운전자에게 지능형 속도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프로그램 참여를 명령하면 차량에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ISA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GPS 등을 이용해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확인하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실제 주행 속도를 제어합니다. 단순히 과속 경고음만 울리는 장치와는 다릅니다. 다만 과속을 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과속 등 특정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 법원이 면허 정지 대신 제한적인 운전을 허용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심각한 과속이 단순한 교통티켓이 아니라 형사범죄인 난폭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0: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엄마, 별일 없죠?
4: 너나 잘 있습니다, 야.
5: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 민주당이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인공지능 업계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7일 보도했습니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AI 규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는 데 신중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AI 규제를 주장하는 후보를 겨냥해 AI 업계가 슈퍼팩을 통해 거액의 선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최우선 격전지로 꼽히는 하원의원 선거구 세 곳에서 AI 규제 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한 고위 선거 전략가는 AI에 대한 우려에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I 업계의 돈이 선거에 들어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AI 업계와 밀접한 슈퍼팩 리딩 더 퓨처를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의 투자자와 경영진 등이 후원하는 이 단체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전날부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4명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 규모의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리딩 더 퓨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건 다른 단체들이라며 자신들은 연방 차원의 AI 구제를 지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AI 업계의 낙선 운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주당 후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이드는 최근 최첨단 AI 연구를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사이드는 AI 업계 자금력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차기작 고전과 실적 부담 속에 제너럴 모터스가 방산시장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뚫었습니다. 미 군수품 고갈 사태가 심화되면서 완성차 공장이 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미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미사일 부품 생산에 돌입하며 방위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품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 역량을 동원해 군수 지원에 나선 양상입니다. 미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은 17일 GM이 자사의 패트리엇 미사일 PAC-3 MSE 요격기에 들어가는 미사일 하우징 부품 초도 물량을 지난 8월 28일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8월 6일 공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생산을 GM이 22일 만에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문의 구체적인 규모나 향후 계약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력은 미 국방부의 생산 확대 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에 2030년 말까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2000기 이상으로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협력업체 생산 용량이 한계에 달한 데다 핵심 부품 상당수가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보잉 등 단독 공급사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장기간 러시아의 공습에 노출돼 있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자 국방부는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업체들을 무기 생산 체제에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GM도 방위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방위 사업 부문을 언급하며 올해 7억 달러의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GM이 방위 사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군사 분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북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 당국 간 관계 강화 관련 발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중단됐던 양국 간 군비 통제 협상을 재개하는 것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개될 대화에는 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2024년 7월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한동안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며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달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된 미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군비 통제 회담 재개는 중국 측이 일종의 양보를 하는 것이라며 잘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대로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양측이 더 많은 군사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기존 채널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무역과 인공지능 등 다른 분야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긍정적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 군 관계자들의 접촉은 최근 들어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빈도도 잦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군 지휘관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재빈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관과 세미얼 퍼파로 미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만나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급의 열린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국방 분야의 장관급 대화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시 주석 주도의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 작업으로 중국의 최고 군사 지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장성들이 대부분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관급 회담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 군사 교류가 긴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정황으로는 중국 내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관련 협력 사례가 꼽힙니다. 양국 군 당국은 지난해 말 화상회의를 열어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에 관해 논의한 데 이어 미 국방부 유해 수습팀이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해 현장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러한 교류 재개는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소통 채널이 사실상 막혔던 바이든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층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실 경우에는 오늘은 따뜻한 낮 기온에 대비하시고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고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다소 낮아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아 큰 일교차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주말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한낮의 기온뿐 아니라 아침 저녁의 선선한 날씨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4: 대안 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표를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눈길이 가시나요? 눈길이 가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콜레스테롤 하는 단어만 들으면 아, 콜레스테롤 그 혈관에 기름때 끼는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낮춰야 하는 좋지 않은 성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고요. 호르몬을 생성해주고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주 고마운 재료거든요. 문제는요. 이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녀석 그리고 나쁜 녀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 혈관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오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오해는 없는지 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내 혈관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건강검진 수치표를 보면 콜레스테롤 이름 뒤에 영어가 써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Low Density Lipoprotein, 저밀도 지질 단백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DL은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온 몸의 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세포들에게 날라주는 수송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고마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LDL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도로 위에 차가 너무 많아서 막히듯이 우리 몸에서 쓰다 남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고 또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은 막히게 되면서 협심증이며 심근경색이며 뇌졸중 같은 이런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하는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요, 완벽하게 반대 역할을 합니다. LDL은 혈관 속을 청소차처럼 구석구석 쓸고 다니면서 혈관 벽에 쌓여 있거나 또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싹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부가 열일을 하게 되면 도로가 깨끗해지듯이 HDL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계란 노른자나 오징어나 새우 같은 이런 음식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에 지나치게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70%에서 80%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한 항상성 유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금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좀 적게 먹게 되면 간에서 합성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미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선을 삭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나 새우 같은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건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될 주범은요, 음식 속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생산하도록 부추기는 포화 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쁜 LDL은 낮추고 좋은 HDL은 높이는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셔야 합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의 하얀 지방이라던가 붉은 고기에 기름기, 버터, 그리고 감자튀김이나 도넛같이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서 혈중 LDL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지방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또 구이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트밀이나 보리, 대두 같은 잡곡, 또 사과, 바나나,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 한 그릇이나 과일, 채소,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포화 지방산을 착한 지방으로 채워주십시오.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 같은 것들이 있죠.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요, 중성지방을 낮추고 또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포화 지방산으로 착한 지방을 몸속에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해서 나쁜 LDL 수치를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좋은 HDL 수치를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약으로도 HDL만 쏙 빼서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HDL 수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땀이 약간 날 정도의 파워워킹을 한다던가 수영을 한다던가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지속을 하게 되면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속의 니코틴과 유해물질이 HDL 콜레스테롤을 파괴하고 또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금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혈관의 청소부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막고 제거해야 할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 우리 혈관에 꼭 필요한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퀸즈 지역의 시니어 복지기관인 셀프헬프 커뮤니티 서비스가 피터 구 전 뉴욕시의원을 이사회에 영입했습니다. 구 전 의원은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시의회 20선거구를 12년간 대표했으며 그동안 퀸즈 지역 노인 복지와 중국계 시니어 지원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욕 퀸즈 지역의 대표적인 시니어 복지 기관인 셀프헬프 커뮤니티 서비스가 피터 구 전 뉴욕시 의원을 이사회에 영입했습니다. 셀프헬프는 지난 16일 플러싱 키세나 블러버드에 있는 벤저민 로젠탈 프린스 스트리트 시니어 센터에서 피터 구 신임 이사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셀프헬프의 오랜 이사인 타이완과 제리로도 함께 참석해서 시니어 센터를 둘러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과 함께했습니다. 피터 구 전 의원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시의회 20선거구를 대표했으며 플러싱을 비롯한 퀸즈 지역에 노인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홍콩 출신 이민자인 구 전 의원은 퀸즈에서 약사와 소상공인으로 활동한 뒤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셀프헬프와의 인연은 2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중국계 시니어들의 필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셀프헬프 중국인 자문위원회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셀프헬프는 현재 약 8천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소득층 중국계 이민자입니다. 인자 노인들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플러싱 지역에 새로 들어설 저렴한 시니어 주택에 대한 셀프헬프의 계획도 소개됐습니다. 셀프헬프는 매년 약 2만 5천 명에게 저렴한 주택과 재가 돌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터 구 전 의원의 이사회 합류를 계기로 셀프헬프는 플러싱 지역의 시니어 지원과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목숨을 잃었다며 유가족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7일 CNN방송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년 전 숨진 임산부 티에라 워커의 유가족은 지난 15일 샌안토니오 소재 주 1심 법원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주정부 관계자,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워커는 2024년 임신으로 인해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자간전증, 이른바 임신중독증을 앓자 수개월에 걸쳐 임신중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대신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조언만 한 뒤 워커를 자택으로 되돌려 보냈고 마지막 내원 후 이틀 만에 워커는 37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원고 측은 워커가 임신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21년 태아의 심장이 뛰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2022년 발효된 이 낙태금지법에서는 누구나 주정부를 대신해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99년, 최소 10만 달러의 벌금,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당시 텍사스 주민에게 낙태약을 처방한 의료진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커의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의학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해 수술을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몰리 드웨인 변호사는 워커의 사례는 낙태금지법의 예외 조항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워커조차 예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들이 겁에 질려 조처하지 않는다면 의학적 비상상황이라는 법적 조항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에 불과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커 외에도 텍사스주에서 임신 관련 치료가 거부되거나 지연돼 사망한 여성 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 보건청은 2년에 한 번씩 9월 초에 모성 사망 통계를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관례를 깨고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이후 모성 사망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1: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7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첫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18일 발표가 예상됐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1: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지 시간 17일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곳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 달러 약 272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며 요청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18일 오전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 석좌는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 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차 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 투자 합의 등이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 상업적 분쟁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지연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이끌 ICE 국장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지명했던 랜스 슈로이어에 대한 지명을 석 달 만에 철회한 건데요. 상원 인준을 받는 정식 국장 없이 ICE가 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상황도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7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랜드 슈로이어에 대한 ICE 국장 지명 철회를 발표했으며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슈로이어는 오클라호마주 경찰관 출신으로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임 고문을 맡은 측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슈로이어를 지명하면서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 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국토안보 정부업무위원회 위원장인 랜드폴 의원은 아직 슈로이어에 대한 인준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ICE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상원 인준을 받은 국장 없이 대행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ICE는 최근 체포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이민자를 4만 9천 명 이상 구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월별로 가장 큰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애플피킹이 한창인 이번 주 9월 19일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명소 트윈스타즈 올차드와 유명 수제 하드사이더를 만드는 브루클린 사이더하우스가 함께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뉴폴츠에 위치한 트윈스타 올차드는 애플피킹과 함께 사이더하우스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호숫가에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오랜 시간 훈제한 텍사스 바베큐, 화덕에 구운 피자, 수제 하드사이더를 가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하나 막걸리 등 30여 개 한인 브랜드와 최석 셰프의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티켓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 세션 티켓만 남아있습니다. 신나는 애플 피킹과 낭만적인 사이더 투어로 추석으로 향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을 경험해보세요. 문의와 티켓 예매는 twinstars.com에서 하세요. 지난 25년간 오직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제23회 정기 연주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석 초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감동을 나누는 찬송과 축제와 합창단의 애창곡 모음, 그리고 김두환 작곡의 감동적인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뉴욕 장로 성가단과 캐리그만 남성 중찬단이 특별 우정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연주회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찬양 속에 흐르는 깊은 울림과 새 힘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문의 전화 917-648-1876 917-648-1876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 주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버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 걷기,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후원 업체 기념품도 마련되며 K-Radio도 함께합니다. 문의는 703-851-3225 또는 703-401-6499번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 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버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하브 유어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컴퓨터다, 양자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어렵다.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진짜 나오면 단지 내 계좌가 조금 털릴 수는 있다. 제가 양자 역학을 배우면서 인생에서도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싶었던 게 지금 양자를 잘 알아두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극저온 분자, 정말 차가운 분자를 가지고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뭔가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 어렵다.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뭔가 그 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에 교양으로서 우리가 과학을 접하면은 지금보다는 과학을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서 이미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쓰이는 곳이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더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든다. 요즘 뭐 나노 공정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이 점점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뭐 2나노 공정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2나노미터면 원자가 한 20개 정도 배열되어 있는 굵기에 해당이 돼요. 이제는 정말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전선이 얇아지면 이제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 전기 신호조차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제대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점점 더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을 하려면 양자역학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미 양자역학 기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AI를 잘 알면 좀 더 잘 써먹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을 잘 알면 그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 그래서 정말 양자가
4: 네. 이 양자 역학에서 이 양자라는 단어는 이제 풀어서 보면 양은 한자로 헤아릴 양을 씁니다. 저희가 뭐 음식의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 영어로도 양자 역학이 이제 퀀텀 메케닉스인데요. 이 퀀텀이라는 단어는 퀀터티랑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퀀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저희가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학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셀 수 없었던 어떤 양이 이제 퀀텀, 양자역학이 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양이라고 하면 물리학적 관점에선 에너지를 말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는 언제나 연속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양의 덩어리, 기본 입자가 있어서 정말 에너지가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단위로 있다? 즉,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약간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 같은 경우도 이게 빛이 그런 파동이었다가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빛이 알고 보니까 알갱이, 알갱이 같은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그 빛의 알갱이를 저희가 광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결국 빛도 입자, 이런 알갱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상당히 밝은데 이렇게 밝은 방에는 광자가 뭐 천만 개 있다. 방이 어두우면 광자가 뭐 열 개, 아홉 개, 쭉쭉쭉 한 개, 영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빛이 이제 뭐 밝은 빛이 있다가 점점 빛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마치 빛이 이렇게 기울기 있는 직선으로 점점 어두워지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알고 봤더니 요 기울어진 직선이 열심히 확대해서 봤더니 계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확대해서 보면 광자 10개, 9개, 8개 이렇게 쭉쭉 해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변하더라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예전에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몇 개가 한 100여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적외선 카메라의 동작 원리인데요. 저희 이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적외선 카메라 다들 익숙해지셨을 텐데 적외선 카메라가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사실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과 빛의 에너지가 달라요. 그 파장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른데 그러면 그 카메라가 그 물체가 내뿜는 뭐 적외선의 양을 잘 측정을 하면 그 부분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양자역학이 개발되기 전에 한 1900년, 1800년 후반대의 물리학의 분위기는 약간 우리는 이제 물리 다 알았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알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당시에 좀 팽배한 분위기였는데 이 간단한 현상, 적외선 카메라의 작동 원리, 물체가 온도가 있으면 내뿜는 적외선의 양도 그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이제 빛의 양이라던가 빛의 파장을 쭉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실제 실험이랑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뭐 곡선이 다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경향성 자체가 달랐어요. 이게 뭐 계산으로는 쭉 올라가야 되는데 뭐 실험을 했더니 내려간다던가 이렇게 완전히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제 몇몇 물리학자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뭐 플랑크라는 물리학자분도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금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세워서 풀었더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정을 바꿔보자. 발상을 전환해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열심히 또 식을 풀어봤더니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적외선 카메라의 원리 저희가 흑체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흑체 복사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이라던가 파장의 경향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실험적인 뒷받침들이 쌓여가면서 정말로 빛이라는 게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그때 밝혀진 거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약간 빛의 알갱이,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역학의 시작을 사실 선도한 인물인데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이론을 상당히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이 이제 이론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0: 저희가 0과 1이 겹쳐져 있다라고 해서 중첩이라고 불러요. 이 중첩은 제가 보통 동전 비율을 좋아하는데요.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마치 0, 1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첩은 동전 탁 쳐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0이면서 동시에 1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중첩이 가장 신기한 거는 우리가 사실 이 큐비트, 이 동전을 측정할 때 생기는데요. 이게 중첩이라는 현상이 0이면서 1이면 저희가 만일 이 큐비트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잖아요. 저희가 뭐 계산을 한다거나 그래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측정을 하면 0이 되거나 1이 되는데 랜덤하게 결정이 됩니다. 0, 1이. 그래서 마치 이게 동전처럼 돌고 있는 동전을 측정한다는 건 제가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랜덤하겠죠. 중첩을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어떤 확률 안에서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는 현상이 있는데 일단 이걸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미래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이었는데 갑자기 양자역학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등장을 했죠. 이게 무슨 물리냐. 그러니까 통계라는 면에서 저희가 동전도 사실 돌고 있는 동전 치면 한 번 치면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랜덤하지만 그나마 저희가 확률은 알잖아요. 100번 치면 50번은 앞면이 나오고 50번은 뒷면이 나오잖아요. 중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번 측정하면 0, 1이 랜덤하게 나오지만 여러 번 측정을 반복해서 그 통계는 그러니까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중첩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확률은 알아요. 하지만 각각의 이벤트가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이게 중첩이 랜덤한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다.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그 변수에 의해서 0일이 정해져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슈레딩거의 고양이야. 사실 제 책의 표지도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약간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는데요. 이게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분이 사실은 양자 중첩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 예시였어요. 이게 어떤 예시였냐면 방사능을 내뿜는 원소가 있는데 그런 방사능 물질은 예를 들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을 내뿜었을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 슈레딩거란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밀폐된 방에 그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하루 지나면 방사능을 내뿜었을 확률이 50, 아직 안 내뿜었을 확률이 50인 방사능 물질이 있고 방사능을 감지를 하면 독약을 내뿜는 독약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고양이를 둬요. 그러면 만일 방사능이 나왔으면 독약이 나오고 고양이가 죽겠죠. 근데 만일 방사선이 안 나왔으면 아직 독약이 안 나왔고 고양이도 살아있겠죠. 그러면 그 밀폐된 방 안에서 하루가 지난 후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은 상태와 내뿜지 않은 상태의 중첩이라는 건데 그러면 독약도 독약을 내뿜은 상태와 내뿜지 않은 상태의 중첩이고 그러면 한 발 더 나와서 고양이는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게 약간 예시였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중첩은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중첩이라는 상태가 정말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면 아 양자 중첩이라는 식으로 지금은 약간 대표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0: 비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츠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만일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면 고양이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그때 이제 슈레딩거의 관점은 이 밀폐된 방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관측을 안 하면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이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 근데 이 사실 관측의 주체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방이라고 해도 사실 수많은 공기 분자들이 있고 그 공기 분자들은 고양이가 방 안에 있다 하면 실시간으로 고양이한테 부딪히고 있잖아요. 뭐 질소 분자, 산소 분자가 고양이한테도 부딪히고 있고 뭐 방사 독약 장치에도 부딪히고 있고 방사성 물질에도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분자들도 관측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자랑 부딪히는 순간 이미 관측이 됐다. 그러면 관측을 한 순간 얘는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 어떤 다른 공기 분자랑 부딪히는 순간 예를 들어 방사성 물질이 나왔으면 나왔다,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이 됐으니까 독약도 결정이 된 거고 고양이의 상태도 결정이 된 거죠. 그냥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이 관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진공 안에도 그래도 공기 분자가 몇 개는 숨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공기 분자랑 예를 들어 그 방사성 물질이 부딪히는 순간 관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상자를 열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얽힘은 말 그대로 뭐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가 0이면 하나가 0, 다른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 이런 현상을 저희가 얽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동전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번엔 동전이 두 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전 하나만 손바닥으로 쳐요. 그래서 만일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손바닥으로 치는 그 순간, 그 즉시 이 제가 아무 짓도 안 한 동전도 같이 혼자 넘어지면서 똑같이 앞면이 나오는, 이게 얽힘 현상이에요. 이게 뭐 바로 옆에 있는 동전이면은 사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을까 싶긴 한데, 사실 양자 얽힘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전 하나는 지구, 하나는 달에 있어도, 그래서 둘이 돌고 있고 얽힘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이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큰 업적이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빨리 전송될 수는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넘어지면 그 정보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달에 있는 동전이 그 즉시 반응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중첩 얽힘 때문에 양자역학이란 이론이 아직 불완전하다, 이게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보완할 수 있는 이론 체계도 이제 발표를 하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아인슈타인을 주축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의 학파는 이제 양자역학을 옹호하는 학파도 있었는데요. 뭐 보어 같은 이제 물리학자가 주축이 되는 학파가 있었는데, 코펜하겐 학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양자역학이 발전하던 그 과도기에는 이 두 학파가 거의 맨날 만나면 서로 싸웠어요. 만나면 서로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다 싸웠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양자역학을 싫어했고요. 싫어했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 중첩, 이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부정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 랜덤한 현상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보어라는 학자분, 양자역학을 옹호하던 분은 신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 물리는 실험의 학문이에요. 이게 저는 수학하고 물리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어떤 이론이 이제 이론 안에서 완벽하면, 논리가 완벽하면 완성이에요. 그 그걸로 예쁜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물리는 아무리 이론이 예쁘다고 해도 이게 실험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게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둘이 싸우니까 결판을 낼 방법은 실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벨이라는 물리학자 분이 식을 하나 드디어 만듭니다. 벨 부등식이라는 이제 유명한 식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고,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어떤 상황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게 양자 얽힘이고, 그러면 양자 역학이 맞는 거다라는 식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 나왔으니 이제 요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물리학자분들이 그 검증에 도전을 하셨고, 실제로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양자 얽힘을 실제로 증명을 했고, 그로써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진짜 양자 역학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이 양자 기술이라는 학문의 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2년 한 3, 40년 지나서 이제 비로소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거죠. 양자 역학에서 관측한다는 행위는 정말 특별한 행위인 건 맞아요. 양자 역학에서는 관측한다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기 개발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라는 거랑 연결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관측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관측자는 정말 상태를 변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은 하지만, 그 관측 결과가 뭐가 나올지는 사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중첩 상태, 그 중첩 상태를 설명하는 식, 그 식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지, 관측하는 행위는 그 식 안에서만 랜덤한 결과를 줘요. 저희가 예를 들어 관측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뭐 파동 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식인데요. 어떤 중첩 상태를 기술하는 식이 예를 들어 0이 30% 나오고 1이 70% 나오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저희가 관측을 하면 0, 1이 랜덤하게 나오지만 언제나 확률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 저희가 관측하기 전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통계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관측하는 사람이 나는 1이 좋아, 나는 1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계속 1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저희가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쪽으로 결과가 좀 더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더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 몸이라던가 그런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더 강하게 연관되는 일인 것 같아요.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계산을 하는 기계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중첩을 잘 활용하면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해주셨던 비유를 듣고서 정말 너무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로찾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아주 복잡한 미로찾기가 있다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빠져나가는 이제 출구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컴퓨터나 뭐 CPU의 관점은 길을 하나하나 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막혔네? 다시 다음 길. 다시 다음 길. 그래서 이제 출구를 찾는 게 CPU나 기존의 컴퓨터라면, 양자 컴퓨터는 물을 붓는 거예요. 미로에 입구에 물을 부어요. 물을 쭉 부으면 출구로 물이 언젠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빠져나가는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검색, 그냥 탐색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고, 여기에 얽힘이 또 더해지면, 얽힘은 여러 큐비트의 값이 얽혀 있잖아요. 같이 변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여러 계산을 묶어서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여러 연산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월등히 잘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2: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쇼어라는 분이 만든 쇼어의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잘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인수 분해가 숫자를 곱하기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15라는 숫자가 있으면 3 곱하기 5로 쪼개는 게 소인수 분해인데요. 이게 곱하기는 수학적으로 정말 쉬운 계산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 소인수 분해는 수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산입니다. 이게 저희가 딱 생각만 해도 이제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딱 누가 줬어요. 그러면 일단 짝수인가 보시겠죠? 2로 나누려고. 그 다음에 저는 5로 나눠지나를 봐요. 이게 끝자리만 0, 5, 0, 5만 보면 되니까요. 11로 나눠보고 이렇게 쭉쭉쭉 해야지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컴퓨터도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스피드업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 나눠 봐야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어려운 계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 5, 7, 11 한꺼번에 나눠요. 중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할 수 있다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인수 분해 잘하나 보네. 근데 그게 왜?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의 아주 치명적인 활용처가 암호 해독이에요. 이게 암호 중에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들이 있어요. 이게 곱하기는 쉬운데 소인수 분해는 어려운 게 암호 만들기 딱 좋은 성질이거든요. 이게 암호는 만드는 사람은 이왕이면 쉬운 게 좋은데 외부에서 깨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일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는 금방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비트 정도 되는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슈퍼컴퓨터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무식하게 깨봐라 라고 시키면 뭐 요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약간 달라지곤 있겠지만 대략 10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암호로 쓰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물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아직 깨려면 멀었어요. 아직은 그 정도의 성능을 못 보이지만 예를 들어 뭐 구글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 개수를 쭉쭉쭉쭉 늘려서 만일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5일 정도 지나면 이 암호를 깰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암호를 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암호를 암호화하는 열쇠 자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고 이게 약간 양자 컴퓨터의 킬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엔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파급력 아니면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많은 이제 우려와 관심을 표명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의 사실 핵심은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깨기 힘든 암호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모든 암호를 잘 깨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몇몇 암호들을 깨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지 모든 암호에 대한 알고리즘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언젠가 미래에 누군가가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면 모르겠으나 지금 있는 알고리즘 가지고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안전한데 문제는 비트코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거래에 관여하는 그 트랜잭션 관리를 하는 암호체계 중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암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진짜 나오면 블록체인은 안 변하니까 뭐 코인이 갑자기 막 엄청 많아진다거나 코인의 전체 개수에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정보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단지 내 계좌가 조금 털릴 수는 있다. 내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암호화폐 중에서 그런 거래, 트랜잭션에도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부르는데요. 양자 컴퓨터로도 깨기 어려운 암호를 도입하는 코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대략 몇 년쯤 지나면 이런 암호들을 깰까라는 타임스케일을 대략 이제 미국의 공적 기관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9년에서 10년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암호화폐들이 다 알아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와 AI가 요즘 많이 이제 같이 언급되고는 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AI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가속화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AI가 요즘 워낙에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양자 오류 정정이 있어요. 이게 큐비트로 계산을 할 때 오류가 생기거든요. 틀려요, 얘가. 근데 이 틀린 거를 저희가 뭐 최대한 에러가 나올 확률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를 감지하고 고치는 에러 정정 연구가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해서 이 에러 정정 연구를 가속화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적화 문제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잘 풀 때 이제 AI랑 양자 컴퓨터가 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AI가 잘하는 분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 변수를 조합을 해서 양자 컴퓨터한테 던져주면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AI한테 주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AI가 그럼 이런 변수가 더 좋을까? 하고 다른 변수를 던져주면 또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양자 컴퓨터 AI가 있을 때 이번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AI의 발전을 또 이제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에너지라든가 자원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처음에 학습할 때 당연히 그렇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랑 비교해서 누구랑 가장 유사한가 아니면 뭐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분류, 모든 데이터를 분류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AI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많이 쓰죠. 뭐 요즘 뭐 메모리 이슈도 많고 그런데 이때 양자 컴퓨터의 중첩을 활용을 하는 거죠. 중첩을 활용을 하고 얽힘을 활용을 하면 이런 뭐 예를 들어 요즘은 양자 AI 알고리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양자 뭐 서치 알고리즘이네 뭐 이런 다양한 양자 AI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을까? 단축시킬 수 있을까? 또 만약 양자 메모리가 나온다면 지금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큰 이슈인데 양자 메모리로 저장을 하면 훨씬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도 여러 정의가 있어서 하나의 대답으로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쓰는 단계를 상용화라고 부른다면 이미 상용화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제 원하신다면 좀 비싸지만 한 대 사실 수도 있고요. 좀 많이 비싸요. 10개, 11, 한 1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직 비싸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용화의 진정한 의미는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기존의 컴퓨터보다 뭔가 좋았을 때, 뭐 시간이 빨랐건 더 좋은 결과를 줬건 양자 컴퓨터로 어떤 이득을 봤을 때가 이제 상용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요즘 배터리가 또 핫하니까 전기차 배터리 정말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활용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정도 보고 계세요. 그 정도가 지나면 꽤 시뮬레이션에서 의미 있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이미 뭐 분자, 작은 분자에서는 벌써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계시거든요. AI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게 저는 약간 양자 컴퓨터의 가장 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 일단 한 10년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로 뭐 2, 3년 안에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아마 먼저 어떤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예측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일단은 금융 데이터가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최적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뭐 물류 분야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에너지 뭐 전력 분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자율주행이다 물류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센서 달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융 데이터는 이미 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모든 트랜잭션, 계좌 거래라던가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또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또 금융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득이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하는 것들 이 하나하나가 다 최적화 문제죠. 그 금융수학이 또 대표적인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 뭐 주가 차트 보면 저게 그냥 랜덤하게 보이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직선들, 이 잡음처럼 보이는 이 주가 그래프를 보고서 뭐 경향성을 어느 정도 맞춘다거나 양자 컴퓨터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 신호를 빨리 탐지하는 것, 이런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활용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보안 분야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금융이 또 보안에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더 보안을 강화하고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언제나 이 양자 분야를 얘기를 할 때 AI 선배 예시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A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중국 탑2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인데 양자도 비슷합니다. 미국, 중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고 3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약간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감추고 있는 기술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이제 집계 방식이 달라서 한국은 10위권 안에는 든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과제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양자 산업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목표는 안정적인 3위를 목표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통신, 센싱 다 이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부장 강국이죠.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컴퓨터 완제품을 잘 파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반도체 칩은 세계 1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 이제 전 완제품을 세계적인 순위권에 들진 못하더라도 양자 컴퓨터의 어떤 핵심 부품 하나만 딱 잡아도 우리가 양자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혹은 부품 혹은 장비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기술이라는 게 다 약간 양가적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기술이 창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방패로도 쓰일 수 있어서 어떤 기술이건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여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핵 무기가 그렇고 지금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무료로 많이 오픈이 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좀 비싼 모델과 무료 버전의 모델의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술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과 접근이 조금 어렵거나 제한적인 접근을 가진 사람들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컴퓨터라는 이런 새로운 장비, 기기가 처음엔 비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땐 당연히 격차가 있었겠죠. 근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소위 기술의 단가가 내려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자 기술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쌀 테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를 최대한 계속 개발을 해서 더 단가를 낮추는 거죠. 더 보급화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이 기술이 더 단가가 내려가고 더 보급화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의 혜택을 보고 그러면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양자 리터러시라는 건 이제 막 이제 생기고 있는 개념이라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방법도 아직 잘 확립이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를 잘 알아두면 이런 변화 트렌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슬슬 최적화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갈 때 그 트렌드를 더 빨리 쫓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제가 지금 상상하기에는 AI보다는 조금 더 사회의 백스테이지에서 활약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사실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쓴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쓰는 서비스의 뒷단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양자 역학 그리고 양자 기술에 대해서 알수록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저희가 요즘은 언제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적인 그런 제도라던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적어도 사실 뭐 다 수학적인 세세한 부분을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기술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사회적인 제도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어떤 신호 하나를 찾아서 헤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자의 신호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일단 분자가 거기 있고 내가 분자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최초로 확인이 돼야지 그 분자를 가지고 뭐 냉각을 시키건 뭐 잡아서 양 큐비트를 만들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분자 신호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암흑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보통 물리학자들이 보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결국은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보면은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전기 신호가 그냥 이렇게 지지지지지지 거리는 거에서 한번 툭 튀면 이게 신호야. 약간 이런 식의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이게 레이저를 쓰는 실험은 시각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사진을 찍는다거나 제가 지금 하는 연구도 분자가 레이저를 받아서 레이저를 먹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분자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반짝하고 분자가 빛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요, 신호가. 그러면 이제 온갖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분자가 있기는 한 걸까? 분자가 만일 있다면 내 레이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레이저의 뭐 파장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레이저의 방향이 사실 분자에 빗나가고 있나? 뭐 이런 온갖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깜깜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뭔가 힌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주 미약한 신호라도 찾으면 이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신호를 키우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내가 뭐부터 바꿔야 되지가 다 물음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몇 달을 그렇게 헤맨 적이 있어요. 실험실 들어가면 이제 온갖 이제 커다란 장비들하고 여러 케이블들이 막 얽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조그만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몇 달을 그렇게 매일매일 실험을 반복해도 계속 암흑이랑 싸우다가 어느 날 이게 또 되게 신기해요. 나는 그 전에 했던 실험하고 거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신호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뛸 듯이 기뻐서 신호만 확인하고 바로 맥주를 마시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약간 아, 이 부분은 인생에서도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싶었던 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험 결과는 당일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일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하필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한 번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오지만 여러 번 측정하면 그 통계는 미리 정한 시계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이게 내가 만일 어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한 번 시험은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노력한 그 시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측정을 여러 번 하면 결국은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도전을 하면 결국은 내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다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그거랑 똑같은 기회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형태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고려대에 부임하기 전에 여러 번 도전했고 사실 실패를 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을 했고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했고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너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만일 본인이 괜찮아 보이는 다른 길은 저는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열렸을 때 근데 만일 한 번 했을 때 좌절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다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나사도 많이 조이는데 나사도 만 번은 조여봐야 나사 제대로 조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 번은 해봐야 좀 했다고 하지 이러는데 웬만한 실험도 뭐 약간 평균도 내고 그래야 돼서 그렇긴 한데 만 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저희가 이 신호를 찾거나 아니면 신호를 반복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 번이라는 횟수 혹은 만 시간이라는 시간 이런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요즘 뭐 피지컬 AI 나오면서 암묵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실험 분야도 암묵지가 사실 많아서 소위 저희는 이제 손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말 오랜 시간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좀 큰 결정을 내렸던 시기들, 뭐 대학을 일본으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몇 번의 도전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요소는 희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 어떤 이제 명언도 몇 개가 있죠. 뭐 be the only, not the best 뭐 이런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유일한 어떤 그러니까 나의 희소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희소성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 과학자들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플러스 그래서 그걸로 당신이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고유한 가치를 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만약 다 똑같은 거라면 정말 1등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1등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1등을 뺏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언제나 그런 두려움,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제가 커리어도 좀 특이한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교육을 받았던 나라 그리고 기관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플러스 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지 않은데 여성 과학자로 있다는 것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제가 과학 분야에서는 꽤 다양성을 충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가진 큰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가 유일하게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무기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지금 당장 막 정해야 된다라고 또 너무 압박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 어쩌다 보니 돌이켜보니까 물리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물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소위 막 물리 오타쿠처럼 아 물리는 세상의 진리고 물리가 너무 재밌고 쉬는 시간에도 물리하고 잘 때도 물리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물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물리가 재밌지만 한 석사까지 하고 취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일로서 요런 일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관심만 있으신다면 그거를 그래도 계속 추구를 하시고 따라가시다 보면 막 거창하게 사명, 숙명은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히 그 분야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나만의 무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나의 사명, 내 인생의 역할, 의미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봤을 때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아직은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것 혹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르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암흑물질은 무엇이며 생명은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아직 답을 알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도전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이 재밌는 학문을 가지고 작은 분자로 어디까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을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제가 가진 핵심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예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가치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립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사람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고 당신의 한 일을 잊을 수도 있지만 당신 때문에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는 오래 기억한다. 살다 보면은 오래전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기억은 남아있기도 하지요. 반대로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는데도 이상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어떤 일보다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말이 빠른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정치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느냐가 주목을 받지요. 상대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판단부터 내리기도 하고요. 이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이런 결론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아마 요즘 정치나 여러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상대를 통해서 더 많이 또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은 하루,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아주 뭐 커다란 말을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평범한 말, 잘 잤어, 또 수고했어, 또 문득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어쩌면 생각지도 않았던 전화 한 통을 받는 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목소리로 전화를 주고받는 것도 조금은 주저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를 하고 싶을 때 그냥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전화를 할 때도 아, 상대가 바쁘지 않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적당한 시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문자로 용건만 간단히 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요. 전화기 속으로 넘어오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예전만큼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또 누군가가 또 반가운이면 더욱 좋겠지요. 문득 끌려오는 전화 속에서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참 좋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좋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를 또 마무리하면서 좋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 이번 주를 또 잘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이번 주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따뜻한 하루들이 모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마지막 금요일 이번 주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며 음악과 그리고 또 세상 이야기, 우리 한인사에 필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아침인데도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보일 때도 있지요. 오늘 첫 곡은 그런 기분을 담은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카펜터스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행복하다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 버지니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11월 3일 중간선거를 위한 조기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조기 대면 투표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너무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요. 누가 출마를 했고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후보들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사선에 도전하는데요. 워너 의원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2008년에 처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중진 정치인이죠. 이에 맞서는 공화당 후보는 버트 미사와입니다. 미 육군 소장 출신으로 이번 공화당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번 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마크 워너 후보와 공화당의 버트 미사와 후보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워싱턴 한인사회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북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버지니아 제8선거구, 8지구는 알링턴과 알렉산드리아, 폴스처치,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현역 돈바일 의원이 출마를 했고 자동차 사업가 출신으로 버지니아 부지사와 스위스, 리엔트슈타인 주재 미 대사를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토니 사비오 후보가 출마를 했고 자유당의 셸리 아놀디 후보와 무소속팀 샤먼 후보도 출마해 모두 4명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우든 카운티 제10선거구죠. 한인 인구와 한인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볼 그런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수아스 스브라마냠 의원이 재선에 도전을 했고 버지니아 주 하원과 주 상원을 거쳤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술 정책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데이브 백비스인데요. 미 공군에서 30년간 복무를 했고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교사인 아센 말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3자 대결을 벌이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페어팩스 지역과 연결이 되는 제11선거구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현역 제임스 워큰쇼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대표했던 고 제리 코넬리 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고 또 페어팩스 카운티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에서 활동을 한 뒤 2025년 특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아스퍼버스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출과 세금, 교육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다이앤 블레이스 후보가 출마를 해서 11지구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고요. 이런 후보들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후보로 나섰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또 상황을 봐서 이분들의 그런 주장과 그리고 미래 설계들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애국당에서는 지금 또 10일 선거구에서 앞서 말한 다이앤 블레이스 후보가 제11 선거구에서 후보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버지니아 조기 투표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등록 유권자라면 조기 대면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역의 투표소나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자신이 유권자로 등록된 시나 카운티의 조기 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각 시와 카운티의 General Register, 즉 유권자 등록 사무소가 기본적인 조기 투표 장소가 되고, 지역에 따라서 도서관이나 정부청사, 커뮤니티 센터 등의 추가 조기 투표소가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링턴에 등록된 유권자는 알링턴의 조기 투표 장소를, 라우든 카운티에 등록된 분들은 라우든의 조기 투표 장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각 지역별로 조기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버지니아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 선거 당일 투표소, 그리고 이번에 자신이 받게 될 투표 용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기 투표소에 가면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23일 오후 5시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이나 등록 정보 변경의 일반 마감일 역시 10월 23일이고요. 이 날짜가 지나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고 provisional ballot, 즉 잠정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선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메릴랜드 조기 투표는 버지니아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이 됩니다.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이고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거주하는 카운티 안에 설치된 어느 조기 투표 센터에서든지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이미 등록한 유권자는 체크인한 뒤 일반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투표하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라도 자격이 있다면 조기 투표센터에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또는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은행 명세서나 공과금 고지서 같은 서류를 제시를 하고 현장에서 등록한 뒤 투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도 11월 3일 본선거에 앞서서 조기 투표센터를 운영하고 우편 투표도 실시를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버지니아는 오늘부터 9월 18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돼서 10월 31일까지 계속되고 메릴랜드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DC도 본선거일에 앞서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는 유권자 여러분의 결정이 결국 판단으로 이어지겠지요. 후보들의 경력과 정체, 그리고 경제와 물가, 세금과 정부 지출, 이민, 교육, 의료, 공공안정 등 중요한 현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장 선거를 하실 분들 잘 모르시겠다면요. 요즘은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요. 인터넷으로 설치를 해보시면은 원하시는 정보들을 이분이 어떤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제 실제 투표가 시작되었지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투표 정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이야기. 오늘 시작되는 중간선거 조기 투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지니아를 시작으로 11월 3일 중간선거를 향한 실제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여론조사와 유세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지요. 트럼프 대통령 요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요. 이번 선거 보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의 말보다 결과를 조금 더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문제, 워싱턴의 정치 논쟁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생활비 부담, 이민과 국경 문제, 그리고 이란과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AP가 이번에 또 여러 조사들을 한 걸 보면요.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생활비와 이민 단속, 이란 전쟁을 꼽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바꾸었는지 결과로 보여져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자신들은 물가와 국경, 국가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것 같고 선거 때마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가를 이야기하는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편하지는 않죠. 유권자가 오히려 간단하게 또 물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내 생활은 나아졌는가? 국가는 더 안전해졌는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느 단계든 이 질문 앞에서 예외가 없어야겠지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답을 좀 시원하게 쏟아내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어제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는데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방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데 불만이 나왔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전략이 무엇인지, 미국의 미사일과 탄약 귀축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중간선거 과정에서 군이나 주방위군을 투표소 주변에 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답변이 부족했다고 비판을 했고, 공화당의 짐 뱅커스 상원 의원처럼 브리핑이 충실했다고 평가한 의원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안보에는 당연히 비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사작전 내용을 모두 공개해서 적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군수품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의회가 하는 것은 또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강한 국방을 지지하는 것과 행정부에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군사력의 사용 목적과 전략, 그리고 그 비용을 더욱 분명히 따져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기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누구도 상담을 할 수가 없고 변수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놓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미국의 지금 군사력은 어느 정도로 지금 소비가 되었는지 앞으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민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은 여전히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의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 하원 의원이 어제 새로운 선거 광고를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 이민 단속이 너무 멀리 갔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살라자 의원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지금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살짝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민 문제에서도 이 두 가지를 또 동시에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은 당연히 국경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민법도 실제로 집행을 해야 하고요.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과 법을 위반해서 들어온 사람을 아무 차별 없이 취급하는 것도 공정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우리도 한인사회는 오랜 시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민 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법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과 법을 거칠게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범죄자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것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족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또 구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법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법시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좀 억울한 경우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참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굉장히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 자녀들만은 좀 보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책적으로 잘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제 나온 또 소식인데요. 캐나다와 유럽 문제입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미국을 겨냥한 행동이라면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반대로 캐나다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유럽과 경제,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유럽 측도 캐나다와의 협력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입장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이고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안보적 혜택을 제공해왔지요. 그렇다면 미국도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을 보호하고 상대 국가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결과지요. 결과. 관세를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에 따른 또 부작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공장이 돌아오는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미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는가? 그리고 미국 소비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캐나다와 교육이 많은 메인과 미시간 같은 지역에서는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관세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의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일부 관세에 반대하고 있고 미시간의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보는 대통령의 기본 방향을 지지하면서도 지역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이제 지금 선거 가운데 있고 대통령의 뜻을 또 당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 주민들의 실제 삶을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까지 모든 정책에 똑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겠지요. 대통령은 미국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은 자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워싱턴에 전달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것이 또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선거 자체를 둘러싼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정국 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정책과 관련해 추진하던 새로운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뒤 나온 조치인데요. 우편 투표 문제는 미국에서 몇 년째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투표 자격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과 투표권 단체들은 실제 부정투표가 드문 상황에서 지나친 제한은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투표할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또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확인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지요. 접근성과 선거의 신뢰성 두 가지 모두 민주주의에 너무나도 필요한 당연한 것이지요.

이제 워싱턴의 거의 모든 정치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오늘 버지니아에서 실제 투표가 시작되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민과 관세를 놓고 조금씩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국방정책을 둘러싸고는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행정부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정말 많은 정치 광고와 주장들이 쏟아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국경의 안전과 법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국의 군사력, 전쟁 관련해서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물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가 헌법이 부여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유권자의 역할이고 또 실제 중간선거 투표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 표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밤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정치권 반응 예상대로 크게 엇갈렸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내놓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최근에 국정 혼란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을 했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과 민생 회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을 하되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기존 기소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견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견 직전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56%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부동산 정책 20%, 인사가 16%, 민생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견이 단순한 정례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악화된 민심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여당은 또 대통령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을 쇄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라면서 또 지지를 발표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특별히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대통령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라면서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이 특검의 기존 사건 이송 처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한 만큼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온 특검을 이용한 공소 취소 의혹의 전제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와 별개로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지지를 하는 말들을 쏟아놓았는데 야권의 평가, 또 국민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마음을 함께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아니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도 굉장히 바로 비판에 나선 분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이죠. 장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번 회견을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선언하지 않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지요.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도 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국민들 대다수가 이 인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이 지금 후보가 김승원 후보가 꼽히고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회견이 국민들의 마음을 쏙 시원히 듣고 싶은 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소 취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기도 했죠. 대통령은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바로 공소 취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조항만 뺐을 뿐
조작 기소 특검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문제 삼고 지금 또 야당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죠.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을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결국 자신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요즘 국회에서 활약이 대단하지요. 이 부분에 또 표현의 수위를 훨씬 더 높여서 말을 했는데 한 의원은 이번 회견을 1987년의 6.29 선언이 아니라 4.13 호언 조치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고 공소 취소 문제에서도 형식적인 조항은 빼면서 특검은 계속 추진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친노, 친문, 친김대중 모두 이재명의 동지라는 취지로 여권의 단합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 전체를 향한 통합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당 차원에서도 이번 회견에 대해서 반성과 국정기조 전환보다 자화자찬과 남탓, 변명이 많았다고 평가를 하면서 특별히 김성원 후보자 지명 철회가 실질적인 쇄신의 첫 번째 조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모두 저의 부족함이라고 책임을 인정한 부분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답변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로는 책임을 인정을 했지만 김승원 후보자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유지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시각차가 굉장히 큰데요.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부족, 대출 증가 등 여러 요인을 설명하면서 최근에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 움직임을 일종의 평탄화 과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정부는 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주택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발표를 또 대통령이 했지요. 그런데 수도권 집값 상승 상황을 가격 평탄화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정치적인 말싸움보다 앞으로 실제 주택 공급량과 서울 수도권 매매 가격,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들이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지요.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보고받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최종 결정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정책 설계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정책인데도 결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설명을 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격을 했고 또 이 문제 역시 단순히 누가 결정했느냐를 넘어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가 앞으로 공개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에 또 재산에 손실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네, 지난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옳다며 책임을 인정을 했지만 국정의 큰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은 이를 민생과 소통을 강화하는 쇄신의 출발이라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말은 바뀌었지만 핵심 정책과 인사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지요.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대통령이 정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민생 경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한 번으로 37%까지 내려간 지지율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 선택,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찬 오와 함께 우리도 한국 문화와 한국 그 과요와 팝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네, 라디오 신견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금요일에 남자죠.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K-Radio. 네. 예.
0: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1: 예.
0: 네.
1: 바쁘죠.
0: 바쁘게. 네. 본인 일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네, IT 관련을 하시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면서
1: 맞아요.
0: 또 여기저기서 DJ도 하시고,
1: 예, 예.
0: 그리고 또 한국 문화를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 우리 크리스찬 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나요?
1: 아,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벤트 좀 얘기해 볼게요.
0: 네.
1: 원래 요번 위켄드는 Korea Street Festival.
0: 네.
1: 저기 Manassas 쪽에 Good News Washington 교회에서 7461 Miramar Drive, Manassas, Virginia. 토요일 날은 12시, 6시까지, 또 Sunday도 12시, 6시까지. 이거 다 공짜고, 저기 뭐, 부부도 다 나올 수 있고, free admission 네. 하고, 또 뭐, performances 있고, cultural activities 있고, K-pop도 있고, 또 음식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위켄드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0: 추석을 혹시? 앞두고
1: 예,
0: 정말
1: 추석.
0: Korea Street Festival
1: 예, 예, 네. 맞아요. 저것 때문에 이번 위켄드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다음 이벤트는 이번 Tuesday 저기 누구죠? 저기 에스파
0: 에스파 네.
1: 에스파 저기 Capital One Center에서 올 거예요. 저것 때문에 바쁜 거는 뭐지 저기 팬 사람도 다 나올 거예요. 에스파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뭐 미리 뭐지 프리파티 같은 것도 있고 So, 9월 22일 날, Washington DC Capital One Arena, 티켓은 혹시 아직도 남았을 거야. 조금 좀 남았는데, 저기, 롯데 플라자도, 롯데 플라자 저기 스프링필드 있는 거,
0: 네.
1: 저기 뭐 컴피티션 있었어요. 뭐, 저기 공짜 티켓 두 개 줄 수 있고, 또 에스파는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어. 옛날에는
0: 그렇죠.
1: 뭐 처음
0: 네.
1: 나왔을 때, 에스파 언제 나오죠? 에스파 데뷔는 언제죠? 예, 2000 아니 예, 2020년.
0: 2020년. 네.
1: 벌써 6년.
0: 6년이네요. 네. 아, 그렇게 벌써 됐네요.
1: 네,
0: 나오자마자도 굉장히 많은 시선을 끌고 팬층을 네. 확보한 것 같아요.
1: 예, 네, 맞아요. SM 엔터테인먼트인데.
0: 아, 네.
1: 또 SM 엔터테인먼트 9월 26일 날
0: 네.
1: McLean 쪽에 저기 뭐죠? 저기 아카데미 오디션 있어요.
0: 아카데미 오디션이 SM에서 있나요?
1: 예, 예.
0: 어, 그 이쪽에
1: N2, 네. N2 스튜디오에서 어디죠? 6888 Elm Street Suite 1C McLean Virginia.
0: 네.
1: So 뭐 찾는 거는데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춤추는 사람, 배우.
0: 네.
1: 배우도 사람도
0: 네,
1: 찾아요.
0: 네. 네.
1: So 이거 SM Academy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뭐지 저기 가르쳐 주고 뭐 인스트럭션도 주고 뭐 노래 뭐 배우 하고 싶으면 뭐 춤추고 하고 싶으면 이게 진짜 젊은 사람 나오면 좋죠 다.
0: 아, 그러네요.
1: 배우는 모르겠어요. 네. 배우는 뭐 혹시 나이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0: 네. 아카데미 오디션이면은 이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는 오디션을 뽑는 거죠.
1: 예,
0: 여기서 이제 트레인을 받고
1: 트레이닝 하는 거.
0: 해서 이제 잘 하면 거기서 이제 데뷔쇼가 되는
1: 해주죠.
0: 거잖아요.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또 10대들 굉장히 관심 많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저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N2 스튜디오스한테 연락하면
0: 네.
1: 아, 어떻게 오디션 프로세스하고 애플리케이션 다 알아줄 수 있을까요?
0: 네. 아카데미 오디션이 네. 9월 26일 6시입니다.
1: 네.
0: N2 스튜디오. 네. 네. 맥클린에 있습니다.
1: 맥클린이죠.
0: 네.
1: 네. 네. 맞아요.
0: 네. 한번 좀 주변에 방송 들으시는 분 알려주셔가지고,
1: 네.
0: 아, 요즘 10대들의 꿈이 또 연예인 되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0: 맞아요. 굉장히 뭐 K-pop 스타 되는 거 너무 원하니까.
1: 아니, 한국 사람만 말고.
0: 한국 사람만 말고도 네. 미국 분들도 요즘 뭐 전 네. 세계인들이 K-스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1: 아, 예. 꿈이죠.
0: 네.
1: 꿈 많죠. 저기 K-스타 뭐 또 요즘에도 요리하는 거.
0: 네. 요리.
1: 요리 뭐 혹시 나중에 셰프 되고 싶으면 저것도 인기 있고 또 K-뷰티.
0: K-뷰티.
1: 머리 스타
0: 네,
1: 하는
0: 맞아요.
1: 거.
0: 맞아요.
1: 뭐,
0: 네.
1: 저기 뭐지 화장품 하는 거는 저것도 저기 뭐 욕심하고 꿈도 많죠.
0: 네. 그렇죠. 아카데미 오디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K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 이제 스타가 되기에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K뷰티 쪽으로 좀 도전을 하셔가지고
1: K스타 요리도 네. 요리도 괜찮죠.
0: 요리도 괜찮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한류의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이 미국 사회에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노던 버지니아 DMV 지역에 한번 알리시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1: 네, 네. 맞아요.
0: 요즘은 식당도 보면은 K라고 붙어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분이 아닌 경우가 아, 예. 종종 있더라고요.
1: 예,
0: 심지어 K뷰티라고 하는 그 화장품을 팔고 미용 제품을 파는 곳도 예. K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한국분이 아니신 경우도 있어가지고
1: 예.
0: 네.
1: 아 요즘에는 저기 뭐 상거품 같은 거는 안 하고
0: 네.
1: 어떻게 얼굴 더 스킨케어 있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0: 네.
1: 같은 거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네, 다 하는데 네. 어떻게 저기 뭐지? aging backwards 더
0: 네,
1: 영으로
0: 네.
1: 보여주게 진짜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서
0: 네,
1: 많이
0: 네.
1: 나오고 그래서 많이 있어요. 저기 팁스하고 어떻게 뭐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저녁 때는 이거 해야 되고
0: 네.
1: 또 물건도 파는 것도 어떤 브랜드 더 좋고 어떤 브랜드는
0: 맞아요. 네.
1: 너무 헷갈려.
0: 너무 헷갈려. 너무 많죠.
1: 예.
0: 요즘 예전에는 사실 남자가 화장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뭐 보기가 드물었어요.
1: 예.
0: 예전에 우리 직장을 다닐 때 남자분이 화장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는데
1: 예.
0: 요즘은 굉장히 남성분들도 스킨케어 관심이 많고
1: 아니 화장품도 써요.
0: 화장품도 화장을 하기도
1: 예.
0: 하고
1: 예, 아니 뭐죠 저기 쟤는 안 쓰는데
0: 네.
1: But 제 아는 친구도 뭐 스킨케어 루틴 아침에 이거 네. 뭐 저녁 때 네. 이거 또 뭐 혹시 어디 가야 되면
0: 메이크업도
1: 해야 되고 아, 뭐 네. 아이라이너 같은 것도
0: 네, 네, 네.
1: 입술, 아니 뭐지 립스틱 같은 거 말고 뭐 저기 뭐 글로스 같은
0: 글로스,
1: 거,
0: 립글로스
1: 예,
0: 같은
1: 립글로스
0: 거,
1: 같은
0: 네, 네,
1: 다 해요.
0: 아, 그렇죠. 요즘
1: 대단하죠.
0: 젊은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크리스천 우님께서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1: 아니,
0: 생얼이라고 하죠.
1: 아침에는 뭐 씻고 뭐 네. 어떤 페이셜 와시하는 거, 옛날 로션 조금 바르는데,
0: 네,
1: 저는 뭐 에이전 사람은 우리 advantage 있어요.
0: 아, 스킨 너무 좋죠. 지금 뭐, 피부 너무 좋으세요.
1: 피부 아니고, 아니, 피부도 있는데.
0: 나이를 but, 가늠할 수 없는.
1: 아니, 뭐, 저기, 뭐지, 저기, 미국 말로는 Asian don't raisin.
0: 네.
1: meaning, 우리 늙어난 거는 되게 천천히 늙고.
0: 맞아요. 네.
1: 나이도 많으면, 네. 혹시 나이 몇 살이에요? 어떤 때는 몰라요.
0: 네,
1: 에이전 사람. 한국 사람만 말고 에이전
0: 네.
1: 사람 다.
0: 우리는 한국 분들은 네. 대충 보면 아시는데
1: 네.
0: 예, 미국 분들은 정말 나이를 가늠을 하지를 못하시고요.
1: 네. 네.
0: 저도 이제 미국 친구들은 제 나이가 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미국
1: 맞아요.
0: 친구들 잘 모르죠? 나이.

0: MBTI, MBTI도 되게 하고, 네.
1: 되게 뭐 아주 보고 싶고요. 네, 네. MBTI 혹시 알아요?
0: 아, 저는 해 봤는데요. 뭐 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아니, 거를 뭐, 네. 해 보셨어요?
1: 아니, 네. I예요, E예요. 뭐 extrovert이요,
0: 저는
1: introvert이요.
0: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뭐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도 보면은 중간 정도 이렇게 걸쳐서 나와서 어느 부분은 좀 인트로버트한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좀 엑스트로버트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쟤는 네. 저기 MBTI 했는데 네. 다산 없는 생각에는 크리스천은 진짜 E예요.
0: E일 것 같아요.
1: 아니요. 아니요? 원래 I예요. 왜요? E는 제가 옛날서부터 저기 뭐지 저기 세어스 했죠.
0: 네.
1: 세어스는 E로 조금 해야 돼요.
0: 뭐 네, 네, 그렇죠.
1: 세어스 할 거면 네네. 뭐 말도 하는 거, 네.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뭐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거.
0: 네.
1: But MBTI 해야 진짜 아예요.
0: 아, 아예요.
1: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쟤는 situational E예요.
0: 맞아요. 그게
1: 혹시 뭐 여기서
0: 선택적 성향이라고
1: 그래요.
0: 해서
1: 예.
0: 그거를 사람들은 딱 명확하게 해서 이제 MBTI를 정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쪽인지 딱 분명히 말하기도 어렵고. 선택적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외향적으로 되었다가
1: 예,
0: 어쩔 때는 내성적인데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1: 예.
0: 굉장히 또 이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지만 혼자 있는 것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제주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요. 뭐 혹시 MC 해야 되면
0: 네,
1: DJ
0: 네.
1: 같은 거 해야 되면
0: 네, 네.
1: 뭐 하루 종일 했으면
0: 아, 네.
1: 저녁 때는 아,
0: 말하고 싶지
1: 않아요. 말 안 하고 싶고 아,
0: 네,
1: 사람하고도 engage 안
0: 네,
1: 하고
0: 네,
1: 싶고
0: 네.
1: 진짜 나도
0: 네.
1: 뭐 말도 시키지 말고요. 저거 때문에 진짜 이 situational 이에요.
0: 네.
1: 그래서 진짜 힘들죠. 어떤 때는 뭐 MC 하는 거 뭐 여기 방송도 나와야
0: 네,
1: 되면
0: 그쵸.
1: 많이
0: 네,
1: 얘기해야
0: 네,
1: 되는데
0: 네.
1: 나중에는 너무 뭐지 저기 에너지
0: 에너지가
1: 다
0: 네.
1: 빠져나가지고
0: 네 맞아요.
1: 저거 때문에 네. 다시 리차지 해야 돼요.
0: 맞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분이 있고
1: 예.
0: 어떤 분들은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분이 있잖아요.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벤트 하나 더 있어요.
0: 네.
1: 여기 페럭스 몰 있죠?
0: 네.
1: 페럭스 몰 월남 페스티벌도 있어요.
0: 월남 페스티벌.
1: 예, 저기
0: 베트남
1: 예, 네. 베트남 페스티벌 요번 저기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저기 페어옥스 몰에서
0: 네.
1: 아침에 언제 시작해죠? 저기 아, 이거는 티켓표 사야 돼요. 10불. 애들은 10살 밑에는 다 공짜고.
0: 네.
1: 이거는 저기 페어옥스 몰에서 돈은 저기 성당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거.
0: 네, 네.
1: So 혹시 나오고 싶으면 푸드 벤더도 있고 문케이크 알죠?
0: 문케이크 예. 네. 유명하죠.
1: 아드 미드 아덤 페스티벌 때문에 라이언 댄스도 있고 뭐 아트 크래프트 게임스 뭐 라이드 같은 것도 다 있을 거예요. So 이거는 미드 아덤 페스티벌 비엔니미즈 페스티벌 10 AM 10시 아침에 9시까지.
0: 네.
1: And then Sunday는 10시 아침에 7시까지 저기 페럭스 몰.
0: 네.
1: 엄청 바빠요.
0: 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시기도 좋겠네요.
1: 예.
0: 한국의 추석도 또 이런 코리아 스트릿 페스티벌도 함께 하시고
1: 예.
0: 또 베트남 타 민족들이 하는 그런 축제도 보시면 예. 좋죠.
1: 맞아요. 여기
0: 네.
1: 뭐 아시안에서는 월남, 한국, 중국
0: 네.
1: 다
0: 비슷하죠.
1: 추석
0: 네.
1: 같은 거
0: 미드 아덤 페스티벌. 네.
1: 일본 사람들은 안 해내죠.
0: 네. 일본 사람들은 안 해내죠.
1: 예.
0: 네.
1: 좀 조금 왜 안 하는 거 생각했는데
0: 네.
1: 일본 사람도 일본은 중국하고 한국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0: 네, 네. 뭐 할 것 같은데 또 안
1: 예.
0: 하네요. 네.
1: 안 해요.
0: 그리고 일본 분들은 여기 보면 미국에 그렇게 커뮤니티가 강한 것 같진 않아요.
1: 맞아요.
0: 많지도
1: 맞아요.
0: 않고 숫자도 예. 많지도 않고. 네.
1: 아니 뭐 락빌 쪽에는
0: 좀
1: 일본
0: 있죠.
1: 사람
0: 네,
1: 많고
0: 네.
1: 많은데 저기 식당 같은 거,
0: 네,
1: 뭐
0: 네.
1: 비즈니스
0: 그렇죠.
1: 같은 거도 있는데.
0: 네, 맞아요.
1: 아, 요즘에는 혹시 봤어요? 요즘에는 이 가게,
0: 네.
1: 미니소, 또, 다른 거는 뭐죠? 테소 라이프.
0: 네.
1: 이 가게 저기 물건 파는 거는 일본 거, 한국 거, 어떤 때는 중국 거도 다 팔아요.
0: 아, 같이 한꺼번에
1: 네.
0: 파는 겁니까? 네.
1: I mean, 웨스트코스트에서 LA에서 하고 시애틀에서 보는 거는 다이소.
0: 네, 다이소가 한국 이제 원래 일본 브랜드였지만
1: 네,
0: 지금 한국으로
1: 한국에서,
0: 완전히
1: 예.
0: 지분이 다 넘어와서
1: 예, 예,
0: 한국 회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또 하나 또 여기 혹시 메릴랜드 쪽에 한국하고 일본 거 물건 파는 거는 이름 뭐지? 오렌지 마켓?
1: 아, 오렌지 마켓 네, 같은데. 락필에 락필. 그 또 제퍼니스 마켓이 있어요.
0: 아,
1: 네.
0: 이거는 일본 거 물건도 팔고 한국,
1: 한국 것도 팔고 예, 예. 오리엔탈로 예, 예. 다 이렇게 아시안 마켓처럼 뭐, 운영하시는
0: 뭐 K-뷰티 프로덕트 팔고. 네. 저것 때문에 요즘에는 인기 뭐 에이전 있는 거 물건 I mean, 혹시 테무 알죠?
1: 테무, 네.
0: 예, 테무는 중국 웹사이트, 거. 웹사이트인데, 네, 네. But 일본하고 한국 거는 여기 가게 같은 거 네. 다 체인으로 만들었어요.
1: 네. 어떤 분이신지도 비즈니스를 잘 생각을 하셨네요. 예. 네.
0: 아니, 요즘에도 뭐 식당 같은 거, 뭐지, 저기 K-POP 같은 거 뭐 핫팟하고 저기 네. 바비큐, 또 한국에서 지금 인기 조금 내려갔는데 말라 먹는 네. 것도 인기 엄청 많았어요.
1: 그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동훈
0: 혹시 먹어봤어요?
1: 아, 그죠 먹어봤죠. 예. 좀 어떤 때 먹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0: 어, 진짜?
1: 네, 가끔
0: 한 번 먹었는데
1: 너무 맵죠.
0: 아니 매운 것 때문에
1: 향 때문에.
0: 저 너밍 스파이스.
1: 아 맞아요, 너밍 스파이스가 있죠. 맞아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0: 예, 부러워 조금.
1: 아무래도 아시안들은 좀 적응하기 쉬운 맛이지만 현지 예. 미국 분들은 좀 드시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맵기도 예. 하고.
0: 예. 네. 그래서 또 이번 노벰버 저기 22일 날
1: 네.
0: 우리 저기 큰 이벤트 있어요. 제가 도와준 거 이벤트 있고
1: 네.
0: 또 K-Radio 1310도 스폰서 했는데
1: 네, 네.
0: 저기 K-Wave Universe요.
1: K-Wave Universe.
0: 예.
1: 네, 네. 네, 이거. 네.
0: K-pop competition도 있고 K-pop random play dance 있고 Squid Game 게임도 있을 거고 또 라면 불닭 먹는 거 챌린지도 있어요.
1: 네.
0: 또 giveaway도 있고 DJ after party도 있고 쟤도 DJ 할 거야, 저기, K-pop
1: 아,
0: random play.
1: 네.
0: So, 토요일 날, 12월 22일 날, 4시 시작하고 11시 반까지.
1: 와, 종일하네요. 거의 네. 뭐 저녁
0: 티켓표까지. 티켓표는 별로 안 비싸요. 20불만.
1: 아, 11월 21일 토요일 네. 4시부터 11시 네. 반까지, 밤 늦게까지 그냥 뭐 네. 자정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프터파티 같은 거.
1: 네.
0: So, Crescendo Studios, 저기, Falls Church, Virginia 네. 있는데, 저기 H마 바로 뒤에.
1: 네.
0: So D 아 뭐지 저기 춤추는 컴퓨티션도 있어요. 춤추는 거 K-pop cover dance.
1: 네.
0: 뭐 그룹에 할 수 있으면 그룹도 할 수 있고 또 솔로도 할 수 있고. And then 저기 뭐 Squid Game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K-pop random play 또 AI Hollywood influencer.
1: 네.
0: 디아 스페셜 게스트예요.
1: 아. 네.
0: 그래서 꼭 나오면 진짜 재밌을 거. 또 Raffle도 있고 Meta Quest 3 혹시 이길 수 있고 또 Welcome Gift도 있어요. 그래서 이 티켓표 사면 티켓표 보여주면 저기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Win Gift Cards가 100 Winners? 네.
0: 예.
1: 그 $100인자는 얘긴가요?
0: 예예. 예.
1: 네네. 그리고 가라오케 머신
0: 예.
1: 1000불 캐시로. 주는
0: 예,
1: 거군요.
0: 맞아요. 예.
1: 와, 상품들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0: 예.
1: 네, 앞으로 우리 K-Radio도 함께 이것을 응원하면서,
0: 예.
1: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1월 21일.
0: 네, 네. 맞아요. 맞아요.
1: 장소가 so, Crescendo
0: Studio.
1: Studio. 네.
0: 저기서
1: 뭐, 여기
0: 우리
1: 퍼펙스에서 가까우니까,
0: 예,
1: 네.
0: 예. 저기 H-Mart 파르티에.
1: 네.
0: Gallows Road 있는데.
1: 함께 이렇게 좀 K 문화, K-pop 인조이 하시면서 참여도 하고 오셔가지고
0: 예.
1: 같이 인조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토요일 네. 밤이니까 또 네. 여유 있게.
0: 뭐 K
1: 네.
0: K 벤더도 있고
1: 네.
0: 또 우리 푸드트럭도 있을까요?
1: 푸드트럭도
0: 도시락과 K 바비큐 푸드트럭
1: 먹으면서
0: 예 네. 먹으면서 또 재밌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팬도 만날 수 있고. 또 혹시 K-pop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올까요?
1: 네, 우리 크루시안 오께서 MC께서 DJ 하시면서 또
0: 아니 제 친구 네. 했는데 지 네. 강지은 잠잠 엔터테인먼트인데
1: 네.
0: 이거 다 준비하고 진짜
1: 와, 네.
0: 사람 꼭 나오세요.
1: 네, 그래요.
0: 예, 예. 그래서 우리 노래 준비 하나 했죠?
1: 네, 네. 노래를 지금 에스파 공연을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에스파 다음 주 제가 얘기했죠.
1: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에스파 공연.
0: 아, 예.
1: 한국 그 공연을 대중 그런 가수들 K-pop 공연을 별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한번.
0: 아, BTS도 못 가고요.
1: 아, BTS도
0: 한국에서
1: 못 가고.
0: 있었죠.
1: 네. 못 가고.
0: 한국에서도 혹시 뭐 콘서트 뭐 쇼 같은 거 봤어요?
1: 못 봤어요. 한국에 아, 가족이
0: 옛날도 뭐 뭐
1: 아, 옛날에는
0: 인기,
1: 봤죠.
0: 인기가요 같은 거 아, 뭐지 저기 띵동동 저기 노 아, 저기 뭐지 노래 부르는
1: 어,
0: 저기
1: 그, 어, 어, 전국 노래자랑
0: 아, 맞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노래 부르. 저거는 봤죠.
1: 아, 그건 뭐
0: 라이브로는 봤어요.
1: 라이브로는 보지 아, 못했고요. 예, 예. TV로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저도 봤고 그리고 공연은 한국에 예전에 이제 뭐 싱글로 있을 때는 저는 워낙 공연 보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 아, 예. 많이 봤죠.
0: 예, 예.
1: 미국에서 이 한국 케이팝 스타들 와서 공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공연 문화가 굉장히 바뀌기도 했을 것 같고 네.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아, 예.
1: 네, 에스파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에스파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예예. 예.

0: 네, 에스파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젊은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멤버들이 다 넷다 너무 이쁘고
1: 요즘에는 다 뭐 너무 K-pop 그룹도 네. 다 이쁘죠. 다 뭐 레이버 뭐 에이전시에서 네.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쁜 여자만 골랐죠.
0: 이쁜 여자.
1: 이쁜 아니 이쁜 것만 말고 네. 노래도 불러 있고 춤도 잘 춰야 되고.
0: 네.
1: 저기 뭐 에스파는 SM 엔터테인먼트죠.
0: 네.
1: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SM 엔터테인먼트
0: 이번에
1: 뭐,
0: 네.
1: 뭐 기분 나쁘게 안 만드는데 꼭 잘 나와야 돼. 노래도 잘 하고
0: 옷도 외모도
1: 잘,
0: 네.
1: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또 뭐지 뭐 스타일도 있어야 돼요. 스타일 없으면 힘들까요?
0: 그 약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외모와 네. 그런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예. 또 뽑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잘 알고.
1: 네.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여자도 키 엄청 커요.
0: 맞아요.
1: 먹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더 잘 밥 더 잘 먹고 아이, 남자도 여자도 다 키 커요.
0: 맞아요. 저 요번에 한국 갔을 때 보니까 네. 너무나도 거리에서 네. 한국 여자 남자 다 정말 젊은 아이들이 참 이쁜 거예요. 네.
1: 혹시 아니 뭐 쌍꺼풀 같은 거 말고 네. 저기 뭐 아까 얘기한 K 뷰티
0: 네.
1: 뭐 했는지
0: 네.
1: 또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저기 저것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고
0: 네.
1: 뭐 잘 보여주고
0: 네,
1: 일도 네. 뭐 혹시 뭐 쇼핑도 가면 뭐 여기는 미국 사람은 뭐
0: 그냥 편하게 입고 가죠.
1: 맞아요. 가서 네. 쇼핑했는데 네. 한국은 저렇게 아니에요.
0: 네.
1: 꼭 이쁘게 나와야 되고
0: 아, 저렇게
1: 멋있게 나와야 되고 네. 가서 뭐 쇼핑해야 되면 네. 뭐 식당에서 먹어야 되면 진짜 뭐
0: 근데 그게
1: 레이지도 안 해놓은 거.
0: 네. 밖에 나갈 때 다 꾸며서 나가죠.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네.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뭐 어디 시내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꾸며서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글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피곤하죠.
1: 힘들죠, 조금.
0: 아,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냥 뭐 젊어서는 워낙 꾸미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네. 이것도 꾸미는 것도 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편하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좋기도 보는 건 좋긴 하지만 또 네.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1: 네.
0: 어쨌든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 참 이쁘고 네. 또 굉장히 외모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키도
1: 예,
0: 말씀하신
1: 맞아요.
0: 것처럼 크고.
1: 맞아요.
0: 네.
1: 아,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이번 위켄드 버지니아 비치 제가 좋은 친구 맥이 K-pop 게이트웨이 가게 버지니아 네. 비치 있는 거. 저거 누구 오는 거죠? 저기 토시. 토시는 옛날 저기 K 루키 아이돌 하는 네. 거 토시하고 또 써니 루커스. 써니 루커스는 한국 사람 아닌데 저기 K-pop 인기 엄청 많아요. 왜요? 써니 루커스는 나이는 26살인데 저기 팀 써니
0: 네.
1: 써니 루커스는 이 Chinese pop, Cantonese pop, but 한국 스타일, K-pop 스타일 많이 인기 있어요.
0: 네.
1: So, 써니 루커스도 요번 토요일날 저기서 K-pop 기회 팬미팅 할 거예요. 팬미팅 할 거고. And then 마지막 얘기는 다음 달 저기 K-pop 콘서트 두 개 있어요. 10월 5일날 La Seraphim.
0: 네.
1: 다른 여자
0: 아, La Seraphim.
1: 예, 우리
0: 그게 언제죠?
1: 10월 5일날.
0: 10월 5일. 다음 달이네요.
1: 다음 달. And then 옛날 그룹 Epic High.
0: Epic High.
1: 10월
0: 네.
1: 10.
0: 네.
1: 저거는 Howard Theater에서 할 거고. So 저거 때문에 Epic High는 뭐 809, no
0: 902.
1: 알죠? Epic High. Epic
0: 네.
1: High는 인기 엄청 많았어요.
0: 네.
1: And Epic High도 저기 Chorus Festival도 아니 Chorus Festival 아니지 어디서? 아 Silver Spring 쪽에 Silver Spring 쪽에도 한번 왔어요. So 저거 때문에 Epic High 다시 오는 거는 K 힙합도 인기 아직도 많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10월 10, and then La Seraphim은 10월 5, 꼭 나왔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0: 네, 버지니아 비치에도 예. K
1: 인기 엄청 많아요.
0: 아 그래요? 거기
1: 예.
0: 그러니까 그런 K 팝을 소개하는 곳이군요.
1: 그래서 버지니아 비치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 버지니아 비치 누구지? 저기 에어리어 코드는 757인데.
0: 네.
1: 페렐 알아요? 저 노래 I'm Happy.
0: 네네네.
1: 페렐은 버지니아 비치에서 저기서 시작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또 힙합 그룹도 뭐 미시 엘리엇 뭐 다른 그룹도 저기 757 저기 어떻게 해죠? 저기 like 뭐 시애틀도 뭐 Nirvana 하고 다른 그룹 저기 다 많이 생기고 미니애폴리스는 프린스
0: 네,
1: 많이
0: 프린스, 네.
1: But 여기 버지니아 비치도 그룹하고 뭐 페렐은 진짜 너무 인기 엄청 많아.
0: 네.
1: 요즘에는 프로듀싱 하고 뭐 다른 그룹도 도와주는데 저것 때문에 버지니아 비치 K-pop 인기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0: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음악은 음악이죠.
0: 음악은 그렇죠.
1: 예,
0: 네.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K-pop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필리핀어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어 식당 가게 엄청
0: 네.
1: 많. 필리핀어 사람도
0: 노래 좋아하죠.
1: 노래 좋아하고
0: 파티 좋아하죠.
1: 21 때문에
0: 네.
1: 산다라박 때문에 네. K-pop도 엄청 많이
0: 아,
1: 좋아하죠.
0: 그렇군요. 산다라박이 워낙 또 필리핀에서 네.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 네.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버지니아 비치는 뭐지 물값도 되게 싸고
0: 네.
1: 사는 거 저쪽에 사는 것도 좋아하고 K-pop 저기 몇 시간이죠? 3시간은
0: 3시간이면 가죠. 네.
1: 3시간인데 여기서 I mean, Virginia Beach 팬도 여기서 많이
0: 네.
1: 오는 거 있어요. 저기
0: 네. 에스파
1: 공연도
0: 오고 네.
1: 뭐 BTS도 왔는데 BTS도 보고 but local 뭐지? 중국 팝, 타이 팝, 월남 팝 다
0: 네.
1: 좋아요.
0: 네. 그 버지니아 비치에 보통 이제 여름에 비치를 DMB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잖아요.
1: 네, 맞아요.
0: 거기서도 또 K-POP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K-POP 있군요.
1: K-POP 가게, 네. 이 친구 맥이 네. K-POP 게이트웨이에서 제일 큰 거,
0: 아,
1: 뭐 한류 있는 거, 물건 파는 거, 또 저것도 있어요. 저기 한강 리버 라면 머신 있죠?
0: 네.
1: 라면 만드는 거. 저기도 있고.
0: 갖다 놓으셨군요. 이름이?
1: K-POP 게이트웨이.
0: K-POP 게이트웨이. 버지니아 비치로 우리 여행 가시는 분들은
1: 예.
0: 꼭 K-POP 게이트웨이를 예.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예. 그곳에서
1: 예. 맥이한테 인사하면 제 친구면
0: 네. 아, 크리스티아노가
1: 뭐, 예.
0: 맥이한테
1: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을
0: 네,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티아노 이름 예. 얘기하시고 K-라디오 얘기하시면서
1: 예.
0: 디스카운트도 받으십시오.
1: 케이팝도
0: 인정하시고요. 네, 이번에 에스파 공연 지금 9월 22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0: 튜스데이에 네, 좀 평일이긴 하지만은 함께 또 이번 기회 공연 놓치지
1: 혹시
0: 마시고.
1: 갈까요? 네, 혹시
0: 네, 아 평일이라는 것이 좀 참 부담이 되네요. 네, 그리고
1: 제가 아까 얘기 좀이 아까 아니죠 한 2주 전에
0: 네.
1: 얘기했는데 혹시 캐피탈 원 사람 알으면
0: 네.
1: 티켓 받을 수 있어요.
0: 아, 네.
1: 캐피탈 원 일하는 뭐 아는, 높은 사람이
0: 네,
1: 있으면
0: 네,
1: 저렇게 연락해
0: 아, 티켓을 구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 아카데미 오디션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1: 예.
0: 주변에 K-POP 스타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
1: 예.
0: 꿈을 갖고 계신 우리 청소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K-POP 오디션입니다. 아카데미 오디션 9월 26일 6시. N2 스튜디오거든요. N 알파벳 N에다가 넘버 2 스튜디오
1: 맥클레인에서
0: 네. 검색하셔가지고
1: 예, 뭐
0: 직접
1: 질문,
0: 연락하셔서
1: 질문 있으면 네. 뭐 애플리케이션 하고 싶으면 빨리
0: 네.
1: 연락하세요.
0: 빨리 연락하셔서 9월 26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1: 예.
0: 네,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Good luck, fighting!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티아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봐요.

0: 네. 크루치아노와 함께 한국 또 공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이라고 하면 흔히 또 K-POP이나 드라마, 영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뮤지컬과 한국 공연인들의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특히 또 굉장히 최근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어젯밤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신춘수 프로듀스가 단독 리드 프로듀스로 제작을 이끌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대한 캐츠비가 드디어 1000회 공연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단독 리드 프로듀스를 맡은 것 자체가 처음인데 이제 단순히 브로드웨이 작품 하나를 올렸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 흥행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누적 관객이 134만 명, 매출이 1억 3,9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 10년간 브로드웨이에서 문을 연 신작 가운데 1,000회 이상 공연한 작품이 9편 정도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위대한 캐츠비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캐츠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작품이지요. 저도 이 책도 읽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 공연을 브로드웨이에서 직접 가서 봤거든요.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콧 피처 제럴드의 대표적인 미국 소설이고 배경도 1920년대 미국이지요. 그런데 이 작품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고 사업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에 한국 프로듀스 신춘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좋은 배우와 좋은 음악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막대한 제작비를 조달을 하고 극장을 잡고 창작진을 구성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수많은 투자자와 관계자들을 조율하면서 결국 그 관객이 계속 표를 사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한두 번의 공연이 성공으로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이 공연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브로드웨이에는 몇 년간 정말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가는 그런 대표적 작품들이 있지요. 그런 세계 최고의 상업 공연 시장에서 한국 프로듀서가 천회의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것, 한국 공연 산업의 역량이 이제 배우와 창작자뿐 아니라 제작과 경영의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배우들, 그리고 가수들, 뭐 그런 개인적인 기량들이야 이제 전 세계를 지금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제작과 경영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브로드웨이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 작품의 프로듀서로 신춘수와 오디 컴퍼니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공연 위대한 캐츠비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보면서 이 팜플렛 책자를 봤는데요. 거기에 올라져 있는 이름들이 상당히 한국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배우들을 보면은 배우는 미국 현지인들이 배우를 하고 있지만 특히 또 이 의상을 담당했던 분 굉장히 또 이 의상이 또 큰 상을 받기도 했지요. 그리고 물론 영어로 공연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출연진들은 미국 현지인들이긴 하지만 배우의 스태프들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정말 놀랐고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저희 아이들과 또 남편과 함께 보면서 또 이 한국에 대한 자랑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한국 팀들이 와서 제작을 한 거라고 계속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뉴욕에 가시면은 한번 공연을 보실 수 있기를 저도 굉장히 적극 추천을 합니다. 내용이야 너무나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지만 또 보는 재미가 굉장했어요. 의상과 무대 세트라든가 노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연주도 함께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공연을 우리 한국 팀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한국 팀들의 공연이 계속해서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계속해서 훌륭하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얼굴도 브로드웨이에 섰습니다. 바로 아이비죠. 아이비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초까지 브로드웨이 엠버스터 극장의 장수 뮤지컬 시카고에서 록시 하트 역을 맡았습니다. 주연으로 무대에 선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 이미 아이비는 이 역할을 2012년부터 여러 시즌 거의 600회 가까이 연기해온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같은 역할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이비가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요. 미국 제작사의 제안을 받은 뒤에 오디션을 거쳐서 캐스팅이 됐고 실제 브로드웨이 데뷔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기립 박수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주간의 공연을 마친 뒤 아이비는 특히 공연장을 찾아 응원해준 한인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K-Radio 뉴욕에서 또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많은 한국분들이 공연을 찾아서 실제로 응원을 했습니다. 한국분들에게는 한국 가수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저처럼 또 아마도 또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함께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비의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스타라는 이유로 브로드웨이에 간 것이 아니고 한 역할을 정말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계속 다듬고 또 다듬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비 자신도 브로드웨이 진출을 앞두고 한 우물을 오래 팠더니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어쩌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씩 문을 열면서 이루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영어 제목 Maybe Happy Ending입니다. 예, 한국에서 시작된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진출해서 토니상에서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6개 부문을 수상을 했고 작품상과 극본상, 음악, 가사상, 연출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적 소재를 억지로 앞세운 작품도 아니고 서울을 배경으로 오래된 헬퍼봇 두 대의 만남을 통해서 외로움과 사랑, 기억, 이별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로봇이라는 굉장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들을 미국 관객들에게도 잘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죠. Maybe Happy Ending의 북미 투어가 바로 이번 주에 볼티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볼티모어 히포드롬 극장에서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여러 도시를 돈 뒤에 10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워싱턴 DC 내셔널 티어터에서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한국 창작 뮤지컬을 우리가 사는 이 DMV 지역에서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요. 네,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 내셔널 티어터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Maybe Happy Ending.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시간을 만드셔서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신춘수 프로듀서가 제작자로 브로드웨이에서 천혜를 만들었고 아이비는 한국에서 갈고 닦은 연기로 브로드웨이 주연 무대에 섰고 그리고 Maybe Happy Ending은 한국에서 탄생한 창작 콘텐츠 자체가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작자, 배우 그리고 작품까지 각각 다른 길을 통해서 세계 공연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주로 BTS나 블랙핑크 같은 K-POP, 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와 드라마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예술은 영화나 음원처럼 한번 만들어서 세계에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배우가 무대에 올라서 현지 관객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훨씬 높지요. 그런 분야에서도 한국의 창작자와 배우, 프로듀스들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거죠. K-컬처의 이 장이 어쩌면 무대 위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한국 사람이 브로드웨이에 가는 것처럼 한국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이 만들고 투자하고 연기한 작품을 세계 관객이 돈을 내고 찾아보는 시대. 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과거에 꿈도 꾸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비가 그 록시 공연을 하는 것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국 공연이니까요. 한국어로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래, 남자 무용 상명도 쓰고 날 들어올려서 폼나게 잡아줄 남자 한 명. 아까지 거 두 명으로 하자. 그럼 균형이 더 잘 맞잖아. 아니지. 더 크게 생각해.

네, 아이씨의 공연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참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공연이죠. 네, 오늘 두 시간 동안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도 그리고 주말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 저도 잘 쉬고 또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랍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랍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랍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있을 때는 랏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양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양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랏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Let's go!

국회 외교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의장 케빈 워시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연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시 의장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면서도 연준 이사회를 향해서는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양국이 군사소통 채널 확대와 군비 통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적 오판과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6,180억 달러로 줄면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미중 간 경제적, 지정학적 긴장이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주요 항공사인 마한 항공이 튀르키예와 오만 등 주요 해외 노선 운항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이란 항공업계 전반으로 제재 여파가 확산하면서 국제선 운항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이르면 21일부터 워싱턴 DC 상공에 AI 기반 항공교통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항공편과 기상 등을 분석해 지연과 취소를 줄이고 향후 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때문에 치료가 지연돼 임산부가 숨졌다며 유가족이 주정부와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의학적 예외 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AI 업계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의식해 후보들에게 AI 규제 발언에 신중을 당부했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소유와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에서는 사냥 낚시를 위한 연방 토지 개방과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의 부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던 구글 검색 사업의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17일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의 마크 마헨이 애널리스트는 전날 낸 노트에서 미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정기 설문조사를 인용해 구글의 주 검색 엔진 지위가 2024년에서 2025년 초 저점 이후 최근 4개 분기 연속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 설문에서 응답자의 78%가 구글을 주 검색 엔진으로 꼽았고 오픈 AI 챗GPT는 2025년 8월 정점에서 내려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구글의 AI 기능이 구글 검색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설문 응답자의 60%가 AI 도입 이후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답했고 덜 한다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이런 반등세는 시장 조사업체 스탯카운터의 실제 트래픽 집계에서도 확인됩니다.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은 2023년 92.9%에서 2025년 7월 10년 내 최저 수준인 89.6%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월 90%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AI 서비스 이용률에서도 구글 제미나이가 챗GPT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간 이용률 격차는 3%포인트로 좁혀져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2024년 8월 격차는 11%포인트였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AI 어시스턴트 시장 점유율은 챗GPT 46.4%, 제미나이 27.7%, 클로드 10.3%였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도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기능이 검색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 검색 내 AI 모드 월간 활성 사용자는 10억 명을, 제미나이 앱 MAU는 9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에버코어는 알파벳 목표 주가를 420달러에서 450달러로 올렸습니다. 17일 종가 대비 30.9%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제미나이 앱, 자체 개발 칩의 외부 판매, 자율주행 사업 웨이모 등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진해온 추가 관세 발표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관세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진해온 추가 관세 발표를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발표 시점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당초 예상했던 7.5%에서 달라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지난 7월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했으며 과잉 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 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서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간에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란전, 무역,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신에 시 주석이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라며 미국이 시 주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시 주석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보이길 바라기 때문에 이는 중국 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의 시 주석 환영식이 호화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는 것은 지난 5월

0: 주석은 25일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내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더일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1: 글로벌 차기작 고전과 실적 부담 속에 제너럴 모터스가 방산시장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뚫었습니다. 미 군수품 고갈 사태가 심화되면서 완성차 공장이 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미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미사일 부품 생산에 돌입하며 방위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품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 역량을 동원해 군수 지원에 나선 양상입니다. 미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은 17일 GM이 자사의 패트리엇 미사일 PAC-3 MSE 요격기에 들어가는 미사일 하우징 부품 초도 물량을 지난 8월 28일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8월 6일 공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생산을 GM이 22일 만에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문의 구체적인 규모나 향후 계약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력은 미 국방부의 생산 확대 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에 2030년 말까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2000기 이상으로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협력업체 생산 용량이 한계에 달한 데다 핵심 부품 상당수가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보잉 등 단독 공급사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장기간 러시아의 공습에 노출돼 있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자 국방부는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업체들을 무기 생산 체제에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GM도 방위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방위 사업 부문을 언급하며 올해 7억 달러의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GM이 방위 사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워싱턴 DC 지역의 주요 공항 세 곳이 북미 공항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 그리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JD파워는 약 2만 5천 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북미 공항 이용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평가에는 공항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터미널 시설은 어떤지, 직원들의 서비스는 어떠한지, 그리고 식음료와 소매점 이용 경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레이건 내셔널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7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JD파워의 마이클 테일러는 레이건 공항의 가장 큰 문제로 공간의 제약을 꼽았습니다. 공항 건물의 규모에 비해 많은 승객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몰릴 경우 혼잡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레이건 공항 바로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입니다. 테일러는 특히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이동하는 과정이 승객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은 세 공항 가운데 가장 낮은 전체 네 번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일러 씨는 덜레스 공항의 독특한 건축 디자인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항공 여행 환경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항의 설계가 오늘날보다 훨씬 적은 승객과 다른 방식의 항공 여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지역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 당국과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 측은 승객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 공항 모두 최근 시설 개보수를 마쳤거나 대규모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자기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담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들어 벌써 20만 개의 팟홀을 보수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팟홀 보수와 함께 도로 재포장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교통국은 일주일에 평균 3천 개의 팟홀을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올 들어 20만 번째 팟홀을 보수했습니다. 조란맘단인 뉴욕시장은 브루클린 트러트먼 스트릿에서 뉴욕시 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20만 번째 팟홀 보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4월에도 스테튼아일랜드에서 올해 10만 번째 팟홀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도로 보수팀은 일주일에 평균 3천 개의 팟홀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팟홀을 메우는 작업과 함께 도로 재포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 들어 현재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모두 차선 기준 757마일의 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테네시주 내슈빌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뉴욕시는 특히 겨울철 추위와 결빙, 해빙이 반복되면서 파톨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이 새로운 파톨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파톨을 발견할 경우에 전화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주요 항공사이자 제재 대상인 마한 항공이 여러 해외 노선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마한 항공은 14일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앙카라 행 노선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며 오만 무스카트 노선은 17일 중단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여행사에 보낸 통지문에서 마한 항공은 튀르키예, 오만 항공 당국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오만은 미국의 군사 경제 압박을 우회할 수 있는 숨통 역할을 했습니다. 마한 항공의 이런 조치는 미 재무부가 이란 정권의 무기 인력 수송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란의 항공 부문을 지원한 튀르키예 회사 등 36개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 재무부는 당시 마한 항공뿐 아니라 이란 항공사의 업무, 판매 등을 제공하는 제3국의 회사와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의 여행사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다른 이란 항공사들은 여전히 이스탄불과 무스카트 노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다음은 그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 데이터 기업 시리움에 따르면 16일 이란 공항에 착륙이 예정됐던 항공편의 약 3분의 1이 취소됐고 캐시항공, 이란에어 투어는 예정 항공편의 반 이상이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조지아의 민간 항공청은 지난주 이란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포함해 미국의 제재를 완벽히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항공산업은 미국 제재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민간 항공 부문까지 제재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이란 항공의 타헤르 압돌하이 CEO는 국내 항공 부문에 대한 압박이 전이 되는 암처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는 9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AI 규제기구 설립 논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기술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민간 주도의 AI 규제기구 설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 기업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련 규제기구 설립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크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의 제안으로 AI 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민간주도 AI 규제 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기구의 임원 등 구성원으로 누가 선정될지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개별 대화를 나눈 이들은 현재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벼운 규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의견이 양분됐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쇼 캔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은 AI 감독, 가이드라인 강화를 추진했으나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규제 접근법을 지속 설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출소셜을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반기는 것은 중국뿐이라고 발언하는 등 AI 기술 가속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 AI 업계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개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황 CEO와 저크버그 CEO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황 CEO는 최근 세일즈포스 행사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공학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속도와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크버그 CEO도 외부 규제 없이도 개별 회사가 스스로 적절한 개별 속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말해 규제 기구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아모데이의 주장에 대해 다리오가 맞다고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AI 기업 스페이스 X AI 차원에서는 AI 개발 속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왔습니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는 최근 미국 금융산업 규제국을 모델로 한 민간주도 AI 규제 표준 설정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목숨을 잃었다며 유가족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7일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년 전 숨진 임산부 티에라 워커의 유가족은 지난 15일 샌 안토니오 소재 주 1심 법원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주정부 관계자,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워커는 2024년 임신으로 인해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자간전증, 이른바 임신중독증을 앓자 수개월에 걸쳐 임신중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대신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조언만 한 뒤 워커를 자택으로 되돌려 보냈고 마지막 내원 후 이틀 만에 워커는 37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원고 측은 워커가 임신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21년 태아의 심장이 뛰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2022년 발효된 이 낙태금지법에서는 누구나 주정부를 대신해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99년, 최소 10만 달러의 벌금,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당시 텍사스 주민에게 낙태약을 처방한 의료진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커의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의학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해 수술을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몰리 드웨인 변호사는 워커의 사례는 낙태금지법의 예외 조항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워커조차 예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들이 겁에 질려 조처하지 않는다면 의학적 비상상황이라는 법적 조항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에 불과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커 외에도 텍사스주에서 임신 관련 치료가 거부되거나 지연돼 사망한 여성 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 보건청은 2년에 한 번씩 9월 초에 모성 사망 통계를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관례를 깨고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이후 모성 사망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2: HSBC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층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실 경우에는 오늘은 따뜻한 낮 기온에 대비하시고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고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다소 낮아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아 큰 일교차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주말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한낮의 기온뿐 아니라 아침 저녁에 선선한 날씨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프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7일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과 수탁기관에 기록된 중국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6,180억 달러였습니다. 2013년 11월 최고치 1조 3천억 달러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움직임은 중국 당국의 외환 보유액 운용 방식 변화와 세계 경제 대국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미중 간 경제적, 지정학적 디커플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높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경제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BNP 파리바 증권 중국 법인의 멀티에셋 투자 책임자 웨이리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감소가 금이나 정부기관 채권, 특히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된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벨기에 유로클리어나 룩셈부르크의 클리어스트림 같은 제3자 수탁기관을 통해서도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 보유액은 가려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움직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면서 가속화됐습니다. 중국도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다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년간 미국 주식으로 유입된 해외 자금은 미국 국내 총 생산의 2.8%에 달했습니다. 이는 COVID-19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번 세기 들어 처음으로 미 국채 유입액 2%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의 의도는 주로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 국무부의 비자 거부 조치로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국 입국 비자를 2년 연속 거부당했다고 AFP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 수반은 올해에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입국 비자를 신청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인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의 가족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약속과 달리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평화의 기회를 훼손하는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의거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제재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치정부 외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두 국가 해법 이행 등 평화정착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제소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합법적 권리라면서 이를 평화 훼손 행위로 보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질적인 평화 위협은 이스라엘의 영토 강제 병합과 불법 정착촌 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 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개최국인 미국의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대표단 전원의 조건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 때도 국가 안보와 평화 모색 노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바스 수반은 영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12년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 참가국 지위를 획득해 총회에서 연설하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미 하원 청문회에 탈북민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탈북민 데보라 최는 대북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둬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도 미 의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5: 탈북민 여성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의 인권을 핵심 요소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민인 데보라 첸은 16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으며 그는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처형 과정을 가족이 맨 앞줄에서 지켜보도록 했고 어린이들도 보게 했다고 최 씨는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004년 친구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나서 몇 개월 뒤 결국 북한을 탈출했다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갈망이 두려움보다 강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대북 정책 중심에 계속 인권을 둘 것을 의회와 미 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백만 명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이 안전한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을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경제특구 공장이 중국과의 합작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가발, 의류, 가죽제품 등이 여러 단계를 거쳐 원산지가 세탁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북한산이나 강제노동을 통한 제품이란 사실을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침해를 주제로 한 이번 청문회는 한국계인 영킴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아태소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4: 연방항공청이 워싱턴 DC 상공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항공교통 소프트웨어를 이르면 2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스마트로 알려진 클라우드 기반의 이 AI 소프트웨어는 항공사들의 운항 지연과 취소를 줄이고 항공교통 혼란 시 운항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연방항공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워싱턴 DC에서 선보인 다음 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는 항공공간, 노선, 궤적의 전략적 관리를 뜻합니다. 스마트는 항공사 운항 일정, 기상, 활주로 수용 능력, 운항 제약 등의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 흐름을 예측해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제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미 영공 전역에 도입되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스마트를 공급한 업체는 항공우주정보기업인 에어스페이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연초 8억 7,500만 달러 규모로 12년 정부 계획을 따낸 뒤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후한 국가 항공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채용과 훈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 항공사협회는 스마트 도구가 여행객과 화물 운송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연방항공청이 추진한 가장 대담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7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첫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18일 발표가 예상됐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6: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지 시간 17일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곳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석자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 달러 약 272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며 요청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18일 오전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석좌는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차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좌는 따라서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 투자 합의 등이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 상업적 분쟁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군사 분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 당국 간 관계 강화 관련 발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중단됐던 양국 간 군비 통제 협상을 재개하는 것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개될 대화에는 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2024년 7월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한동안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며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달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왕 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된 미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군비 통제 회담 재개는 중국 측이 일종의 양보를 하는 것이라며 잘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대로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양측이 더 많은 군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기존 채널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무역과 인공지능 등 다른 분야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긍정적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 군 관계자들의 접촉은 최근 들어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빈도도 잦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군 지휘관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재빈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과 세미얼 파파로 미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만나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급의 열린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국방 분야의 장관급 대화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시 주석 주도의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 작업으로 중국의 최고 군사지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장성들이 대부분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관급 회담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 군사 교류가 긴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정황으로는 중국 내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관련 협력 사례가 꼽힙니다. 양국 군 당국은 지난해 말 화상회의를 열어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에 관해 논의한 데 이어 미 국방부 유해 수습팀이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해 현장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러한 교류 재개는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소통 채널이 사실상 막혔던 바이든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의 시니어 복지기관인 셀프헬프 커뮤니티 서비스가 피터 구 전 뉴욕시의원을 이사회에 영입했습니다. 구 전 의원은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시의회 20선거구를 12년간 대표했으며 그동안 퀸즈 지역 노인 복지와 중국계 시니어 지원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뉴욕 퀸즈 지역의 대표적인 시니어 복지 기관인 셀프헬프 커뮤니티 서비스가 피터 구 전 뉴욕시 의원을 이사회에 영입했습니다. 셀프헬프는 지난 16일 플러싱 키세나 블러버드에 있는 벤저민 로젠탈 프린스 스트리트 시니어 센터에서 피터 구 신임 이사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셀프헬프의 오랜 이사인 타이왕과 제리로도 함께 참석해서 시니어 센터를 둘러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과 함께했습니다. 피터 구 전 의원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시의회 20선거구를 대표했으며 플러싱을 비롯한 퀸즈 지역에 노인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홍콩 출신 이민자인 구 전 의원은 퀸즈에서 약사와 소상공인으로 활동한 뒤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셀프헬프와의 인연은 2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중국계 시니어들의 필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셀프헬프 중국인 자문위원회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셀프헬프는 현재 약 8,000명의 아시안 아메리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소득층 중국계 이민자 노인들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플러싱 지역에 새로 들어설 저렴한 시니어 주택에 대한 셀프헬프의 계획도 소개됐습니다. 셀프헬프는 매년 약 2만 5천 명에게 저렴한 주택과 재가 돌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터 구 전 의원의 이사회 합류를 계기로 셀프헬프는 플러싱 지역의 시니어 지원과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9: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애플피킹이 한창인 이번 주 9월 19일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명소 트윈스타즈 올차드와 유명 수제 하드사이더를 만드는 브루클린 사이더하우스가 함께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뉴폴츠에 위치한 트윈스타즈 올차드는 애플피킹과 함께 사이더하우스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호숫가에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오랜 시간 훈제한 텍사스 바베큐, 화덕에 구운 피자, 수제 하드사이더를 가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하나 막걸리 등 30여 개 한인 브랜드와 최석 셰프의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티켓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 세션 티켓만 남아있습니다. 신나는 애플 피킹과 낭만적인 사이들 투어로 추석으로 향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을 경험해보세요. 문의와 티켓 예매는 twinstars.com에서 하세요. 지난 25년간 오직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제23회 정기 연주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석 초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감동을 나누는 찬송과 축제와 합창단의 애창곡 모음, 그리고 김두환 작곡의 감동적인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뉴욕 장로 성가단과 캐리그마 남성 중찬단이 특별 우정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연주회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찬양 속에 흐르는 깊은 울림과 새 힘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문의 전화 917-648-1876 917-648-1876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 주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버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 걷기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후원 업체 기념품도 마련되며 K-Radio도 함께합니다. 문의는 703-851-3225 또는 703-401-6499번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 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버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라면을 주재료로 콘텐츠를 요리해내는 창작자 지영준 라면 평론가와 라면 이야기 실컷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뵙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라면 몇 네. 종류나 드셔보셨어요? 세 보셨나요?
3: 먹어본 거는 제가 셀 수는 없고요. 예. 소개한 거는 예. 지금까지 2,248번 정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13년간 소개를 했고.
2: 아, 라면이 그렇게 많아요?
3: 지난해 말에 예. 책 집필 때문에 예. 한 달 동안 라면 소개를 못 했는데 예. 그동안에 출시된 국내 라면만 한 4, 50가지가 돼가지고.
2: 한 달 동안에요?
3: 아, 한 달 반 정도 동안
2: 한 달 정도?
3: 네. 그 정도로 1년으로 따지면 거의 200개, 300개의 라면이 출시가 되고요. 그만큼 또 사라집니다.
2: 그래요.
3: 왜냐면 신상이 나오고 나서 라면의 소비 기한이 6개월인데요. 네. 6개월 내에 못 팔리면 그 라면은 그냥 사라져요.
2: 파장돼요. 와, 이게 엄청난 경쟁 체제네.
3: 네.
2: 라면 평론가의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3: 이제 라면에 따라서 권장 물의 양이 다 달라요.
2: 뒤에 써 있는 거예요?
3: 네, 뒤에 써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농심 신라면은 네. 550ml. 550ml 그리고 네. 오뚜기 진라면, 삼양라면은 네. 500ml고요. 그리고 또 450ml짜리 라면도 있습니다.
2: 450.
3: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2: 맞아요.
3: 대충 끓이던 방식으로 하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끓이면 라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서 계량컵을 이용해서 저는 꼭 물의 양을 체크하고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권장 조리 시간도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 시간도 맞추고 그리고 화력도 좀 센 화력에서 그렇게 끓이면 라면의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써 있는 대로 철저하게 해라.
3: 네, 근데 철저하게 다들 안 하세요.
2: 안 하죠.
3: 생각보다.
2: 왜냐면 이 무한 경쟁 체제 라면 시장에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최고의 분들이 이게 만들 레시피니까.
3: 네, 그래서 네.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제가 끓여드리는 분들 이제 손님들 오면 끓여드리고 혹은 제가 또 애주가인데 네. 이제 술안주로 이제 모임 같은 데서 끓여드리면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어떻게 이렇게 비주얼이 완벽하냐고 하는데 그냥 딱 그대로 끓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 안 끓이니까 네. 라면이 맛있게 끓이질지가 않아서 그런 저한테 비결을 물어보긴 해요.
2: 한국인은 그렇다면 라면을 네. 얼마나 많이 먹고 지금 살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네. 좀 조사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3: 원래 이런 통계 같은 건 생각보다 공개되는 게 많지 않은데요. 네네네. 라면 관련해서는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세계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우쿠 그분이 설립한 단체인데요. 네. 거기서 매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라면이 소비되고 있고 나라별로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통계를 내요.
2: 네.
3: 거기서 한국이 2020년까지요. 정확히 2019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2020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1위를 했었습니다.
2: 예, 지금은 1위가 아닌가요?
3: 네, 그런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네. 베트남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가 됐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네.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베트남이 81개,
2: 네.
3: 연간 81개의 라면을 베트남 사람들이 먹고 있고 네. 한국은 연간 1인당 79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1등, 2등이거든요.
2: 네.
3: 근데
2: 여기 베트남은 인구가 많잖아.
3: 인구가 많죠. 네.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1등이 그래도 베트남이고요. 2등이 한국인데요. 베트남 라면들이 한국의 라면보다 양이 훨씬 적어요.
2: 아, 그래요?
3: 네. 우리나라 라면들, 아, 제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 동남아시아랑 해외 라면들은요. 네. 면의 양이 85g, 90g 이런 라면들이 많습니다.
4: 아, 그럼 그분들은 우리랑 좀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려면 더 끓이고 이래야 되는.
3: 근데 또 이것도 문화가 다른 게요. 네. 한국은요, 라면을, 그걸 이제 업계에서는 밀로서의 라면이라고 하거든요. 식사의 개념으로서의 라면. 네. 한국은 이게 주류인데요. 네. 해외는 스낵으로서의 라면의 개념입니다. 아,
4: 그래서 용량도 적구나.
3: 네, 간식으로. 아. 간식으로 먹거나 야식으로 먹거나 아침에 그냥 간단히 먹거나.
4: 어쨌든 뭐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다.
3: 네, 맞습니다.
4: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 라면의 태동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티어에 자리하고 있는 매운 라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인의 얼큰한 맛하면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신라면을 만든 농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농심을 만든 고 신춘호 회장이 원래 롯데 일가
3: 네,
4: 사람이거든요.
3: 예. 롯데 신격호 회장님, 네. 그분의 동생입니다.
4: 네. 예.
3: 그래서 원래 농심이 농심이 아니었고 롯데 공업이었습니다.
4: 네.
3: 그리고 농심의 최초 라면은 롯데 라면이었습니다.
4: 아, 롯데 라면.
3: 롯데 라면이 야. 최초의 라면입니다.
4: 네.
3: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요.
4: 네.
3: 그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4: 그래요? 그러면 이 신춘호, 고 신춘호 회장은 어쩌다 라면 사업을 네. 시작하게 됐는지.
3: 그 삼양 식품 라면이 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라면이 대중화가 되기 전에 신춘호 회장님은 일본에서 신격호 회장님을 도와서
4: 네.
3: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격호 회장님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4: 좋습니다.
3: 롯데 신격호 회장님은 울산 출신으로
4: 네.
3: 일본으로 넘어가서 식품 사업을 했는데
4: 네.
3: 껌, 그 초콜릿, 사탕 같은 걸로 네. 일본 시장에서 1위가 되는 걸 1위가 됩니다.
4: 예.
3: 뭐 아시겠지만 롯데 네. 롯데가
4: 유명하죠. 예.
3: 그걸 이제 롯데가의 동생들, 가족들이 다 가서 일본에서 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춘호 네. 동생이었고
4: 예.
3: 그분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인스턴트 라면을 보고
4: 네.
3: 이거 한국에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한테 아 이거 한번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4: 신격호 회장의 반응은?
3: 이미 삼양식품이 삼양라면을 만들고 있고
4: 그렇죠.
3: 한국에서 그런 걸 해봤자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요.
4: 아,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60, 70년대만 해도 삼양 라면의 그 벽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3: 네, 그리고 예. 또 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4: 네.
3: 그랬는데, 네. 신춘호 동생이 형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와서 롯데 공업이라고 회사를 세우고 라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4: 처음에 실적이 어땠나요?
3: 아, 롯데 공업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왜냐면 삼양식품도 3년간 적자에서 허덕였고 힘들었는데
4: 그렇죠.
3: 그렇게 해서 삼양식품은 히트를 쳐서 우리나라 국민라면이 됐는데요. 네. 롯데공업은 그 삼양라면의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 네.
3: 4년 동안 네. 적자에서 시달렸고요. 1970년에는
4: 네.
3: 삼양식품한테 거의 매각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까지 나왔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4: 4년 차에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어서는 그 매각 논의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3: 예. 그 상황에서 네. 신춘호 회장님은 매각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라면을 개발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면 개발에 어마어마한 몰두를 하고요.
4: 네.
3: 그 당시에 만들었던 라면이 롯데 짜장면.
4: 아, 롯데 짜장면이라는 게 있었어?
3: 1970년도에 롯데 짜장면이 출시가 됐고요.
4: 예, 예, 예.
3: 또 롯데 소고기 라면. 이 두 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4: 예, 예.
3: 이게 기존에 있었던 라면, 삼양라면과는 차별화된 걸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또 1971년도에
4: 네.
3: 좀 이제 라면은 아닌데 네. 스낵으로
4: 네.
3: 새우깡을 출시했는데 이게 또 히트가 됩니다.
4: 아, 새우깡까지 같이.
3: 그러니까 네. 스낵도 잘 되고 라면도 잘 되고 갑자기 이제 또 적자에서 벗어나서 삼양식품을 맹추격하는 상황이 발전하게 됩니다.
4: 이제 라면 시장에서 2위 기업으로 맹추격하는 판국인데
3: 네.
4: 그럼 언제 농심으로 독립한 건가요? 롯데공업이?
3: 그렇게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다 망할 때 롯데공업이 네. 똑같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 네.
3: 살아남아서 네. 점유율이 거의 30%, 40%까지 가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을 조금 불편했던 분이 있으셨대요.
4: 신격호 회장?
3: 아, 네.
4: 맞아요.
3: 형분이 왜 그러냐면
4: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3: 하지 말라고 했고 네. 롯데가 일본에서 처음에 사업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똑같이 제과 사업도 하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 따로 형 따로.
4: 원팀이 아니구나.
3: 원팀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부분에서는. 예. 그럼 원팀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형이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4: 그래요.
3: 그래서 결국은 롯데라는 이름을 빼고 예. 독립을 해서 예. 자신만의 브랜드로 라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4: 예.
3: 2005년 중반에 네. 출시된 라면이 바로 작년 출시되었던 이 농심라면입니다.
5: 예.
3: 이게 그 당시에 그 곽규식 구봉서 씨가 광고를 찍었는데요.
5: 네.
3: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5: 형님 먼저
3: 아우 먼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5: 아, 왜냐면 저희 이제 곽재식 작가라고 형풍곽씨 출신이기인데 네. 맨날 곽규식 선생님이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예.
3: 그때 이 라면이 예. 히트를 쳤는데요. 예. 그런데 이 그 광고도 그렇고 예. 이 카피가 당시 그 교과서에 있었던 의좋은 형제
5: 아,
3: 모티브로 한
5: 볕단 갖다 놓고
3: 네, 그 새벽에 볕단을 갖다 놓고 형이 동생을 아끼고 동생은 형을 아끼고 의존 형제를 바탕으로 그렇지, 해서 이 농심라면을 출시했는데 사실은 그 농심의 사명 배경에는 형이 어떻게 보면 동생을 좀
5: 아, 우애 정서가 깔려 있는 라면인데 네, 실상은 네, 약간의 맞다고
3: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라면을 출시했고 네. 1978년도에 네. 이 라면의 흥행을 바탕으로 롯데공업이 농심이 됩니다.
5: 아 그때 농심이 네. 78년에
3: 네.
5: 자 그렇습니다. 롯데 후광을 뒤로하고 과감한 도전을 한 농심인데요. 네. 대대적인 투자를 이제 감행한다고요?
3: 네.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네. 당시 전문가들이 라면 산업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내놨었어요. 그래서 1위였던 삼양식품은 라면이 아니라 스낵 유제품, 아이스크림, 뭐 관광산업, 축산산업 뭐 여러 가지 다 다각화를 해서 사업을 펼치는데
5: 네.
3: 농심은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와 반대로
5: 네.
3: 이 라면 산업은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품질을 높이면 우리나라 1위뿐만 아니라 세계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5: 라면 외길.
3: 라면 외길. 아, 스낵도 하긴 했는데요. 그 라면에 거의 집중 투자를
5: 라면에 합니다. 집중.
3: 라면과 예. 스낵. 그래서
5: 예.
3: 경기도 안성시에
5: 예.
3: 스프만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을 이제 세우게 돼요.
5: 스프 전문 공장.
3: 네, 안성 공장.
5: 예.
3: 그래서 거기서 출시한 라면이 예. 바로 안성탕입니다. 그 스프 전문 공장이 세워지고 나니까 네. 농심에서 만든 라면의 맛들이 월등하게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82년도에 네. 너구리 라면,
5: 네.
3: 1983년도 안성탕면,
5: 네.
3: 육개장 사발면, 1984년 짜파게티, 1986년 농심 신라면까지

0: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네. 공식 후원사로 라면을 공급하면서 그래요? 외신 기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아서 그렇죠. 올림픽 때는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 한국의 육개장 사발면이 미국의 햄버거와 견줄 정도다라는 기사가 미국 이런 언론 등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전 세계에 나간 거지. 네. 당시 농심에서 그럼 제일 인기 있었던 제품은 뭡니까?
0: 1983년도에 출시했던 안성탕면이 네. 1987년도에 네. 죄송합니다. 1986년도에 네. 그 삼양라면을 꺾고 1위 자리에 올랐고요.
1: 안성탕면.
0: 그렇게 4년간 1등을 했고요. 네. 1991년부터는 농심 신라면이 현재까지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금 1위를 하고
1: 현재까지도 1위는 네. 판매량으로
0: 매출액 기준.
1: 매출액 기준으로 신라면 1위군요.
0: 네. 그것도 압도적인 1위고요. 네. 한때는 우리나라 라면 시장 점유율의 25%를 신라면 단일 품목으로 그렇게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삼양그룹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우지파동 얘기를 저희가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당시 이제 우지파동 때문에 삼양이 타격을 입으면서 어부지리로 약간 농심이 네. 그때부터 1위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이게 역사 자료를 잘 보면요. 네. 그게 완전히 왜곡된 사실이에요. 1985년부터 농심이 1위 자리에 올랐고 삼양식품과 엎치락 뒤치락을 하긴 했지만 네. 80년대 후반 우지파동 직전쯤에 갔을 때는 농심이 거의 1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킨 상태였다.
1: 이미 우지파동 전부터 네. 농심이 확고한 1위였다?
0: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농심이 그런 걸 이제 어떤 음모론 같은 게 나온 게 사주했다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근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1: 예. 그럼 농심이 1위에 오른 진짜 이유들을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보세요? 형님?
0: 라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왜냐하면 대대. 이제 라면 산업이 더 이상 안 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홀로 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요. 80년대 후반 90년대에도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농심 라면 공장에 가면요. 네.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라면이 한 번에 라면이 어마어마한 라면들이 네. 모든 게 자동화가 돼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라면 하나를 500원, 1000원은 되는 이런 저렴한 가격에 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1: 우지파동 때 그 롯데공업 농심의 네. 전신 같은 경우는 팜유만 기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타격을 그나마 좀 덜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0: 네, 우리나라 라면 산업은요. 네. 1989년 11월에 발생했던 우지파동 이후로 모든 라면이 팜유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네. 우지 라면이 나오긴 했지만요. 네. 지금도 거의 그 라면 빼고는 모든 라면이 팜유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팜유 라면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네.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도입이 된 거예요.
1: 네. 어쨌든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고 네. 팜유는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네. 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팜유는요 너무 독특하게도 네. 식물성 기름인데 동물성 기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름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어요. 네. 우리 식용유, 뭐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보시면 액체잖아요. 그런데 네. 팜유는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는 성질을 가집니다. 약간 반고체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라면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네. 기름이 변질이 일어나면은 쩐네. 맛이 변합니다. 근데 그게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면요. 네. 그 쩐내가 훨씬 늦게 발생해요.
1: 그 면에서 나오니까.
0: 면에서 그게. 나는 네, 그 쩐내를 그렇죠. 발생이 네.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팜유는 동물성 기름을 대체할 수 있었고 콩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건 대체할 수 없었는데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네. 동물성 기름을 쓰면 그 동물성 기름의 냄새가 확 나거든요. 네. 돼지기름이나 소기름 같은 경우. 근데 네. 팜유는 그 향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스프를 넣어서 이 라면의 맛을 엄청 다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농심이 스프 전문 공장을 세우기 전에 모든 라면을 팜유로 만들기로 전격 결정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프에 어마어마한 맛을 넣어서 이 라면 시장을 갖다가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팜유로 라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 팜유의 그런 장점을 잘 그렇죠. 파악해서 전략을 짰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고기 베이스 라면에는 우지 라면이 좋지만 그 외의 라면에는 팜유 라면이 훨씬 그러네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 예, 이해가 됩니다. 신라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매운맛 라면의 대표 제품이죠. 일단, 점유율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까지도 신라면이 매출액 기준으로 1위다.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1위를 차지한 지. 신라면은 어떻게 개발된 라면입니까?
0: 일단, 이 신라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0: 1986년도 개발 당시에는요, 기존에 없었던 매운맛, 정말 차원이 다른 매운맛으로 한번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아보자라고 개발된 라면입니다. 지금은 너무 매운맛의 척도가 올라가서 신라면이 그렇게 불닭볶음면도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면들이 매콤함이 있긴 했지만 정말 맵다라고 느낄 정도의 라면은 없었다고 해요.
1: 그래요.
0: 안성탕면이 원래 조금 매콤하게 취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회장님께서 야 이거 매운맛을 전면에 내세운 라면을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국에 있는 고춧가루를 다 한번 찾아서 매운맛을 개발해봐라라고 지시를 내려요. 근데 고춧가루만으로는 그 매운맛, 최적의 매운맛을 잘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고춧가루는 이제 생산에 따라서 좀 맛이 변하기도 하고 좀 품질 관련해서 공급적인 부분도 어렵긴 했는데 국밥집에서 사용하는 다대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연구원들이.
1: 다대기에?
0: 네, 다대기, 이 양념, 다진 양념으로 매운맛을 내니까 맛이 감칠맛 있게 맛있게 만들어지면서도 균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고품질 스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맛있게 매운 스프를 개발하고 그걸 이제 매운 라면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라면으로 이렇게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라면 이름 지을 당시에 신춘 회장님이 완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1: 그래요?
0: 회사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다고요.
1: 왜요?
0: 이유가 이 농심 신라면의 매울 신자가 신춘 회장님의 신자랑 똑같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오해를 사겠다라는 이런 비판도
1: 회장님은 의도한 걸까요?
0: 회장님은 그게 아니라 매운맛을 직관적으로 소개한다면 이 매운 라면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신라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1: 그랬군요. 같은 또 신이니까.
0: 그렇게 출시한 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1: 그렇죠.
0: 1991년부터 한국 라면계의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 그러네요. 신라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해외에서
0: 맞습니다.
1: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나요?
0: 농심은 저는 마케팅 능력과 유통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신라면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요. 또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서 신라면을 먹는 게 관광 상품화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산으로 불린 백두산 정상에서도 팔고 있고
1: 그래요.
0: 또 지구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 여기 가도 신라면을 팔고 있고
1: 그러네.
0: 전 세계 곳곳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 판로를 다 개척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렴하게 팔리지만 해외에서는 프리미엄으로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세계 라면 시장 점유율도 조사를 해보신 것 같은데 신라면은 랭킹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0: 일단 그 세계 라면 협회에서 각 나라별 이런 순위 같은 건 발표를 하는데 회사별 순위 같은 건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게 일부 있긴 한데 2020년 기준으로 최신 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2020년 기준으로 1등은 중국의 캉스푸, 2등
1: 맞습니다.
0: 2등은 일본의 니신식품, 3등이 인도네시아의 인도푸드, 4등이 일본의 산요식품, 5등이 한국의 농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근데 그 이후로도 한 5, 6년 정도 상승세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조사를 하면요. 삼양식품과 농심이 훨씬 약진을 한 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 세계의 수입 라면의 점유율을 다 조사를 해보면 최근 한 3년 사이에 1등이었던 라면, 일본 라면이 1등이었던 게 다 한국 라면으로 바뀐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수입라면 1등은 한국이고요. 일본에서도 수입라면 1등은 한국, 중국에서도 수입라면 1등 한국, 전 세계에서 수입라면의 대부분을 한국라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농심과 삼양도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브랜드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이 라면의 매운맛, 얼큰한 맛에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운맛 신라면을 이렇게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해외시장에.
0: 일단 그 신춘호 회장님께서 신라면을 수출할 때 이 매운맛, 한국인의 매운맛, 신라면의 매운맛을 순화시키지 않고 이대로 한국인의 맛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맛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라면들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느끼함이 있는데 이게 매운맛과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게 해외 소비자들한테도 점점 알려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1: 아하.
0: 일본처럼 매운 걸 즐기지 않는 나라에서도 네. 농심 신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네.
0: 동남아시아는 매운맛을 즐겨서 네. 한국의 라면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1: 네. 기름에 튀긴 면과 또 매운맛의 네.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신라면이나 또 이제 지난 시간 불닭볶음면 같은 네. 게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좋습니다. 다른 라면들도 짧게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팔도의 제품인데 하얀 국물 라면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꼬꼬면도 네. 이제 궁금한데 이건 이제 예능에서 이경규 씨가 개발한 거 아니었나요?
0: 네. 네. 아 이제 그 농심이 아니라 팔도 이야기로 한번 네. 넘어가 보자면
1: 예.
0: 팔도는 원래 팔도가 아니었어요. 농심이 농심이 아닌 것처럼 팔도는 팔도가 아니라
1: 팔도 뭐였나요?
0: 원래는 한국 야쿠르트
1: 아.
0: 야쿠르트 회사가 라면을 만들던 거였습니다.
1: 지금은 팔도랑 별도잖아요.
0: 네, 팔도랑 별 지금 분사가 돼서
1: 어, 그쵸.
0: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로 팔도가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몰랐네.
0: 한국 야쿠르트 그룹입니다.
1: 아.
0: 그래서 꼬꼬면은 원래 한국 야쿠르트 꼬꼬면이었습니다.
1: 좀 이상하다.
0: 그런데 예. 그 당시에 라면 업계 4위였던 한국 야쿠르트가
1: 예.
0: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모 방송 그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예. 라면 요리 대회를 하는데 이경규 씨의 꼬꼬면이 이거 상품화시키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빠르게 접근해서
1: 네.
0: 이 전속으로 개발하는 걸 따냅니다.
1: 당시 1위 농심을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0: 네, 그런데 이게 출시되기 전부터 네. 이경규 씨가 개발했다는 라면이라는 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홍보가 되면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도 광고한 효과가 됐고.
1: 안 먹어보면 약간 네. 얘기를 못하는 수준.
0: 네, 그러니까 예.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폭발이 네. 되니까 처음으로 사전 예약 판매를 했는데 어. 3시간 만에 모든 물량이 다 완판이 됐고요.
1: 어.
0: 출시되자마자 마트에서 품절 사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야.
0: 그런데
1: 네.
0: 라면 업계 4위였던 한국 야쿠르트는
1: 네.
0: 라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당시에 농심 신라면만큼 수준도 안 됐었어요. 4위니까.
1: 생산 역량이.
0: 네, 왜냐하면 어. 농심 신라면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4위, 5위 이런 업체들은 힘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팔도 꼬꼬면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데
1: 네.
0: 생산을 못합니다.
1: 아 수요는 엄청 네. 많은데
0: 막 새벽 돌리고 주말에도 돌리고 모든 걸 풀가동해도 꼬꼬면이 인기가 좋은데 그걸 따라가질 못해요.
1: 네.
0: 그래서 꼬꼬면이 네. 농심 신라면 거의 턱 밑까지 왔는데
1: 네.
0: 만약에 거기서 생산 능력이 만약에 높았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거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1: 네.
0: 그 라면 사업부를 팔도로 분사를 하고 나주에다가 새로운 라면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팔도에서 꼬꼬면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꼬꼬면이 인기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 꼬꼬면 요새도 네. 다행히 출시는 되고
0: 지금도 판매가 되긴
1: 네.
0: 하는데요.
1: 네.
0: 사람들이 그 이경규 씨가 만든 라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니까
1: 네.
0: 다시 빨간 국물 라면이었던 농심 신라면이라든지 안성탕면 뭐 기존에 있었던 라면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팔도가 좀 한동안 조금 어려웠긴 저는, 했었습니다.
1: 저는 거기 비빔면도 좋아하고
0: 네.
1: 흠새라면도 거기 거죠. 팔도도 맛있죠.
0: 네.
1: 자, 재밌게 2주에 걸쳐서 라면 얘기 네.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 듣기 전에
0: 저는 또 다음 책은
1: 네.
0: 라면에 있는 식품학과 과학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간을 하는데요.
1: 네.
0: 라면이라는 음식은 정말 하나에 천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류의 어마어마한 공을 저는 가진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예.
0: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서 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1: 네.
0: 좀 그런 오해받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지금 또 책을 집필을 했고 이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1: 책 제목이 나왔나요?
0: 지금 제목까지 확정은 안 되는데 라면의 상식과 과학이라고 일단은 가제로 지어놨습니다.
1: 라면의 역사와 함께. 제 생각에 요새 무인 라면 판매 좀 많잖아요.
0: 네.
1: 필수 비치 책.
0: 네.
1: 거기 놓고 네. 읽으면서 라면 먹으면 맛있죠.
0: 고맙습니다.
1: 라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항상 조연 약간 대접을 네. 받았던 것 같은데 주연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라면 평론가 지영준 평론가님과 세계인이 사랑하게 된 K라면의 위상 두 주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5: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6: 네가 가라 하와이.
5: 장동건 배우를 잇는 곽경택 감독의 뉴 페르소나 썬킴 역사 스피틀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알로하.
7: 알로하. 방금
5: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랑 저 하와이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섬 하와이. 한때는 원주민들의 섬이자 독립된 왕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가 어쩌다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것인지 하와이의 역사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는 미국 땅이 전에 원래 어떤 뭐 나라였나요?
7: 뭐 하와이 왕국이었죠. 독립왕국이요. 류큐 왕국, 지금의 오키나와와 똑같이요. 네. 하와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미국에 있었다만 하더라도 결혼식 축가 넘버원은 뭐였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그 하와이안 웨딩송이었어요.
5: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7: 고아우아 러컬러의 이보 This is the moment I've waited for. 하와이 맞지? 술주정 아니에요.
5: 예, 예, 예. 방언 터지신 줄 알았어요.
7: 아, 굉장히 그 감미로운 노래예요. 엘비스 프레스. 아,
5: 명곡이죠.
7: 하와이안 웨딩송.
5: 예, 예, 예. 아. 이제 하와이 원주민 사회가 부족 단위로 워낙 이제 섬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섬끼리 교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독자적인 부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죠?
7: 섬과 섬 사이가 꽤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섬 자체, 그러니까 지금도 하와이 통합, 지금 전체 주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합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5: 네.
7: 뭐 마우이섬, 하와이섬. 하와이섬은 놀랍게도 맨 밑에는 제일 큰 섬이거든요.
5: 네.
7: 그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5: 네, 네.
7: 지금 우리가 호놀룰루 니가 가라 와이키키는 오하우섬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섬 저기에 있고 각자 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부족이 있었고 네. 나름 부족장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5: 네. 카프라는 신성한 법도 가졌고요. 신분 제도에 따라 고유한 종교, 문화, 또 엄격한 사회 체계도 구성할 정도의 커뮤니티가 됐는데요. 이렇게 뭐 각각의 부족들이 나름의 질서를 갖고 살던 예, 평화로운 뭐 제도였는데 이 섬을 뒤흔든 게 미국이기 전에 또국, 또 영국이 여기서 나타나.
7: 제발 프리미어리그 보지 말고 비틀즈 듣지 말라니까요.
5: 아, 들을 거예요.
7: 아, 그러세요, 네.
5: 영국이 여기 또 껴요?
7: 예. 네. 제임스 푹 선장.
5: 오, 오 제임스 푹이요. 호주, 호주.
7: 오, 예, 네, 그쵸. 호주 뉴질랜드요.
5: 네, 그쵸, 그쵸.
7: 이름 자체가 요리사예요.
5: 그렇죠.
7: 제임스 네. 쿡이요. 제임스 쿡 선장이, 아유, 이 양반은 뭐 호주 뉴질랜드를 거의 안방같이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5: 네.
7: 그냥 태평양이 자기 안방이었어요.
5: 그렇겠네, 진짜.
7: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는 타이티 제도를 찍은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링 해협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때였어요.
1: 네.
7: 가다가 어 선장님 왜 저기 못 보던 섬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뭔데? 망원경 갖고 와봐. 오 와우 so big.
1: 네 정말 크다. 정말 이런 크다. 뜻이죠. 예.
7: 도착합니다.
1: 네.
7: 그러니까 하와이 공식적으로는 네. 뭐 스페인은 또 다르다 우리가 먼저 갔다는 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하와이 제도에 발을 디딘 사람은 영국 탐험가 제임스
1: 쿡이에요.
7: 1778년도였습니다.
1: 네. 근데 하와이를 처음에 샌드위치 제도라고 불렀다네요.
7: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영국의 그 해군 총독 겸 해군의 지원관이 그 존 몬테규라는 그 백작이었거든요.
1: 네.
7: 존 몬테규 백작이 누구냐면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 인물이에요.
1: 그 샌드위치 유래됐다는 그 사람인가요?
7: 맞습니다.
1: 오.
7: 제임스 쿡도
1: 네.
7: 내가 이 섬을 발견한 거는 뭐 나를 후원해준 존 몬테규 백작 덕분이다.
1: 오.
7: 그 이 이름을 네. 그 사람의 호칭인 샌드위치 제도라고 하자.
1: 오.
7: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샌드위치 제도가 돼요.
1: 아 그렇구나.
7: 근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1: 재앙의 시작이었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7: 하와이 원주민은 청정 구역에 살고 있었어요.
1: 그렇죠.
7: 모든 질병이 없었습니다.
1: 그렇죠.
7: 첫 번째 질병은 뭐였냐면 매독이었어요.
1: 아, 그 예.
7: 선원들과 이제 성 접촉이 해가지고
1: 아메리카랑 똑같구나.
7: 아, 똑같죠.
1: 예, 예.
7: 그 매독이 이제 그 하와이의 원주민에게 퍼집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이런 식으로요. 아, 두 번째가 뭐였냐면 결핵이었어요.
1: 결핵까지.
7: 결핵까지. 어. 왜 그러냐면 결핵은 공기를 타고 퍼지잖아요.
1: 네.
7: 근데 하와이 인사법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우리가 잡지사에 했을걸요? 코를 이렇게 손으로 댄 다음에 서로 숨을 나누는 거예요.
1: 어, 저 우리 인사법 특집 때 했었죠.
7: 네. 네. 서로 숨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1: 아.
7: 서로 코를 이렇게 대고 인사하는 게 네. 하와이 인사법이거든요.
1: 네.
7: 결핵 바로
1: 옮깁니다. 그렇지. 아, 옮기기 딱 좋네요.
7: 그렇죠.
1: 예,
7: 예, 예. 그래서 이 하와이 원주민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하얀 인간들 이 도착한 이후부터 우리 친구, 일가 친척들이 코가 문드러져 죽고 뭐 이상한 질병에 걸려 죽는다.
1: 심지어 더 슬픈 건 처음에는 그 백인들이 신인 줄 알았대요. 워낙
7: 신인 줄
1: 다르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인 줄 알았다고.
7: 그 제임스 쿡의 전략이 뭐였냐면
1: 네.
7: 수많은 이 태평양의 섬들을 돌면서 자기들 덩치가 크잖아요.
1: 네.
7: 그리고 이중 카누가 아니라 엄청 큰 범선을 끌고 가잖아요.
1: 그렇죠. 네.
7: 나는 관대하다. 나는 신이다.
1: 세계관이 너무
7: 그. 야, 예. 머스켓 총 한번 발사해라. 탕! 우와! 신이다라고 뻥카를 날렸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영국에서 먼저 쿡이.
7: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그게
1: 아,
7: 먼저
1: 우리가 신이다.
7: 뻥카를 날렸는데 믿었는데
1: 예.
7: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병 퍼뜨리고.
7: 아니, 저 신들이. 예.
1: 막 여인들이 유린하고.
7: 네, 예. 온 이후로 뭐 유린당하고 병이 퍼지고 신이 아닌가 보.
1: 그렇죠. 예.
7: 이러면서 약간 그 알력 다툼이 분쟁이 시작이 돼요.
1: 네.
7: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분쟁 과정에서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에서 죽습니다.
1: 아, 쿡이 하와이에서 죽는군요.
7: 예. 죽은 피살된 계기는 이거였어요.
1: 예.
7: 제임스 쿡 선장이 나 신 간다 라고 하면서 범선을 출발시켰는데
1: 네.
7: 가다가 고장이 나요.
1: 범선이?
7: 배가 부러져. 수리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7: 야, 리턴, 유턴. 배가
1: 네.
7: 다시 하와이로 갔는데
1: 네.
7: 신의 배가 고장나?
1: 아, 이상하지.
7: 이상하지.
1: 어, 이상하지.
7: 야, 신의 배가 왜 카센터에 오냐?
1: 그렇죠.
7: 야, 왜 그래? 엔진 오일 떨어졌냐?
1: 그냥 갔어야 돼.
7: 그러면서.
1: 유턴을 하면 어떡해.
7: 그렇죠.
1: 예.
7: 분쟁이 일어나면서 1779년, 1년 후에
1: 아.
7: 제임스 쿡 선장이 피살당합니다.
1: 아, 그렇구나. 쿡이 피살당한 이후에도 유럽에서는, 유럽의 탐험가나 무역선이 하와이를 계속 찾아오는데 하와이 사람들한테 총이 들어간 게 또 화근이 됐다던데요.
7: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이는 아직까지 통합 왕국이 아니에요.
1: 네.
7: 여러 섬에 이제 각각 부족장들이 뭐 이끄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1: 네.
7: 그 중에 카 메하 메하.
1: 카 메하 메하.
7: 이 양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
1: 네.
7: 메하 메하 1세.
1: 네.
7: 처음으로 하와이 통합 왕국을 만든 인물이거든요.
1: 아, 통합 왕국에. 어, 예.
7: 어쨌든 이 카 메하 메하.
1: 저거 이제 영국에서 들어온 총으로 이제 독립을 그 통합을 시킨 거예요, 저거.
7: 그렇죠. 카 메하 메하가 얼마나 위대하다기보다 유명한 인물이냐면
1: 네.
7: 드래곤볼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7: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뭐 이 파워볼 쓸 때 그 외침이 뭐예요?
1: 에너지파.
7: 에너지 파워.
1: 네.
7: 죠.
1: 네.
7: 근데 일본 원판을 보시면요.
1: 네.
7: 일본 원판의 손오공이 카 메하 메하.
1: 어?
7: 이래요.
1: 그 카 메하 메하라고?
7: 맞아 맞아.
1: 왜요?
7: 카메하메하예요.
1: 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름을?
7: 네. 오. 하와이 전진.
1: 그래.
7: 하와이 그거, 통합 왕국.
1: 어, 그랬던 것 같아요.
7: 하와이에 일본인들 많이 살잖아요.
1: 아, 맞, 그렇죠.
7: 무수비 막 먹고 이렇게.
1: 그렇죠. 네. 아, 카메하메하네.
7: 원래 우리의 더빙 편에서는 에너지 파워지만, 어어. 원래 일본 원판은 카메하메하! 이 카메하메하.
1: 야,
7: 이 카메하메하가 여기서 우리가 영국과 척지면 안 된다. 네. 영국의 선진 기술을 받들이자 하면서 뭘 받들이냐면 머스켓 총을 받들여요. 우리가 뭐 갖고 다 가져가죠, 영국인들. 대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머스켓 소총과 네. 대포를 달라. 그래서 영국인들이 줍니다.
1: 네.
7: 그래서 카메하메하가 이 영국제 무기를 가지고 통합 전쟁을 벌여요.
1: 아, 일종의 뭐 내전이라고 해도 되나? 뭐 분쟁
7: 그,
1: 분쟁.
7: 그때까지만 예. 하더라도 내전이라기보다는 아, 그렇죠. 뭐
1: 별도니까. 예.
7: 뭐 춘추 전국시대 같이
1: 그렇죠, 그렇죠.
7: 분열돼 있던 부족들을 통합을 한 거죠.
1: 네, 네.
7: 그래가지고 1795년에 일단 하와이 왕국을 만든 다음에 1810년에 최초로 하와이 모든 섬들을 다 통합해서 통합 하와이 왕국을 카메하메하 1세가 만듭니다.
1: 네.
7: 1810년.
1: 네. 그래도 이 카메하메하 1세가 통일 왕국을 세운 후에는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의 길을 잘 펼치면서 독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서 좀 성공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선생님 그럼 미국은 지금 언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 네.
7: 카메하메하 1세가 그 나름 외교력도 좋았어요. 하와이 왕국을 세운 다음에 국기에 유니언잭을 넣어버려요.
1: 어.
7: 영국 국기를요. 어. 왜냐? 우린 영국과
1: 친하다, 친하다.
7: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제 여기 처음에 터를 잡았는데 이제 미국도 슬슬 파워를 키우고 있던 때였잖아요.
1: 독립한
7: 후에 하와이에 선교하러 가자 하면서 보스톤에서 선교사들이 출발합니다.
1: 예.
7: 그래서 도착을 해요.
1: 네.
7: 도착을 하면서 그 하와이 왕국의 왕족들에게 접근을 해요. 아직까지 신생 왕국이다 보니까 파워 알력 싸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밀리는 쪽에 접근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기독교를 받아주면, 우리 선교를 받아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1: 어...
7: 라면서 왕족들, 특히 왕비가 네. 개종을 해요.
1: 왕비가 개종을 해요?
7: 정치적인 어... 목적이었었죠.
1: 예, 예, 예.
7: 개종을 하죠.
1: 네.
7: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슬슬 선교사들의 파워가 세져요. 그 하와이 왕국에서요.
1: 그렇죠.
7: 미국 선교사들이.
1: 그렇죠.
7: 이러면서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줘요.
1: 아, 선교사들이 해달라는,
7: 해달라는 거. 제일 먼저 해달라는 것이 이거 금지해달라.
1: 뭐요?
7: 훌라.
1: 훌라? 훌라춤? 어, 이거 왜 금지해 이거?
7: 아무리 봐도 예배드리는데 왜 춤추냐.
1: 어, 이거 지금도 보면 너무 좋은데. 예. 이러면서 뭐 이거 방송 계속해도 돼요 저는.
7: 반죽을 하냐?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교도들이 추는 춤 같다. 이거 금지하라고.
1: 아니 고유한 문화를.
7: 아 이거 하와이는 문자가 없었거든요. 차, 아, 카메하메하 이후에 네. 알파벳을 이용한 하와이 문자까지 만들어져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동작, 바디랭귀지가.
1: 아, 그 뜻이야 심지어.
7: 이 훌라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도예요.
1: 아 그래.
7: 태평양의 파도.
1: 이 바람이 몰아치.
7: 훌라 훌라 훌라 훌라.
1: 훌라춤을 춘다 탬버린이잖아요, 그거는.
7: 예. 이거는 예, 예, 예. 파도고,
1: 네.
7: 이거는 산과 화산.
1: 와.
7: 여기다가 산과 화산.
1: 야.
7: 그런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마음.
1: 아, 이거 멋진 진짜 언어의
7: 그렇죠.
1: 수단이네.
7: 이렇게 파.
1: 네. 확실한 거죠?
7: 확실해요, 진짜. 예, 예, 예. 자연을 상징해, 예. 이걸요.
1: 하와이에서 댓글 달립니다. 이게, 아, 예. 이게 왜 마음이냐고.
7: 이거 봐라, 예. 하와이, 그럼.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예. 선교사들이, 이거 네. 아무리 봐도 이교들의 이상한 춤 같다. 아, 금지시켜달라. 네. 바로 금지시켜줘요.
1: 문화 말살이에요.
7: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복구가 되거든요.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국이 사탕수수를 탐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7: 어, 그렇죠. 사탕수수가 이제 재배가 돼요.
1: 네.
7: 당신 사탕수수는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그 카리브에서 많이 재배가 됐고
1: 네.
7: 미국 땅 안에서는 남부에서 많이 재배가 됐었거든요. 남부가에서 많이 재배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북 전쟁 터지면서 북부에 이제 사탕수수를 납품할 회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남부에서 야, 너 한번 설탕업 살아 네. 이 자식들아. 된 거예요. 네.
1: 대안을 찾아야죠.
7: 대안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하와이에다가 우리 사탕수수 심어가지고 그러면은. 아, 그쪽에서 우리가 수입해보자.
1: 네.
7: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가 이제 거기서 심어지고 플랜테이션 농장이 시작이 돼요.
1: 그럼 땅도 그 외국인들한테 넘어가나?
7: 이게 네. 토지 소유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겠죠.
1: 그렇지. 평화롭던.
7: 평화롭던.
1: 혼잡하지도 사회. 않고.
7: 카, 메하, 메하 왕조에서 어떤 걸 추진하냐면, 우리도 서구화를 하자. 그래서 1840년에 최초의 하와이 성문 헌법도 만들고, 우리도 이제 야만 국가가 아니라, 우리도 문명 국가다. 그리고 토지 제도를 만들자.
1: 네.
7: 해서, 자, 백성 여러분들, 요 땅은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네. 신고하라고.
1: 네.
7: 근데, 야, 토지 신고가 뭐야? 이 땅, 내 땅이야? 같이 쓴 건데? 에이, 몰라. 신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자, 하와이 주민 여러분, 몇 월 며칠까지 신고 안 하면 우리 왕국이 접수합니다.
1: 아,
7: 뭐, 보라해.
1: 모르는 거지.
7: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분할됐던 영토들도 싹 다 왕족이 가져갔는데, 왕실이. 네,
1: 왕족이. 예.
7: 근데 지금 막 서구화를 한다고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1: 아.
7: 미국에게.
1: 네.
7: 그랬더니, 저기, 갚을 돈 없고, 땅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참.
7: 그래가지고 미국 사탕수수 농장주들에게 땅을 그냥 줘버립니다.
1: 아.
7: 여기서부터 큰일이 벌어져요.
1: 네.
7: 지금까지는 사탕수수 농장주였는데 미국인들이
1: 네, 네.
7: 지금부터는 지주가 된 거예요.
1: 지주가 된 거지. 그렇지.
7: 발언권이 세죠.
1: 확 달라지죠.
7: 확 달라져요.
1: 네.
7: 자, 근데 문제 여기 또 우리나라 역사와 약간 걸쳐지는데 네. 박광희 작가님 I'm sorry.
1: 이미 몇 번 하셨어요.
7: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I'm sorry 취소.
1: 네. 우리나라에서 이주를 하죠. 하와이로.
7: 사탕수수 이 플랜테이션이 굉장히 노동력이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잎이 날카롭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다 두꺼운 옷을 입고 따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하와이에서 이 사탕수수 농장을 처음엔 누가 했냐면 노동력을 원주민들이 제공했는데
1: 네.
7: 매독, 결핵
1: 그렇지.
7: 이런 병 때문에 다 죽어나가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란 거예요.
1: 그렇죠.
7: 그럼 누가 이걸 짓냐? 이때부터 처음에 일본과 중국 쿨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1: 그렇죠.
7: 된 거죠.
1: 예. 그 와중에 뭐 독립운동 자금도 만들고.
7: 그렇죠.
1: 그렇죠. 예.
7: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탕수수 하와 이민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7: 자, 일단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을 합니다. 미국 출신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하와이 왕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외국이에요.
1: 그렇죠. 예.
7: 관세를 내야 돼요.
1: 네.
7: 근데 미국에 와 있는 그냥 미국인들이 봤을 땐 관세를 내가 왜 내야 돼?
1: 아.
7: 나는 하와이에 있는 아빠가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수출하는데 아들아, 관세 내야 되는데 아빠 관세를 왜 내? 여기 외국이야.
1: 아.
7: 관세 안 내면 안 돼? 이런 과정에서 아, 야, 야, 생각 좀 해보자. 관세란 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내는 건데
1: 예.
7: 그럼 하와이를 미국이 인수해버리면
1: 아,
7: 관세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1: 여기서 그렇게 되는구나. 예.
7: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 예.
7: 이미 하와이의 정계를 다 거의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미국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1: 네.
7: 압력을 가합니다.
1: 어.
7: 저 말할 때 미국과 합병합시다. 이런 식으로.
1: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고 그 와중에 진주만에 대한 독점 사용권까지 이제 허용하게 된다고.
7: 칼라카우아 왕이란 왕이 등장을 해요.
1: 네.
7: 칼라카우아 왕이 어떻게 보면 하와이를 실질적으로 망국으로 몰아넣은 그런 국왕이에요. 칼라카우아. 자기는 대하와이 왕국의 국왕이고 싶었어요.
1: 네.
7: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왕국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다. 세계 여행 가자.
1: 세계 여행 가요?
7: 쫙 다 돌아보고 와요.
1: 야.
7: 야, 가보니까 베르사유 궁도 있고 버킹엄 궁도 있는데 왜 여기는 방이 그런 궁이 없냐?
1: 아, 그거 따라하자고?
7: 따라하자. 아유. 야, 없는 재산에
1: 아, 그렇지.
7: 사탕수수 미국인들에게 팔았잖아.
1: 그
7: 돈 가지고 궁궐 지어 해서
1: 아.
7: 지은 것이 아까 봤던 그 허려
1: 아, 하얀색 암군이네 암군.
7: 암군이죠.
1: 네.
7: 그런 과정에서
1: 네.
7: 야, 그럼 우리가 미국과의 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 네.
7: 저쪽에서 관세 철폐를 원하는 게니까 좋다. 관세 철폐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미국도 슬슬 이제 태평양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1: 그렇지.
7: 때였어요.
1: 예예예. 예, 예.
7: 그러면 지금 호놀룰루 오하우 섬에 있는
1: 네.
7: 진주만이라는 정말 아. 천혜의 만이 있는데
1: 네.
7: 여기에 미 해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1941년도 진주만 포격까지 이어지죠.
1: 그러네, 그러네. 예. 계속 이제 미국 쪽에 편입시키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또 기억해야 될 하와이에 여왕이 있는데 릴리오 칼라니 여왕.
7: 예. 릴리오 칼라니는 끝 네. 마지막 여왕이에요.
1: 네. 하와이 마지막 여왕.
7: 마지막 왕.
1: 마지막 왕.
7: 하와이 왕국은 거의 80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1: 네.
7: 아까 카메아메아 1세가 첫 번째 왕이고 네. 릴리 오우 칼라니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1: 그 암군이었던 칼라카우아의 여동생인가 보네요.
7: 여동생이었습니다.
1: 예예 예, 예, 예.
7: 그 이전에 이제 그 총칼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1877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1: 네.
7: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칼라카우아 왕에게 이보셔 입헌 군주제 합시다. 왕이 너무 입김이 세. 해서 총칼로 헌법을 바꿔버려요.
1: 미국이?
7: 미국이요. 하와이안 리그라고요.
1: 예.
7: 하와이 들어와 있던 미국인들 지주와 기득권층이 아. 총칼로 칼라카우아 왕.
1: 아, 이미 선 넘었구나. 그
7: 덮박을 해가지고 입헌 군주제 합시다. 국왕 힘 빼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킵시다. 아. 근데 의회는 이미 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1: 네.
7: 그걸 총칼 헌법이라고요.
1: 네.
7: 그리고 이 칼라카우아가 죽은 다음에 여동생인 릴리 우오 칼라니가 마지막 왕이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1: 네.
7: 그래, 너희 미국이 거의 실권에 장악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
1: 뭐 카드가 있나요?
7: 있죠.
1: 네.
7: 미국인들이 다 가져갔던 사탕수수들 등 그다음에 땅들 다 국유화.
1: 오, 오. 그렇게?
7: 국유화해.
1: 네.
7: 다 야야. 뺏어. 원래 우리 땅이야.
1: 네. 어? 이미 미국인들이 지주처럼 된 상황인데도.
7: 그렇죠. 네가 가라는 로스앤젤레스 다시.
1: 그렇죠. 예.
7: 다시 땅을 국유화해버려요.
1: 예예예. 예, 예.
7: 그럼 여기 미국인들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LA를 갈게요.
1: 라고 할 리가 없죠.
7: 할 네, 리가 할 없죠. 없죠. 그럴 리가.
1: 아, 이런 크게 터질 것 같은데. 예.
7: 그래서 1893년에
1: 예.
7: 아, 이 하와이안 리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와이를 통치하고 있던 미국인들이 이것들 뭐? 국유화? 야야야야. 지금 마침 호놀루루 항에
1: 네.
7: USS 보스턴 함이라는 미국 군함이 정박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100명이 넘는 미 해병대가 승선하고 있었거든요.
1: 네.
7: 내려. 해가지고 미 해병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릴리 오우 칼란이 여왕을 끌어내리고
1: 뭐 저항도 못했나 보네요.
7: 저항은 했지만 다 해병대인데요.
1: 그렇죠. 지금. 그렇죠.
7: 릴리 오우 칼라니는 강제 퇴위를 당하고 백인들로 구성된 임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하와이 아.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1893년에
1: 네.
7: 하와이 왕국이 문을 닫아요.
1: 하와이 왕국의 종식입니다.
7: 그래서 하와이 왕국은 1810년에 문을 연 다음에
1: 네.
7: 1893년에 미국인들에 의해서 셧다운, 문을 닫게 됩니다.
1: 아, 1893년에? 근데 50번째 주된 건 또 한참 뒤 아니에요?
7: 그래서 네. 하와이안 리그 백인들은 잘 됐다. 야야 그럼 우리 합병이다. 야 워싱턴에 전화해. 아 전화 없지. 비둘기 날려.
1: 비둘기야.
7: 통한다니까 비둘기 날려. 당신 이제 그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1: 아 클리블랜드. 예.
7: 아 하와이 이거 우리 백인들이 미국인들이 여기 공항 만들었으니까 바로 합병합시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노 해요.
1: 어 왜 그랬을까요?
7: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어요. 이 분은 어떤 양반이냐면
1: 네.
7: 미국 건국을 왜 했는데 왕국 싫어서 건국했는데 유럽에서 왕, 황제 이런 걸 싫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대통령과 의회를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저 왕국이라고 했냐? 그거를 동등한 선상에서 주로 받아들인다고?
1: 아.
7: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 그게 원칙이 안 맞다고?
7: 그리고 거기 주민들 보니까 뭐 폴리네시안과 지금 보니까 무슨 쿨리로 와 있는 중국인, 일본인도 많은데 그거를 캘리포니아 등등등과 똑똑같은 주로 만들어? 안 돼! 하면서 뭐 하냐면 지금 그 이미 성조기가 개항이 됐었거든요.
1: 예, 예, 예.
7: 내리고 다시 하와이 국기 올리라고. 아. 그리고 쫓겨난 그 릴리오 칼라니 여왕 복귀시키라고.
1: 아, 그렇게까지 해요? 오.
7: 그렇다고 해서 하와이안 리그들이 들었냐? 야, 웃기지 말라고 해. 야야 클리블랜드 저 대통령 국왕 아니니까 임기 몇 년이냐?
1: 그렇죠.
7: 4년이지?
1: 멀어서 확인할 수도 없어.
7: 그러니까. 네. 4년 금방 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고1 때 끝나. 4년.
1: 그런 얘기 실제로 했을 수도 있죠.
7: 했죠.
1: 예, 했을 수도 있죠. 예.
7: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마이너스 4년 만에 내려와요.
1: 네네네.
7: 그런 다음에 이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 네.
7: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정말로 제국주의자였어요.
1: 어...
7: 하와이 통합? 병합?
1: 찬성. 어.
7: 콜!
1: 콜!
7: 해서 1900년, 1900년에 준주로 합병을 합니다.
1: 준주로?
7: 주가 아니에요. 네. 준주가 뭐냐면 영어로 테레토리라고 하는데 네. 지금도 미국에 준주가 있어요.
1: 어디죠?
7: 푸에르토리코.
1: 아, 푸에르토리코 같은.
7: 푸에르토리코.
1: 그렇죠, 그렇죠.
7: 그 다음에 괌.
1: 그 괌.
7: 여기는 일단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은 주긴 주지만 투표권도 없고 그 의회가 있긴 있지만 그 여기 그 현지의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갈 자격은 안 돼요.
1: 네.
7: 약간 2등 시민 취급을 받거든요. 그 당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하와이를 정식 주로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다.
1: 안 돼 있다. 예.
7: 보니까 열등하고 네. 같은 민족도 아니고 또 뭐 아시아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테레토리 준주로 받아준다.
1: 그럼 주가 된 건 언제죠?
7: 예. 자기들 마음이에요, 진짜.
1: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정치적이고 약간 인종적으로도 선을 딱 긋는 느낌이고.
7: 예. 그렇죠. 예. 그리고 1941년도에 시작된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하와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죠.
1: 예.
7: 그리고 여기서 일본과 중국과 태평양 건너의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 소떡을 먹을 수 있는 아. 휴게소가 필요.
1: 중간 기지. 예, 그렇죠.
7: 그 기지로서. 소떡 기지로 하와이가 딱이죠.
1: 무수비를 먹었겠죠.
7: 무수비를 예, 먹었죠. 예. 아유. 무수비도 우리가 했었나요?
1: 아, 완전 초창기 했던 것 같은데.
7: 완전 초창기. 예.
1: 나중에 한번 또 해주세요.
7: 알겠습니다. 예, 예. 잊을만 하면 한번.
1: 예, 예, 예.
7: 이러면 이 프로그램 한 20년 간다니까요. 네,
1: 건강하시고요. 그래?
7: 건강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네. 1959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때 처음으로 스테이트.
1: 아, 1959년이 되어서야
7: 정식 주로 진짜 미국이 됐는데
1: 네.
7: 결론은 이거예요.
1: 네.
7: 한 번도 하와이인들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없어요.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1: 네.
7: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는 영국은 완전히 잊혀졌고
1: 네.
7: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관세 안 내겠다고 함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하와이의 강제 합병.
1: 강제 합병이죠.
7: 합병의 역사였죠.
1: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미국 정부에서 강제 합병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 일이 혹시 있을까요?
7: 나는 빌 클린턴이에요. 왜요?
1: 아, 너무 소름 돋았어요.
7: 그렇죠. 맨날 힐러리 클린턴한테 아, 미안합니다, 여보.
1: 최근에 또 뭐 터졌던데, 그분.
7: 예. 아, 그 터졌죠. 예. 그 사진 나왔던 것 같아요. 합병이, 합성. 나 아니야, 나. 네.
1: 빌 클린턴이 사과를 하나요?
7: 그러니까, 아까 그 연도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1893년이 하와이가 망한 날이에요.
1: 그렇죠.
7: 우리가 1910년이 경술국칠 같이요.
1: 그러니까, 남의 역사 같지가 않더라고, 들으면서.
7: 그렇죠. 예. 1893년, 이거 굉장히 복잡한 수학인데, 100주년이 된 날이 언제였죠?
1: 1993년.
7: 이야, 암산 잘한다.
1: 제가 괜히 여기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니에요.
7: 이야, 브라보. 1993년에 당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거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때 미국이 강제 합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하와이 원주민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1: 그나마 요 정도 제스처는 있었다.
7: 네.
1: 이번 이제 방송 들으시고 나서는 하와이 혹시 가시게 된다면 뭐 알로하라는 인사를 듣게 되신다면 원주민들의 아픈 역사도 한 번쯤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름다운 섬 하와이의 숨은 역사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아, 파인애플 토핑이 올라간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가끔 찾아먹는 편인데요. 이 하와이안 피자가 하와이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추운 나라 캐나다에서 탄생한 음식인데요. 한 식당 사장이 독일 요리인 토스트 하와이라는 샌드위치에 영감을 받아서 파인애플, 햄, 치즈 등이 올라간 피자를 만든 게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알게 된 두바이 사람만큼이나 하와이 사람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편집자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임 중 7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역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조작교체 특검법안 내에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요 장면들 준비하고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제기된 21억 원 상당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면서 추미애 지사와 김민석 대표 간의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 이름을 오랜만에 부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 아유,
3: 네.
1: 건강하시죠?
3: 네.
1: 자, 이거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과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유, 두 분은 또 이 대타임 코너 너무 스케줄도 조정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5: 아, 얼굴 좋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4: 이게 네. 눈물이 나도록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치? 어?
1: 눈물 나게 보고 싶었다.
4: 어, 뭐 그런 거.
1: 아무튼 제가 평상에서 또 세 분이 열심히 방송해 주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받았고 아, 정말 귀한 분들이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4: 네, 건강하시고.
1: 예, 저도 열심히 또 몸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90분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7번째였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짚었고요.
1: 예.
3: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아픔과 갈등에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했다라고 돌아보면서
1: 예.
3: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예, 이게 또 직접 생방송으로 듣는 것과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보니까 메시지 내용 좀 강도가 셌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6: 그 외 체조나 네. 아이스 스케이팅 국제대회 나가면 예. 기술 점수 몇 점,
1: 아, 맞네.
6: 예술 점수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네, 맞네.
6: 그런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1: 오, 좋네요.
6: 태도 점수 70점.
1: 아.
6: 그 다음에 내용 컨텐츠는 10점.
1: 오, 만점이네.
6: 그래서 80점.
1: 아.
6: 100점 만점이라고 치고, 근데 정치인의 그 언행에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6: 90점쯤이 만점이라고 보면.
1: 아하.
6: 그래도 상당히 선전하셨다.
1: 우수했다, 나름.
6: 네, 생각합니다.
1: 나쁘지 않았다. 네. 아, 총평은 좋게 하셨고.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네, 그 낮은 자세.
1: 네.
4: 패스. 통과했고.
1: 아, 패스. 아, 합격.
4: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소위 연임하지 않겠다. 아, 전혀 생각이 없다.
1: 없다.
4: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었어요.
1: 뭔가 지금 던지는 게 없었다.
4: 공소취소도 그렇고 공소취소도 이거 완전히 지금 공소취소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1: 예.
4: 결국 특검도 하고 조작 기소도 확인해 보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1: 예.
4: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이슈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4: 저는 내용에서는 60점. 60점도 사실은 패스 아닌가요?
1: 그렇죠. 낙제 아니에요. 예. 네, 네. 좋습니다.
4: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1: 예.
4: 호르무즈 뭐 문제, 파병 문제도 그렇고.
1: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국면 전환을 위한 확실한 카드는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3: 네. 일단 태도 면에서는 뭐 다들 얘기하셨지만
1: 예.
3: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거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거.
7: 예.
3: 어쨌든 부족하다라고 계속 고개를 숙이다시피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7: 예.
3: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고 일단 공소취소하고 연임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을 모았었는데
7: 예.
3: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근데 또 이송 또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공소취소에 관련된 처분은 빼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7: 예, 예,
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진상규명이라는 불씨가 살아있는 이상 또 얘기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당분간은 어떤 좀 결정적인 부분은 쳐낸 것이 아닌가 조금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세게 선언을 왜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7: 더 어떻게 하죠, 근데? 네,
3: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7: 목소리 크게
3: 힌트를 준 게 불가능이란 표현이었어요.
7: 아, 불가능.
3: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 대통령이 그걸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정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7: 그렇죠.
3: 정책 중에서 네. 뭘 바꿀 것이냐, 뭐 경제정책이 될 건지, 뭐 검찰 보안수사권이 될 건지,
7: 예.
3: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국민들 사이에 있을 텐데, 이것까지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후속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7: 반반인 것 같아요. 기자에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애처로 보였다. 너무 이제 로키로 가서, 이제 그렇게 두 갈래로 지금 댓글 다니는데.
6: 대통령 된 이후에 오늘처럼 힘들어 보인 거 처음이에요.
7: 아,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네, 보면서.
6: 대통령이. 근데 그게 힘든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고민이 많았고.
7: 예, 예.
6: 기자회견 직전까지 시간까지 연기했다.
7: 30분 거. 연기했죠.
6: 예.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가다듬은 흔적도 저는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기자회견까지는 일단 답변이 굉장히 길었어요.
7: 맞아요.
6: 그리고 시간도 오버해가면서 더 하자.
7: 예.
6: 이렇게 자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비교적 저는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낮은 태도로 나타난 거고,
7: 예.
6: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7: 맞아요.
6: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저는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높이 주지 못한 게 저는 공소취소나 연임 문제는 이 정도면 클리어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연임은 더 얘기하는 건 말꼬리 잡기고 공소취소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공치모 100명 만들어가지고 특검법 그거 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려다가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7: 예, 예.
6: 이제 그건 멈춘 거예요. 불가능해졌습니다.
7: 예.
6: 근데 다른 가능성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뭐 수사를 통해서 뭐 조작이 밝혀지고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예요.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현실적 추진 동력이 거의 떨어졌다. 저는 그것도 전 대통령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
7: 예.
6: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서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
7: 그러니까 정책실장도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정확히 뭔가 색깔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죠.
4: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요 쟁점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전향적인 게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공소취소는 열어놨어요.
7: 그렇죠.
4: 그러니까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작 기소 특검은 그대로 존치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7: 예.
4: 이게 조작 기소 이것도 국조특위 하면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하면 되거든요.
7: 예, 예.
4: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나 당당하게 대통령 이게 끝나면 재판하겠다 해라 했었어요.
7: 예.
4: 근데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아니 그렇게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어제 그냥 그 보고서 청문 보고서 예. 통제시켜버렸잖아요. 민주당 주도해가지고
7: 김성호 후보자.
4: 네. 어제 봐서는 어제 임명할 기세였다니까는요.
7: 아하.
4: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 이제 시간도 조금 조정되고 이게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37%면 지금 임기가
7: 예.
4: 지금 2년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국 정치에서. 네? 예.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7: 예.
3: 이번 기자회견을 예. 제가 평가들을 들으면서 요약할 말이 생각이 났는데
7: 아, 그래요.
3: F형 기자회견이었다.
7: F형?
3: T형이 아니라.
7: 아, T가 아니라 MBTI.
3: MBTI에서.
7: 아, feeling.
3: 네, 그래서 감성이. F, 아마 그냥 이제 해보는 얘기지만 F형인 분들은 대통령이 좀.
7: 애처롭다.
3: 애처롭구나.
7: 이런 댓글이.
3: 하고 T형은 뭘 잘못했는지.
7: 기자회견 왜 했냐. T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 굳이 인위적으로 분류하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6: 맞아, 맞아. 제가 MBTI가 극T거든요. 근데 나는 공감이 되던데.
3: F로 바뀌시고 계시니까.
7: 나이가 되면 F로 바뀌더라고요.
6: 호르몬이 좀.
7: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대통령이 연임기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8: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7: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예. 예, 전해주실까요? 예,
3: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질문에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국회 요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였고요.
7: 예.
3: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7: 예, 사실 국회에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했는데 여전히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요거는 뭔가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네요.
6: 실제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7: 예, 예.
6: 저는 이거 뇌관이라고 보고요.
7: 뇌관.
6: 여기서 임명이 별다른 뭐 그 여론에 호전 없이 임명하면은

0: 조금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가능성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바뀐 게 없다.
0: 여권 전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까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아직 불씨 남았다라고 우리 정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연임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클리어 됐습니까?
2: 저는 클리어 됐다고 봐요. 나 예.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연임 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뜬금없다. 아니 일단 이슈가 클리어가 됐어.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연임 비슷한 거 하면 국민들이 심판하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연임 얘기를 국민의힘이
1: 하고 있더라고. 더 세게 반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2: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문서로 작성하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갖고 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대통령이 오늘 처음에 모두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야권을 의식하거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 진영 내에 지금 뭐 유시민 작가도 연임과 공소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김승원 하면은 공소취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1: 예.
2: 요 부분을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게 마치도 그 깨지는 그릇을 다루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아하.
2: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을 거예요. 이래저래.
1: 예.
2: 더군다나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대시를 했습니까.
1: 예, 예.
2: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지금 그 여론 추이도 지켜보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1: 그래요. 자, 아무튼 마침표는 김승원 법무장 후보자의 임명 가부가 최종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말씀인데 최근 여권의 내분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역시 영상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역시 듣고 이어갑니다.
3: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 예, 자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갈 길을 찾으면 같이 찾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1: 네.
0: 내부의 원심력이라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잖아요. 지금 또 중수청장 후보를 가지고
1: 김지영 후보자
0: 네. 또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그동안에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의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리고 그게 꼭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을 흔드는 하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비중으로 보면 저는 진영 내부를 향한 메시지나 설득의 비중이 한 6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조금 제가 오게티처럼 생각하는 건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친 그 노고 친문이고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
1: 예, 예.
0: 이게 질의응답이 아니고 예.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인데
1: 아.
0: 핵심 내용인 진영을 상대로 대통령이 뭔가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가 돼버려서 일부에서는 그걸 또 이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런 어떤 반응이 나올지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두 발언이 담을 만큼 지금 진영 내부 균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1: 김수평과 좀 짚어주시면?
4: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모두 발언에 들어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예.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지지층 내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당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정도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 그랬었던 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

0: 명의 인식 속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스크가 많을수록 사실 내부 진영을 더 크게 신경 쓰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초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화물연대 파업 진압이라든지
1: 예.
0: 이런 행보로 더 많이 치닫게 되는데 좀 대통령 쪽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정치 현실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또 국민들 다수가 보기에는 특히 무당층,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지층 내부에서의 누수보다는 좀 대통령한테 폭넓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 이쪽에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점, 줄어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예.
0: 이 두 가지를 사실 뭐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2: 아니 그 본인이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진영을 확대하겠다는 그 호연지기가 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1: 네.
2: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뭐 역량, 위상 이거는 차치하고 적어도 내가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50%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1: 예.
2: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쫓기고 있으면 모두의 이런 글을 쓸까.
1: 예.
2: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당시 정청래 대표를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해외 순방 가는데 공항에 나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1: 잘 며칠 잘 못 잤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2: 네. 대통령 네. 본인이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우리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구나. 근데 과연 대통령이 모두의 이런 호소를 했다 그래서
1: 예.
2: 그 진영 내에 이미 돌아선 사람들이 쉽게 다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주목할까? 저도 회의적인데요.
3: 저는 약간 대통령이
1: 예.
3: 그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 혹은 정서적 통합을 위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1: 진영을?
3: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거의 적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1: 내지는
3: 우리를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1: 예.
3: 이제 그런 거에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다만 정책이나 개혁의 방향,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당내 강경파들이 막 흔드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1: 예.
3: 입장은 또 분명해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기자회견문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기자회견 내용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수사권 문제인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1: 예.
3: 이걸 이제 제도화하고 완성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1: 예.
3: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확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1: 예.
3: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큰 이슈가 됐을 때부터
1: 맞아요.
3: 지지율이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1: 예. 예.
3: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그러면 해소되고 있느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1: 예.
3: 그럴 만큼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조치나 경찰 개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 예.
3: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충분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1: 예.
3: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는 이걸 계속 흔들어요. 이제는 뭐 제도가 아니고 인사 문제까지 그리고 인적 청산까지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산 넘어 산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근데 그런 요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1: 예.
3: 이를테면 지지층의 그런 정서적 균열이나 이런 건 이 통합하고 치유하되 대통령으로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책이나
1: 예.
3: 개혁의 내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담임이잖아요.
1: 맞아요.
2: 5년간 열심히 하면 무슨 지금 또 한번 재선을 고민해야 될 그것도 아니고.
1: 네.
2: 그런데 왜 이렇게 고뇌에 빠져 있을까?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당차게 내 소신껏 국익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1: 예.
2: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다가 보안 수사권에 대한 보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1: 예.
2: 보수층에서도 한때 뉴 이재명 근처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제는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1: 예.
2: 상당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갖고 다시 이러한 어떤 F 접근을 한다 그래갖고선 다시
1: 힐링.
2: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돌아설 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소 취소, 영임 이거 다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네요, 정말.
1: 예, 예. 자, 아무튼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권 내 분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드러났는데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전 당대표 그리고 현 경기지사 이 두 분이 계속 좀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의혹 뭡니까? 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예. 약 21억 원을 지출했다 이런 보도를 언급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예. 했습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 대표는 당의 공적 지원금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계약이 가격들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당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예.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또 김 대표는 박시영 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에서 정청래 의원을 잘라내서 불거졌던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1: 예.
0: 신천지 사진과 관련해 한번 시비가 있었고 당에 접수되거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번 건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당시 이제 박시영 TV에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문제를 삼았었고 이건 전대 이후에도 좀 손을 보게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네. 말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상황이긴 한데 20일 그러니까 오는 주일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도 하네요. 김민석 대표.
0: 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뒤 처음 갖는 기자회견인데요. 예. 취임 이후 한 달을 돌아보면서 향후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하락이 있고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조국 혁신당 등의 법력권, 다른 중소정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일단 추미애 지사 관련 이제 컨설팅 21억 원, 박시영 씨 관련인데 이게 이제 박시영 씨의 이제 해명 혹은 반론은 유세 차량 혹은 또 플래카드, LED, 전광판 관련해서 턴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 이제 또 이게 해소하는 뭐 그런 금액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건데
3: 아니 뭐 계약이나 금액이 예. 문제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박시영 씨의 약간 직업 윤리의 문제인 거죠.
1: 아.
3: 저분이 그냥 컨설팅 업자로서 예. 컨설팅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1: 맞아요.
3: 다른 평론가로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경쟁 후보는 깎아내리고 본인이 컨설팅 후보는 하는 후보는 띄우고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1: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의.
3: 그렇지 이게 이제 네. 이해성충 뭐 추미애 그 도지사가 네. 추미애 도지사가 전국 뭐 최다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1: 예.
3: 이제 그런 게 과연 이게 직업 윤리상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컨설팅을 맡으려고 하는 후보를 뭐 박시영 TV에 출연시켜서 계약까지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뭐 돈을
1: 설이죠?
3: 받고 출연시킨다라는
1: 설?
3: 설도 있고.
1: 네, 설?
3: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고성국 씨를 향해서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비슷한 비판이 있잖아요.
1: 아, 예.
3: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1: 아.
3: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뭐 계약 금액이 크다.
1: 아.
3: 뭐 이건 그거는 뭐 순수한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니까 그게
1: 예.
3: 아니고.
1: 예.
3: 그러니까 박시영 씨가 지금 그 뭐 진영 내 진영의 한 스피커로서
1: 어.
3: 이렇게 이제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1: 예.
3: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역이다. 뭐 어디서 광고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사를 했어요.
1: 그 진보 진영 유튜버들 향해서 네. 중소 유튜버들 향해서.
3: 그래서 지금 그 군소 유튜버들이 다 지금 완전히 궐기해가지고
1: 아.
3: 이제 진짜 용역이 누군지 확인이 됐다.
1: 아. 뭐 이러고 비가 상황이. 누군지 확인이 됐다.
3: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1: 예, 정 의원님.
2: 아니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1: 예?
2: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50억 좀 넘는 액수 중에 20몇억이 지금
1: 예.
2: 이제 뭐 턴키 베이스라고는
1: 예.
2: 하지만
1: 턴키, 예.
2: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1: 예.
2: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책정됐는지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정당 운영 관련한 것이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예. 정당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오히려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자기네 어떤 그런 그 소위 이해관계, 이념의 스펙트럼 맞는 사람들끼리 아까 박원서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1: 예.
2: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A그룹 아니었어요? A그룹?
1: 원래는 A였어요.
2: 내가 보니까 정통은 A다. 찐비야, 찐비. 아니에요? 네?
1: 자, 감별사. 자, 김수인 평론가.
0: 네. 한번 컨설팅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찐비.
0: 네. 말씀하셨던 대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인데 또 그쪽을 띄워주는 예. 그 언론에서의 행보를 겸해서 한다는 거는 예,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한 정치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컨설턴트하고 평론가를 겸업하는 것이 예. 예,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당내 경선 단계에서 후원금이나 사비를 가지고 컨설팅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1: 예.
0: 어쨌든 당에 돈이 쓰였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게 그리고 지금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해명이 또 사실인지 확인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억울함을 벗을 수도 있는 거니까
1: 예. 예,
0: 이런 부분은 뭐 당에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종현 판승부 금일 코너 여의도 외전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함께 하실 반가운 두 분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김영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아유,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오늘 방송 준비를 정말 빼곡하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고시분발 수준으로 지금 펼쳐놓으셨는데 파랑색, 빨강색. 야, 엄청납니다.
3: 네, 공부는 늘 이렇게 하는데 꼭 답안지를 밀렸으네. 늘
1: 답안지
3: 이상해.
4: 저는 공부한 노트 지금 놓고 왔습니다 지금.
5: 제가 보니까 거의 네. 경문을 써오셨어요.
1: 경문을
5: 야. 초민주당 경문.
1: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시고 지금 경문을 쓰신 겁니까?
3: 어, 그럼요.
1: 예, 와, 그럼 자, 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아니 그럼 예. 시사평론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합니까? 어? 묵직하게 해야지.
6: 영우가 달라졌어.
1: 영우가 달라졌어.
6: 우리 영우가 달라졌어.
1: 우리 영우가 달라졌어.
5: 아니, 아무것도 안 써온 우리는 뭐야. 아,
1: AI. 정치평론계 AI 두 분과 예, 네. 고전적인 방식에 사시 공부하듯 해오신 우리 김영우 의원님.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에게 총평을 한번 내려주세요.
3: 그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무게감 있고 네. 뭐 책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야
1: 괜찮은데?
3: 혹시 좀 달라지나 그랬어요.
1: 달라질까봐 걱정이 있어요.
3: 근데 쭉 들어보니까 예, 예. 무슨 의원 민주당 의원 연찬에 가가지고 하는 연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1: 그래요.
3: 예, 딱 이거는 혹은 그 민주당의 소위 김어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을 향한
1: 예, 예. 예
3: 그러니까 단결, 단합 이거 다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연찬에 가가지고
1: 예, 예.
3: 우린 단결해야 된다.
1: 예.
3: 그리고 오늘 저한테 제일 꽂혔던 표현은
1: 예.
3: 우리 내부에서의 차이는 상대방과의 어떤 그 거리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야 나는 상대방이고
1: 소외된 느낌.
3: 국민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의식한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정책도 그렇고.
1: 예.
3: 그래서 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6: 그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는 하죠.
1: 난 국민이 아니냐?
3: 네.
6: 그렇죠.
3: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6: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1: 모두 대통령.
3: 친노, 뭐, 친문만 나오고.
1: 우리는 다 빠졌어.
3: 뭐예요, 우리는?
6: 우린 인간도 아니야. 우린 인간도 아니야.
1: 아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는데 이 부분인 게 아닐까요? 이동학 최고가 좀 한번 디펜스 해보세요.
2: 그 부분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네. 여러 파트였어요. 그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1: 예.
2: 과연 진영 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1: 예.
2: 이건 뭐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 예. 관전 포인트였기 때문에
1: 예.
2: 그 지점을 이제 살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나왔을 때도 예를 들면 멸칭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하실 때도 아이 전 국민적인 어떤 이 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1: 네.
2: 이런 부분들은 쓰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목표가 같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앞에 일정 부분 표현을 해주셨어요.
1: 열심히 들으셨네.
2: 네,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1: 예.
2: 신경을 쓰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1: 김영우 의원님이 대개는 이두학 측과 얘기하면 훌륭한 청년이세요. 이런 표정 들으시거든. 근데 이 표정이 지금 거의
2: 팩트와 관련된
1: 언제 끝날래 이런 표정이야.
2: 근데 이제 톤 앤 매너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2: 다 제 책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한 꺼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추가로 행동은 이제 필요하다. 이 말한 거에 대한 행동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메시지에 대한 책임.
2: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3: 초반에는 책임, 내 책임, 뭐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나고 그래서 막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1: 예.
3: 뭐 부동산은 오세훈 시장 탓이고
1: 전임 전 정권이에요.
3: 네, ETF도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주가 나도 이거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귀신도 모르는데
1: 예.
3: 막 이렇게 그냥
1: 귀신적
3: 넘어가시고
1: 예측할 수 없다.
3: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고
1: 예.
3: 더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지금 기조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도 얼핏 들으면 공소 취소 안 하시려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6: 아니야 그는
3: 확실히 하겠다는 거구만요. 의도가 이 검사의 폐악을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을
1: 피해자
3: 느낀
1: 중에 하나다.
3: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내가 진상을 잘 알기 때문에 특검은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1: 예.
3: 그래서 이게 특검한테는 뭐 공소 취소라고 하는 특권을 권한을 안 줄 수는 있지만
1: 숙제해 달라.
3: 이거 나중에 이 법원에서의 공소 기각이라든지 여러 그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수단이. 예, 예, 예. 그래서 공소 취소만큼은 확실히 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나와줬으면 모르는데 예. 다 이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아.
5: 제가 박 의원님, 김용 의원님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1: 평소에 존경했는데
5: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분.
1: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조대 납득하셨어요.
5: 뭐 요즘 한동훈 의원하고 가깝게 지내시더니 너무 각박해졌어요.
1: 각박해졌어요.
5: 근데 각박해졌어요. 오늘은 좀 제가 보기에 태도 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저도 사실은 네.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다. 이 얘기는 지금 시점에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국민적 피해가 확인이 됐고.
1: 맞아요.
5: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김용범 실장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그 회의의 근거까지 나왔는데. 예.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약간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도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질문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도 합니다. 의지로 답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약간 조금 비켜간 면이 있고 예, 예.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예? 전월세 대책이 여전히 없어요.
6: 없어.
5: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건 강조하셨지만 예. 내용이 없습니다. 전월세 대책. 근데 수도권의 그 유권자의 절반은 전월세에 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마땅히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이걸 돌보지 못 여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우선순위 없는 건지 오늘 대통령 말씀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1: 이제 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전세 관련해서 네. 이제 대통령에 질문한 타이밍이 있었죠. 그때 이제 기자가 쭉 질문 얘기하다가 대통령께서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대통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답하지 않겠다 하고 바로 또 다음 기자 질문 넘어갔어요. 요걸 이제 또 대통령 발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분들은 아, 이걸로 끝났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기자 질문 잘못했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 정욱 의원님은
6: 그래서 박원서 의원님이 네. 굉장히 낮은 자세로
1: 태도
6: 굉장히 그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는데 예. 여전히 그게 살아 있는 거야. 톡 튀어나온 거죠. 이 전세 분야에서. 예. 근데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 대통령이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세를 사라지게 할 의지가 대단하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정책적 함의로 담고
6: 그렇습니다.
1: 있다.
6: 그런데 그거를 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도 예. 한 줄로 얘기했어요. 한 줄로. 그러니까 그 한 줄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함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쟁점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연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건데 예. 이미 연임은요. 예. 37% 가지고 무슨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합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예. 예. 근데 그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소취소도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전세와 예. 관련한 그 뭐라 그러지 그 대통령의 그 스타일 그걸 보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내가 부족했고 국민들 앞에서 달라지겠다라는 취지로 그 모두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성정은 살아있구나.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예. 농지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이 집이 부족한 건 오세훈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예. 결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그 뭐랄까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1: 방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37%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전주대회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고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줘서 인터뷰 방식으로 이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 의원님이 미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준비해 온 원고를 보셨습니다. 빨리 답안지를 빨리 말씀해 주세요.
3: 네 장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1: 근데 네 장을 언제 내? 지금 10분 남았어.
3: 똑같아요. 네,
1: 똑같아요.
3: 저하고 저 의견이 늘 똑같아요.
6: 나하고? 네.
3: 어쩜 좋아?
1: 언제부터? 언제부터?
3: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20년 됐어.
1: 20년 금시초문이네, 금시초문. 네. 언제부터 우리가 같았어요?
3: 정말, 아니, 이번에 태도는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네. 그런데 계속 참다 참다 하다가 그 네. 전월세 질문에서 확 폭발했어요. 사실 기자가 물어본 것은 네. 전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월세 대책이 중요하고 그치. 전월세 때문에 받는 국민들의 고통이 크니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거지
1: 예, 예.
3: 이게 전월세 뭐 사금융이어가지고 이게 사라질 건지 예, 사라져야 예. 되는 건지 아.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1: 예, 예, 예.
3: 근데 이거를 딱 내가 언제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냐 사라진다고 그랬지 질문이 의미가 없네요. 그 다음에 싸늘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1: 맞아요.
3: 그래서
1: 예.
3: 아 이게 역시 좀 폭발했구나. 아. 참다 참다.
1: 예.
3: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픈 겁니다.
1: 아프죠.
3: 그것 때문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진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었는데 이거를 오세훈 탓,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 정책적인 기조가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렇게 계속 강화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예. 걱정이고 농지 전수조사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그렇죠.
3: 예, 이게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시골에서 많은 고령자들 이거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대부분 앞집, 뒷집 또 누구 뭐 먼 친척한테 다 소장 맡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또 팔려고 해도 못 파는 분도 있고.
3: 아, 누가 사요?
1: 예, 예, 예.
3: 팔 수가 없습니다.
1: 예.
3: 이런 게 현실인데 이거 당장 이런 거 뭐 이행 강제금 막 매긴다 그러니까 난립니다 사실 농촌에서. 근데 너무 이걸 쉽게 그러니까 토지, 아파트, 땅에 대해서는 이거 부동산 불패, 이거 투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식이 오늘도 엄청 그 강하게 나타났어요.
6: 아니, 진짜
3: 인제 한 페이지 반했네.
6: 부동산 문제는 진짜 계곡 정비하듯 해.
3: 큰일 났어.
6: 안 되니까. 이거 소작하던 사람들이 예.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 그러는데 농사 짓다가 지금 농사 못 짓게 생긴 그런 소작인들도 많아요.
1: 다양한 케이스가 있군요.
6: 그렇죠. 네. 다양한 오, 케이스를 헤아리질 못하는 거죠.
4: 근데 같은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렇게
1: 다르게. 자, 이동학식으로 반론.
2: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지게 할 건지 네, 앞으로 네.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네. 의지를 담은 거하고는 사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1: 잘못했다? 기자가 질문 잘못했다?
2: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약간 기자분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냐.
1: 그렇죠.
2: 그러면은 오히려 답변이 더 쉬웠을 건데
1: 아하.
2: 뉘앙스를 잘못된 뉘앙스로 틀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아하.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질문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클리어를 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1: 예.
2: 그다음에 오세훈 탓했던 부분들은 이건 그냥 팩트에 관해서 왜냐면 정부가 모든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푼 것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었잖아요.
1: 그렇죠.
2: 제가 그때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요.
1: 그죠.
2: 오세훈 시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2: 이거 제안했던 사람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1: 자기들도
2: 엄청난 자중질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2: 그래서 그 여파가 분명하게 평가는 돼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자회견 서두에서부터 국민들의 어떤 이 소통을 더 훨씬 강화하고
1: 예.
2: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던 측면에서는
1: 예.
2: 일정 부분 책임을 당연히 인정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시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울 1극 체제 부분에 대해서 거품을 좀 빼야 되는 부분 너무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여기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가 점점 되는 거니까 예.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인식을 이제 비췄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평론을 예. 참 열심히 하시는
2: 이제는
1: 김병호 의원님
3: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2: 이제는
1: 굉장히
2: 이제 행동,
1: 열심히 하시면 눈빛으로 말씀을 계속
2: 네. 구체적인
1: 마이크로 말 안 하는데 네. 눈빛으로 계속 반론하고 있어 계속 김병호 의원 비춰주세요
2: 대안으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죠
5: 저는 네. 오늘 이제 공급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1: 공급 재건축 재개발 공급
5: 오세훈 시장 비판했던 것도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예. 거의 공급 절벽이었던 점을 지적을 한 거고 최근에 이제 건축허가가 난 데들이 많다. 예. 주거정비 사업들도. 그리고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막 끝났고 예. 지금 임명 직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임명되면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혹은 이제 계획을 발표했던 공급계획을 조금 타임테이블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해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지금 워낙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예.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데 다만 이제 대통령은 그 세제나 예.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대출이나 그동안의 정책 전반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방식으로 집을 사서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적 예. 요인도 있었다. 예. 그런 거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다시 한번 보였다고 생각하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견이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도 그 정책에 있어서 흔들리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거주 1주택 갔다가 지금 백도한 상황 아닙니까?
6: 서울 지역구
5: 그 백도하는 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흔들어서 백도한 예, 거예요. 예. 저는 민주당도 이걸 좀 평가해 봐야 되는데 아까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생각 그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봐요. 저는 후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고 더 많은 구에서 이겼어요. 진 구가 더 작습니다. 다만 이긴 구의 의제를 서울 전역의 의제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부동산 이외에 서울에 의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의 의제를 민주당이 못 만들어낸 게 패인이고 예. 오히려 오세훈 의제를 따라갔죠. 신속기획의 착착개발로.
1: 신통기획.
5: 그래서 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반응이 나쁘면은 꼭 이제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하는 게 결국엔 정책 일관성을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1: 자, 김용 의원님 준비한 게 두 페이지 반 남았기 때문에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3초 남았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같은 것도 전월세가 뭐 사라질 것이다라는 판단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예. 현실 상황 인식에도 안 맞고 내 집 가지고 사실 전월세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1: 예.
3: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라도 전세 월세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1: 예.
3: 예,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 대출 이거를 막 규제를 하고 하니까 집을 팔 수도 없고 정말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 대목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1: 예.
3: 그다음에 결국은 그 아까도 뭐 일부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당의 공격 그 프레임이 아닙니다. 출발이 그렇고 조희대 대법관의 그 대법관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하고 예. 대통령 그 임명권이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 예? 그다음에 이제 무슨 그 공소 기각
1: 예.
3: 또 공소 취소 이런 거하고 다 맞물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었습니다. 원래 그 모임 이름이
1: 공치모.
3: 예, 예. 그 공치모라는 게 예. 앞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였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105명이나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표 주작격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라고 하는 기조로 쭉 밀고 나갔을 때 야, 국민들이 결국은 공소 취소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국민을 탓하면 안 됩니다.
1: 그 얘기는 2부에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3: 아, 이거 2부 아니에요?
1: 아, 3, 아, 지금 1부, 1부입니다.
3: 아, 예. 아,
1: 3파선부 한 1년 더 하셔야겠네. 근데.
2: 분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1: 분량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장만 남았으니까 2부에서 다 하세요. 근데 그 아까 정홍기 의원님이랑 박원성 의원님은 이제 연임 논란은 클리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김용호 의원님 생각이
3: 저는 살짝은 달라요. 아, 그것도 연임을
1: 아 20명과 똑같았다면서요. 아니, 왜 그 지금
3: 비판적으로 보자면
1: 아, 예.
3: 그러니까 나는 개헌이 있든 뭐든 예. 연임을 안 한다.
1: 아.
3: 연임은 없다. 이런
1: 불가능하다.
3: 이런 거하고
1: 예.
3: 연임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 거는 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조작 기소 분위기가 특검을 통해서 무르익고 막 하면은
1: 예.
3: 그 개헌에 오늘 그
1: 네,
3: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야.
3: 그것도 깔끔하게 나는 개헌을 아니 이제
1: 개헌
3: 연임
1: 개헌
3: 어. 연임을 안 한다. 개헌을 통한 연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 조홍의 의원님이 물끄러미 듣고 계셨어요.
6: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지도가 30%대인데 연임 개헌을 하겠다 그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탄핵감이지. 아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아까 한 거고요. 예.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꼭 말씀을 아까 그 기자가 전세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1: 사라질 거.
6: 딱 그렇게 그 말이 다르다 그러면서 근데 저런 식으로 국무회의나 그다음에 청와대에 그 수석들 앉혀놓고 저렇게 하면 과연 쓴소리라든지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오바마.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처치할 때
1: 맞아요.
6: 오히려 그 소위 그 군 합참 사령관인가 소명감을 불사를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저런 태도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독선이 상당히 그 국민 지지를 받는 데는 부정적이죠.
1: 자, 오늘 여의도 외전 아주 특별히 재밌었고 우리 김용호 의원님이 5페이지 준비하셔서 우리 정 의원님이 영어가 달라졌어요라는 평가를 받은데 다음 시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 사실은 이게 넉 달치입니다. 수고하셨죠.
1: 자, 일단 네 분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1: 예, 자, 복귀 후 이틀째 방송하고 있는데요.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영화 오디세우스에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왔을 때의 기분이 이렇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급한 업무 보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기차 시간 간당간당한데 아직 역에 도착 못했을 때, 길은 막히는데 화장실 너무 급할 때,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요? 아닌 말로 복권 당첨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인생 역전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무사함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자잘한 행운을 너무 많이 써서 대박이 안 나는 건 아닐까요?

0: 실제로 대박이 안 나도 노래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첫 곡으로 대성의 대박이야 들려드렸습니다. 글쎄 오늘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소소한 행운, 자잘한 행운 여러 번이 나아요? 아니면 대박 행운 한 번이 나아요? 인생에 나는 왜 대박이 없어? 내 인생의 대박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툴툴대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런 잔잔한 행운들 늘 있어 왔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사 이럴 때 분명 있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전하다가 전화가 와서 뭐 텍스트 메시지도 이렇게 확인하고 뭐 그런데 정말 한 1초, 2초인가? 잠깐 정신줄을 놨나 봐요. 왼쪽 갓길에 큰 추락이 있었는데 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가서 들이받을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오후에 집에 가면서 전화기를 또 잠깐 본 거예요. 바로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아유 걸렸으면 뭐 티켓 띄었죠. 그때도 또 여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전화기 안 보겠습니다.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거 워닝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전화기에 손을 안 댔는데 사실 이거 습관 같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또 운전하다 급한 일 생기면 전화기에 손이 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번 있었어요. 한 2주 됐나? 약속이 늦을 것 같아서 속도를 낼까 말까 망설이는데 저절로 제가 악셀에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는 거예요. 내동 잘 오다가 잠깐 속도를 냈는데 이크 걸렸구나 하는 생각에 완전 집중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속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두 번 다시 속력 안 낼 테니 용서해 달라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걸렸겠다 했는데 그 경찰차가 엑시스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순간 또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예, 잠시 후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코너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요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팁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2부에서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또 세일 품목 소개해 주실 텐데요. 또 지금 오늘 한 두 분 정도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글쎄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눈에 보이지 않아 진화와 관측이 어렵고 연기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게다가 이듬해 다시 타오르는 좀비 산불로 번질 수도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탄은 습지에서 식물 등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유기물 토양으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평소에는 불이 잘 붙지 않지만 가뭄이나 배수로 물이 빠져 이탄이 마르면 불에 타기 쉬워지는데 그래서 땅속 이 부분에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탄화재라고 부릅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탄화재는 다른 열대림화재보다 미세먼지를 약 3배, 이산화황을 약 5배, 유기탄소를 약 3배, 메탄과 일산화탄소를 약 2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탄층 자체가 오랜 시간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탄층은 식물성 유기물이 쌓이면서 탄소가 저장된 곳으로 불이 나면 이 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성은 지표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해 산불을 찾는데 땅속에서 낮은 온도로 진행되는 이탄화재는 지표의 큰 불보다 열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탄화재는 나무나 풀처럼 큰 불꽃을 내며 빠르게 번지는 일반적인 산불과 다릅니다. 산소가 부족한 땅속에서 낮은 온도로 천천히 타는 훈소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불은 이탄층을 따라 옆으로 퍼지거나 더 깊은 곳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캐나다 앨버타에서는 탄소가 풍부한 이탄지에서 산불이 지하 수십 피트 깊이까지 훈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지표의 불길이 사라져도 땅속 유기물층의 남은 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불꽃 없이 연기와 은은한 빛만을 내며 서서히 타들어가는 연소 현상을 말하는 훈소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뿐 아니라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도 발생을 하는데 이탄층이 넓게 타면 장기간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산불에서도 땅속 화재가 관찰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이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7일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97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산불과 연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는 9월 1일 5만 891명에서 현재 11만 3,33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섬 7개 주에서는 1,250만 명 이상이 연무에 노출됐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가 지표 아래에서도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에서 지표와 지하의 불이 동시에 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인도네시아 국토의 약 90%에서 강수량이 매우 적었는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소에는 물에 젖어 불이 번지기 어려운 지하 이탄층까지 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지하 이탄화재가 비가 내리는 10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극권과 캐나다 등에서는 산불이 지표 아래 유기물층에서 훈소한 채 겨울을 버티다가 이듬해 다시 지표로 올라오는 좀비 산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캐나다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불이 다음 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표의 불길이 꺼진 뒤 땅속에서 불이 계속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표의 불길이 사라진 뒤에도 땅속에서 연소가 이어지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2탄 화재와 좀비 산불은 불이 꺼졌다는 게 곧 위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특히 가뭄과 건조화가 잦아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진화 이후의 감시와 관측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전 불조심 포스터 표어가 생각이 나

싶네요.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심하면 고마운 불, 방심하면 무서운 불. 확인 점검 너나 없고 화재 예방 효율 없다. 섬뜩한 문구도 있습니다. 지켜보면 꺼질 불도 돌아서면 살아난다. 이런 불이 앞서 말한 좀비 불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간간이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주말의 날씨 DMB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선이 지나간 후 선선하고 습도가 낮아지는 날씨 돌아오겠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버지니아 중부와 산악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후반까지 오르겠고 북풍이 불면서 때때로 시속 24에서 32km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고기압이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밤은 더욱 조용하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습도는 눈에 띄게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은 50도에서 60도 사이로 떨어져 이번 주 중 가장 선선한 밤이 될 것입니다. 주말 전반부는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과 햇볕이 섞여 나타나고 습도는 낮게 유지되겠으며 낮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기분 좋은 주말 시작을 알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다음 기상 교란기가 중부 대서양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날씨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이 많아지고 곳곳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으며 하루 동안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에는 잠시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정확한 시기와 범위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다음 주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있는 주가 시작이 되면서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며 다소 불안정한 날씨가 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60도 초반에서 중반의 기온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겠으며 목요일까지 소나기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말부터 다시 기온 오르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가을의 날씨로 70도대의 기온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1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금요일은 솔직해집시다. 금요일은 솔직해집시다. 오늘도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난 국민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동창 연말 모임에 나가도 래플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정말 행운은 나하고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나요? 가끔 연말 파티 사회보다 보면 아예 래플 안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 안 사세요? 하면은 오늘 상품도 좋은데 좀 사시지. 한결같이 난 평생 한 번도 상품이 당첨된 적이 없어요. 사면 뭐예요? 또 안 될 텐데. 그럼 저는 20불었지만 오늘 한번 사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고 바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려요. 자,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앞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행운이 있으시라고. 근데 희한하죠? 그러고 나면 그분 번호가 나와요. 이렇듯 행운이라는 거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람들은 될 거야, 아예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지? 이번에는 아닌가? 하고 넘어가는데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난 그런 거 안 돼 라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커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이렇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도 안 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소소한 행운, 자잘한 행운, 여러 번이 좋으세요? 아니면 대박 행운, 한 번이 좋으세요? 저는 자잘한 행운 여러 번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잘한 행운으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자잘한 행운을 택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박 행운이 저한테 오겠어요? 에휴 참.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 산 생활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결코 적지 않게 산 미국이지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사말입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얼굴 마주하게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Hi, how are you? 근데 어느 날 제가 I'm good, but actually I'm a little tired. 나 사실은 뭐 어저께 무정무라라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씩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헐, 이거 뭐지? 아니 물어봐놓고 내 얘긴 듣지도 않고 지나가는 저 애티튜드는 또 뭐야? 그것도 웃으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How are you?는 질문이 아니었구나. 그냥 인사였구나. 그래서 저도 이젠 똑같이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그냥 good. 좀 더 친한 사람이라면 What about you? 라고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good. 기분이 우울해도 good. 몸이 아파도 good. 왜냐하면 미국에서 How are you? 잘 지내? 라는 말은 우리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Hi! 안녕이라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 정말 줄 잘 서잖아요. 오죽하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줄 서다가 죽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식당에 가면 대뜸 몇 분이냐, 레저베이션 했냐, 이름은 뭐냐, 설사 예약이 됐다 하더라도 타이슨스에 있는 어느 식당인가는요, 예약자 인원이 다 왔냐, 아직 한 명이 안 왔다, 오는 중이다. 근데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야, 곧 올 거야. Pretty soon. She's coming. 그런데도 레스토랑은 아니에요. 다 오면 그때 들여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와, 그런 레스토랑 처음 봤다니까요. 어쨌든 입구에서부터 꼬치꼬치 묻는데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입국 신사를 받는 건지 기분이 썩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당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지. 지금은 오히려 내 입맛에 맞게 시키니까 좋긴 하지만 처음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아니 힘들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음식이 때론 전혀 다르게 나올 때 있어요. 아, 그럴 땐 정말 빡칩니다. 그렇게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놓고 아, 왜 그래도 안 주는지. 지들도 헷갈리고 바쁘겠지만 안 물어봤으면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메뉴도 영어로 써있는 것보다는 아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여기에 팁도 한 몫을 합니다. 아직도 팁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팁 계산하다 보면 수학을 공부하러 온 건지 식당에 온 건지 살짝 짜증날 때도 있고요. 이젠 영수 중에 팁 퍼센트까지 써서 나오는데 10%나 15%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20%부터 시작을 해요. 22%는 또 뭐야? 25%, 30%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것뿐인가요? 티값 아까워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예 명세서에 팁까지 포함돼 나오는 식당도 있습니다. 6명 이상이 되면 팁이 아예 포함돼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못된 건 이걸 미리미리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저도 명세서 꼼꼼히 보는 편이 아니라 몇 번 당했는데 특히 술집 같은 데는 술 취했는데 뭐 자세히 보겠어요? 기분도 띵호아인데 팁 더 주게 되면 더 좋지. 그래서 팁을 더블로 주고 나오는 분들 이것도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다녀왔는데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명이 얼마 나왔어? 하길래 얼마 나왔네? 했더니 오, 생각보다 많은데? 이리 줘봐봐. 그러면서 명세서를 가져가더니 오, 팁이 포함되어 있네? 하면서 웨이트레스를 부르더니 왜 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안 했느냐? 라고 따져 묻는데 이 웨이트레스가 6명이 되면 팁은 자연 포함돼 나온다고 뒤늦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자기는 케이팝 너무 좋아한다는 둥 너무 친절하길래 아우 이 친구는 팁을 좀 넉넉히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얼레벌레 팁을 슈킹하려고 말이지. 모르긴 몰라도 여행지이다 보니 기분들 좋아서 자세히 안 보고 팁을 더블로 주고 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요새는 또 직원 도움 없이 터치 스크린으로 화면을 통해 직접 메뉴 고르는 키오스크가 많죠. 일명 무인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팁난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엔 사람이 주긴 하지만 그 사람들 그거 하면서 주고받잖아요. 근데 내가 또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건 요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여린 사람들이야 그 몇 푼 된다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팁과 관련된 해프닝 정말 많을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팁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얼마나 아까웠는지 약간 퉁 하고 있으니까 어느 노부부가 다이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팁값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도 비교적 팁에 대해선 후한 편인데 그 팁 때문에 손님을 차별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 보면 솔직히 싫고 그 식당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당은 쫓아나와요. 아, 이거 팁이에요? 이거 너무 정우 같은데? 와, 정말 아들뻘 되는 학생이 쫓아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 대 꽁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말하자니 추접스럽고 안 하자니 기분 나쁜 일들 있으시면 카톡에 글 남겨주세요. 역시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오늘은 이렇게.

0: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들려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듣고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0: 지구촌 소식.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오늘도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경기 도중 배변 실금을 한 선수가 레이스를 계속했는데도 주최 측이 즉시 제지하나 논란이 된 하이록스 베이징 대회가 사고 당시 경기장을 이용한 일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하이록스 중국은 베이징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환불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이록스 측은 현장 돌발 상황 발생 당시 해당 선수를 제때 코스에서 이탈시키지 못했다며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된 경기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현장을 소독하고 당일 경기장 코스의 카펫도 교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환불 대상은 사고 당시 같은 경기를 진행 중이었거나 이후 해당 시간대에 출발한 참가자들이며 이번 논란은 호주 선수의 경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12일 여자 프로 경기 도중 설사 증세로 배변, 실금을 겪었지만 레이스를 멈추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버피, 브로드, 점프 등 남은 종목을 계속 소화했고 결국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해 우승을 했습니다. 하이록스는 1km 달리기와 기능성 운동을 번갈아 총 8차례 번복하는 실내 피트니스 레이스로 여러 참가자가 같은 코스와 운동 구역을 연이어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고는 개인적인 돌발 상황을 넘어 다른 참가자들의 위생,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뒤이어 출발한 참가자들도 같은 공간을 이용해야 했지만 주최 측이 해당 선수를 즉시 경기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이록스는 규정까지 손을 봐야 했는데 중국은 글로벌 경기 규정집에 생물학적 오염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추가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선수를 신속히 코스에서 이탈시키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환불 결정이 알려진 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돈과 시간을 들여 최고의 기록을 내려고 참가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했어야 했다. 초기 대응은 아쉽지만 사과와 규정 개정 또 환불까지 한 점은 다행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우승 기록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하이록스가 그녀의 우승을 취소하거나 기록을 박탈했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부터 말이요. 만약을 대비해서 뜀박질할 때도 귀적이 차야 한다는 어떤 규정을 좀 붙여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대만 여성의 몸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이 돼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는 역시 황당한 소식입니다.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아내가 남편에게 $2,000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2021년 8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2023년 2월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서 아내가 여러 남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다툼 이후 병원을 찾아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남편이 같은 달 9일 새벽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타이페이 지방검찰청은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 아내의 몸 안쪽에서 채취한 염색체는 안타깝게도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데 이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 혼인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약 $20,000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입니다. 아내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심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지만 정자와 정액 성분을 확인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은 검출되지 않아 1심은 DNA의 감정 결과만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으나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 며칠 사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로 인해 남편의 혼인 관계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으며 다만 양측의 재산과 소득, 사회적 지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남편이 요구한 돈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1: 혹 때려갔다가 혹을 달고 왔구먼 그래. 이 성폭행 당한 여자가 어찌게 고세를 못 참고 또 딴 놈이랑 자빠져 놀아나 이거. 꽃이다 꽃이야 이. 베라먹으니까.
0: 중국에서 집 앞에 쓰레기 봉투만 내놓으면 대신 수거해 버려주는 유료 서비스가 등장을 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 약 2만 원 정도를 내면 매일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쓰레기 배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회 수거에 3에서 5 위안을 받으며 약 월 100 위안의 정액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월정액 이용자는 매일 집 밖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기만 하면 사업자가 이를 수거에 대신 버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시간을 절약하고 집안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이른바 레이지 이코노미, 게으름 경제의 새로운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앞서 중국에서는 자녀 등 하교나 택배 수령 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집 밖에 쓰레기를 내놓는 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실제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이용자는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을 꺼려 밤늦게야 쓰레기를 버린다며 나에게는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이용자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전 2시간, 저녁 2시간 등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그 4시간을 놓치기 쉽다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주요 이용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고층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참, 너네 쓰레기 갖고 돈 번다는 생각을 무엇이게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돈 버는 데는 귀천이 없다고 말이오. 아이고, 무엇이게 요런 양 앙증맞은 생각을 였는지 대단요.
0: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과 기상예보 모델을 활용을 해 기상예보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과 베이징 소재 컴퓨팅 기업은 자체 개발한 기상예보 모델과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 해상도 5km로 열흘 뒤에 전 세계 날씨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5km 해상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기상예보 시스템과 비교를 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주요 기상예보 시스템의 해상도는 약 5에서 10km입니다. 미국 기상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 지구 기상예보 모델의 최대 해상도는 약 13km인데 중국 연구팀은 이미 3km 해상도의 전 지구 기상예보 시스템도 시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최신 기상 분야 5개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단위 기상예보 해상도를 1km로 높이고 핵심 지역에서는 100m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0만 개의 고성능 연산 장치를 연결을 해 동시에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상예보 모델은 A칩과 저장장치,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부품과 시스템에는 중국산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네요.
1: 무시오.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고, 그럼 믿을 수가 없지요.

싱가포르 정부가 릴스, 쇼텀 등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독서 습관을 되살리기 위해 책을 읽으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 독서를 작은 보상과 연결을 해 독서를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이날부터 하루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가상 코인을 지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정부 웹사이트에 독서 기록을 남기고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하루 한 차례 가상 코인 20개를 받을 수 있는데 1,000코인을 모으면 싱가포르 달러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차례만 독서 기록을 등록할 수 있어 50일 동안 매일 독서를 하게 되면 1달러를 받는 방식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 같은 게임화 전략을 통해 시민들의 집중력과 비판적 사고, 상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둠 스크롤링 확산에 대응해 독서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 제한 시간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연구에서는 둠 스크롤링과 소셜미디어 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청소년들의 독서 성취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싱가포르 15세 학생들은 독서 영역에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었다고 하네요. 꼴랑 1달러가 보여 1달러가. 흘러면 지대로 오지 마요. 아니 50일 동안 꼬박 읽은 대가가 꼴랑 1달러? 에이구 얄른이 죽지. 나 같으면 열받아 더 안 읽고 싶어지겠네.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 다야나 야스트렘스카의 아파트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스트렘스카 선수는 자신의 SNS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 미사일이 오데사에 있는 우리 아파트를 파괴했다. 살아남은 것은 롤랑가로스 수건 한 장뿐이었다고 적었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 담겼으며 잔해 사이에는 롤랑가로스 수건 한 장이 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러시아 세계의 모습이다. 칼리브 크루즈 미사일의 직접적인 공격이다라고 했으며 여자 프로테니스 협회와 국제 테니스 연맹을 태거하며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시각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테니스의 한 조각은 러시아 미사일을 견뎠지만 우리 집은 그러지 못했다며 이 사진들을 우리의 눈으로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새해 전야에도 러시아의 공격으로 할머니가 거주하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녀는 그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과의 악수를 거부하는 등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었다고 하네요. 그 악수 안 한 여자가 이 여자였구먼 그려. 아유, 그래도 수건하고 목숨은 건졌은께. 응? 아이 죽는 거보다는 낫잖요. 감사해야지.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이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감사 김동률의 곡입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 H마트에 우리 방정혜 부장님 나오셔서 한 주간의 세일 품목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 어떤 특템을 갖고 오실지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프로님. 저도 운전증이긴 한데 송프로님 어제 소식에 너무 놀랐어요. 무사고에 다치지 말아서 참 감사하네요. 불금인데 여전히 바쁘게 지내면서 라라랜드 귓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가능하다 해서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장원별의 정거장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보편님께서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기도를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오늘을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과 육에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죄의 유혹에서는 타협치 않는 강인함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기도의 제목으로 평생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마에 멍에를 짊어진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일 감사드리며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광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안타깝고 늘 불안하고 점점 머리는 커지면서 부모님 말씀은 안 듣고 속상하죠. 저희도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는 뭐 기도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도 가끔 까먹어요. 적어도 이렇게 복별님께서 가끔 이렇게 기도문, 가끔이 아니죠. 매일 기도문 보내주시는데 읽을 때마다 리마인드를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은 나는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요. 맡기면 되죠. 윤한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이야기. 지난번에는 대륙횡단 이야기 하다가 To be continue 하면서 끊어졌는데 한 2주 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경씨. 저의 대륙횡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머릴로, 텍사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조플린, 미주리 주로 향하게 됩니다. 약 500마일스 거리이며 약 18시간 정도 운전해야 하는 일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이웨이 40, 이스트 계속 달리는 여정으로 애머릴로를 벗어나 여러 주와 도시들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샴락, 엘크 시리, 오클라호마 시리, 툴사, 마이애미, 오클라호마, 조플린, 미주리. 와, 정말 많이 통과를 하셨네요, 여러 구역을. 자, 구간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애머릴로는 대부분 직선으로 이어져 운전하기가 편한 편입니다. 텍사스 팬핸들과 오클라호마의 정말 넓은 대평가가 이어집니다. 특히 애머릴로를 출발한 직후에는 강한 옆바람, 크로스 윈드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 큰 도시에 가까워지면 교통량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터널, 턴파이크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통행료도 있습니다. 주유소와 식당이 비교적 많아서 쉬어가기 아주 좋죠. 다음은 툴사를 지납니다. 교통량도 조금 줄어들고 경치가 점점 푸르고 구름지로 변합니다. 윌 로저스 턴파이크 구간에도 통행료가 역시 있습니다. 미주리에 들어서면

오클라호마 시티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도시 중심부의 분위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루트 66 역사와 관련된 명소가 많죠. 게더링 플레이스는 유명한 대형 공원으로 산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필브룩 뮤지엄 오브 아트도 털사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입니다. 1920년대 석유 산업으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아트 데코 건축물이 특히 유명하지요. 여행의 관점이라면 오클라호마 시티가 좀 더 큰 도시, 현대적인 분위기라면 털사는 루트 66 아트 데코 공원 문화적인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달려서 조플린, 미조리주에 도착을 해 호텔 체크인한 후 한국 음식이 너무 생각나 저녁 식사할 곳을 찾아 나섰답니다. 아유,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 영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도시 이름은 제가 너무 생소해서요.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 최고의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명실상부한 밥 딜런의 대표 곡이기도 합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Pop Rock의 걸작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아, 우리 윌리엄님 덕분에 간만에 밥 딜런의 명곡 들려드렸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어제 몇몇 분이 퀴즈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아, 이번 주는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는 랄랄라 퀴즈. 퀴즈 들으시고 나도 이런 퀴즈 낼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는 9월을 맞아 준비한 곡입니다. 9월을 맞아서 잘 듣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퀴즈를 너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맞추길 바라는 마음에 힌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는 힌트 안 줘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 먹었다가도 정답 맞춰주시는 분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 자, 들으시는 곡은 클론의 멤버였죠. 제목은 도피.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해요. 얼굴도 이쁘고. 계속해서 들으시는 곡 네 번째 곡은 방황. 송골매 멤버였죠. 리드 싱어이기도 하고.

0: 정말 재미있는 목사님이십니다. CCM 가수이자 목사이신 우리 목사님의 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혜 부장님 일찌감치 자리하셨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의
1: 얼굴 뵙기 전에 워싱턴 대표 중식당 N&B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B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많이 한아름 갖고 오셨죠?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0: 진짜, 진짜 많이 가져왔어. 어떡하면 좋아. 네. 세상에.
1: 한중간 잘
0: 아유, 계셨죠? 그럼요, 그럼요. 잘 지냈죠.
1: 근데 요즘 날씨가 왜 이래요? 저녁 때문에 이렇게 꼭 꾸물꾸물. 비 잠깐 왔다가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0: 살짝.
1: 살짝 내렸다가 또 그냥 하고. 이제 뭐 완연하게 이제 가을로 들어선 것 같아요.
0: 네.
1: 저번에 그 백로 얘기하면서 이제 백로 지나면 이제 가을로 들어선다.
0: 예. 예.
1: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는데 또 가을이 오면은 또 우리의 고위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신 그 추석인데
0: 네.
1: 아무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고 있으니까 또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지인 친척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명절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방문할 때 양손 아주 어떻게 가져가잖아요.
0: 하나는 갖고 가죠.
1: 근데 멀리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0: 붙여.
1: 그래서 고국통신 우리가 애초마트에서 해마다 고국통신을 해요.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국통신 사전 예약 기간이 20일까지. 예, 20일까지이고 행사 기간은 10월 5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20일까지 진행하는 거는 이제 추석 때
0: 네.
1: 다 이렇게 배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일까지 진행하는데,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 아마 팜플렛이 다 커스터마 서비스에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 상품들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0: 아니, 지난번에 갖고 오셨잖아요. 2주 전에. 근데 이 팜플렛이 갈수록 자라.
1: 너무 좋았죠. 너무 고급스러워서.
0: 얘도 큰가 봐.
1: 그 다음에 종류도 우리 과거에는 뭐 과일하고 뭐 고기 뭐 이렇게 생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있어요.
0: 아우, 약과도 있고.
1: 뭐 고기는 기본이고요.
0: 꽃감, 호두, 생선 맞아요.
1: 생선 종류도 많아요.
0: 난리 났어.
1: 생선 할 때 맨날 이제 조기 같은 것만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0: 아니,
1: 여러 종류.
0: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 예.
1: 그런 또
0: 전복도
1: 나와
0: 전복장
1: 있고 조기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0: 난리
1: 그다음에 과일도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0: 예.
1: 그냥 이게 한번 와서 보시면 또 이제 한가도 있고 뭐 또 디저트로 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선물 세트도 있고 한데 요거 30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0: 네.
1: 우리가 보통 그 20불 기프트 카드들을 드렸었는데 이제 300불 딱 구매하시면은
0: 예?
1: 40불 드려요.
0: 예.
1: 이게 팜플릿 자체의 가격이 그게 할인된 가격인데
0: 네.
1: 거기다 또 300불 이상 하시면 또 40불을 기프트 카드를 드리니까 40불을 더 이제 디스카운트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요거 가격대 너무 좋고 상품 구성이 너무 좋으니까요. 올 추석은 한국에 한번 고국통신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0: 이런 거
1: 됩니다.
0: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숙제 미리 한 기분이야.
1: 근데 아 이거 해야지 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0: 그거를 지금 몇 번을 몇 회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1: 예 맞아요.
0: 지금 하세요. 지금 예. 오늘
1: 이번 주 주일까지 사전 예약 기간이고요. 또 그때 또 이렇게 깜빡하고 못 보내신 분은 추석 이후에 또 그 선물이 도착해도 되니까 10월 5일까지 가능하니까
0: 선물이라는 건 좀 미리 받아야 맛있지. 지난 다음에 오면 고맙긴 해도 그 고마움이 좀 줄어.
1: 아무래도.
0: 그렇죠. 네.
1: 일요일까지니까요. 네. 각간 애치마트 들려서 우리 고국통신 팜플렛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면 아마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잘 안내해 줄 겁니다.
0: 네.
1: 자, 가을 오면 이제 환절기 또 이렇게 감기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계절 바뀔 때.
0: 그럼요.
1: 그럴 때 건강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최고의 제품은
0: 아유, 정관장.
1: 정관장. 에브리타임 제품 네. 지금 세일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안내 드렸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브리타임 그 정관장 에브리타임이 98불 99짜리 69불 99에 지금 세일 진행하고요.
0: 네.
1: 파워풀 녹용스틱 9불 99전,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파워폼이 14불 99, 정관장 에브리타임 10개 스틱짜리가 24불 99, 면역 서포트 14불 99, 그 다음에 칼로트림이 14불 99전, 요게 이제 그 9월 한 달 동안 세일을 진행하니까요.
0: 네.
1: 아직 9월 지금 이제 중순 조금 지났잖아요. 이제 반 남았으니까 이렇게 정관장 제품 이렇게 세일할 때 평상시에 그냥 세일 안 할 때 살라 그러시면은 또 너무 비싸.
0: 그리고
1: 또 손이 안 가.
0: 제가격 그러니까 주고 살라 그러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 예.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일할 때 정관장 제품 믿고 드실 수 있잖아요. 그냥 요거 꼭 한번 두셔 가족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40주년 세일 아이템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나왔어요.
0: 아유, 몰래 먹다가 걸렸어.
1: 한 가지만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고구마 스틱.
0: 너무 맛있어.
1: 고구마 우리 삶아가지고 이렇게 반 건조해서 이렇게 집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있어. 그거를 갖고 나왔는데, 이 포장이 스틱 하나씩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아주 간식으로 아주 최고예요.
0: 아유, 이거 먹다가 깔끔. 걸렸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1: 요거 고구마 스틱 10개짜리가요. 요게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너무 맛있어.
1: 제가 방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뜯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0: 맛있어요.
1: 여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고구마 그 자체로의 단맛이 나는 거예요.
0: 칼로리도 60밖에 안 돼요.
1: 그 사이에 또 그거를 찾아보셨어요.
0: 아, 여기 보니까 써있네요. 네.
1: 그 다음에 이게 먹기가 너무 편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한 개씩 포장이 되었으니까 위생적이야. 이걸 하나 딱 뜯어내시고 딱 하나 잡으시고 이렇게 뭐 끝까지 드실 수 있어요.
0: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포장지가 너무 아깝네.
1: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0: 너무 아까워. 네. 이거 진짜 손에 끈적거리는 것도 안 묻고요. 너무 먹기 잘해놨네.
1: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포장 자체가 깔끔하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 간식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간식으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네. 너무 좋은 제품이 가격도 너무 좋아요. 8불 그게. 99전 요거. 근데 요거 저희 집에서도 이거 고구마를 이게 쪄가지고 말려서 먹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것도 말릴라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걸려.
0: 귀찮아.
1: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말리는 저기 전자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 뜨거운 바람
0: 맞아요.
1: 몰라서 하는
0: 예, 예, 예.
1: 이제 거기다 이제 고추도 말리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저희 집은 거기에는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말려서 먹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하려 그러면 또 2, 3일 또 말려야 돼. 그렇구나. 근데 요거는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0: 아우, 너무
1: 아주
0: 좋아.
1: 쫀득쫀득하지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맛있어.
1: 요거 8불 99전 요거 세일 나와 있습니다. 40주년 세일입니다.
0: 근데 이게 안 달아서 더 좋네요.
1: 네, 맞아요. 안 달아서. 뭐, 거기에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설탕 같은 게 안 들어갔으니까. 네.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0: 아우, 저만 먹기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1: 다음은 이제 우리 지자체 행사를 매주 한 번씩 하긴 해요.
0: 네.
1: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전라남도 특판전을 해요. 전라도 하면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0: 이건 뭐 굳이 뭐 먹어도
1: 맛의 본고장. 그럼 전라남도. 네, 네, 네. 요 나온 특산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또 갖고 나왔는데 쌀강정. 한복자 한가 쌀강정이 5불 99전이에요.
0: 근데 사실 저는 한과 잘못 먹으면 쫀내 나거든.
1: 맞아요. 오래돼서. 근데 이건 전혀 안
0: 나요. 안 나. 지금 제가 먹었거든요.
1: 전혀 안 그러고.
0: 너무 저거 먹다가 사실은 살에 덜렸어요.
1: 또 한가를 또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약간 그 끝내도 끝내지만 이게 좀 바삭함이 없는 게 있어.
0: 아니야 이거 한가, 맛있어요.
1: 한가는 이렇게 딱 쏘다 바삭해
0: 그렇죠,
1: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한복자 쌀강정 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홍어의 무침 요거 3불 99전. 그다음에 그 태양초 고춧가루가 16불 9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제품에 뭐 전라도 나와서 나온 모든 남대에서 나온 모든 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0: 네.
1: 그 뭐 유자차도 있고요, 쌀도 있고, 홍어도 있고, 네. 삭힌 홍어도 있고, 그 외에 그다음에 건나물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진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요거 홍어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 야, 저도 홍어회를 먹어보지는 못했었어요.
0: 저도
1: 옛날에.
0: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 아니.
0: 지금까지.
1: 근데 그거 처음 먹었을 때의
0: 어때요?
1: 기억을 하면은.
0: 군내 나고 뭐 도저히 못 먹는다 그러던데?
1: 막 그, 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썩은 거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 먹었을 땐 그 느낌이었어요.
0: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해?
1: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거의 매력이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왠지 생각이 나. 머리에서, 뇌에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를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막 땡길 때 문득 생각날 때
0: 저는 먹는 것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두 가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홍어회하고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근데 지금 생긴 게 너무 맛있게 생겨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두리안.
1: 두리안.
0: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1: 근데 그거 진짜 그, 네.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최고의 그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또 한국 분들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들.
0: 저희 엄마 너무 좋아하세요. 네,
1: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 사킨 홍어가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그 정도의 사킨 홍어는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중간 정도니까 한번 내가 홍어회를 안 드셨던 분들이 한번 이번에 한번 먹어볼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어 삼합이라 그러잖아요.
0: 네, 삼합.
1: 삼겹살, 홍어, 그 다음에 막걸리.
0: 막걸리.
1: 이렇게 해서 묵은지에 싸서 딱 먹으면은, 아, 왠지 또 그냥 뇌리에서 왠지 먹어야 된다는 실화가 오고 있습니다.
0: 오늘 저녁 됐습니다. 네. 해결됐습니다.
1: 전라남도 특판전 진행하는 거 꼭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추석이니까 문케이. 저희가 세일을 10월 4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중화권 사람들이 추석 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먹는 그 음식인데 월병이라고 하죠.
0: 네.
1: 요거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또 월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럼 옛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지. 이제,
1: 싸서 드시면은 아주 네.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저희 에치마트 팻백 시점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전자제품 A1 연기 안 나는 그림. 요거 제가 강력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0: 예.
1: 집안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삼겹살 냄새가 너무 짙고 위에 또 화재 경보기 삑삑 울려 싸야 되죠. 창문 열어야 되죠.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문 다 걸어 잠고 이거 딱 크고 삼겹살 키워주시면요.
0: 네.
1: 전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거 광고를 제가 보니까요. 네. 우리 보통 집에 보면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0: 네.
1: 공기청정기에 우리가 삼겹살 딱 구워서 연기가 올라오는 순간 공기청정기에서 벌써 레벨이 올라가.
0: 진짜요?
1: 그럼 쉐앙 하고 올라가요.
0: 오.
1: 이제 공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공기 정화시킨다고. 근데 요거 에원 그릴 딱 쓰시면서부터 딱 버튼 딱 누르면요.
0: 네.
1: 그게 안. 그대로 있어요.
0: 오.
1: 그 정도로 연기가 안 난다는 거죠.
0: 아니, 그걸 시험해 보신 거죠?
1: 그게. 아니, 제가 시험을 한 건 아니고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진짜 근데 집안에서 연기가 너무 안 나. 너무 좋아. 저 이거 강력 추천드려요.
0: 안 사면 손해네.
1: 예. 그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 요리할 때 자주 해서 뭐 제가 삼겹살은 프리로 드리지만 스테이크도 해서 드실 수도 있고
0: 네.
1: 우리 그 요즘 우리 정육부에서 많이 판매되는 대패 삼겹살.
0: 네네네. 네.
1: 또 아니면 대패 우삼겹살.
0: 아 우삼겹살 너무 좋지.
1: 또 대패 차돌배기. 구워 드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근데 요거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네. 그 밑에 보면 물을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물을.
0: 예.
1: 근데 물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0: 안 집어넣으면?
1: 안 집어넣으면 연기가 나와버려요.
0: 아.
1: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연기가 올라오면 여기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팬이 강력하게 돌아요.
0: 네.
1: 그럼 연기를 그 안으로 빨아들여요.
0: 오.
1: 그래서 그 물에
0: 예.
1: 그 냄새와 연기를 강제로 흡착시켜버리는 거예요.
0: 물이.
1: 아.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기름바지처럼 그게 있어서
0: 네.
1: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굽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런 용도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는가 그 용도 외에
0: 네.
1: 그 냄새를 흡착시키고 기름, 연기를 흡착시키는 그런 용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전자제품. 이거 230불에 판매하는 거 지금 199.99 그렇게 세일하고요.
0: 네.
1: 또 이거 199불에 세일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또 그림에 떡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1.5파운드 상당의 생선겹살을 저희가 프리를 드리고 세상에. 있어요. 온리 페펙스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안 사시면 손해입니다. 네. 꼭 사시고 이 청소하는 것도 괜찮죠?
1: 오, 전혀
0: 심플하죠? 네,
1: 심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릴 위해서 그냥 물에 닦고 씻으면 되고요. 네. 보통 보면 열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닦을 때만이고 그때 열선도 분리가 돼요. 아. 다시 열선 분리해놓고 그릴 닦고 씻고 열선 조립하시고 예, 예. 위에 얹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거 제품은 저희가 그릴만 있는 건데요. 요 네. 제품을 제가 이렇게 또 서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전골도 끓여 드시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그거는 별도 구매더라고요. 아~ 요건 그릴이잖아요. 예, 그림상으로 예. 그릴인데.
0: 그러니까 그릴인데.
1: 요런 형태의 그 큰 그
0: 냄비 같은 게
1: 냄비
0: 있어요?
1: 같은 게 있어요. 사각 냄비가. 그래서 거기서 뭐 전골도 끓여 드실 수도 있고.
0: 온도 조절도 있네요.
1: 온도 예, 조절도 예, 예. 되고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0: 다용도로 쓸 수 있고.
1: 예, 다용도로 네. 쓸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주는 제가 정육부하고 수산부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전체
0: 너무 바빠가지고.
1: 손가락 세 개, 손가락 두 개, 손가락 하나. 한 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수산부하고 정육부 쪽 안내를 하다가 중간에 끝냈는데요. 네. 이게 추석이다 보니까 정육부 제품 주간 세일이 추석 관련 상품이 너무 좋은 상품이
0: 네, 네, 네.
1: 너무 많이 나왔어요.
0: 하세요. 예.
1: 첫 번째로 우리 한국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LA 갈비 있잖아요.
0: 아, 이건 진짜.
1: 참 LA 갈비 우리 한국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국에서는 LA 갈비를 드시는데 요즘 아마 냉장 LA 갈비도 드실 거예요. 근데 과거로 보면은 다 냉동 LA 갈비를 드셨어요.
0: 아하.
1: 근데 미국에서는 냉장 LA 갈비를 드시잖아요.
0: 네.
1: 너무 좋잖아요. 요거 우리가 보통 마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한 18불, 16불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파운드다. 근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0: 네.
1: 그 추석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13불 구고.
0: 오!
1: 제가 거짓말 안 붙어서요.
0: 네.
1: 저희 조금 마진 붙었어요. 진짜 조금.
0: 조금.
1: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마진만 붙여서 지금 네. 아유,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표정을 봐야 되는데. 네.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마켓 마진 하면은 이제 두 자리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요. 뭐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요거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0: 그러니까는 거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믿지고 판다라는
1: 그런 거의 뭐 거의 그 정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대리갈비
1: USDA 초이스 등급에 13불 9고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또 LA 갈비 말고 또 이렇게 명절 때는 찐 갈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0: 그럼요. 거기다가 갈비. 밤 집어넣고 그,
1: 맞아요. 대추 집어넣고 많이 해서 그래서 찐갈비까지도 세일이 나왔는데
0: 네.
1: 요게 토막 첫갈비로 해가지고 찐갈비가 파운드에 11불 99 세일이 나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는 소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돼지고기가 좋은데 하는 분들이 또 없잖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돼지갈비 찜해서 드시라고 또 돼지갈비도 토막갈비도 세일이 나왔습니다. 요게 파운드당 4불 99전. 아, 근데 나 찜도 싫어. 나는 수육이 최고야.
0: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육 좋아하시는 분.
1: 이게 근데 수육해서 드시면은 그게 그 고기 섭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제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0: 기름이 다 빠져서 그러나?
1: 그렇죠. 그래서 수육용 갈비 삼겹살 요거 파운드당 6불 99전.
0: 오, 싸네요.
1: 나와 있고요. 네네. 아니,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양념육이 최고야.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육 세일이 나왔어요.
0: 네네.
1: 그냥 목등심 불고기, 요거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양념 돼지 불고기, 진짜 싼 가격, 3불 99전에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러면은 요 정육 제품 구매하시면은 추석 명절,
0: 뭐.
1: 아, 진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아요.
0: 아이들도 너무 네? 좋아할 것 같고.
1: 사실 갈비 하나만 있어도
0: 그럼요.
1: 아, 맛있게 드시고
0: 상에 때깔이 달라지는데
1: 찐갈비 하나만 있어도 그럼요. 참 이게 다른데
0: 그럼요.
1: 아, 이 종류가 LA갈비, 찐갈비, 돼지 찐갈비
0: 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게
1: 그 다음에 돼지 불고기, 소불고기 예. 이렇게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갔는데, 첫 번째로, 야, 전복이 또 이게 2불 99전 계단.
0: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 야, 요게, 요럴 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0: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1: 제가 또, 에피소드를 또,
0: 네.
1: 말씀드립니다.
0: 네.
1: 어떤 손님이 사가는데, 전복을 사가는데요.
0: 네.
1: 한복 다리를 사가시는 거예요. 그럼 전복이 한 60불 이상은 되는 거예요.
0: 네.
1: 이국에 사니까, 파운드 이국에 파니까 너무 싸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세일할 때 아마 기억하시면은 3불 99전, 이게 아마 저희가 이렇게 세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활전복이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성게알, 요게 1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아, 성게알은.
1: 요것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0: 네.
1: 그 다음에 홍도미, 요것도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추석하면 우리 수산부에서는 이게 한국분들은 조기 많이 드시죠.
0: 조기 많이 드시죠. 네.
1: 조기. 참조기가 파운드에 5불 99전. 그 외에 노르웨이 고등어가 파운드에 3불 99전, 흰새우가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수산부 쪽에서는요, 더듬말고 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활전복.
0: 전복.
1: 2불 99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참조기. 예. 5불 99전.
0: 이야, 이거 갑자기 폭삭 수거수다 생각이 나네요. 우리 엄마 전복. 그 시 기억나시죠?
1: 예, 맞아요.
0: 우리 엄마 전복.
1: 아, 그 드라마는.
0: 나 갑자기 또 울컥했어.
1: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뭐 어떤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눈물 나는 히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0: 연기
1: 게
0: 너무 잘해.
1: 그냥 눈물 나게 하는. 아, 왠지 또 눈물이 글썽대네.
0: 뭐, 조기 뭐 하여! 조고 어쩌고 막 내 팔 땡기치고 말이야. 네.
1: 조기 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총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한국산 무총 시래기 박스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유기농 생대추. 이것도 추석 때 대추 꼭 사야 되잖아요. 요거, 2파운드 패키지가 11불 99 나와 있고요. 줄기 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6불 99전,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타미망고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백도 복숭아 4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양파가 3파운드 빼기 1불 99전이고요.
0: 네.
1: 표고버섯이 파운드에 5불 99전.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요. 수갑이사가.
0: 이야.
1: 제가 오늘 수갑이사가를
0: 진짜
1: 가지고 나왔는데요.
0: 너무 맛있어.
1: 마트에서 사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0가지 사과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사과가 수갑이 사과예요.
0: 다른 사과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허니크리스피가 아니고 수갑이 사과. 다른 사과 같은 경우 뭐 299, 199, 뭐 249 이러는데 수갑이 사과만 파운드에 개당 사는 판매하는데 3불 49전이더라고요. 진짜 비싼 사과죠.
0: 근데
1: 요게 박스에, 네. 박스에 24불 99에 판매해요. 24불 99. 우리 한국 분들은 사과 무궁 후지 사과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0: 옛날에.
1: 예.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트렌드가 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수갑이 사과 한번 드셔보시면요.
0: 너무 맛있어요. 너무.
1: 사과가 달고 향이 카레멜 향 같기도 하고 아주 요 오묘한 향이 나요. 수갑이사가 박스 24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1: 이것도 라거포더가 또 박스가 전체는 14불 99전이었는데 이걸 왜 또 2분을 내려가지고 또 1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라거포더 너무 맛있잖아요. 스마트카드 온라인 세일로 12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대파 세일 번치의 일사건데 평상시에 대파를 내가 보면은요.
0: 네.
1: 그렇게 굵지 않았거든요. 거의 한 제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굵고요. 근데 대파가 제 손가락 두 개 굵기보다도 더 굵어요.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 대파 굵기가 오이 굵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유.
1: 매장. 한번 이거 제가 진짜 보고 왔어요. 대파 한 뿌리가 오이 굵기만 해. 너무 크지. 너무 크잖아요.
0: 오이가 생기다 말았어요.
1: 진짜 그 정도로 굵어요.
0: 알았어요.
1: 대파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번체 1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안내 드릴 건데요. 제가 네. 일반 그로이리 상품은 제가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0: 네.
1: 경기미는 서울식품 경기미 1.5%짜리가 13불 99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든키 21불 99 나와 있습니다. 추석 관련해서 통통배 명품 굴비가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곰표 밀가루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일반 그로서리 상품은요, 우리 카카오톡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거 사담으로 이제 버지니아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0: 글쎄요. 담배?
1: 아, 담배요? 아, 리치몬드에 보면 좀 말보로 공장이 있기는
0: 아우,
1: 해요.
0: 제가 이거 편집할 수도 없고 말이야.
1: 버지니아 특산물 제가 인터넷에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땅콩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땅콩이에요.
1: 버지니아
0: 맞아요.
1: 땅콩.
0: 버지니아 땅콩 유명해요.
1: 네. 버지니아 땅콩이 세일이 나왔어요. 7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그 버지니아 땅콩, 그 다음에 스미스필드 햄, 그 다음에 블루크랩, 그 다음에 버지니아 와인. 이렇게 와인? 네 가지가 된 와 버지니아 와인도 꽤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0: 맛없던데.
1: 어,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땅콩. 이거 버지니아가 미국 전역에서 엄청 유명한 땅콩이에요.
0: 최고 최고.
1: 그러니까 요게 7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사야지,
1: 이거 땅콩
0: 사야지.
1: 이렇게 조금 볶아갖고 이렇게 조금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좋죠. 하나씩 드시면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요 이번 주에는 버지니아 땅콩 꼭 한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시는 걸로. 오늘은 정보로 가는 날. 지금까지 H마트의 강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아쉬움 뒤로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에서 버피 씨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조란맘단이 시장실과 렌트가이드라인 위원회 간의 내부 소통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식수의 납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욕시가 폭우와 폭염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브루클린의 버스 정류장 지붕에 식물을 심는 이색 실험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주요 공항 세 곳이 북미 공항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6월 버지니아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마치면서 최근 사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패 의혹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 수집도 예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이 최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감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하원의 감독위원회는 연방정부 전반을 광범위하게 감시 조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특히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조사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믿는다면서 사건을 구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각종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최소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일부 기업이 미 국방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된 과정과 러시아 사업가가 그의 결혼 축하 행사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경위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도지를 이끌 당시의 활동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조사 방침에 대해 미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제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적인 정책을 방해하고 근거 없이 공격하려는 계획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도 투자자나 정치적 관계는 자금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보건의료와 경제 등 정책 의제를 가리고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CNN 방송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를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 금지를 즉각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가짜뉴스로, MS나우를 시청자와 신뢰도 부족으로 MSNBC에서 최근 이름을 변경한 매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서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800만 달러치 불법 구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매체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 백악관 출입 금지라는 강수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한다며 줄곧 불만을 표시해온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최대 225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7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에 대해 민주당과 차이를 부각하는 선거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225석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의석 전망치를 말한 것입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10석 차이의 다수당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석 차이의 다수당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하원은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의석 218석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석을 추가하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는데 선거 전문가들은 현재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돌풍을 의미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 징후가 보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민주당에 보다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전국 여론조사를 보지 않고 지역구별로 분석한다며 개별 선거구의 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승부처를 35곳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 쪽에서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실제 경합 지역이 20곳이고 탈환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15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후반부 국정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특히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예산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의회의 행정부 견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민주당 지지층이 예비선거와 각종 보궐선거에서 높은 투표 참여를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지지층의 투표 열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물가와 휘발유 가격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이 공화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론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지도부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전망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가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 몇 달 전보다 상당히 더 낙관적이라며 현재 선거 환경이 2006년 중간선거 당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진 2006년 중간선거는 부시 전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속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의 상승세가 무엇보다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서린 클라크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유권자들이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바로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노동절 이후 주요 경합지역은 물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고물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공화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다만 민주당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현재 의석에서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상원 역시 최소 4석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선거구 재편으로 경합지역이 줄어든 점과 민주당을 앞서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수당 수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선거 막바지에 9개 중요 경합지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광고비로 1억 4천만 달러를 더 지출할 예정이라고 미디어 추적 업체 에드 임팩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재정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민주당의 상원 탈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분위기와 선거 지형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들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간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이번 주 들어 점점 더 큰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요 경합지는 물론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고 상원도 탈환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56년 만에 자신이 세운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버크셔는 이날 성명에서 버핏이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인은 버핏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이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버핏은 1970년 버크셔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 5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버크셔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이날 회장직까지 내려놓게 됐습니다.

0: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비상정지장치 킬 스위치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18일 AI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서 2개월 이내에 AI 안전 보안 법규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캘리포니아주가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모델이 우작동하거나 위험 행동을 할 때 즉각 구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핵심 검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최첨단 AI 기업이 독립 검증 기관을 통해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AI 기업 연구소 내에 검증 기관 인력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감사와 평가를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AI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연방정부가 의미 있는 AI 감독이나 책임성 확보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은 미국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일이라며 심지어 AI 기업 CEO들 스스로 규제를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과 AI 감사인 등록제 관련 법안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영어 시사 표현을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사기, hoax라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과감한 데이터 센터 확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정작 백악관 내부에서는 해킹과 금융 불안정 등 예측 불가능한 AI 리스크를 둘러싸고 한층 복잡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욕타임스 기사, Trump calls AI fears a hoax. Inside the White House, the debate is more complex. 트럼프는 AI에 대한 우려를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복잡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살펴보시죠. President Trump publicly dismissed AI safety concerns as a hoax, fearing that slowing down the tech boom could trigger a broader economic recession.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더 광범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Publicly dismiss A as B. A를 B라고 공개적으로 일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s a hoax. Hoax는 사기극이나 허위주장이란 뜻이고요. Tech boom, 기술 산업의 호황 또는 boom이란 말 그대로 기술 boom, tech boom이란 의미입니다. Trigger a broader economic recession. 여기서 trigger a recession은 경기 침체를 촉발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더 광범위한 a broader 경기 침체, economic recession을 촉발한다는 뜻입니다. Prominent Silicon Valley figures warned the White House that heavy regulation poses a far greater risk of falling behind Chinese competitors.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은 과도한 규제가 중국 경쟁국들에 뒤처지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백악관에 경고했습니다. Prominent Silicon Valley figure,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유명한 인사들, 주요 관계자들이란 의미죠. 여기서 prominent, 주요한, 저명한, figure, 인물, 인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avy regulation, 여기서 heavy란 무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또는 지나친 이란 뜻으로 규제가 과도하거나 강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Fall behind, 무언가에 뒤처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side the administration, top officials acknowledge growing threats such as infrastructure hacks, financial instability, and unpredictable AI systems. 백악관 행정부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인프라 해킹과 금융 불안정, 예측하기 어려운 AI 시스템 등 갈수록 커지는 위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nfrastructure hack, 기관시설 해킹, top officials, 고위 당국자들,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financial instability, 금융 불안정. Stability는 안정이란 의미가 되고 여기에 in이 붙어서 불안정이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npredictable, predictable은 예측할 수 있는 통제 불능에 라는 의미입니다. U.S. diplomats are attempting to establish a joint working group with China to address mutual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concerns. 미국 외교관들은 양국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AI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iplomat, 외교관이란 의미이고요. Establish a joint working group, 공동 working group, 공동 실무 그룹, 공동의 협의체를 설치하다 또는 구성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ddress 기사에서는 주소란 의미가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다, 해결을 위해 다루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mutual concern, mutual은 상호 간의 concern, 우려, 관심사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he White House currently lacks a centralized AI policy director, leading to internal staff departures amidst ongoing policy uncertainty. 현재 백악관에는 AI 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책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내부 직원들의 이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Lack a centralized policy director. Lack은 없다, 부족하다 라는 의미고요. Centralized, 중앙 집중식에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policy director, 정책 관리자, 책임자, 담당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lack a centralized policy director란 총괄 정책 책임자가 부재하다,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taff departure, 참모진 또는 임직원의 departure, 이탈 및 사직을 말합니다. Ongoing policy uncertainty, 지속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인뉴에서는 AI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그 이면에서 국가 안보 및 경제 파급력을 고뇌하는 백악관의 내부 실태를 다룬 기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글로벌 경제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뒤흔드는 AI 이슈인 만큼 앞으로 미중 외교와 미국 내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최고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흐리고 오후에는 몇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비 내리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입니다.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로 오늘과 비슷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오후 들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내리겠습니다.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배터리팍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페리 티켓 불법 호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의회는 길거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티켓을 판매하는 호객꾼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투어 운영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처벌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 판매자는 초범일 경우에 $50, 재범이나 상습 위반 시에는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투어 업체는 초범일 경우에는 최대 $1,000, 재범 시에는 최대 $2,500의 벌금과 함께 영업 라이선스 정지나 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운항하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를 유료 관광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자유의 여신상 섬에 내릴 수 없는 유람선 티켓을 정식 페리 티켓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배후 업체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광객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소식인데요.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9월 25일과 26일 유니의 마법 같은 모험 온 가족을 위한 음악적 꿈의 세계라는 제목의 가족 음악극을 북미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한국의 전래 동요와 전통 놀이를 라이브 실내악 연주와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영상으로 구성된 공연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한국 문화와 추석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공연은 9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두 차례 열립니다. 장소는 뉴욕 한국문화원이며 공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707-02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오는 9월 27일 일요일 오후 8시 워너 띠오터에서 서울시 무용단의 특별 초청 공연 미메시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기념하고 한국 공연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1974년에 창단된 서울시 무용단은 교방무, 한량무, 소고춤, 장건무, 살풀이춤, 승무, 무당춤, 태평무 등 우리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75분간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미메시스는 지난해 서울 공연 당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작품으로 이번 워싱턴 공연이 첫 해외 무대입니다. 관람은 무료지만 사전 예약은 필요합니다. 티켓 예매와 자세한 사항은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 제프리 엡스틴의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에서 75만 달러의 보상금을 거짓으로 받아낸 플로리다 출신 여성에 대해서 연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위조해서 수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 기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5: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거주자인 46세 제니퍼 퍼스볼 씨가 제프리 엡스틴 피해자 보상 기금을 상대로 75만 달러를 사기 수령한 혐의 전송 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퍼시벌 씨가 속인 기금은 2023년 엡스틴의 피해자들이 그와 장기간 거래했던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합의로 조성된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자 보상 기금입니다. 법원 기록과 진술에 따르면 퍼시벌 씨는 지난 2021년 엡스틴 유산재단 측 기금 신청에서 이미 한 차례 자격 미달로 거절 통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24년 2월 JP 모건 합의 기금에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이 거절 통지서를 주작해 마치 자신이 이전 기금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50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이 거짓 문서에 속은 기금 측은 같은 해 5월 그녀에게 75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퍼시벌 씨는 이후 진행된 FBI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이어갔으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위조된 이메일을 제출했던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퍼시벌 씨는 판사 앞에서 돈을 받아 인정받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퍼시벌 씨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며 연방 감형 지침에 따라 약 3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기 수령액을 포함해 총 77만 6천 달러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K-Radio입니다.
4: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오전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담을 위해서 전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동력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 조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중동에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양국 외교장관 차원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 동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이 조란 맘다니 시장실과 렌트 가이드 라인 위원회 간의 내부 소통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뉴욕주 대법원의 브랜든 렌트리 판사는 최근 렌트 안정 아파트 건물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시장실과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사이에 오간 서면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시장실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임대료 동결을 사전에 결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 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 자체가 임대료 동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는 지난 6월 25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1년과 2년 재계약에 대해서 모두 임대료를 0%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뉴욕시 약 100만 가구의 렌트 안정 아파트입니다. RGB는 임대료를 결정할 때 세입자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건물 운영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측은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RGB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시와 RGB 측은 관련 경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려진 합법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시 정부는 RGB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들여다볼 내부 통신 자료에서 시장실이 RGB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임대료 동결 결정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임대료 동결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1일 법원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향후 소송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 명령이 실제로 임대료 동결 자체를 뒤집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추가 심리가 진행된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식수의 납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납 수치가 기준치를 넘긴 수도꼭지는 검사 주기를 앞당기고 문제가 반복되면 필터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시 교육부가 공립학교 식수의 납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대책에 초기 5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뉴욕시 전체 수돗물이 납에 오염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뉴욕시 물은 상류 저수지에서 공급될 때는 사실상 납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건물 안에 오래된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배관 연결 부품을 거치면서 납이 물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이 실제로 물을 마시는 수도꼭지와 식수대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사 결과 납 농도가 5ppb, 즉 10억분의 5를 초과한 수도꼭지는 검사 주기가 기존 3년에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으로 단축됩니다. 문제가 확인된 수도꼭지는 새 시설로 교체합니다. 물이 배관 안에 오래 머물수록 납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학교 관리 직원들이 수도꼭지와 식수대에 물을 미리 흘려보내는 플러싱 작업도 확대합니다. 수도꼭지를 새로 교체한 뒤에도 납 농도가 다시 5ppb를 넘으면 납 저감 필터를 설치합니다. 같은 수도꼭지에서 납이 계속 검출될 경우에는 학교 측이 배관을 직접 조사해 오염 경로를 찾아 제거하고 이후 재검사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물을 마시거나 급수대에서 물병을 채우는 경우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식수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이번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그동안에도 학교 수도시설의 납 검사와 문제시설 교체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 차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 수치가 반복해서 높게 나온 일부 수도꼭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검사와 플러싱, 수도시설 교체, 필터 설치, 배관 오염원 제거를 함께 진행해 학교 식수 안전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4: 지난 6월 버지니아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사건이 최근에 기각됐습니다. 운전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2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7일 버지니아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무스타파 엘타예브 씨가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 20시간을 마쳤다는 증빙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이 기각됐습니다. 엘차예브 씨는 지난 6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0일을 선고했지만 이후 집행유예 처리와 함께 20시간의 사회봉사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사회봉사 이행이 완료되면서 사건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버지니아 폴스처치 인근 세븐코너스 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고 당시 도로 위에 있던 보행자를 치면서 결국 38세 션 킹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킹 씨의 여자친구 소피아 로메로 씨에 따르면 킹 씨는 당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 43살이던 엘타예브 씨는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엘타예브 씨가 운전 중 부주의로 차량이 연석을 넘어 킹에게 돌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 당시 법원 밖 취재진이 가족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엘타예브 씨는 자신은 킹 씨 사망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며 사고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이번 사건 처벌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킹 씨의 여자친구 로메로 씨는 사건이 너무 가볍게 처리됐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킹 씨의 오랜 친구인 미란 타리크 씨도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도 이번 결과가 버지니아주에서 난폭 운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는 입장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8% 하락한 51,682.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른 7,650.5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39% 상승한 26,522.5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사흘째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했지만 미 국채금리 상승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워싱턴 DC.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한 주 동안 꽉 차 있던 긴장감이 풀리는 금요일 저녁 6시. 퇴근길 핸들을 잡고 계신 여러분들 머리 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집에 가서 발 뻗고 쉬어야지 라는 생각도 잠시, 신호 대기 중에 문득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소리, 코를 턱 쏘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 아니면 시원한 음료 한 잔과 바삭한 치킨 한 조각. 맞습니다. 금요일 밤의 진짜 낭만은 바로 오늘 밤 뭘 먹지? 라는 행복한 고민에서 시작되죠. 금요일 저녁의 스트레스 해소법 1위 바로 소울푸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 친구나 한국 음식을 접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처음 먹어봤어? 라고 하고 한식을 소개할 때 그 묘한 설렘과 긴장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밥도둑인 간장게장, 쫄깃한 곱창, 매운 닭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대의 도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낯선 사람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놓는 가장 따뜻한 대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K-Play D&B 퇴근길 여러분의 침샘과 마음을 동시에 채워줄 음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띄워드릴게요. 오늘 불금 여러분의 피로를 싹 씻겨줄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변 외국인 친구나 누군가에게 한식을 처음 소개해줬을 때 잊지 못할 대성공이나 빵 터졌던 기억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금요일 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두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B 시작합니다.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대표 방송국 K-라디오, 그리고 저는 DJ 제이든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방탄의 보조개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공연을 할 때는 이런 노래는 몰랐는데 가사를 듣고 나니까 치명적이네요. 너의 보조개 일리걸. 그래서 난 널 일리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대단한데요? 쉽지 않습니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어요. 노래가 진짜 좋은데 뭔가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야?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특히 미국 노래들 가사가 굉장히 야한 노래도 되게 많습니다. 엄청 경쾌하고 밝고 약간 그런 노래였는데 그런 느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울푸드 진짜 궁금하죠 오늘? 방금 오프닝에서 오늘 뭘 먹을까라고 행복한 고민 이야기를 꺼냈더니 벌써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방송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하면서 제 머릿속에 자꾸 삼겹살이 지글지글 굽히고 있습니다. 참느라 죽겠네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날은 누군가의 백마디 위로보다 퇴근길에 포장해온 떡볶이 한 그릇이나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 한 점이 마음을 더 든든하게 채워주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타지에 살면서 외국인 동료나 친구한테 이거 진짜 맛있어. 한 입만, 딱 한 입만 먹어봐. 여기 건넸을 때 그 친구 눈이 동그라지면서 와, 이거 뭐야? 할 때의 그 뿌듯함. 반대로 매워서 물 1리터 들이켜는 거 보면서 배 잡고 웃었던 기억이 다들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가끔은요, 퇴근하고 뭐 할지는 몰라도 뭐 먹을지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고 마음 먹고 집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삼겹살이 생각나고 떡볶이가 생각나고 치킨에 맥주 한 잔이 생각나고 그러다가 친구한테 딱 한마디 하죠. 야, 오늘 각이다. 뭐 먹을래? 야, 뭐 먹을래?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퇴근은 끝났고 새로운 회의가 시작됩니다. 고기 먹을까? 아니, 오늘은 매운 거. 그럼 닭발? 아, 닭발은 좀... 그럼 곱창? 오! 곱창 괜찮다. 이렇게 한 30분을 고민하다가 결국 처음 말했던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원래 그 시간 소울푸드가 원래 달라요, 항상. 그죠? 저희 형은요, 이런 버릇이 있어요. 뭔가 맛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왔어요. 그 레스토랑에 오면, 빨리 앉아. 쟤는 빨리 앉아. 빨리 먹어봐. 뭔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뭔가. 빨리 먹어봐. 이게 되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먹어보라고 빨리 먹어보. 이 맛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 오늘은 이 음식 자체만 이야기해 보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소개했던 순간, 그리고 음식 하나 때문에 가까워졌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이런 거 좋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좀 이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약간 요거 먹어봐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 친구한테 이제 빨리 먹여봐요.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형을 닮았군요. 먹어보고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커져요. 존맛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면요, 저는 그 마케팅을 하는 비즈니스 음식을 다 먹어보고. 그 중에서 정말 맛있는 것들은 제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1943에서는, 그 뭐였지? 항정살 수육, 수육 항정살 맛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친구들과 함께 저희 월드컵 경기를 봤을 때는, BBQ 치킨이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서도 팔거든요, 1943에서. 그 치킨을 먹으면서, 월드컵을 보는 그런 심정. 음식은 맛있었는데
월드컵 내용은 맛이 없었어요.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청담에 있는 마라탕과 새우 볶음밥. 그리고 최근에 제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커먼웰스 커피에서 소바라떼. 무조건 맛있어요. 맛있는 거는 좀 배로 나눠야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먹었을 때 기분 좋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한테 처음 한식을 소개해 분들 많으시죠? 한국 음식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고 자신있게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권했다가 상대방이 개를 손으로 잡는 순간부터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국룰이죠. 이거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라고 해놓고 떡볶이 한입 먹자마자 물 찾는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살짝 당황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신라면도 매워요. 같이 일했던 그 로컬 아티스트 흑인 형동생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루는 밥을 먹는데 저보고 이제 메뉴를 정하라고 해서 그러면 나 한국 음식 먹을래 해가지고 저희가 어디 있는 데거든? 그 신라 있는 그런 토속집인가?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순대볶음을 시켰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 흑인 친구가 순대를 딱 잡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길래 야 이거 코리안 소세지야 먹어봐 라고 했더니 되게 그 미국인 특징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으면 그 맛이랑 같지 않는데 왜 맡지? 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하면서 표정을 일그러뜨리길래 아무튼 냄새를 맡고 먹었는데 자세히 갑자기 먹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아지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봅니다. 요 놈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면서 저보고 이게 코리안 소세지야? 이러면서 어떻게 소세지를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서 이제 수저를 삽으로처럼 삽 들더니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맛있다면서. 재밌죠? 그리고 저한테 젓가락 어떻게 잡냐고 알려주더니 젓가락을 이상하게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콩나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음식에 빠져드는 거 보면은 괜히 제가 한국 음식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뿌듯하기도 하고요. 사실 음식이라는 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끼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어색함이 사라지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이거 맛있죠? 이건 어떻게 먹어요? 아,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K-Play DMB에서는 음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순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외국인 친구한테 처음 소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뿌듯했던 한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바로 순대볶음. 아니면 반대로 아 이걸 왜 추천했지? 싶었던 아주 우픈 음식 소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냥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한 나한테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싶은 여러분들의 소울푸드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 하나 공유할게요. 이거 저 웬만하면 공유 안 하는데 우리 또 캐플리들에게 공유를 하자면 폴처치에 있는 그 탑코반바 있어요. 그 폴처치에 있는 곳만 맛있습니다. 딴 곳도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곱창 타코가 너무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셔보시고 후기 꼭 올려주세요. 오늘 불금 저녁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음식 하나, 김치찌개든 삼겹살이든 떡볶이든 치킨이든 혹 편의점 김밥이든 제이든이든 아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금요일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줄 음식 문자나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뭘 먹을지부터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질 최소울푸드나 외국인 친구에게 한식 소개해줬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 사연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잠시 후 2부부터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인 특별한 친구와 함께하는 리얼한 한식 도장 깨기 토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라니맘님이 요즘 성시경 양배추 볶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 맛있겠다. 저 살 안 찐다고.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저 먹어볼게요. 양배추 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신라면, 맞아, 신라면 매움이라고 하시면서. 그쵸? 신라면이 그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신라면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틀려. MJ님이 제 소울푸드는 연어 초밥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연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과학적으로 나이 들면서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게 본인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음식을 먹게 된대요. 아, 그런가요? 나는 뭐가 있을까? 그게 아무튼 저에겐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좀 신기해요. 연어가 맛있죠. 일주일 내내 연어 먹을 수 있다고. H마트 가시면 연어 국수라고 있어요. 신기하죠? 연어로 국수처럼 이렇게 떼아리를 타고 그거 가격도 그렇게 얼마 안 해요. 한 15불 사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먹어도 괜찮겠다. H마트 떡볶이 냉동고 보이면 보이실 겁니다. 아주 석관동 떡볶이라고 맞아요. 그거 그 H마트 아무데나 파는 데는 아니고요. 어느 곳에만 팔아요. 버크 그 가는 길 웨이크필드 파크.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네, 거기. 그리고 막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서로 이제 음식 상담. 라니맘은 로제 떡볶이 좋아하신대요. 소울푸드. 한국인들이 요즘 제일 많이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아무튼 변덕스러운 내 소울푸드 하면서 로제 떡볶이 선택하셨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는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열려있습니다.

또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 수 있거든요. 눈치 보시지 말고 또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가지고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DMB를 인스타나 스레드 그리고 K플레이 DMB 둘 다 열려있으니까 받고 있습니다.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누르시고 그거 꾹 누르시면 바로 라디오 들을 수 있고요. 아까 로제 떡볶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신청곡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새로운 노래예요. 뉴트릭. 그리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한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한국 교환학생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거 젤리 아니야. 미국인 룸메이트 데리고 묵밥집에 갔었어요. 오, 묵밥이요. 도토리묵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한국은 샐러드에 커피 젤리를 넣어 먹네? 되게 트렌디하다. 하면서 크게 한 숟가락 퍼먹더라고요. 씹자마자 동공지진 오더니 어? 왜 젤리에서 쌉싸름한 도토리 나무 맛이나 짭짜름한 김 맛이나? 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 여름만 되면 먼저 묵쌉을 먹으러 가자고 조릅니다. 묵사발이요. 묵사발 외국분들한테 쉽지 않은데 또 요런 거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독되면 중독되는 맛이잖아요. 이게 엄청 맛있는. 아 맛있겠다. 저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묵사발. 묵사발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 백인 동료랑 삼겹살 집에 갔어요. 제가 깻잎에 고기랑 쌈장, 구운 마늘 올려서 싸먹는 걸 보더니 자기도 똑같이 따라 하겠다고 하더군요. 1초 만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국인들 입에는 용이 사냐라고 따지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 분들도 요즘에는 매운 거 많이 드시잖아요. 불닭 같은 게 굉장히 또 이제 많이 팔려가지고 그 불닭 정도는 거뜬하게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제가 긁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랑 이제 밥 먹으면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이드는 매운 거 못 먹잖아. 맞긴 한데 이거 왜 긁히죠? 이거 왜 긁히는 거야 도대체? 한국 놀러온 미국 친구 데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산낙지를 시켜줬습니다. 오,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접시 위에서 꿈틀기는 다리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 뒤로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외계인을 산채로 먹는 거냐라고 질색하길래 참기름 듬뿍 찍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억지로 하나 먹였습니다. 씹다 말고 조용해지더니 뭐지? 왜 참기름 맛이랑 바다 맛이 나면서 고소하지? 하면서 결국 소주 안주로 낙지 접시 자기가 다 비웠습니다. 산낙지 무슨 맛이죠? 아 갑자기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산낙지나 이런 거는 어른들이 먹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무섭지 않아요? 뭔가 산 게 입에서 꿈틀. 제 미국인 룸메이트가 한국 양념치킨을 환장하면서 먹으면서요. 같이 딸려오는 네모난 하얀 치킨 무만 보면 질색을, 팔색을 합니다. 플라스틱 껍질 갈 때마다 코를 틀어 막으면서 헤이, 이거 솔직히 방구 냄새 나지 않냐? 상한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돈 주고 추가해서 먹어? 하면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작정을 했습니다. 치맥 파티를 열어서 소맥을 몇 잔 거하게 말아먹였죠. 슬슬 텐션 올라오고 혀 꼬이기 시작할 때 기름진 양념치킨 한 입, 어우 맛있겠다. 와씨. 기름진 양념치킨 한 입 먹이고 타이밍 맞춰서 차가운 치킨 무 하나를 입에 쓱 쑤셔넣습니다. 씹자마자 동공이 흔들리더니 Oh my god, what is this? 입안에서 기름기가 싹 씻겨나가는데 하면서 신세계를 맛본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치킨 시킬 때 자기가 먼저 야 그 Y 큐브 하얀 큐브 무 두 팩 더 추가해 무 없으면 치킨 안 먹어 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치킨 무 국물까지 원샷할 기세예요. 제 친구가 그 BBQ 치킨 매장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끔씩 이제 그 친구 가게에서 놀다 보면 오더가 들어오면 무 없이가 좀 많아요. 그 냄새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먹어봐서 그래. 냄새 때문에 저희 옛날에 그러잖아요. 저희
옛날 시절에는 김치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김치, 된장, 된장찌개 먹고 이제 학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잖아요. 김치 찾는 사람들. 된장 찾는 미국인들은 내가 못 봤는데, 김치 찾는 미국인들은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차이라고 봐요. 안 먹어보고 먹어보고. 니들이 무밭을 알아? 중국계 미국인 친구한테 한국식 짜장면을 배달시켜줬습니다. 새카만 소스를 보더니 타버린 초콜릿 파스타냐, 에이? 너무한데? 좀 너무 장난기가 많으신. 타버린 초콜릿 파스타면서 젓가락 대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비벼서 단무지 하나 얹어서 입에 넣어주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양파의 단맛과 춘장의 감칠맛이 미쳤다면서 그릇째 들고 마시더니 그 다음 주에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중국집 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나 매운 거 잘 먹어 라고 큰소리쳐서 불닭볶음면을 끓여줬어요. 세 젓가락부터 말수가 적더니 결국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너 나 죽이려고 했지? 근데 다 먹고 나서 한 번만 더 잠깐만 한 번만 더 줘봐 해줬습니다. 이 친구 저보다 잘 먹어요. 시댁 식구를 처음 만난 미국인 사위가 간장게장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어요. 장인어른이 게딱지에 밥을 비벼주니까 눈치 보다가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그날 이후로 사위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겁없는 영국인 친구에게 이거 치킨이야 라고 속이고 닭발을 줬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다가 뼈를 뱉으면서 이거 왜 손목가락 모양이야 라고 물었고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기한데? 라면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더라고요. 외국인 분들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키면 이거 새로운 문화구나 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잘 해야지.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것들 잘 따라 하시죠. 근데 물어보긴 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 뭐 이런 것들. 근데 한국은 그런 거 맞죠? 아 그냥 먹어봐. 일단 먹어봐. 처음 한국 식당에 온 외국인 친구에게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친구가 굉장히 예쁘게 담긴 비빔밥을 보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 예쁘죠 비빔밥. 그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Is this ready? 근데 제가 숟가락으로 비비기 시작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Wait, what are you doing? 아 이거 섞어 먹는 거야 이렇게. Why? 그게 비빔밥이니까. 친구가 한참 고민하다가 직접 섞었습니다. 축축축축축. 그런데 너무 열심히 섞어서 예쁘게 올라가 있던 계란과 야채가 다 사라지고 초토화된 비빔밥. 그리고 완성된 비빔밥을 보더니 It looked better before. 그러면서도 맛있다면서 싹 먹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사귄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데려갔습니다. 순두부찌개 뭐 유명하죠. BCD도 있고요. 처음에는 친구가 한국 음식이 낯설다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Do you know any Korean restaurant around here? Are we going to same 순두부 place? 그래서 몇 분 날려줬죠. 그 다음 주에는 Where can you get good 떡볶이? 그 다음에는요. Do you know where I can get 고추장? 아마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쯤은 지나서 저에게 전화해서 아니, Korean food now!
결국 음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서 그 나라를 좋아하는 작은 이유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인도 중동 쪽에 안 가봤는데 그쪽의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랄 푸드 이런 거. 그게 다가 아닌가?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잠시만요. 상담하는 조르디님이 보내신 노래예요. 헤드웨이의 What is Love.

팩트만 가져와. 팩트만 가져와. 팩트 폭행. 자, 오늘 또 상식과 팩트로 여러분들과 신나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빨간 김치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고추는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전후로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전에 김치는 빨갛지 않은 하얀 김치였고 지금 같은 빨간 김치는 조선 후기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매운맛은 이건 다들 알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래요. 혀의 미각세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캡사이신이 통증 열수용체를 자극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픈 걸 왜 좋아하지? 삼양식품이 2012년에 출시했고 이후 유튜브 매운 라면 챌린지로 전 세계에 퍼졌대요. 거의 10년 넘게 됐네요.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구나. 외국인 친구에게 먹여보는 대표 입문템이 된 이유죠. 떡볶이는 원제 원래 간장 맛이었습니다. 5. 궁중 떡볶이는 간장 양념에 고기와 채소를 넣은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빨간 고추장 떡볶이는 1950년도에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요. 한국인은 라면을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이 먹는다. 뭐 이거는 뭐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통계에서 1인당 소비량은 늘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런 협회가 있다는 게. 한국은 금속 젓가락을 쓴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주로 나무 젓가락을 쓰는 반면에 한국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미끄러워서 콩자반을 못 잡겠다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문화, 무형, 문화유산. 2014년에 김장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문화가 등재됐습니다. 김치 자체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화가 인정받은 거라 음식이 대화법이라는 오프닝 멘트라도 잘 어울립니다.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예요. 삼겹살의 3과 날짜 3.3을 맞춘 언어유희에서 생긴 기념일입니다. 애초에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치맥은 2002 월드컵과 함께 굳어졌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새벽 경기를 응원하며 치킨과 맥주를 먹는 문화가 크게 퍼진 계기로 자주 꼽힙니다. 요즘 한국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라는 말도 유명한데 이건 특정 시기 통계를 인용한 비교라 요즘 수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신기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대한항공 등의 비빔밥 기내식이 외국인 승객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식 세계화의 상징처럼 소개되곤 합니다. 밥, 나물, 고추장을 직접 비벼먹는 방식 자체가 외국인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두가 부르는 김밥.

프로반의 하디슈를 담았다. K-업데이트! Let's go. 첫 번째 이슈입니다. SF 거장의 귀환, 봉준호 감독 신작 리키 17 글로벌 프로모션의 카운트다운.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거장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 미키 세븐틴이 새로운 프로모션 영상과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SNS를 완전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새맛 신드롬의 끝없는 질주, 에스파, 북미 아레나 전성 매진. 가요계의 독보적인 아이콘, 에스파가 북미 대륙을 완벽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거대 아레나 투어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요.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타이틀곡들이 롱런을 이어가면서 현지 팬덤의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뭉쳤습니다. 2016년 10월 데뷔했던 펜타곤이 10주년 프로젝트를 위해 7명의 멤버가 다시 한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곡 커월드도 발표했고 10주년 투어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멤버 키노가 설립한 레이블 네이키드가 중심이었습니다. 아이유는 오늘 자신의 이름과 공식 팬덤명 유에나를 합친 아이유에나 이름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아이유는 올해 어린이날에도 1억 원, 지난 5월 생일에도 3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로컬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북부 버지니아 전역부터 가을맞이 커뮤니티 축제와 파머스 마켓 특별 행사들이 본격 개막합니다. 이에 따라 페어팩스 올드타운과 주요 타운센터 주변 일부 구간의 차선 통제가 예고됐으니까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지니아 산림청에 따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신원도우 국립공원과 블루리지 파크웨이 일대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원 관리국은 단풍 명소 주변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방문과 온라인 입장권 사전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까지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업데이트!

0: 자, 케이플레이 불금 3부의 문이 활짝 열었습니다. 예이! 브루하! 자, 금요일 저녁 스튜디오 온도를 단숨에 끌어 올려줄 아주 특별하고 핫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그루브와 카리스마의 시선을 싹 쓸어담는 댄스 크루의 실력파. 하지만 무대 아래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진심인 프로 먹방룸. Do you know what's a 먹방? 오케이. 여기에 톡톡 튀는 솔직 담백한 매력까지 장착한 오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제시카, 어서 오세요. 우후, 제시카, 제시카. 자, 목소리부터 예, 에너지가 다릅니다. 오늘 3부 든든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1: 좋습니다. 예,
0: 좋아요. 예, 오늘 또 그동안 연습했던 한국어 실력을 또 뽐낼 차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시카 씨와 함께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나눠볼 건데요. 사연 스토리 나눠볼 건데 댄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Relationship? 연애 고민? 사람들?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나요? 공감을?
1: 네, 가끔씩.
0: 가끔씩? 그런 것들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따가 연애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좀 읽어보시고 고민을 좀 들어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영어로 얘기해도 되니까.
1: 댄스는 하이스쿨부터 그냥 혼자서 수업을 관심 있어서 들었는데, 하이스쿨 들어가서 댄스 팀 오디션 있어서 거기 갔는데 그 친구들과 다 가르쳐주고 재밌다.
0: 뭐 다른 뭐 댄스 뭐 TV에서 보고 이런 건 아니고
1: 맞아
0: 어떤 거 봤어요 그때 당시
1: 그 영화 하니
0: 그 제시카 알바 너무 예쁘게 나와줘 제시카 알바
1: 맞아 그리고
0: 그거 보고서
1: 또 뭐지 그
0: MTV 옛날에 MTV 많이 나왔는데
1: America's Best Dance
0: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었는데
1: 네. 그래서 그때서 춤 많이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0: 어른이 돼서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저희가 한국 음식을 좀 아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저희가 한국 음식을 이거는 약간 외국인 친구에게 먹여도 될까? 이런 음식이 저는 약간 순대볶음이었거든요. 순대볶음 먹으니까 이제 외국 친구들이 먹고서 this is Korean sausage. How come it tastes so good?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1: 네.
0: 친구들한테 이렇게 먹여본 한국 음식이 있으세요?
1: 네, 많죠. 네.
0: 또 이제 남자친구분이 여기 도너버니 한국 분이 아니시니까 한국 음식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던가요?
1: 뭐죠? 그 곱창.
0: 곱창? Do you like 곱창?
1: He likes 곱창.
0: 예.
1: 곱창 또 뭐 있죠?
0: 예.
1: 순대도 잘 먹고.
0: 순대도 잘 먹고.
1: 아구찜도 먹고.
0: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형 입맛 다졌는데.
1: 아니 순대도 잘 먹고.
0: 아니 왜냐면 이분이 그 제시카 이분이 거의 이분 또 오빠가 또 아티스트잖아요. 오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얘기해도 돼요?
1: 네.
0: 예. 오빠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우리 오빠는 그 LA에서 그 가수분 네. 우주환.
0: 우주환이라고 가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래퍼도 하시고 저번에 그 투어도 같이 돌았었죠.
1: 네.
0: 누구죠?
1: BM이랑
0: 같이. 네, 좀 하정우를 닮았어요. 하정우가 먹방에 유명한 거 아세요?
1: 네네.
0: 알죠? 본인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인데 오기 전에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1: 아니 그냥 커피.
0: 커피? Just 커피. 블루바로. 아 맛있는 거.
1: 쉐이커.
0: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바 라떼. Have you guys tried 소바 라떼?
1: No.
0: No, it's so good.
1: 요즘에 그 바나나 라떼가 유행이잖아요.
0: 어디서 유행인데?
1: 미국에서.
0: 이게 바나나 라떼가 어디서 팔아요? 언더돌?
1: I think so. 네.
0: 그래요? 좋습니다. 바나나 라떼 한번 먹고, 제가 바나나 라떼를 먹어보고, 저는 소바 라떼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오케이.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위험한 랭킹입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양념찜기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김치찌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순위가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순대가 나오고 곱창이 나오고 간장게장 나오더니 산낙지, 청국장 그리고 홍어. 홍어 아세요? Do you know what's the 홍어? 홍어는 fermented skate?
1: 아, 네. 네네네.
0: 네, 그거 먹어봤어요?
1: 아직.
0: 그게 한국에서 많이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라도라는 그런 네. 공장에서 많이 먹는 네, 그런 곳이고요. 아무튼 외국인 친구한테 어디까지 권할 수 있는가. 우리 랭킹 토크. 외국인이 충격받은 K-food top 10 시작합니다. 빠밤. So I'm going to name 10 Korean food. You just tell me if you can eat it or not.
1: Okay, okay.
0: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먹을 수 있으면 Yeah, I can eat it. 아니면 No, I can. 네. 12. 깻잎. 네. 깻잎 친구한테 소개할 수 있으시죠?
1: 할 수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삼겹살이 단짝이지만 서양인들한테는 특유의 그 강한 헙향, 그 냄새 때문에 약간 주방 세제나 비누 씹는 맛이라고 하면서 약간 고수, 슬란초처럼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쌈채소예요.
1: 맞아요. 네.
0: 깻잎 냄새 맡아봤어요?
1: 네네.
0: 비누 향 같죠? 그죠? 네. 허브 향 같아요?
1: 허블.
0: 그리고 9위는요, 살 얼음 동동 뜨린 물냉면. 우리 제시카가 너무 좋아하거든, 냉면을. 차가운 고기 육수에 얼음 띄운 온도에다가 가위 없이는 절대 안 끊어지는 고무줄 같은 감자 전분 면발의 식감 장벽. 네. 외국 친구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냄새, 그 식초 들어간 거를 어떻게 먹냐, 이럴 수 있는데, 어때서요? 주위에 이제 많잖아요. 냉면 좋아하는 미국 친구도 있으세요?
1: 아직도
0: 없죠. 없죠, 없죠.
1: 그 뭐라는 안 네. 맞아. 왜냐면 차가운 미국은 다 뜨겁잖아.
0: 네, 뜨거워. 다 뜨거운 음식인데 차가운 거니까. 근데 네. 차가운 음식 있긴 있어요. 라면 중에서도 치케맨이라고.
1: 아 맞아.
0: 예, 네, 먹어봤어요.
1: 네.
0: 아 좋아요.
1: 좋아.
0: 안 좋아하는 음식 찾기가 힘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혹시?
1: 좀 있지.
0: 어떤 거 있어요? 네. 저는 건포도 안 좋아요. 레이즌.
1: 아,
0: 그 인삼.
1: 그
0: 데이트.
1: 데이트?
0: 응.
1: 오.
0: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트레디셔널 음식 보면 그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You know what that is, right?
1: 네. 삼계탕 맛있어요.
0: They put the date in, inside of the, the body. 네. 그러면 그거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지. 밥이랑 같이.
1: 그건 자주 안 먹어서.
0: 오케이. 자, 다음 거 나옵니다. 8위. 도토리묵.
1: 도토리묵.
0: 도토리묵 먹어요? 오, 오케이. 비주얼은 약간 초콜릿 같거나 젤로. 커피 젤로 같은데 젓가락으로 잡히지도 않고 씹는 순간 쌉싸름한 도토리 묵이 나는 식감의 배신. 외국 친구들은 이거 한번 먹여보고 싶어. 젤리인 줄 알고 먹다가 어떨까? 뭐 이런 느낌.
1: 맞아, 맞아. 네. 미국 음식은 별로 없잖아. 그 젤리, 네. 그냥 뭐 스팡.
0: 그런 거 없죠. 뭐. 토프 같은 거.
1: 두 분은 그 더
0: 보시면 맛있어. 소프트.
1: 젤리는 그 텍스처가 좀 달라요.
0: 네, 맞아요. 6위입니다. 아, 7위예요, 7위. 이거는 뭐 순대나 네. 내장, 인테스턴 이런 거. 네, 당면 소시지인 줄 알았는데 돼지 피로 만들었다는 설명. 순대는 드시죠? 그러면 내장은 드세요? 약간 그 선지 이런 거 드세요?
1: 그 뭐지요?
0: 그 약간 내장국 같은 건데 아, 안 먹어봤구나. 다음번에 한번 제가. 네.
1: 이분은 좋아.
0: 오.
1: 다 먹어.
0: 다 먹어.
1: 베트남 사람들 네. 다 먹지 않습니까?
0: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위는 이건 드실 것 같아요. 소곱창이나 대창구이. 그죠? 지글지글 냄새는 천국인데 부위가 소대장이라고 네. 알게 된 순간 미국 친구들은 아, 이걸 어떻게 먹어? 아, 인테스 그다 얘기했다고 자, 그리고 5위입니다. 간장게장이요. 간장게장?
1: 네네.
0: Do you know 간장게장?
1: 네네. Yes.
0: 한국인에겐 밥도둑이라고 하죠. 밥도둑 뭔지 아세요? Rice thief. 훔쳐간다. 훔쳐간다고. 서양인에게는 익히지 않는 차가운 날 것의 게살과 물렁한 식감이 엄청난 공포래요. 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1: 맞아요. 네.
0: 게딱지에다가 한국 사람들 밥을 이렇게 딱 비벼 먹어요. 간장에다가.
1: 그렇게. 저도 그렇게 먹어요.
0: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탑이 잘 골랐죠. 맛
1: 네네네.
0: 먹는 거.
1: 너무 네. 좋아.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위는요? 뼈 있는 매운 닭발. 아, 이거 매운 닭발이 호불호가 갈려요. 듀노 와서 호불호? 호불호가, 호불호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1: 아, 네, 이렇게.
0: 리얼하게 꺾여 있는 닭발가락 모양이 비주얼 쇼크고요. 캡사이신 양념이 엄청 맵다고. 그래서 닭발을 많이 먹거든요,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드세요? 아, 닭발은 안 드시는구나. 아직. 그건 저도 안 먹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이거 궁금하긴 하다. 한국에 가면, 한국 가봤죠?
1: 네.
0: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 번데기가 있어요.
1: 오,
0: 버그띵.
1: 오, 맞아.
0: 벌레. 먹어요?
1: 옛날에 네. 한 번만.
0: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1: 네.
0: 오케이. 종이컵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1: 맞아요.
0: 냄새가 고소한데. 그런 느낌.
1: 좋아요?
0: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먹을 정도. 술안주로 이렇게.
1: 프로틴.
0: 생각 안 해봤는데. 자, 2위입니다. 2위 산낙지. 산낙지 뭔지 아세요? 그 악토퍼스 같은 건데. 움직이는 거.
1: 먹고 싶어.
0: 먹고 싶다고요? 참기름 소금장에 이렇게 딱 버무려져가지고 접시 위에서 막 탈출하려고 막 하는 빨판. 입 천장이 달라붙어. 먹어봤어요?
1: 아니요. 근데 먹고 싶어.
0: 아, 너무 웃겨. 자, 1위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퍼메넌 스켓.
1: 네. 네.
0: 그거 안 드셔보셨죠?
1: 아직.
0: 그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1: 여기 팔아요?
0: 그 필라델피아 가면은 팔아요. 한 거기 약간 전라도 한국 분들이 많아가지고.

0: the soft leaf?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soft leaf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 다른 음식, 나라 음식, try 했을 때 좀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1: 네.
0: 어떤 거?
1: I guess 다른 나라 like, 음식, 처음에 네. any like, 나라 먹을 때는, 이거 뭐지? 그리고 좀, like, 조금 더 먹으면, 좀 괜찮다.
0: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저는 좀 아직도 힘든 게 두리안.
1: 두리안. 이분은 두리안 진짜 잘.
0: 진짜요?
1: 밤비도 한번 줬어요.
0: 두리안 먹어도 되나?
1: 아이스크림.
0: 오케이. 밤비는 수박 진짜 좋아하더라고, 요즘에.
1: 아, 진짜?
0: 수박 큐브만 먹으면 아주 미치려고요.
1: 수박
0: 맛있죠. 자, 지금 운전하면서 듣는데 1위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홍어를 좋아해서 작년 명절에 미국인 남편 앞에 한 점 놔주셨거든요. 남편이 이건 먹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에요? 하더니 눈 질끈 감고 삼켰어요. 그리고 5초 뒤에 이게 왜 맛있지? 하면서 한 점 더 집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날 남편에게 막걸리 따라주셨습니다. 이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1: 네.
0: 그러면 한국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아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서 이렇게 다 주는
1: 네네.
0: 그런 것들 뭐가 없었나요 그런 거?
1: 다
0: 특이한 거? 다 잘 먹을 것 같아.
1: 그렇죠?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0: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예쁨 받고 좋을 것 같아요.
1: 김치부터 김치를 잘 먹으면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0: 김치가 이제 모든 외국인 남친에게 이제 바라는 얘기. 김치를 먹으면 딴 것도 먹을 수 있다.
1: 네네네.
0: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10위 깻잎이 제일 충격입니다. 저는 깻잎 없으면 삼겹살 잘 못 먹는 사람인데 비누 맛이라는 사람이 있다니요. 회사 동료가 왜 잔디를 먹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제시카는 깻잎 어떠세요? 전 깻잎 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깻잎 좋아하세요?
1: 깻잎 진짜 좋아요.
0: 깻잎이 처음 먹으면 이게 왜 쓴 걸 먹지? 그게 저 치커리라고 샐러리 느낌.
1: 네네네. 샐러리.
0: 그게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썼어요. 이거 왜 먹지 하는데 이게 중독되는 맛이.
1: 맞아요. 좀 맛있어. 조금 더 먹으면 네. 느낌.
0: 배고프지 지금.
1: 배고파. 진짜 배고파.
0: 좋습니다.
1: I love 깻잎.
0: I love 깻잎. 오케이. 자.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식은 좋아하는데 산낙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나도. 2위 소개 들으니까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한번 먹어봐. 그래야 한국 사람이지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입에 붙어요. 먹어본 사람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왠지 넣으면 입에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거 안 무서운가 봐요. 신기하다.
1: Maybe.
0: 나중에 제시카랑 진짜 먹방하고 싶어요. 너무 잘 먹어. 입을 그래가지고.
1: 먹방해요.
0: 그런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방송 좀 들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외국인이 제일 잘 먹는 음식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김치 아닐까요, 요즘에는?
1: 김치.
0: 불닭.
1: 네, 잘 먹고 아직도 고기.
0: 고기? 네네. 고기는 뭐, 한국 게 아니니까.
1: 김치? 맞아요. 김치, 아직도 비빔밥, 그런 거.
0: 한인타운 포차에서 미국인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풀려고 뼈 있는 불닭발을 시켰는데 서빙 나오자마자 친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음식이 나한테 손을 흔들고 있다. 악수하자고. 맞아. 징그럽긴 해요. 닭발이 이렇게. 이렇게?
1: 예. 처음에 좀 봤어. 조금.
0: 뼈는 안 먹고 이렇게 버리니까 또. 맛있대요. 엄청. 그 안에 있는 뭐 콜라겐 어쩌고저쩌고.
1: 너무 좋아요. 헤어디.
0: 자, 그러면 노래, 아까 저희가 그, 제이파크의 좋아, 우리 또 신청곡으로 들었는데,
1: 네.
0: 오늘 남자친구의 신청곡, 청아를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아가 부릅니다. 제목이?
1: 멕시코.
0: 예. Yeah.

금요일까지 DMV. 세상에서 제일 신한 시간, 제이든의 K-Play DMV. 우리 제시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후! 자, 오늘 할 게임은요. 나 이거 아는데? 코너입니다. 나 이거 아는데? 이 코너는요, 노래 두 곡을 듣고, 제가 부를 텐데, 그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코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베이비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린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줄래

0: But I'm not looking for just fun.
1: 무슨 노래일까요?
2: Butter? 어? BTS?
1: BTS의?
2: Nas English.
1: 아,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다 맞춰야 돼요. BTS의?
2: BTS인가요?
1: 오베. 한국 K-pop 안 되세요? 제시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 그러면은, 자, 이 노래의 노래 가사를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2: 다이너마이트?
1: 어. 그리고 뉴진스의 하이포였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은 지금 K-pop 노래로 춤을 잘 추고 계시는 제시카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2: 네.
1: 오케이. 착한 얼굴. 그래 그렇지 못한 태도 가녀리 몸매 속에서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직진. 잘 모르겠어요.
2: 에스파인가?
1: 에스파이?
2: 에스파?
1: 에스파이?
2: 슈퍼노바?
1: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2: 오케이.
1: 반대로 리버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강해로 걸어가. 알아니 홈그라운 위협에 맞춰서. 제끼라 제끼라 제끼라.
2: Next level, next level.
1: Next level 맞고요. 그 다른 노래. 두 번째 노래. 이 노래가. 네.
2: 뭐지?
1: 자, 제가 갈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 나의 무기 광야로 돌아가. 아라니 홈그라운 위협에 맞서서 제껴라 제껴라. 상상도 못한 블랙아웃 뜬뜬뜬 뜨르뜨르뜬 유혹은. 자, 이 노래는요. 넥스트 레벨 에스파 맞았고요. 반대 거는 블랙핑크의 뚜두두두. 오 마이 갓!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까?
2: 어떻게?
1: 아, 좋습니다. 하나만 맞추면 기프트카드를 드릴게요. 네. 근데 두 노래를 맞춰야 돼요. 넥스트 라운드입니다.
2: 네.
1: 아, 이거 되게 쉬운데. 너무 쉬운데. 잠깐만요. Kissy face, easy face, and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 이렇게 할게요. Red hair, red hair, that's what I'm on, yeah. Come and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Oh, oh, oh.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2: 그, 네. 멜로디는 네. 강남스타일?
1: 멜로디 강남스타일 맞았고요.
2: 가사는?
1: 가사는? 가사는 로제이 앞 APT였습니다.
2: 오!
1: 굉장히 잘 맞추시는 네,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이거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2: 오케이
1: 오케이. 하, 좀 옛날 노래. 예, 약간 그 제시카 그 나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로
2: 오케이.
1: 준비해봤습니다. 이러지도 못한데 아 잠깐만요. 그저 바라보면 베베베비 매일 상상만 해 이름만 함께 쓱 말을 났네 베이비 우린 아직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단둘이서 하는 패션쇼 쇼 이번엔 정말 꼭꼭 내가 먼저 톡톡 다진 뿐인걸 먼저 다진 뿐인걸 나나나나나나나
2: 가사는?
1: 아! 뭔 소리야!
2: 아니 근데 노래는 네. 21.
1: 21.
2: 그 fire.
1: 아, fire 아니에요.
2: Oh, I mean,
1: oh my gosh. Oh my gosh. K-pop dancers.
2: 아니.
1: 21이? 그 노래가 나오다도 나도 몰래 눈물 나올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난 다 전 내 마음인데 왜?
2: 빅뱅, 빅뱅.
1: 아니. 21 맞았어요.
2: 아니 그 가사 가사.
1: 21, 21.
2: 노래는
1: 아 노래는
2: 빅뱅.
1: 자, 그 아니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어디 가서 K-pop 얘기한다고 하면 돼.
2: 어머
1: 어떡해. I'm like T 아 그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2: no, 너무해. 가사는 twice.
1: TT. Twice TT 맞았고요. 제가 네. 힌트 많이 드렸어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21이.
2: 아,
1: 뭐가요?
2: 내가 네. 제일 잘 나가.
1: 내일 제일 잘 나가. 정답!
2: 예! Yeah!
1: 빰빠라빰빰빰. Yeah! 자, 기분증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2: 네.

0: 고민 상담소
1: 도와주세요.
2: 도와주세요.
0: 자, 요즘에 고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시카 씨는 고민 있나요?
2: 아, 네네. 네.
0: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이 있어요?
2: 뭐, 집에서 뭘 만들까?
0: 뭐 음식을?
2: 음식을.
0: 음식을. 어떤 거 그래서 만들어서 보통은 음식 해 드세요 보통?
2: 네, 집에서. 돌아가면서.
0: 돌아가면서.
2: 근데 여기
0: 셰프.
2: 셰프.
0: 뭘 제일 잘하세요? 셰프가?
2: 네. 스티어프라이, 뭐 햄버거. 스테이크,
0: 햄버거. 오.
2: 파스타,
0: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2: 저는 한식.
0: 오. 한식. 저도 한식. 네. 그러니까 약간 엄청 잘 차렸는데 아, 한식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센터는 내 거. 댄스 동아리에서 댄스 크루에서 3년간 함께한 절친과 이번 공연 센터를 갖고 경쟁하게 됐어요. 안무 담담 선배가 오디션 형식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친구는 에이 우리 사이에 자리가 뭐가 중요해 하면서 연습생실에서는 저를 은근히 피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뽑히면 우정이 깨질 것 같고 일부러 양보하자니 3년 동안 준비한 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아리에서 혹시 친구랑 경쟁해 본 적 있어요? 센터 자리라든지 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 I'm gonna be the center for this song, this session. 그러면 걔가 와서 No, this is mine.
2: 아 그런 거
0: 그런 거 있으세요?
2: 그럼 있지.
0: 오
2: 그 막 요즘 아니고 그 옛날
0: 옛날에
2: 좀 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럴 때 오케이 그럼 봐도 왜냐면 상은 없어요. 왜냐면 그 춤 앞에 아니면 뒤에 있으면요. 춤을 잘 추면 다 보일 수 있어요.
0: 뒤에 있어도 나는 자신 있다. 스팟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때 막 속상하고 이런 적 없었어요?
2: No. 그냥 왜냐면 그 sometimes 진짜 그 센터 갖고 싶으면 그럼 오케이.
0: 너 가져.
2: 가져?
0: 줘. 얼마 줄 거야?
2: 얼마?
0: 끝나고 밥 사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동아리 친구. 동아리가 크루 이런 거예요. 동아리 친구가 작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제가 요즘 자꾸 마주치고 있어요. 공통 친구 모임에서 대화가 잘 통하고 최근엔 단둘이 커피도 마셨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친구한테 먼저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있어야 되나요? 말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고 숨기면 더 나쁠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친구의 전 남친 만나도 될까? 절대 안 된다.
2: 아, 다른 친구의 X?
0: 네. 아니, 친구의 X.
2: 아.
0: 만나도 되나? 만나면 안 된다.
2: I think 진짜 친하면 네. No.
0: 근데 안 친하면?
2: 안 친하면
0: 아니, whatever.
2: whatever.
0: 지금 커피 뭐 사줄 건데? 소발라떼 사줄 거야?
2: or 바나나 라떼
0: 먹을 거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 와, 장거리 연애가 이제 그 long distance.
2: 아,
0: 네, relationship.
2: 네.
0: 그 친구나 뭐 주변에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2: 있어요.
0: 어때요?
2: 우리 못 사귀어.
0: 못 사귈 것 같아. MBTI가 뭐예요? S?
2: 아니.
0: 뭐예요? N?
2: ENFP.
0: ENFP? 오. 못 사귈 것 같아요. 해본 적 없으시죠? 롱디스. 그래서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일단 1년 차입니다. 1년 차예요. 한국과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서로 바빠서 통화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맞아. 그 시간대가 달라서. 요즘은 그냥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끊게 돼요. 남자친구는 내년에 미국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식을까봐 무섭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버티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만약에 장거리 연애를 한다면 서로 지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 뭐 그 전화 or 페이스타임 네.
0: 자주 하고
2: 오래 좀 하고 뭐 진짜 둘이서 좋아하는 거를 찾아봐요. 자꾸
0: 얘기해. 아 맞아. 좋아하는 뭔가 게임이라든지
2: 게임 or
0: 아니면 그 저스댄스도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녹화한 거 그거 똑같이 따라가지고 뭔지 알죠?
2: 맞아, 맞아.
0: 저 마샬도 해봤어요. 마샬 그 비디오로 해서
2: 오, 네네네. 네. 뭐 진짜 관심 있는 거 네. 둘이서 네. 있어 다니면 없으면
0: 있으면 좋은 것 같다. 맞아. 그러면 또 알지.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피싱을 하는데 아무리 피싱 얘기해봤자 모르잖아. 근데 맞아. 내가 아는 그럼 취미 있어요? 취미?
2: 취미?
0: 응. What's your hobby?
2: 지금 플라티스.
0: 네. 플라티스. 플라티스도 남자들 하나요?
2: 점점.
0: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플라티스.
2: 피고버.
0: 네. 피고버. 오늘 끝나고 치러 갈 건데.
2: 진짜?
0: 안 치러 갈 거네, 눈이 지금 딱 보여.
2: 아니, 저 팔은 없잖아요.
0: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치러 갈 거네. 눈이 보여. 귀찮거든, 지금.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치면 되지.
2: 네, 네,
0: 도너반도 같이 해가지고 치는 걸로 하면 좋죠. 아니, 말고. 어느 날 친구들이 저만 빼고 여행을 가서 다녀온 거를 인스타 스토리로 알게 됐어요. 친구들끼리. 한 명 빼고 여행을 간 거야. 물어보니까 너 바쁠 것 같아서 안 불렀어. 바쁠 것 같아서 안 불렀대.
2: 그러면 혼자서 다른 친구랑 같이 사서 똑같은 얘기야. 나도 바빠서.
0: 나도 바빠서. 니네들 바쁠 줄 알고. 못 불렀네. 어머. 읍스. 5G 안 터졌네.
2: 읍스. 그럼 더 재밌게 놀고 그냥 따로 해요.
0: 좋아요. 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참아요?
2: 진짜 심하면 얘기하는데. 근데 뭐.
0: 웬만하면 참는? 착하네. 착한 제시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청년부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계속 소개시켜주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어 이런 거. 남자친구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 편하다라고 하시고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은데 제 마음은 지금 남자친구 쪽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요? 부모님이랑 연애 문제로 부딪혔을 때 대화를 보통 하시는 편인가요?
2: 네.
0: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 Maybe 그 남친을 한국말을 조금 배워서 왜냐면 요즘에 다 미국 사람들
0: 그러니까,
2: 다 배우잖아요.
0: 요즘에는 제 친구도 그렇고 한국말 미국 친구들 더 잘해요.
2: 네. 네. 저보다 더 잘해요.
0: 이모 저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2: 그래서 maybe 배우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나 남친은 이렇게 좋다.
0: 이런 게 좋다.
2: 그리고 필요하는 거.
0: 좀 약간 논리적으로 라직하게. 네,
2: 맞아.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냥 잘해주면 다 보이죠.
0: 확실히 이런 게 당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좋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요거. 크루에서 멤버 둘이 비밀 연애를 하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도파민 풀맥스. 문제는 다음 달에 그 공연이 있대요. 연습 때마다 둘이 서로 말도 안 썼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어떡하면 좋아. 동선 맞출 때 파트너인데 손 잡는 것도 질색해서 연습 진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쪽은 쟤 빼고 하면 안 되냐 하면서 팀장인 저를 압박하고 연습실 공기는 살 얼음판입니다. 그런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크루 안에서 누가 싸웠어. 싸워가지고 헤어졌을 수도 있고.
2: 네.
0: 근데 공연이 이미 일정 잡혔어. 어떤 책임감 없는 사람은 그러겠죠. I'm gonna quit.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런 적 있죠. 공연 내일인데.
2: 그때. I think. 혼자서 생각하면 쉬워. 그만한다. 그런데 그 팀을 생각하면 아직도
0: 그쵸.
2: 알 것 같은데.
0: 근데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있었던 팀에 커플이 있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2: 아직은.
0: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다.
2: 연애.
0: 왜냐면 교회에 그런 거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애랑 사귀어.
2: 네네네.
0: 네네, 보여. 저기서 멀리서 보고 있어.
2: 그냥 다행히 댄스는 댄스 하면서 바쁘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딴 데 교회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0: 그러니까.
2: 근데 댄스는 다행히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방에 아주 따로따로 있을 수 있잖아.
0: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러면은 이제 그 노래 듣고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처음으로 라디오 하셨는데 오늘 어떤 것 같아요?
2: 너무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2: 네.
0: 다음번에도 한번.
2: 다음에 보세요.
0: 다음 주 가수 섭외 가능?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잘 가요. 안녕.
2: 네.
0: 네. 제이카 그 느낌에 맞는 그런 친구의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이 부릅니다. 바디.

지진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레드 마려우시죠? 스레드를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 김친 시간. 어머 이건 봐야 해. 오늘 스레드를 뒤흔들 핫이슈 도파민 풀충전에서 바로 덜어드립니다. 삼겹살 집에서 고기 한 점도 안 굽고 젓가락만 드는 친구 손절각인가요? 불금에 친구 넷이서 K바베큐 고깃집을 갔습니다. 나랑 다른 친구 둘은 집게랑 가위 잡고 연기 다 마셔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고기 뒤집고 자르고 있는데 한 놈은 핸드폰 보면서 익자마자 젓가락으로 쏙쏙 집어먹기만 함. 야 너도 좀 구워라 했더니 난 고기 모아서 태워. 잘 굽는 사람이 굽는 게 낫지 않아? 집어넣는 길에 더 정털렸습니다. 댓글은요. 근데 좀 저도 약간 찔리긴 하네요. 나 못 구워. 난 노동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겠다는 최고의 얌체문 멘트. 두 번째 댓글은요. 못 구우면 마늘이라도 굽고 파채나 쌈 리필이라도 해오던가. 센스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식 바베큐 파티였으면 그릴 근처에도 못 구우게 쫓아냈을 텐데 한국 고깃집은 너무 평화로웁니다. 댓글 네 번째는요. 다음부터 그 친구 부르지 마세요. 아 근데 제가 고기를 진짜 못 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웠는데 타가지고 좀 혼났거든요. 근데 저는 핸드폰은 보지 않습니다. 좀 약간 찔리는데 굽는 신용은 그래도 할게요. 외국인 남자친구가 맨날 유튜브 핫소스 챌린지 보면서 한국 매운맛 별거 아니네. 스리라차 소스 수준이지 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벼르고 벼르다 매운 집신갈비찜 100% 매운맛에 땡초 추가해서 데려왔죠. 한입 먹더니 별로 안 매운데 쿨한 척하더니 3분 뒤에 땀으로 샤워하고 손 덜덜 떨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쿨피스 맛있는데 세통 원샷하고 그날 밤새 화장실에서 변기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떡볶이만 봐도 도망치는데 너무 고소하고 불쌍.

노원역 필라테스 문의했다가 이런 응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예민한가요? 조회수 560, 에이? 엄청 많네요. 인터넷에서 강력한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제가 예민한가요? 이 한마디가 나오면 댓글창이 열립니다. 아니요, 그거 예민한 게 아니라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합니다. 반대로 나는 저 정도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댓글 토론이 붙는 거죠. 특히 이런 글이 재밌는 게 처음에는 남의 일로 읽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경험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 또 제가 그 심리 테스트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히히. In a line, echo of a fantasy still humming in my mind. I try to shake it off, but the glow is hard to hide. Like waking from a... 자, 오늘은 심리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긴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도착한 당신.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 행동을 합니다. 과연 당신은 무슨 행동을 할까요?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음악을 틀고 소파에 몸을 던진다. 두 번째,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낀다. 세 번째, 초를 켜고 불빛을 바라본다. 네 번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켠다. 이게 밤이면은, 밤이겠죠? 밤이면은, 낮이면은 뭔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낀다. 이것도 괜찮은데, 밤이면은, 음악을 털고 소파에 몸을 던진다. 피곤하면? 아, 근데 음악 틀기도 귀찮겠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켠다.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소파에 몸을 던진다라는 분은요, 요즘 감정이 조금 들뜨고 마음속 열정이 꿈틀거리는 시기예요.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컬러는 레드. 이런 것까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낀다는 분은요, 마음의 균형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일이 있나요? 하루 속 작은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용히 나를 회복시키는 색, 그린 색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초를 켜고 불빛을 바라본다. 이분은 마음이 조금 따뜻함을 찾고 있네요. 안정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는 색.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컬러는 브라운.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켠다. 생각이 자꾸 겹쳐진 날이죠. 잠시 멈춰서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고요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색 컬러는 블루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0: 처음 보는 음식에 겁먹기도 하고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라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먹어? 했던 음식이 어느 순간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사람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일상에 들어와 있기도 하죠. 오늘 먹었던 음식보다 오늘 함께 웃었던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처럼 음식이 맛있는 건 맛있는 음식이라서 기도 하지만 그걸 누구와 먹었느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밤에는 좋은 순간 하나 정도는 마음에 저장해 주시고 오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K-Radio, K-Play DMB. 오늘도 함께...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9월호 14번째 페이지. 잡지사 대망의 1000회를 함께 해주셨던 이분을 또 모처럼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네.
2: 자,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첫 시작, 그 찬란한 네.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3: 네.
2: 아케메네스 왕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3: 네, 아케메네스. 네.
2: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면 흔히들 이란의 과거가 이제 페르시아고, 뭐 페르시아에서 이름이 이란으로 어쩌다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페르시아와 이란 이 두 국명 사이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역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기록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파르스와 마시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게 있어요. 오.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보는데요.
2: 네.
3: 구체적으로 페르시아의 쇠기 문자에서 나오는 거는 파르사입니다. 파르사.
2: 파르사.
3: 예. 네, 근데 지금 파르사 하면은 지금의 그 남쪽 지역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